0: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야? 저쪽이다. 멈춰!
1: 어디서 들리는 소리니? 해치?
0: 안녕.
1: 그만 좀 쫓아다녀라. 릴리리야.
0: 자, 아라리오.
1: 헤이티!
0: 잡았다.
1: 뭐냐? 나오심 출정.

0: 뭐야?
1: 저건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아유, 살았다. 고마워. 난 좀 바빠서 그만 가볼게.
0: 안 돼!
2: 어? 삐야, 삐야!
1: 너부터 해결해야겠군. 알아!
3: 얘 나 아기 오리야. 그냥 마법에 걸린 것뿐이라고.
4: 맞아. 아기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야.
0: 뭐야?
2: 삐야.
0: 그렇군.
1: 아리아리, 아라리요!
3: 아이고, 너 괜찮아?
4: 다행이다. 어?
3: 그런데, 어?
4: 벌써 사라졌네.
5: 이 근처일 텐데.
0: 나타났어.
2: 하마터면 잡힐 뻔해.
0: 누구냐?
6: 눈치 빠르네.
3: 릴리.
2: 뭐냐?
5: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워져.
6: 잡았다.
5: 더 사고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다.
6: 바로 선계로 데려갔다.
0: 무슨
2: 뭔 일이냐?
6: 뭐냐?
2: 어떻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고맙습니다.
0: 예?
2: 예? 뭐냐?
0: 어? 저기야! 어? 무슨 일이야?
5: 누군가 모냥을 데려갔어.
0: 이런.
4: 나 갈게.
7: 내일 봐. 이게 뭐야? 아기 오리 같은데?
5: 여보세요. 안녕.
7: 다녀왔습니다.
8: 어? 그건 뭐야?
7: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5: 아빠한테 인사해.
7: 귀엽죠?
6: 시작해볼까?

0: 몽박사. 아가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0: 다녀올게.
1: 자.
3: 모냥,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냐? 내가 왜 여기?
3: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냐?
3: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3: 모냥,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3: 그런 것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3: 그렇지.
4: 치랑.
3: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3: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응? 이게 뭐냐?
3: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일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3: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4: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응?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로 가보자.
0: 여기도 안 보이네.
4: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5: 얘들아? 어?
6: 뚜몽님!
5: 여기 있었구나.
6: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5: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6: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4: 한 건?
6: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5: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치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7: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5: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4: 맛있겠다.
5: 그럼 먹어봐야지. 미리미리.
8: 뭐야? 이거 어떡해?
5: 게? 밀리리.
8: 뭐야?
9: 야, 어디 가?
7: 잡았다.
8: 어떻게 된 거야?
7: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6: 두목님 얼굴이
2: 무서워.
5: 밀리리야!
8: 나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다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5: 올라타!
6: 네!
5: 가자!
6: 오예!
9: 안 돼! 거기서!
5: 잡아보셔!
4: 맛있다!

0: 어? 나타났어. 저쪽이다. 서둘러야겠어.
1: 뭐가 이렇게 맛있냐?
2: 이건 뭐지?
3: 어? 어? 저거
0: UFO다!
2: 자동차 같은데?
4: 마법 반응이야. 얼레리오!
2: 꿀레리오!
0: 어? 문양이다!
4: 아라리오!
0: 응?
4: 야! 잡았다!
2: 도로마!
5: 잘못 놓았지!
0: 그만해!
1: 계속해!
3: 왜 저래?
4: 밀리리야!
0: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아라리오!
4: 문양! 엄살 떨지 말고 나와!
2: 이반!
6: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0: 어?
1: 공격이다!
4: 아라리오! 차! 야! 포기해! 아차!
2: 꿀레리오! 꿀레리오!
4: 했는데 잘 와줬어.
2: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응?
1: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6: 겁먹지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4: 어?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2: 밀리리야.
4: 바라리오.
1: 방어막이
4: 맞아봐. 미르리디야. 얼레리요.
2: 꿀레리요. 오래 못 버티겠어.
4: 아리아리 하라리요.
1: 으아! 야! 뭐냐?
2: 어? 했지?
4: 변했어. 그래 봤자다. 밀리리야! 아라리요!
3: 저게 뭐야?
7: 아휴, 뭐야?
2: 제법이잖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별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물 있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3: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7: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6: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8: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6: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양한 꿈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 나이 때는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정말로 가지고 싶은지, 내 장래로 그러기에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AI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AI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10년차 초등교사 치마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우리가 또 AI로 진로 탐색을 한번 해볼 거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진로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꿈이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AI랑 이 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튜닝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는요, 이 위쪽에 있는 튜닝 캐릭터라는 팁입니다. 클릭해볼까요?
2: 좋습니다.
0: 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궁금한 직업인과 한번 대화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캐릭터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들이 이제 튜닝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인데요.
2: 와, 진짜 많네요.
0: 진짜 많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페르소나를 입혀둔 겁니다.
2: 페르소나.
0: 일종의 역할 가면을 씌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 맥아더 장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서 맥아더 페르소나를 입혀둔 거죠.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은 진로 수업인 만큼 직업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2: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를 알아가는 재미도 좀 있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탐정이라는 직업도 있고.
2: 탐정?
0: 네.
2: 코난인가요? 네. 그런 거죠.
0: 그렇죠. 코난이 어떻게 되는지 코난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궁금한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2: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네. 얘기를 좀 잘 해주는지 네. 한번 볼까요? 콘텐츠 창작자.
0: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캐릭터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2: 캐릭터 소개.
0: 어떤 페르소나를 입혀놨을까? 네. 이거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골 마을에서 우와. 사는 소녀는 언제나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탐험했다. 영상 편지가 스토리텔링 기술이 겹다. 작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각국의 문화 소개, 여행 브이로그, 라이프 해킹 등 다양한 주제로 유튜버를 하는 이런 콘텐츠 창작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페르소나가 구체적으로 잡혀있죠. 대화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2: 좋습니다.
0: 어느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어떤 직업이야? 이런 거
2: 뭐하는 사람이야?
0: 뭐하는 직업이야? 네, 그러면 아, 말 그대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상 이야기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고 촬영 편집하고 썸네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댓글로 소통하고 중요하죠. 예의 안전도 지키는 이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콘텐츠 창작가이시지만
2: 네.
0: 이시지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2: 일단 네. 돈을 많이 버냐?
0: 돈을 많이 버나요?
2: 물어봐야죠. 오늘 요즘 아이들도 알 건 다 알거든요.
0: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네. 질문입니다. 자, 돈을 많이 버나요? 자, 돈을 벌 수 있어요. 영상 조회.
2: 조회 수익.
0: 그리고 멤버십. 요즘 유료 멤버십이 있죠, 유튜브에도. 그리고 광고. 아, 광고. 그리고 학습 유튜버라면 구트나 클래스 같은 2차 수익. 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나가고. 이런.
2: 네, 정확하네요. 네.
0: 정확하나요?
2: 네네.
0: 아, 역시.
2: 딱 저 네 개로 진짜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한번 다른 직업도 탐색을 다른 직업 한번 해볼까요?
2: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새 대화를 누르고요. 프로게이머 한번.
2: 또 요새 너무 인기 직업이죠, 그쵸? 네. 저도 한 번쯤 꿈꿔봤던.
0: 아, 정말요?
2: 네, 정말 게임만 잘했더라면.
0: 그럼 이번에도 한번 국룰 질문. 네, 프로게이머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게이머는 경기에서 팀이 이기도록 전략을 짜고 연습으로 실력을 올리고 멘탈과 컨디션 관리까지 한다.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손목, 눈 스트레칭, 그리고
2: 아, 그렇죠. 필요하죠.
0: 그렇죠.
2: 수면 휴식 필요하죠.
0: 그렇죠.
2: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0: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등학생 애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프로게이머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아닌가요?
2: 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0: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야. 네, 연습, 휴식, 컨디션 관리, 분석, 이게 묶음으로 돌아간다. 아, 그렇죠.
2: 얼마나 잘해야 할 수 있어?
0: 얼마나 잘해야 되냐? 얼마나 잘해야 될까? 목표를 단계로 잡아야 돼요. 1단계. 한 판에서 실수 한두 개 줄이기. 그리고 타이밍을 매번 비슷하게 재현하기.
2: 우와.
0: 라인 운영, 시야, 로밍, 와, 이거.
2: 아니, 아까 이런 것까지 있어요?
0: 예.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게임에 맞는 판을 잇는 선택을 늘린다. 킬 댓 어시스트보다 내가 죽은 이유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0: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오, 너무 재밌는데요? 네.
0: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프로게이머라는 세계를 아예 모르는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직업이구나. 이게 약간은 좀 알 것 같아요.
1: 좀 와닿는.
0: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업인들과 1대1로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나의 장래희망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캔바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네, 여기서 템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곳에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래희망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눌러서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클릭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우리 아까 인터뷰를 참고해서 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는 어떤 직업인가요?
1: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면 휴식하면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하고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막 작전도 세우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런 직업이라고 했는데
0: 맞습니다. 이런 직업이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그냥 주저리 적었잖아요. 네. 조금 정갈하지 않은 이런 문장들도 우리 캔바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문장을 좀 다듬어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듬어 줬는지 볼까요? 게임하는 게 아니라 수면과 휴식을 챙기며 전략을 세우고 연습해서 승리를 노립니다. 라고.
1: 약간 간단하게.
0: 그렇죠. 네, 우리가 핵심만. 적은 것들을 핵심만 해줬습니다. 자, 네. 클릭만 하면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AI를 다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포스터를 한번 완성해 봤어요. 근데 이 포스터를 만약에 내 방에 거는 포스터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 위쪽에 보시면 캔바에서 인쇄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1: 네, 네.
0: 눌러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거 그대로
1: 에?
0: 이 방에 거는 이 포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해서 AI와 함께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도달 가능한지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안에 나와 맞는 게 뭔지 긴 시간을 들여서 진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조언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의 이 멋진 미래를 이 AI와 함께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0: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3: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0: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 인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2: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언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3: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4: 이거 실화인가?
5: 내일 꺼내준다네.
0: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몰라. 내가 왜 언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6: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 처참하소서.
0: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6: 간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0: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우야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되며 바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업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0: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3: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3: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4: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뇌졸중.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몸에 치명적인 장애가 남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젊은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다.
5: 몸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다리에서 계속 힘 풀려가지고.
6: 저뿐만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누가 50대에 뭐 뇌근경색이 오고 저거 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직 올 나이가 아닌데.
7: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
8: 제 얘기 들으세요.
4: 뇌졸중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9: 이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났다.
4: AI가 혈류 속도와 혈류량, 혈류 도달 시간을 분석해 뇌조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분석 가능하게 되면서 골든타임의 기준이 달라졌다. 젊어지는 뇌졸중과 달라진 골든타임.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 5시 6분 응급실로 68세 김선자 씨가 실려왔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1: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자, 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옳지. 내리시고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자, 여기 눈동자 돌려보세요. 옳지, 옳지, 옳지.
0: 박익성 교수도 출근 중에 응급실로 와 상황을 살핀다.
1: 여기가 지금 그 피가 가는 부위거든요. 지금 보이는 혈관, 뇌혈관 이제 다른 건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막힌 거예요. 워낙에는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0: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멀쩡했다는데 자는 동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뉜다. 동맥경화나 협착 등의 이유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가 손상되면서 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 뇌경색 증상은 혈관이 막히게 뇌 손상이 오니까 한쪽에 마비 증상이 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지 못하고 떨어뜨린다든지 걷는데 한쪽 다리가 힘이 빠져서 못 걷는다든지 또 갑자기 발음이

0: 안 돼서 남들이 너 이렇게 발음이 왜 이래? 이런 구음 장애도 오고 갑자기 한쪽 시야가 잘 장애가 생겨서 잘안 보이는 그런 증상도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 두통의 특징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뇌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생기는 그런 두통이고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이런 두통이 특징이고요. 어제 그러면 잠자리에 드신 게몇 시경이에요?
1: 12시 한 20분 됐을 거예요.
0: 12시 20분.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주무실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상을 발견한 건몇 시쯤이죠?
1: 한 4시.
0: 4시경에 어떻게?
1: 이게 자꾸 속도협세랑 저막 동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정신 막 차리라고 막 그러고 이제 코열하고 뭘 갖다 주고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119 불러서
0: 워낙에는 발병부터 4시간 이내에 피를 이제 녹이는 그런 약을 쓰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자다가 깨어나고 하면 이게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뇌손상도 적고 해서 자고 난 다음에 뇌졸중이 오는 환자들은 굉장히 발생 시점을 길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들도 우리가 약을 쓸수 없어. 이렇게 제안이 뒀었는데 이제는 그런 환자들을 관류 영상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2: 예전 기준으론 골든타임 4시간 반이 지난 상황. 하지만 이젠 관류 영상으로 뇌조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파악한다.
3: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된 피가 잘안 가는 부위 있죠. 조금 덜 가는 부위가 노란색, 아주 안 가는 부위가 붉은색.
2: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예전에는 검사를 통해 뇌혈관 어디가 막혔는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젠 CT나 MRI의 관류 영상을 통해 어느 부위의 혈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혈류 속도, 부족한 혈액량, 혈액 도달 시간 저하 부위 등을 AI가 분석해 손상된 부위보다 살릴 수 있는 부위가 넓으면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치료를 시도한다.
0: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혈전 제거술도 6시간에서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뇌조직이 손상이 많이 와서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골든타임인데 어떤 환자에서는 12시간, 13시간이 되었는데 뚫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관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생 가능한 조직이 얼마나 있고 이미 손상된 조직이 얼마나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이 적고 지금 위험에 처한 뇌조직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되더라도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했고 좋은 결과를 보여서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두 배, 세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예전엔 4시간 반이 지나면 약물을, 6시간이 지나면 혈전 제거술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젠 살아있는 조직이 있으면 24시간까지 혈전 제거술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의 기준이 시간이 아닌 뇌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응급으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 김선자 씨. 아직 뇌혈관이 온전히 뚫리지 않아 혈전 제거술을 시도하기로 했다. 만약 혈전 제거술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익선 교수도 시술 상황을 지켜본다.
3: 이 환자는 이제 추골동무를 통해서 지저혈관이라고 해서 뇌 제일 중심 부위에 있고 주로 숨골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면 단순한 마비 정도가 아니라 대개는 중증 또 식물인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꼭 개통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오늘 시술은 당직인 신경외과 김성환 교수가 맡았다. 시술이 시작됐다. 혈전제거술은 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혔을 때 하는 시술이다.

0: 먼저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막힌 뇌혈관까지 밀어올린 뒤 스텐트를 이용해 혈전을 감싼다. 그리고 카테터를 당겨 혈전을 제거하면 막혔던 혈류가 다시 흐르며 뇌경색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조영제를 넣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보았다. 그런데 막혀있던 굵은 혈관은 혈전 용해제로 뚫렸는데 혈전이 더 작은 혈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1: 오피야.
0: 더 작은 혈관으로 이동한 혈전을 미세 와이어를 이용해 부수기로 했다. 가는 혈관에 혈전 제거술을 할 때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드디어 혈전이 부서지면서 혈류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 끝났다. 네. 이거 한번 잡아봐요. 확 잡아. 어때요? 2에 보세요. 2. 2. 몇 개예요? 하냐고. 예, 지금 몇 개라고 해요? 이쪽은요? 따라오세요. 왼쪽 보세요. 이게 몇 개예요? 지금 어때요? 머리 아프거나 불편한 게 있으세요? 다리가 아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혈전이 녹으면서 일부가 더 말단의 혈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혈관 한 가닥을 막고 있었습니다. 미세 와이어로 쭉 깨고 그 카테터를 흡인을 해서 그 재단을 시도를 했습니다.
3: 얼굴도 많이 좋았지, 부드럽고 본인도 괜찮으신 것 같아, 좋다고. 아니 이쪽으로 여기 떠.
0: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표정이 밝아졌다.
4: 마음은 이만하시면 되네요.
5: 오시니까 좀 알아보시던가요?
4: 네. 알고 싶. 다 돌아왔어요.
5: 집에 가려고?
3: 괜찮으셔?
5: 내 걱정 아닌가요?
3: 밥 먹으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5: 그 생각으로.
3: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느낌이? 그건 모르겠어?
0: 4시간 반이 지나 치료를 시작했지만 살아있는 뇌조직이 있었기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말 응급실에 실려온 박성규 씨. 40대에 처음 뇌경색이 찾아왔는데 뇌경색이 재발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 처음 뇌경색이 왔을 땐 왼쪽 팔다리에 편마비가 와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젠 혼자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가장 힘든 건 발음이 어눌해져 말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6: 어떤 부분이 좀...
7: 말 좀 들으니까 바다바다 있다고 그때 병원에 했습니다.
6: 왼손은 거의 지금 못 움직인.
7: 움직여 가서 안쪽에서.
6: 다른 손을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으신가 봐요. 펴지는 것도 힘드시고. 그렇게 지금 오그라진 상태신 거예요.
7: 예. 이제 펴.
0: 40대의 뇌졸중이 처음 찾아왔을 때 좀 더 조심하고 건강 관리를 잘할 걸. 병이 재발해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니 모든 게 다 후회스럽다.
6: 후회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7: 빨리요. 나부터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6: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7: 안 돼요.
6: 어떤 게 가장 좀 걱정이세요?

0: 것 역시 가족이다.
1: 이전에 뇌경색 진단 받고 좀 치료하다 그때는 마비가 심하게 왔었죠?
2: 예, 또 혼만을
1: 성나비가 왔었죠? 어느 정도 되셨는데 이제 더 마비가 왔죠, 그죠? 네. 요 최근에 더 나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발음이 좀 그랬어요?
2: 최근에는 많이 나빠서
1: 더 그죠? 네.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느려지고
2: 네. 응? 네.
1: 담배는 얼마나 피우셨어요?
2: 하루에 한 6분
1: 요새까지도 계속 피우셨어요?
2: 네.
1: 담배가 제일 안 좋은데
2: 담배 꼭 끊겠으면
1: 네, 담배 꼭 끊으셔야 돼요.
2: 네.
1: 어지럽고 막 해서 와서 보니까 여기 보이는 혈관
2: 예.
1: 이 혈관이 워낙에는 뇌에서 밑에서부터 피가 가야 되는데
2: 예.
1: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2: 아.
1: 요 한 달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2: 예.
1: 어, 피가 그래서 워낙에 잘 안 가는 데다가 더 좁아져서 피가 잘 가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거든요.
2: 예.
1: 한 달 전에는 이렇게 피가 잘 갔는데
2: 예.
1: 요번에는 저 빨간 거는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어, 정상보다 거의 50% 이하로 안 가니까 지금 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지금 많이 하는 게 혈전 제거술인데 이분은 그 막힌 혈관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아래쪽이 다 막혀버려서 시술로는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뇌혈관이 거의 다 막히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합니다.
0: 뇌혈관 우회로 수술로 어떻게든 뇌혈류를 되살려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1: 여기는 지금 숨골과 손의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깊은 데 있어요. 그 뇌 기저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깊은 데 있어서 이게 문합술을 해야 되니까 표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술기도, 숙련도도 필요하고 또 이 혈관을 박리해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숨골과 손에는 축두엽에 있는 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이제 문합술을 성공을 해야 되죠.
0: 올해 57세인 박성교 씨. 생명을 지탱하는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한 상황. 편마비가 심해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게 힘들어지고 말았다.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 위해 먼저 뒤통수 두피에 흐르는 후두동맥을 박리해 우회 혈관으로 확보한다. 뒤통수 아래 두개골을 열고 뇌를 감싼 경막을 절개해 손의 혈관을 확보한다. 클립으로 손의 혈관 혈류를 차단한 뒤 두피 혈관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교하게 이어붙인다. 두피로 흐르던 피가 이제 방향을 바꿔 뇌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막혔던 혈류가 다시 안정적으로 흐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번 뇌혈관 우회로 수술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수술. 그런데 두피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을 위해 혈관을 잘라보니 피가 나지 않았다. 동맥경화로 혈관이 혈전으로 가득 막혀 있어 피가 나오지 않았던 것. 두피 혈관 안에 혈전을 제거하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개골을 열고 뇌 안에 손의 혈관을 확보할 차례다. 고배율 미세현미경으로 보자 뇌 안의 혈관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의 혈관도 동맥경화로 상태가 안 좋긴 마찬가지. 그 중에 가장 건강한 혈관을 찾아 두피 혈관과 연결해야 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지름 2mm보다 가는 두 혈관을 한 땀 한 땀 문합한다. 피가 두피 혈관에서 손으로 흐르는 새로운 길이

0: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숨골과 손해로 향하는 혈류가 충분한 수치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한 뒤 수술을 마무리한다.
1: 보니까 환자가 이제 동맥경화 변성도 심하고 이어주려고 하는 두피 혈관도 동맥경화 변성이 있고 열어보니까 뇌에 있는 혈관도 동맥경화성 변성이 굉장히 심해서 항응고제를 이제 정맥 주사를 해갖고 피를 아주 아주 묽게 한 상태에서 혈관 문합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계획한 대로 혈관 문합술이 잘 됐고 환자 지금 부족한 피가 나중에 혈류 측정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서 다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0: 매일 댄스 학원을 찾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44세 민경미 씨.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올해 초 뇌경색으로 혈전 제거술을 받고 다시 혈관이 악화돼 뇌혈관 우회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1: 6개월 쉬고 나오니까 안 되는 동작이 티가 팍 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왼손이, 왼발이 힘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건강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몸이 건강해야지 활동을 하니까.
0: 계속 이어지는 치료로 일도 그만둔 상태.
2: 이게 쉬운 거죠. 직접 하시면 힘듭니다. 그렇죠. 공기 쭉 내리고.
0: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며 다시 건강을 회복해 일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어눌한 발음을 고치기 위해 동화책을 읽으며 발음 연습을 했다. 글밥이 적은 책부터 조금씩 늘려갔는데 처음엔 짧은 글도 제대로 읽는 게 힘들었다.
1: 바람도 낙엽을 싣고 왔지요.
3: 처음에는 발음이 어느 정도?
1: 진짜 어버버였어요. 퇴원하자마자 도서관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빌려와서 이제 계속 읽는 거죠. 일상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애들이랑 말할 때 좀 창피한 것도 있어요.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 또박또박. 이거보다 더 천천히 읽었어요. 글자 한 개씩.
0: 민경미 씨는 아직도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 없다.
1: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샤워를 했거든요. 다리 닦으려고 발을 드는데 발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발이. 힘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는데 팔도 좀 이상해. 톡이 안 눌려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상하다. 뭐지?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 말 거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간 거죠. 아직 올 나이가 아닌데 그 생각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계속 슬펐어요. 졸업식도 며칠 안 남다 보니까 첫 졸업식인데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0: 결국 참석하지 못한 큰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1: 저만 참석을 못했네요. 제 사진에 엄마 없는 티가 나요. 그 집골로 가서. 간호사들이 통화라도 하게 해줄까요? 그러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통화를 어떻게 하냐고.
3: 오히려 괜히 했다가 또.
1: 네. 애도 충격일 거 아니야. 중환자실에 한번 왔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 상태를 보니까.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걸었거든요. 아이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 뾰지뾰하다 그냥 갔어요. 제 서로 그냥 속상한 거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네끼리 밥은 해먹을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건강해야 되니까.

0: 네, 들어오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네.
1: 진료를 받기 위해 박익선 교수를 찾았다.
0: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금 불편한 증상이 뭐가 있으세요?
2: 불편한 건 이제 거의 없어요.
0: 말은 이제 다
2: 네.
0: 잘 되고. 그래도 응급실에 빨리 오신 거예요. 한 30분 만에 오신 거죠?
2: 네.
0: 와가지고 이렇게 잘 뚫어갖고 회복이 됐는데, 별로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해보니까 그 자리가 또 다시 이렇게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힌 경우에는 이제는 이거를 다시 뚫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 혈관, 겉에 있는 혈관을 안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이게 우회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원인이 지금 사전에 본인이 뭐 당뇨나 혈압은 없었는데
2: 네.
0: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죠.
2: 그것도 원인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관의 변성이 오는 거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나면은 굳은 살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2: 먹는 약도 없었고, 건강검진 받아도 뭐 수치 같은 건다 정상이었어서 높은 수치인데 아직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정도인데 그 정도가 가지 않으니까 약은 복용 따로 안 했었어요. 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수치가 나와도 약을 먹었어야 됐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게 비만에서 좀 오니까.
1: 우리나라 젊은 층의 뇌졸중 위험인자 보유율이 최근 5년 사이 증가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비만이다.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 비중이 더 높아 더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0: 심평원에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뇌졸중으로 청구된 빅데이터를 조사를 했더니 절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식생활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인데 그런 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일찍부터 고지혈증이나 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심한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도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응급실로 실려온 25살 김대원 씨.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이 받은 진단은 놀랍게도 뇌졸중이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다가 3일을 흘려보냈다.
3: 몸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다리에서 계속 힘 풀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톡 치다가도 아예 안 쳐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4: 아, 이렇게 막 엉뚱한 게막 쳐지고.
3: 당뇨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됐고, 혈압은 중학교 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관리를 안 했더니, 이제 이렇게 크게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체질이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좀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고, 잠 조금 덜 자고, 그게 조금 더 이런 걸 빨리 앞당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런 증상이 오기 전, 얼마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3: 한 3일 전부터 있었던 것
0: 3일. 3일 전부터 이쪽 혈관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오른쪽 뇌혈관이 이렇게 희미하고 가늘어져 보여서 혈관이 막힌 것이 의심이 됐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잘 가요.
3: 네.
0: 그런데 이 혈관이 잘안 보이죠, 그죠?
1: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있었다.
0: 보통 우리가 혈관이 막힌 게 시간이 명확하면, 예를 들어서 6시간, 뭐 4시간 이내에 오면은 이 피를 녹이는 약도 쓰고, 그 다음에 혈관 안을 통해서 피덩어리를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도 하거든요.
3: 네.
0: 그런데 이제 이 막힌 게 이미 시간이 좀 경과해서 오신 거고, 근데 약물 치료를 해도 이게 계속 이제 피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혈류고요. 피가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심한 당뇨로 인해서 당화혈색소가 보통 6.5 이하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데 이 환자 내원했을 때 10.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을 한 다음에 지금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당뇨병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매끄러워야 할 혈관벽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혈관 찌꺼기가 생긴다. 혈관 찌꺼기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미세혈관이 막히면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2: 무서워?
1: 수술날 아침 무서워. 김대원 씨의 무서워.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2: 암담하지. 걱정하지 말고. 원래 덤덤하니까 참.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일요일하고 토요일도 안 쉬고 계속 근 6개월 동안을 가루에다가 이제 약도 안 먹고 그랬으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약속 지금 이제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응? 응. 잘 될 거야. 관리 잘하게. 응.
1: 김대원 씨는 측두엽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0: 수술 항법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부위를 보통 한 3 내지 4cm 조그맣게 열어서 그 부위에다 혈관을 수술해주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수술입니다.
1: 수술 전 찍어둔 혈관 영상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입력하고 탐침을 대면 두개골 속 혈관의 정확한 위치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난다. 김대원 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뇌경색이 오고 말았다. 왼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물 치료 후에도 허혈 부위가 나아지지 않아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먼저 혈액을 공급해줄 두피 혈관을 확보하고 두개골을 3, 4cm 크기로 열어 측두엽의 뇌혈관을 노출시킨다. 클립으로 혈류를 차단한 뒤 두피 혈관을 혈류가 부족한 뇌혈관에 운합한다. 혈류량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을 마무리한다. 측두엽 뇌혈관 우회로 수술은 뇌혈관이 바깥쪽에 있어 두피 혈관을 연결하기 용이하다. 사용할 두피 혈관을 미리 방리해 놓는다. 분당 56cc의 피가 흐르는 건강한 두피 혈관이다.
0: 분당 56cc의 피가 나간다는 거야, 이게.
1: 직경이 1mm밖에 되지 않는 두피혈관을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뇌혈관에 정교하게 문합한다. 문합이 마무리되면 혹시 피가 잘 가는지, 새지는 않는지 형광조영제를 투입해 혈류를 확인한다.
5: 아이씨 준비됐어요?
6: 네, 아이씨 준비되었습니다. 아이씨 들어왔습니다.
1: 뇌 전체로 골고루 피가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7: 아니, 그래, 거기도 아까 2점이었는데 빨라졌어, 근데?
1: 수술 중 실시간으로 얼마나 혈류가 지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전과 비교해 반 이상 줄었다.
0: 33.
1: 수술 전 뇌혈관으로 분당 5.9ml밖에 안 가던 피가 분당

0: 사실 박익성 교수는 49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시간을 보냈다. 손톱이 다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수술할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손끝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뜨개질을 해서 주위에 선물하며 노력했다.
1: 제가 그 굉장히 폐혈증으로 사망률 70%까지 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갔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제가 환자가 되다 보니까 환자로서의 느낌이 역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는 지금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위해 당직을 서며 신경외과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어둠이 깔린 병원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구급차 한 대. 환자는 산소 호흡기까지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 78세 김복만 씨. 오전 9시 30분 극심한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해 CT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1: 머리가 아파서 119 타고 병원에 가신 걸로 연락을 받았고요. 병원에 가서 의식이 점점 나빠져서 그쪽 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 있는데 그쪽 병원에서 좀 수용이 어렵고 연고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오기로 원해서.
0: 출혈 부위가 크진 않은데 왜 혼수 상태까지 온 걸까?
1: 지금 응급실에 와서 보니까 의식이 혼수 상태라서 재출혈을 했는지 그래서 아니면 출혈량이 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0: 서둘러 CT 검사를 해서 의식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데에는 뇌출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1: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게 요 대동맥 박리 같은 게 있어서 출혈이 되면 떨어지는데 지금 대동맥은 괜찮고요. 뇌척수액이 이 순환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주머니거든요. 이 출혈된 부위는 요 시상뇌라 그래서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건데 출혈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하얗게 보이는 게 출혈이고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주머니거든요. 이 물주머니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를 딱 막고 있어서 수두증이 와요. 그래서 지금 뇌압이 오르면 의식도 떨어지거든요. 여기 까맣게 돼 있는 물주머니인데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뇌척수액을 빼내주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순환이 안 되고 몰입하고 압력이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2: 위험성은 안 따르나요?
1: 수술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이대로 놔두면 뇌압이 계속 오르고 뇌손상이 오고
0: 건장했던 아버지가 쓰러진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딸.
3: 딸은 뭐 질환 같은 것도
2: 전혀 없었어요. 예. 당뇨하고 아니 당뇨만 당뇨하고 고지혈증만. 워낙에 강인하셨던 분이라 저렇게 누워 있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네요. 수술 잘 되면 뭐.
0: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빨리 뇌압을 낮추지 않으면 뇌사에 이를 수 있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 박익성 교수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환자의 뇌를 짓누르고 있는 뇌척수액을 빨리 빼줘야만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 뇌출혈로 인해 고인 혈액과 뇌척수액을 빼주기 위한 응급 폐액술이 시작됐다. 김복만 씨는 뇌의 중심에 있는 시상의 혈관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피가 혈전이 되어 뇌척수액이 흐르는 길을 막았다. 그러자 뇌척수액이 뇌실을 가득 채우며 뇌압이 올라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 신속하게 뇌압을 낮춰주지 않으면 뇌사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머리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0: 뇌실안으로 배액관을 연결한다. 배액관 하나는 고인 피를, 다른 하나는 뇌척수액을 연결해 밖으로 빼내게 된다. 뇌압이 정상화될 때까지 배액관을 연결해두고 경과를 지켜본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의 뇌압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의료용 드릴로 머리뼈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낸다. 뇌척수액과 피가 고여있는 뇌실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드디어 뇌척수액이 가득 차있는 뇌실에 다다랐다.
1: 오케이. 5, 6, 7까지.
0: 이제 부풀어 오른 뇌실 안으로 배액관을 연결할 차례. 배액이 잘 되는 걸 확인한 뒤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1: 잘라.
0: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하고 몰아치듯 이어진 수술.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응급수술이 끝났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환자 가족들에게로 향한다.
1: 수술은 잘 됐고요. 다 끝났고 이렇게 관을 넣어서 피를 빼는 수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의식이 깨어나고 이러면 되게 빨리 회복이 되고요. 한 4, 5일, 5일, 6일 간다 그러면 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좀 있다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건데 좀 경과를 봐야 되고 일단은 긴급 조치는 다 했어요. 밖에 좀 기다려 계세요. 네. 네.
0: 걱정할 보호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서야 박익성 교수도 겨우 한숨을 돌린다.
1: 제가 신경외과 뇌혈관을 한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혈관 하는 분이 다섯 분이 있으니까 5주에 한 번 당직을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 뇌혈관 의사가 두세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날마다 하면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0: 매일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일상. 박익성 교수는 뒤를 이을 후배 의사들이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김대원 씨가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관료 영상 결과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1: 검사 오늘 한 것도 보니까 피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위로 이제 피가 잘 가요. 이 봐봐. 좌우가 빨갛게 가는 게 피가 똑같잖아요. 그죠? 양쪽이 그 차이가 없이 잘 가고 있고 이쪽이 피가 안 가가지고 막 빨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잘 가서 연두색으로 좌우가 똑같아.
0: 수술 전과 비교해 보니 부족했던 뇌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1: 나중에 요 외래 실밥법으로 오는 거 날짜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사세요. 그래요. 그래요. 잘 지내시고. 네.
2: 20대보다 30대 더 날아다니자 그런 마음으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들 괜찮을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사랑해. 네.
0: 53세에 처음 뇌졸중이 왔던 김양엽 씨. 7년 전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은 뒤 손끝 감각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구술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지금도 생생한 뇌졸중의 첫 증상.
3: 처음에 신호는 오른쪽이었죠. 아니, 오른쪽 손이 이랬을 때 이렇게 돼버렸을 때. 드라이기를 처음에 신호가 왔을 때는요. 이 팔이 머리 드라이 하려고 하니까 드라이가 그냥 놓쳐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죠. 그때 깜짝 놀라 앞도 안 보이게 막 울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0: 평소 기름진 음식도 즐겨 먹지 않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도 전혀 없었다.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는데 조심하기 위해 좋아하던 떡과 빵도 끊었다.
3: 떡하고 빵은 엄청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먹으니까 이제 과일 쪽으로. 과일도 저녁에는 잘 안 먹어요. 낮으로 활동할 때만. 첫째는 스트레스.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혈관 막힌 이 상태가 올 때는 스트레스에서 온 것 같아요.
0: 건강하던 김양엽 씨에게 뇌졸중이 온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3: 옷이 아까 피고 없더라.
0: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 남편 퇴직 후 재활용센터를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3: 돈인 줄 알고 갖고 와서 보면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뭘 모르니까 그냥 울 때도 많았죠. 한 3년은 거의 울다시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4: 여보, 커피 한 잔 해.
3: 고마워요.
4: 오늘 맛있어?
3: 맛있어, 커피.
4: 처음에는 좀 이제 괜찮았었는데 도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나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가게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안정이 돼 있고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지. 뭐 이게 이제 돈이 중요하지는 않다.
3: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어디 가다 쓰러지거나 그래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해요. 좋은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소중한 건강을 한번 잃어봤기에 이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선자 씨. 나흘 전 잠든 사이 찾아온 뇌졸중으로 구급차를 타고 실려왔던 환자다. 4시간 반을 넘겨 도착했지만 뇌조직이 살아있어 약물치료와 혈전제거술로 건강을 회복했다.
5: 그동안은 관리 안 했는데 좀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관리하면서 그래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6: 오늘 아홉이 양과 가운데로 하나 둘. 아유. 손님 잡고.
0: 뇌졸중. 골든 타임이 지났더라도 살아있는 뇌조직이 있다면 포기하기엔 이르다.
7: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 1, 2년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하고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은 치료보다 우선이 예방입니다.
8: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10: 치매 환자가 증가합니다.
11: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12: 연세는?
13: 85.
14: 이 누구세요?
15: 글쎄 모르겠네.
14: 누구세요?
15: 동서.
16: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늘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안보험 들어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안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0: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4: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3: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4: 1년이면 뭐 금방이네.
5: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0: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7: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6: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8: 계약일로부터 91일?
6: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0: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오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2: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6: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3: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6: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0: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건강만점 재료로 만드는 윤해신표 자연요리 밥상. 손님이 왔을 때 솜씨 뽐낼 수 있는 비주얼 최강 전골요리 레시피.

0: 가을 제철 버섯을 듬뿍 넣어 절로 건강해지는 버섯 편육 전골부터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향하는 밥도둑 장아찌 반찬 짭조름하면서도 오도독 씹히는 맛이 좋은 궁채 장아찌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남자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선생님, 네. 이 제철 맞은 가을 버섯과 고소한 편육이 어우러지는 버섯 편육 전골.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누구나 인정하는 윤혜신 선생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건강한 재료들로 가을 입맛을 살려주는 레시피고요. 네. 소고기 사태하고요. 네.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버섯들. 우리 보통 모기버섯 하면 까만색. 그렇죠.
1: 예, 맛있었는데
2: 예, 요즘 이걸 이제 눈꽃송이라고도 하고요. 눈꽃송이 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예. 불려서 쓸 거고요. 예. 망가닥 버섯, 황금 팽이 버섯, 표고 버섯 이렇게 준비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재료는 아니지만 밑에 깔려서 은근한 단맛을 올려주는 채소 국물용으로 예. 배추, 알배추, 예. 그다음에 쑥갓, 대파, 그다음에 무 필요하고요. 예. 불량의 간장, 소금, 후추로 이제 육수 국물 간을 맞출 겁니다.
1: 네. 자, 이 계절에 전골 요리 하나쯤 마스터해두면 쫄쫄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버섯 편육 전골. 네. 자, 한번 해볼 텐데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네, 편육. 으로 끓이는 전골이기 때문에 네. 편육을 만들려면 이제 사태가 필요하고요. 네. 제가 이제 맛있는 아롱사태, 네. 아롱사태를 찬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네. 불려서 이렇게 핏물을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1: 네, 핏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2: 네, 핏물을 빼야지 잡내가 안 나고 깔끔한 네. 육수가 나오죠. 네. 그 국물을 이용해서 전골 육수를 쓸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이거부터 올려놓을게요.
1: 자, 두 시간 반 정도 네. 찬물에 담가놔서 핏물을 네. 뺀 상태입니다.
2: 네. 냄비에다가요. 예. 네. 이제 네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주세요.
1: 자, 이제 물을 네. 이 육수를 쓸 물이죠.
2: 네, 육수를 쓸 물이고요. 예. 이거 이제 편육 만들어서 삶은 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핏물을 완전히 빼면 여기다가 향신료를 안 넣어요. 맹물에다가 넣어서 찬물에다가요. 예. 서서히 이제 모공이 열리면서 예, 예 맛있는. 그 육수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뚜껑을 닫고 삶다가, 예. 네. 끓어오르면은 네, 뚜껑을 살짝 열고서, 그 다음에 한 시간 반 정도, 네. 완전히 편육이 익을 때까지, 편육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삶아줄게요.
1: 자, 한 시간 반 정도 저희가 네. 맛있게 한번 네.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맛있게 삶아진 동안, 네. 전골에 들어갈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까요?
2: 네네. 주재료들을 한번 제가 손질해 볼게요. 먼저 이제 이 흰 모기버섯은 마른 상태로 이렇게 판매를 해요.
1: 네, 신기해요.
2: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찬물에 네. 찬물에 담그면 돼요.
1: 자, 찬물에 담그면 네. 얼마 정도 시간이 되면?
2: 한 30분 정도 되면 예. 두 배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예. 네 이렇게 그리고 벌써 이렇게 하나하나
1: 촉감이 다르죠.
2: 촉감이 다르고요. 오도도락했군요. 그러면 불린 다음에 한 두세 번 찬물에 깨끗이 씻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밑둥이 예. 뭐 노란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큰 거를 4등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제거를 하고요. 예.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상태에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이제
1: 함께 들어갈.
2: 네.
1: 채소들.
2: 알배추.
1: 참, 배추 네네. 들어가야 국물이 달큰하면서.
2: 아유, 너무 맛있죠. 예. 그리고 겨울엔 또 배추 무가 빠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제 생각에는 한 입 크기로 그냥 네. 너무 잘게 할 필요 없고요. 또 금방 익는 재료니까 이렇게 해서
1: 이 전골에 뭔지? 배추 빠지면 섭섭해요.
2: 배추가 참 맛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놓고요. 그다음에 무 줘주세요.
1: 무도 드릴까요?
2: 네, 무도 또 시원한데 일조를 하죠.
1: 저 이제 날씨가 추워질수록 무가 네. 맛있어진다고 하잖아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박나박.
1: 나박.
2: 네, 왜냐하면 이제 푹 끓일 게 아니라 예. 후루룩 끓여서 먹는 전골이기 때문에 네. 너무 두껍게 끓이면 안 익잖아요.
1: 다른 재료 다 얇기 때문에.
2: 네, 다 이것도 맞춰서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1: 진짜로 요새 이제 날씨가 네. 저녁에는 확실히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이
2: 추워요,
1: 있어요.
2: 추워요. 예. 네.
1: 그래서 네. 이럴 때 전골이 늘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
2: 네.
1: 선생님, 네. 이렇게 오늘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네. 몸이

0: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이거를 다 맑은 소고기 진한 국물에다가 예.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1: 뱃속이 뜨뜻해지면서
0: 예.
1: 네. 올해는 이제 감기 없습니다.
0: 예.
1: 네.
0: 자, 선생님.
1: 네.
0: 지금
1: 네.
0: 사태가
1: 네, 한번 볼까요?
0: 네, 사태가 잘 익고 있는데.
1: 아, 네. 제가 좀 미리 끓여서 왔거든요.
0: 예, 예.
1: 한 시간 반 정도 끓여서 왔고요. 자, 이제 꺼내가지고요.
0: 예.
1: 넣고 저는 이제 좀 식혀요. 썰기
0: 예.
1: 편하게
0: 예.
1: 식히면 되시고요.
0: 자, 이렇게 찔러봤을 때
1: 네.
0: 핏물이 안 올라오면 되는 거죠.
1: 네.
0: 자, 근데요, 선생님, 이 사태를
1: 네.
0: 삶았던 이 물은
1: 네.
0: 육수로 쓰는 거죠?
1: 육수로 쓸 거예요.
0: 오.
1: 그럼 여기다 이제 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제가 아까 간할 때 요건 이제 아무 간이 안 됐고, 전 여기다 후추도 안 넣고, 뭐, 향신료 안 넣었어요.
0: 근데 이렇게 고기에 맛있는 향이
1: 네,
0: 이렇게
1: 네.
0: 배인 거예요?
1: 맛있게 나오고요.
0: 이야.
1: 자체적으로 색깔이 나오잖아요.
0: 네.
1: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름만 이렇게 걷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0: 살짝 걷어냈어요, 저희는.
1: 네, 네. 아까 걷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국간장.
0: 예.
1: 진간장 안 됩니다. 국간장 쓰시면 되고요.
0: 먼저 쓰고요.
1: 네. 그 다음에 소금.
0: 예.
1: 이제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간장 하나, 소금 한 2분의 1큰술 정도 되면 밑간이 되고, 후추도 약간만.
0: 와, 네. 진짜 정말 소량의 간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왜냐면 이게 끓이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지금 내 입에 딱 맞으면 나중에 짜져요.
0: 아.
1: 그래서 약간 슴슴하게 간을 맞춰놓으면 되고요.
0: 예.
1: 네, 그럼 이제 간을 맞춰둔 거죠.
0: 자, 정말 네. 담백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이제
1: 편육을
0: 썰고.
1: 썰어야 되는데 뜨거운 상태로 썰면 모양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식혀놓은 게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0: 준비를 해뒀습니다.
1: 한 소금, 네, 한 소금 이제 식으면
0: 예.
1: 랩으로 싸가지고요.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모양이거든요.
0: 네, 확실히
1: 이만했던 게 한 뭐 반
0: 예.
1: 정도로 확 줄지요.
0: 네네.
1: 네, 그렇게 해서 고기는 이제 많이 줄어요.
0: 예.
1: 그러면은 이거를 편대로 한번 썰어볼게요. 제가 얄팍얄팍하게.
0: 예.
1: 그럼 요게 이제 젤라틴이죠.
0: 아, 몸에 좋은.
1: 예, 예, 예. 요게 그래서 그 양지머리도 물론 국물일 때 맛있지만
0: 예.
1: 편육이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게 나와서. 고기 위주로 먹으려면 사태 것이 맛있는 거예요.
0: 예.
1: 여기 보세요. 중간에 그 모양들이 나왔죠, 이렇게.
0: 예.
1: 중간중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소고기 부위 중에서 사태를 좋아해요. 네. 지난 추석에도 그 갈비찜 안 하고 이번에 저희는 사태찜 했어요.
0: 사태찜이요?
1: 네네. 사태를 푹 삶으면 아주 흐물흐물 맛있어지는데
0: 예, 예.
1: 거기다가 밤이랑 연근이랑 대추 같은 걸 넣고 찜을 하면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사태는 쫄깃한 식감이 좋은 것
1: 네.
0: 같아요.
1: 왜냐면 이제 갈비는 비싸기도 비싸려니와
0: 예.
1: 너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건강상의 이유로
0: 예.
1: 제가 이제 사태를 다 이제 재료는 준비됐어요.
0: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1: 네.
0: 자 그러면
1: 네.
0: 전골 냄비에
1: 네, 한번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물을 좀 깔아주세요.
0: 물을 좀 깔고
1: 네, 네, 물을 좀 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배추를
0: 네.
1: 좀 채워주시고요.
0: 좀 채워주고요.
1: 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0: 될까요?
1: 네네.
0: 또 끓이면서 이 채수가 나와서
1: 네, 하나씩 집어먹는 것도 너무 맛있잖아요.
0: 예.
1: 네. 그다음에 이따 만들 장아찌에다가
0: 네.
1: 콕콕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0: 파는 집 요리와도 네. 잘 어울리고요.
1: 네. 제가 이제 세트 메뉴로 했거든요.
0: 예.
1: 파도 대파 익으면 너무 맛있어요.
0: 그렇죠.
1: 네, 가운데를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버섯.
0: 자, 흰 모기 버섯.
1: 예쁘게 가운데다가 꽃같이 이렇게
0: 네.
1: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썰은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양도 예쁜지.
0: 예.
1: 네.
0: 이렇게 한번 돌려서.
1: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0: 사실 이제 전골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켜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 네.
0: 이번에 또 펼치는 느낌으로.
1: 네, 여기 펼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0: 예, 정말 담백할 것 같고 네. 식감도 쫄깃할 것 같고.
1: 네, 저렇게 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숯갓은 처음부터 너무 넣으면 느릿해지니까
0: 예.
1: 지금은 이제 제가 예쁘게 이렇게 꽂아놓을 건데
0: 예.
1: 옆에 두고 계시다가
0: 중간중간.
1: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거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0: 뒀다가 중간중간에
1: 지금 이제 장식용으로 예쁘게
0: 예.
1: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버섯들을
0: 예.
1: 쭉 돌려주시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넘적넘적 썰으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0: 예, 보기도
1: 네,
0: 좋고요.
1: 보기도 좋고.

0: 전골은 푸짐하게 해서 먹는 게 또 제맛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명색이 버섯 전골인데 예. 버섯이 너무 적으면 보는 사람 앞에 예.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푸짐하게 예. 아, 이제 버섯 좀 많이 넣었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집어먹기 편하게 이렇게 톡톡 찢어서 네. 이렇게 쭉 돌려주시고요.
0: 황금팽이라고 그랬죠?
1: 황금팽이에요. 근데 황금팽이 못 구하시면 그냥 팽이도 좋습니다. 예. 버섯들이 비타민 D가 많아서 일조량이 지금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0: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네. 시간이 부르다 보니
1: 그럴 때 이런 걸 비타민 D가 많은 네. 버섯들을 먹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 외에도 뭐 느타리 버섯 예. 뭐 많잖아요.
0: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1: 다 괜찮습니다.
0: 오르공댕이
1: 네.
0: 오리공댕이 맞죠?
1: 노루공댕입니다. 오리공댕이란요?
0: 죄송합니다. 네. 노루공댕이.
1: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리공댕이라는 버섯이
0: 워낙에 버섯 종류가 많다
1: 버섯 너무 많아지고 예. 해마다 새로운 게 막 나와요.
0: 그런가요?
1: 네, 해마다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를 정도로 네.
0: 이렇게 또 푸짐하게 담아봤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푸짐하고 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0: 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1: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갑시다. 자,
0: 우와 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1: 네.
0: 굉장히 든든한데요.
1: 네.
0: 자, 제가 옆에서 네. 육수를 맞춰드릴게요.
1: 네. 자. 자, 불을 켜고요. 네. 육수를 너무 첨벙첨벙하면 나중에 끌어올려요.
0: 예.
1: 반 정도 붓는다 생각하고 버주세요.
0: 반 정도?
1: 네네. 밑간을 우리가 또 했죠. 자. 조선간장이랑 소금이랑 후추로요.
0: 네.
1: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0: 어느 정도 하면 돼요?
1: 네. 네, 된 것 같아요. 여기다 놔주시고요.
0: 예.
1: 이렇게 이제 끓여 드시다가 버섯이 모자라 버섯 더 넣고 채소가 모자라 하면 써놨던 채소를 넣고
0: 예.
1: 계속 끓여 드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0: 아,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네. 이제 식탁 위에
1: 네.
0: 이제 불을 올려놓고
1: 그렇죠.
0: 냄비 전골을 놓고
1: 네.
0: 저 이제 끓이면서 이제 먹는 거죠. 덜어서.
1: 그렇죠. 네.
0: 일단은 아주 몸에 좋은 버섯이 가득하고
1: 네.
0: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사태가 네. 이렇게 들어있어서
1: 네.
0: 정말 푸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자, 한 5분 정도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지금 아주 보글보글 네. 이 전골이 끓고 있는데요.
1: 네, 맛있겠죠.
0: 예. 이제는 더 이 채소랑 버섯에서
1: 네.
0: 이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서 국물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1: 너무 맛있습니다.
0: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1: 먹어도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만들 군대 장아찌 있잖아요.
0: 예.
1: 그 국물에 찍어 먹고, 얹어 먹고.
0: 예.
1: 그러면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0: 얼른 이 뜨끈한 국물과 사태랑 내 버섯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1: 네.
0: 자,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편육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버섯 편육 전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핏물 뺀 사태를 넣고 뚜껑을 덮어 1시간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알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고 무는 나박 썬 뒤 쑥갓을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삶은 사태는 건진 뒤 식혀주세요. 육수에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해줍니다. 끓이면서 먹는 전골 요리는 간을 살짝 심심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식힌 사태는 얄팍하게 썰어주세요. 전골 냄비에 무, 알배추, 큼직하게 썬 대파, 불린 흰 목이버섯, 사태, 쑥갓, 편 썬 표고버섯, 황금 팽이버섯, 만가닥 버섯을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끓여주면 버섯 편육 전골이 완성됩니다.
0: 유난히 아삭한 식감이 좋은 공채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1: 네.
0: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먼저 재료를 볼까요?
1: 네, 오이지 반찬처럼 가을에 아주 최애 반찬이 될 재료인데요. 이
0: 네.
1: 공채. 네, 제가 불려놨고요.
0: 예.
1: 그다음에 아삭이 오이, 그다음에 양파 필요하고요.
0: 네.
1: 장아찌에 들어가는 물, 간장, 식초, 설탕, 그다음에 다시마 한 쪽이 필요합니다.
0: 네. 저도 이렇게 한입 먹었을 때 정말 네. 공채의 식감이
1: 네.
0: 정말 아삭하고 오독한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1: 네.
0: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선생님
1: 네.
0: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1: 네, 작물부터 끓이고
0: 네.
1: 끓는 사이에 저희가 야채를 얼른 손질하면

0: 하면 될것 같아요.
1: 자, 절임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자, 장아찌 절임 그 국물은 뭐
1: 예.
0: 전 국민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1: 네.
0: 가장 기본이 1대1대1만 외우시면 돼요. 1대1대1대1. 네.
1: 예.
0: 물 하나,
1: 네.
0: 간장 하나, 식초는 맨 마지막에. 지금 하면
1: 오.
0: 날아가니까.
1: 식초는
0: 네.
1: 맨 마지막 언제 넣으면
0: 마지막에.
1: 되나요?
0: 팔팔 끓고 나서 불딱끈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1: 어, 불 끄는
0: 설탕 하나.
1: 상태에서.
0: 그다음에 감칠맛을 약간 주기 위해서
1: 네.
0: 다시마를 한쪽만 넣을게요. 네네.
1: 그럴까요?
0: 그렇게 해서 그냥 끓여주시면 되죠.
1: 선생님, 이 절임물은
0: 네.
1: 다른 장아찌 만들 때
0: 다 똑같아요.
1: 다
0: 네,
1: 똑같이.
0: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1: 예.
0: 다만 식초는 넣지 마시고요.
1: 네.
0: 팔팔 끓으면 불 끄고 그다음에 섞으시면 돼요. 그럼
1: 네.
0: 요 작물이 끓을 동안 우리 이제 재료들을 좀 한번 볼까요?
1: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네.
1: 한번 작물을 끓이고, 절임물을 끓이고. 야, 선생님, 요즘 이
0: 네.
1: 공채,
0: 인기죠.
1: 예,
0: 인기쟁이에요.
1: 요리 비결에서도 한번 본것
0: 아,
1: 같고.
0: 그래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1: 예.
0: 이게 상추의 줄기래요.
1: 예.
0: 예, 긴그 상추인데, 잎을 안 먹고 줄기를 먹는 그런
1: 예.
0: 상추고요. 그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그냥,
1: 한입
0: 네, 한
1: 크기로.
0: 3cm
1: 네.
0: 정도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면 되죠. 저는 이거 많이 해가지고요. 볶아도 먹어요.
1: 오.
0: 네, 건두부라든지 아니면 고기 조금 넣고 볶아도 아삭아삭하고 맛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요즘 그 밤낮의 길이가 바뀌면서 또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1: 예.
0: 예전에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리다는 말
1: 예,
0: 있잖아요.
1: 잠이 잘
0: 그래,
1: 온다고.
0: 상추 줄기 이렇게 딱 따면 흰 진이 나왔어요.
1: 예?
0: 그게 정말 신경 안정제예요. 천연 신경 안정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푹 주무시고
1: 예?
0: 신경을 안정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1: 아마 이제 공채를 또 처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확실히 먹어보니까 식감도
0: 네, 너무
1: 좋고.
0: 좋아요.
1: 예.
0: 맛있어요. 장아찌로도 많이 담고요.
1: 예?
0: 볶아서 드셔도 되고.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양파는 영원한 장아찌의 재료죠.
1: 예.
0: 네, 이것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재료들끼리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1: 선생님, 근데 이 장아찌는 정말 만들어두면
0: 네.
1: 그냥 이제 든든한 것 같아요.
0: 그쵸, 반찬 없을
1: 예.
0: 때.
1: 뭐 대단한 반찬도 아니지만,
0: 네네.
1: 근데 입맛 없을 때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장아찌는 또 고기 먹을 때도 필요하고.
0: 네, 저는 입맛 없을 때 누룽지 한솥 끓여가지고
1: 예.
0: 장아찌도 안 먹어요.
1: 아,
0: 너무 맛있어요.
1: 맞아요.
0: 입맛도 좀 살리고
1: 예.
0: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게 매운 고추를 하셔도 되고,
1: 예.
0: 나는 정말 매콤한 거 좋아하는 청양고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나사기 고추 준비했거든요.
1: 네.
0: 애들도 좋아해서 같이 먹으려면 좀덜 매운 고추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1: 네.
0: 이건 취향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꼭지를 따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한입 크기로
1: 네.
0: 네, 같이 넣을 거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드실 그 버섯 전골 있잖아요.
1: 예,
0: 버섯
1: 아까
0: 전골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1: 그 전에 만들었던
0: 네.
1: 버섯 전골과 함께 먹어도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버섯과 사태가 들어간.
0: 네. 그 국물에다 콕 찍어 먹어도 되고요.
1: 네.
0: 요 재료를 그 재료에다가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
1: 세트네요, 세트.
0: 너무 어울리는 세트예요.
1: 근데요, 선생님,
0: 네.
1: 오늘 이 장아찌가 이
0: 네.
1: 재료들이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세 가지 장아찌를 한 번에 만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둘 중에 뭐가 하나 없다 해도,
1: 예.
0: 예, 있는 것만 하셔도 되고, 궁채 장아찌만 하셔도 맛있어요.
1: 네.
0: 저는 이제 여름에 궁채 장아찌 했다가,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뭐 참기름 조금,
1: 네.
0: 통깨, 고춧가루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1: 무침으로 그냥.
0: 밑반찬으로도,
1: 밑반찬.
0: 네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활용도 높은데요.
0: 네.
1: 지금 저희가
0: 네.
1: 이제 재료를 써는 동안
0: 네.
1: 옆에 절임물이 끓고
0: 네.
1: 있어요.
0: 네. 그러면 저기 내열 용기 한번 줘보시겠어요?
1: 예.
0: 내열 용기에다가 이
1: 예.
0: 재료들을 좀 담아볼게요.
1: 일단 장아찌
0: 네네.
1: 만들어야 하니까.
0: 네. 왜냐면 이제 저 물을 끓으면 불을 딱 끄고 바로 부을 거예요.
1: 끓는 물을 부어도 되는 거예요?
0: 끓는 작물을 부면은
1: 예.
0: 이게 이상해질 것 같잖아요.
1: 뭔가 확
0: 안
1: 숨이
0: 그래요.
1: 죽을 것
0: 안 그래요. 훨씬 더
1: 같고.
0: 아삭아삭하고
1: 예. 예.
0: 그 진물은 균들을 다 죽여요. 저 뜨거운 열로. 그래서 훨씬 장아찌를 오래가게 하고
1: 예.
0: 오히려 더 아삭아삭하게 하는
1: 네.
0: 그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요만큼만 담아볼게요.
1: 그럴까요?
0: 네, 용기가 요만큼 있으니까.
1: 자, 이렇게 내열 용기에 저희 준비를 해봤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식초를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그럴까요? 네. 작물이 이제 보글보글
1: 네.
0: 끓잖아요. 끄시고요.

0: 싹 끄고 나서
1: 네.
0: 이제 다시마는
1: 다시
0: 건지시고요.
1: 건지고요.
0: 네.
1: 제 역할을 다 했으니.
0: 네. 그 다음에 끈 다음에 식초를 마지막에. 요게 중요해요.
1: 식초를 같이 넣으면 처음부터 같이 넣었으면 안 되는 이유가.
0: 새콤한 맛이 다 없어져요. 다
1: 네.
0: 날아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장아찌가 왠지 밸런스가 안 맞는다.
1: 새콤한 맛이 덜하다.
0: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한 거죠.
1: 예.
0: 뭐 처음부터 넣어서 끓인 거가 되죠. 자, 가져가서 부어볼까요?
1: 자, 이 뜨거운 절임을 그대로
0: 네.
1: 예열 용기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0: 부어보겠습니다.
1: 오. 절임물이 굉장히 진하네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오.
0: 네.
1: 아주 그냥,
0: 딱 맞죠?
1: 예.
0: 네.
1: 아주 그냥 새콤한 향이 그냥, 예.
0: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으면,
1: 네.
0: 실온으로 식으면, 뚜껑을 딱 덮어서, 상온에서
1: 네.
0: 하루,
1: 하루.
0: 24시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로
1: 오.
0: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드실 수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보관은 한달 안까지
1: 한달
0: 드시면 딱
1: 정도.
0: 맛있게 하는데,
1: 네.
0: 제가 좀 미리 만든 걸 어제 좀 만들어
1: 예.
0: 봤거든요. 네.
1: 똑같은 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0: 네, 조금 덜 갖고 왔는데요.
1: 좀더덜 만들었는데,
0: 네네.
1: 한번 비교해
0: 네. 한번
1: 보겠습니다.
0: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1: 네.
0: 만들어 왔는데요.
1: 볼까요?
0: 네.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
1: 요.
0: 이제 물들고요.
1: 예.
0: 네. 요 간장물이 진국이에요.
1: 오, 확실히.
0: 네. 이게 약간 매콤하면서,
1: 예.
0: 네. 새콤하면서, 양파의 그 맛있는 맛도 나오면서,
1: 예.
0: 궁채는 또 아삭아삭하고.
1: 오늘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넣어볼게요.
1: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여러 가지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거 좀, 이 재료들 조금 더 썰어가지고 달걀에다가 이렇게
0: 그래도
1: 올려가지고 국물에서
0: 맛있어요.
1: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0: 맛있어요.
1: 같아요.
0: 네. 저희는 하여튼 뭐, 전부치고,
1: 예.
0: 튀김도 여기다 찍어 먹고, 전골도 여기다 찍어 먹고, 또안 되면 이걸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조물조물 묻혀서
1: 예.
0: 밑반찬으로도 먹고.
1: 아까 고춧가루랑 어떤 거 넣는다 하셨죠?
0: 고춧가루 넣고 조물조물 묻힐 때,
1: 예.
0: 네, 참기름 조금 넣고요.
1: 참기름도
0: 네네.
1: 넣고.
0: 국물 약간 있게 해가지고요. 이따가 이제 전골에다 같이 곁들여 먹어도 맛있거든요.
1: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전골과
0: 네.
1: 여러 가지로 참 활용도가 높은
0: 네.
1: 장아찌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입맛 돌게 하는 궁채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궁채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진간장, 설탕,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불린 궁채와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풋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내열 용기에 풋고추, 양파, 궁채를 담아주세요. 다시마는 건져내고 식초를 넣어 섞어줍니다. 내열 용기에 절임 물을 붓고 실온에 하루,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해주세요. 이렇게 끓는 절임 물을 부어야 더 아삭해지고 살균 효과가 좋아 보관 기간이 길어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절임 물을 살짝 부으면 궁채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가을 사과를 넣어 부드러운 단맛의 풍미가 좋은 닭 카레 조림부터 밥한 공기로 부족한 영양까지 채울 수 있는 표고 새우 솥밥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 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첨가물 도시 손질부터 조리까지 한 번에 탄탄한 내구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엔드그레인 도마와 재료를 손쉽게 손질하는 넓은 면적의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4: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5: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4: 그러니까 암보험 들때암 진단금 몇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6: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암 진단금이 딱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7: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8: 좋은 소식이 뭔데요?
7: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8: 나쁜 건요?
7: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0: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2: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1: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2: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0: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담할 요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0: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 한 해 동안 발생한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순. 전이암 발생률도 49.1%.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아야 할까요? 여러 번 보장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전이암 진단금은요? 그래서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폐암 진단받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표적항암 치료를 10번 받으시면서 진단금을 모두 사용, 진단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하다. 자, 이분은 혈액암 진단받고 최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비급여라 100% 환자 본인 부담. 그래서 학사는 다빈치 로봇 암 수술,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암 진단 후 생활자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고령화와 맞물리며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만큼 뇌심장질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는 뇌심장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치매까지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4: 상담할 요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6: 하루 한 번에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품을 팔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7: 바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8: 야! 이 브라더 닭강은 올린다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 예정입니다.
6: 바품 팔아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9: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10: 와.
7: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0: 7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100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통쾌
2: 변비는 메이킨.
4: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5: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4: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5: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6: 비 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7: 우기에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6: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8: 아, 정말 멋있어요.
6: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7: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경동이에요.
8: 진짜 할 말이 없네요.
7: 박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6: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9: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편하게 싸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6: 힘이 필요할 땐 라오스가 떠오릅니다.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곳.
9: 나모 타사 바카와토. 안전하게 우리 팀 아무 사고 없이 여행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6: 메콩강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풍요롭게 차오른 하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지금 라오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8: 라오스에서는 이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모두가 이 정도는 행복하세요. 그래서 참 부럽죠.
6: 라오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휴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루앙프라방으로 떠납니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최초의 통일 왕조인 란쌍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루앙프라방에서 딱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다면 전 이곳을 고를 것 같습니다.
10: 여기는 루앙프라방의 대표적인 사원, 왓싱통이라는 사원이에요. 왓 절이라는.

0: 드시고 싱토. 근데 왜 루앙프라방의 대표적인 사원이 왓 루앙프라방이 아닐까요? 사실은 루앙프라방의 과거의 이 도시의 이름이 시앵통이에요.
1: 1560년경 지어진 왓 시앵통은 왕실 사원이었던 곳으로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곳입니다. 황금 도시의 사원이라는 뜻에 걸맞게 금빛의 화려한 옷을 입은 왓 시앵통. 지금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0: 근데 당시에 루앙프라방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를 이 벽면에 있는 그림들이 민속화 같아요, 느낌이. 예, 그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이라든지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생활상들을 담았어요. 굳이 뭐 부처님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주변 국가에 있는 다른 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1: 벽면 가득 그려진 옛 루앙프라방 사람들의 생활상. 과거에도 승려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탁발 문화가 존재했고요. 사원은 마을의 치료기관이기도 했는데요. 승려들이 왕궁을 찾아가 아픈 왕족을 치료한 듯 합니다. 또 사원을 중심으로 한 장례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요. 이 코끼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뜻합니다. 당시 최고의 무력, 즉 탱크나 다름이 없었죠. 벼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땅이었기에 때가 되면 모내기를 했고요. 노랗게 벼가 익으면 수확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을 겁니다. 도시 간의 이동은 메콩강과 그 지류를 통한 수로를 이용했고요. 발달한 수상교통 덕분에 상거래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발달한 만큼 법 제도도 강력해 범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적 기록이면서 예술적 가치까지 뛰어난 왓 시앵통의 벽화. 그래서 이곳은 여행객의 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0: 여기가 뭐 그냥 뭐 조그만 구멍 하나 뚫린 것처럼 느껴지시죠? 루앙프라방에 오면 반드시 사진 찍는 그 증명 사진을 찍는 딱 포인트예요.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 몇 개 있는데 이거 사실 성수기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기 줄 저기까지 서야 돼요.
2: 하나 둘 셋.
3: 허리야.
2: 하나 둘 셋.
1: 볼 때마다 새로운 왓 시앵통. 저도 오늘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사원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한참을 달렸는데요. 비 온 뒤 맑게 갠 날이 좋아 긴 이동에도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다음 목적지가 보입니다.
0: 아이고, 도착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조용해. 우리 차밖에 하나밖에 없네. 예. 아이고. Somebody, somebody look.
3: Somebody.
0: 어이.
1: 가는 길에 물놀이 중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0: 헨양유.
3: 린남유.
0: 린남버. 뭐나버.
3: 양.
0: 오케이, 오케이. 노느라 바쁘네요.
1: 라오스 아이들은 수영하는 법을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번엔 진흙탕에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제대로 넘어진 것 같은데 아프지도 않은가 봅니다. 어머니의 강, 메콩의 품에서 자라나는 라오스의 아이들.
0: 보령 머드 축제인데요.
1: 이 순수한 모습 늘 변치 않길 바랍니다.
0: 이 강 건너편에 있는 곳이 저희가 가려고 하는 빠구 동굴이에요. 이 빠구는

0: 빠구동굴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1: 도발님!
0: 우연한 만남도 인연이죠.
1: 도발님!
0: 고기는 많이 잡았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어부에게 다가가 봅니다.
1: 안녕, 잡바보. 잡라이보. 아이벤 짜오 콘 반유니 보.
2: 콘 반이.
1: 끝유니. 반끝유니.
2: 반끝유니.
1: 와.
2: 저 하빠유 태우니니.
1: 잡바는 보면 짝빌래오.
2: 오. 짝꼬삐래오.
1: 짝꼬삐. 안 닿으면 야이피셋니.
2: 야이라.
1: 빠빠 안 닿으면.
2: 은 오. 파.
1: 와, 보면 싸우러 40?
2: 40로
1: 40로미? 거의 잡아 저 거의 잡 40로 우와
2: 오케이, 저 잡아 하반 거의 뭐
1: 다이버
2: 빠이
1: 오, 오케이, 오케이, 겁자이 겁자이 다이버, 가 다이버 대체와 오, 겁자이, 겁자이 거의 얀, 거의 거의 맨 뚜이라이, 거의 얀 우베냥 와
0: 작은 배에 몸을 맡기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20년 넘은 베테랑 어부 운후한 씨를 믿어보겠습니다. 흠만 먹고 배에 올라탄 만큼 물고기 풍년이길 바라며 만선의 꿈을 안고 메콩강으로 나가봅니다. 과연 물고기가 있을까요?
1: 어휴, 한 세 마리. 그만 쌈또 오너. 미니양 봐. 바코와 바코 오케이 뭐 사인함 거다 이봐 사인함 너 있는 거 오케이 못다이 지 마라
3: 야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그러더니 정말 잡히는 물고기가 다 다르네요.
0: 두 번째 통발을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도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1: 미냐 이미버.
3: 기대가 확 되는데.
2: 하여.
3: 여기까지 사진 찍으라고.
2: 맞아 맞대.
3: 좀 큰 거 잡은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2: 사진 찍어.
3: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잘 찍어주세요.
2: 오! 잠깐.
3: 아니 뭐야 이 개
0: 빠냥 우와 월척입니다 월척 말 그대로 팔뚝만큼 커다랍니다
1: 오 불안해
2: 오 이거 나 너무 놓치면 안 돼
3: 오 무거워 이제 오 씨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나갈까봐 겁내
0: 야 이거 아 이 녀석 몸집이 하도 커서 튀어나갈까봐 무섭습니다.
3: 야, 아니 빠이. 우와, 야.
2: 네, 빌라.
0: 라오스식 전통 어로 도구인 이 통발에는 메콩강 어부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통발 입구가 열려 있도록 줄을 고정해두고 안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그 줄을 건드리면 입구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통발도 다 같은 통발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잡히는 물고기도 다르답니다.
1: 우와. 우리가 본 지금 어항도 두 가지 기구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좀 작은 고기를 잡는 용이고 하나는 또 큰 고기를 잡는 용이에요.
0: 입구에 나무 덫이 없는 통발이 몸집이 작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건데요.
1: 오, 섬짜이, 섬짜이.
0: 우리가 아는 일반 통발처럼 입구는 넓지만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게 물고기를 가두는 방식입니다.
1: 오, 미라야. 이거 하고. 오, 니시딩. 미버.
0: 통발마다 물고기 풍년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몰고 온 듯한데요.
1: 이야, 미라이. 커이 키트와

0: 라오카오 만드는 법 안 볼 순 없겠죠. 라오카오의 기본 재료는 찹쌀입니다. 찹쌀을 고온에서 푹 쪄내고요. 바구니에 덜어줍니다. 찬물을 부어 열기를 식혀주고요. 다시 한번 물을 가득 부어 뭉친 찹쌀을 풀어줍니다. 쌀이 고슬고슬 풀어졌다 싶으면 물기를 쫙 빼주는데요. 거기에 천연 누룩을 한 움큼 뿌려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항아리에 넣어 일주일간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라오스 막걸리, 라오사토가 되는데요. 이 라오사토가 무려 네 항아리나 필요하답니다. 드디어 라오스 소주, 라오카오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류기에 네 개의 항아리를 쏟아붓고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증류된 술이 모여서 라오카오가 완성됩니다. 사실 이곳은요, 파구동굴에 오는 여행객들이 꼭 한번 들른다는 필수 코스, 술 만드는 마을, 반 상하이입니다. 자, 이제 어부 운흐한 씨가 나설 차례입니다.
1: 와,
0: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완벽한 생선구이의 정석. 겉은 바삭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힌 생선구이가 완성됐습니다. 갓 내린 뜨끈뜨끈한 라오카오 한 잔 빠질 수 없겠죠?
2: 라오카오 짜오 헤잉. 짭잉. 멤버. 아니 보면 탐마다. 스페셜 나.
3: 아니 라오카오 거의 헤잉. 동준이가.
0: 오늘 만난 특별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건배.
2: 쏙디.
0: 독주를 주저 없이 넘기는 라오스 사람들. 술이라면 질 수 없죠. 저도 한 번 더 도전.
2: 그러면 그 만건 아니 파이마운.
0: 입안을 개운하게 비워주는 라오스 소주와 메콩강의 풍요를 품은 생선 구이의 조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담백하고 고소한 생선구이 맛에 반해 입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봐도 참 잘 먹네요.
2: 아, 맨날 맛있다고만 그랬으면 좋은데 맛있어요, 진짜. 크고 작은 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이로 먹는 게 맛있는 게 있고 끓여 먹는 게 맛있는 게 있고.
3: 네, 맛이 길러서도
0: 맛있는 생선구이에 술을 곁들이니 여독으로 쌓인 피로도, 근심 걱정도 싹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는 장소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이 순간 행복의 농도는 라오스 술처럼 높았는데요. 행복의 기술을 또 하나 배웁니다.
3: พูดหนึ่งได้ปลาพูดหนึ่งตุ่มเรา
2: แก้ม
3: เราแก้มเราหนึ่งกัน
1: เราพูดนั้นปิ้งปลา
3: ปิ้งปลามาสู้พูดเลย
2: รอดกินน้ำกัน
3: กินน้ำกัน
1: พูดเป็นหมดซอกปลาได้แล้วก็มาปิ้งแก้มเรา
4: เดี๋ยวมาแล้วก็กับแก้มจอกหนึ่งซองจอกแล้วก็กินข้าว
1: แรงเราก็ซุ้ม
2: 거의대부분의라오스분들이다이렇게사세요그래서라오스에서는이건특별한건아니에요다모두가이정도는행복하세요그래서참부럽죠네
0: 소중한사람들과함께하는것만으로도인생의행복도수가라오카오처럼진해질거라말하는이들
2: 오케이겁자겁자아겁자
0: 이곳에다시올땐오늘만난인연들과함께한번더행복한저녁을보낼수있겠죠
2: 바이바이바이바이
3: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2: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0: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라오스사람들은그작은비밀을이미아는것같습니다새벽이가장빛나는도시루앙프라방이도시의하루는주홍빛행렬과함께시작됩니다라오스에서가장경건한행렬중하나인학발갓 지은 밥을 준비해 기다리다 보면 승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5: 새벽에 갓 지은 햇밥, 지은 밥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루를 옷을 입고 아침을 시작하고 스님을 기다리고 있죠, 집 앞에서.
0: 바로를 맨 승려들이 행렬을 이루어 오면 신자들은 정성껏 음식을 공양합니다시주하는이들은공덕을쌓고승려들은무소유를실천하는수행입니다낮은자세와경건한마음으로정성껏준비한음식을드리는데요라오스사람들에게탁발은어떤의미일까요
6: แต่ว่าประเพณีเราเอานี่จะมีเจว่าอายุแก่แล้ว50ขึ้นไปแล้วก็มีเจทําบุญ
7: แล้วก็ว่าเออภูเขามีเขาพร้าวเขาดอกบัวตักบัตรพระสงฆ์ ขอให้พบตรงเกี่ยวขอให้เที่ยวหมู่มันพันธุ์สีอานด้วยมรสการด้วยเถิดถ้าเขามีคําเมาจัง
8: คนเมืองงามเลยนี
0: ่ทักบาร์은루앙프라방만의문화는아닙니다라오스사람들은원한다면누구나매일아침승려들에게공양을드립니다그런데하루도빠짐없이이어지는탁발엔진짜목적이있답니다탁발의끝에는가난하고어려운사람들이있는데요승려들은공양받은음식을다시그들에게나눠줍니다
5: 가난한아이들이라든지어이렇게좀어려운사람들은이탁발의행렬끝에기다리고있습니다그러면이스님은그본인이드시는게아니잖아요나눔을하기위해서대신해주는거거든요스님은매개체예요그래서받아서대신공물을절에다바치고그다음에이렇게어려운사람나눠주는거예요바로이어서
0: 특히아이들은그누구도빈손으로돌아가지않습니다나눔과채움의가치를다시한번깨닫게해주는시간새벽거리를물들이는주홍빛행렬과함께더불어산다는것의의미를생각해보게됩니다라오스에는수많은소수민족이살고있습니다고립된산속의털을잡아쉽게만날수없는민족들도많은데요
9: 루앙프라방에온김에이루앙프라방주변에살고있는소수민족마을을체험하고그마을에서이제홈스테이하는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가는 중이에요. 이 몽족은 특히 저희 그 가보시면은 아마 한국 분들이면은 뭔가 뭉클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여행객도 편히 갈 수 있는 곳. 호젓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몽족 주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9: 헬로. Are you guide today for me?
10: Yes.
9: Tour guide? Oh, okay.
10: Yes.
9: Hi, Sabaidi.
10: Sabaidi.
9: My name is Ojay.
10: Okay, my name is Bunsu.
9: Bunsu.
10: I will to be the tour guide for you.
9: Yeah, let's go. And then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generally about this program?
10: Oh, this program, like we have to do the today, we walk to see at the village.
9: Mm-hmm.
10: Like how can people living like?
9: Sure.
10: How the culture, the traditional local people.
9: So I should say some mile.
0: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이름, 몽족을 아시나요?
9: That's good.
0: 몽족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정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공들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라오스 정부의 도움으로 몽족들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한 건데요. 몽족의 삶과 문화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9: 반롱 라오마이. 서바이디, 서바이디. 에반 서바이디.
0: 이분은 몽족 마을의 이장님입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과 마을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배우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을 돌아보겠습니다. 몽족의 가옥은 라오스 평지에 있는 뜬집처럼 1층이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빗물이나 강물에 침수될 염려가 없으니 땅에 붙어 있죠. 마당엔 한국의 시골 풍경처럼 옥수수가 널려 있는데요.
10: Like 30 years, 40 years, the people, and they don't have the right, not enough in family. They just bring this corn, cooking, and then they eat like similar like rice and mix some food. But now they just feed for pig and chicken and duck.
9: Ah, so we don't eat now.
10: No.
9: Okay.
0: 생활이 어려웠던 수십 년 전과 달리 지금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기에 옥수수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쓰인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9: 문수. So, can I ask you what is this sound?
10: This one, the shaman. This sound you can see.
0: 몽족 샤먼이 의식을 치르는 중이랍니다.
10: And kill some pig, maybe big cow.
0: 샤먼의 의식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10: Sabaidi, and you have come by bird night, dai bo.
9: Dai wa.
10: Khop chai de.
9: Khop chai de. Khop chai. Khop chai. 여기는 사실은 이제 접근이 보통 어렵죠. 어느 마을이나 이런 곳은 그렇지만 여기는 좀 오픈을 해주셨네요.

0: 자연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몽족은 집안에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주로 샤먼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치른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한편에는 재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악귀를 쫓고 애군을 막기 위한 의식을 합니다.
1: เขาจะเจ็บแปลหงมอเขาจะกลับมาครับบ่ฮับเลยมีหม้อหมุนหม้อหมุนมาลงหมุนในนี้แหละแล้วเขาจะว่าเออเขามีหมุนมีพี่หมุนสั่นเรากลับมาเงินเขามาลงหมุนในนี้ดีเราก็กลับมากลับมาเราเฮ็ดก็ดีขึ้นมา
0: 의식을 통해 신과 접선을 하고 마을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한다는 몽족의 샤먼. 몽족의 무속 신앙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0: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마을을 돌아봅니다.
1: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전통상을 입고 모여있네요. 네.
0: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홀린 듯 따라가다 보니 몽족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연주 중인 악기는 대나무 관을 연결해 만든 라오스 민속 관악기 캔인데요.
2: 몽족의 캔은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길고 큽니다. 라오족들이 부른 거하고는 다르죠.
0: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캔을 연주하며 평안을 얻는다는 몽족 주민들. 이들이 연주하는 캔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2: 자오 했더니 민짝빌래요?
3: 네, 능빌.
2: 능빌와? 아, 멤버. 아니면 밑에 푸사이 했뭐?
3: 네, 푸사이.
2: 푸닝 뭐 했나?
3: 푸닝
2: 뭐 했? 밑에 푸사이. 아티바이 했냐고 해서 너희는 다이버 거의 밑에
0: 소리를 내는 건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다기에 저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2: 다이버
0: 캔 연주는 처음인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2: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누는지 그짭 언니 와.
0: 바람을 불어넣으면 대나무 관이 진동하면서 깊은 소리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캔을 연주하던 몽족 남자분처럼 소리에 맞춰 리듬도 타봅니다. 저도 제법 캔 연주자 같나요?
4: 문카이 내 친구 문카이래요.
2: 포와 자오 아티바이 커이 너희는 멤버 커이 해자 언니 너 멤버 저 했다 해봐.
5: 네.
2: 멤버. 오 여자분도 안 한 장면인데 할 수는 있대요. 멤버.
0: 요새는 캔을 연주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답니다. 악기에는 연주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 캔의 소리에서 희로애락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세상을 떠돌며 살았던 몽족 주민들의 삶이 연주에 담겨져 나오는 거겠죠.
2: 아사는 안 하는 거고 보통 잘 하는 분이 없고 부끄러워서 갱 나이 어 짜오 했더니 돈 내오 뭐 숙사 부다이 손 짜오
5: 몸이 파산
2: 몸이 밑에
5: 어
2: 내오 와 혼자 스스로 그냥 해본 거래 갱 나이 쓰안감 나이 테테 짜오 했땡 뭐 매 짜오 했 뭐
5: 거의
2: 짜오 했땡
0: 몽족이 전통 의상을 입을 땐 휘황찬란한 장신구를 합니다. 동전 장식은 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환히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몽족 주민들. 그들의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바랍니다. 몽족 마을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 한국의 상차림과도 닮아 있습니다. 익숙한 반찬에 밥을 먹으니 오랜만에 한국에 온 듯 입맛이 돕니다. 몽족은 밥과 국을 먹는 법도 우리와 비슷한데요. 고향집에 온 듯 정겨웠던 몽족 마을에서의 하루. 쉼이 필요하다면 이곳 루앙프라방입니다.

0: 냉난 완료 시 탈취면 침대, 보관은 간편, 튼튼한 프레임, 넉넉한 사이즈. 캠핑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3: 아, 이 분위기?
1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5: 이분 위기.
12: 뭐야 이거?
1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올해 고2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했죠. 네, 이 고교 학점제, EBS가 전국 일반고 1,600여 곳의 2학년 시간표를 전수 분석했더니 작은 학교의 개설 과목 수는 큰 학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과목을 개설한 작은 학교는 10곳 중에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지난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1교시부터 방과후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선택해 저마다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모두 같은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시간표를 채울 수 있는 과목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 두 일반고 2학년의 이번 학기 시간표입니다. 선택 과목 시간인 월요일 4교시, 전교 6학급인 A학교 2학년은 두반 모두 사회와 문화를 듣습니다. 같은 시간 31학급인 B학교에선 선택 과목 수업 11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다시 일주일로 넓혀보겠습니다. 큰 학교 2학년 시간표에 20개 과목이 열리는 동안 작은 학교는 그 절반인 10개에 그쳤습니다. 다니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 과연 이 두 학교만의 일일까요? EBS가 공공 데이터로 공개된 전

0: 전국 일반고 1,600여 곳의 2학년 시간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교 6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 118곳의 개설 과목은 평균 11개, 31학급 이상인 큰 학교는 평균 21개였습니다. 작은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과목을 개설한 곳도 20개로 큰 학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리는 과목도 작은 학교는 평균 1.4개, 큰 학교는 5배가 넘는 7.8개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전부터 제기된 과목 선택권 격차가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1: 선택 과목이 안 열리면 이거는 바로 대입에 직결되는 거고 가장 문제라고 봤던 게 정책을 수립할 때 대입하고 연계하는 걸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0: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과목에서도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2학년 시간표에 인공지능 과목이 있는 작은 학교는 118곳 중 12곳, 10%에 불과했습니다. 큰 학교는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넓혀봐도 격차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당국은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를 통해 작은 학교의 과목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교실 수업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2: 오프라인에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은데 내실 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0: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도입된 고교학점제. 사는 곳, 다니는 학교가 교육의 기회를 결정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3: 전국의 학교 급식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20만 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383억 원에 달하는데요. 학생 1인당 처리 비용은 지역에 따라 최대 37배가 차이가 났고 학교별 격차는 더 컸습니다. 박광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최근 4년간 전국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약 78만 6천 톤. 처리 비용은 1,532억 원에 달합니다. 학생 한 명당 매년 33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6,346원이 드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처리 비용의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처리 비용은 세종이 8,228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20원으로 가장 낮아 무려 37배 차이가 났습니다. 학교별 격차는 더 컸습니다. 학생 한 명당 9만 4천원 넘게 드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음식물 감량기를 사용해 별도의 수거 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수거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데다 음식물 감량기 사용 여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소규모 학교는 수거량이 적고 이동 거리가 멀어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싼 처리 단가를 부담해야 합니다.
5: 시내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규모가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학교 규모가.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운영비도 적은데 멀리 있다 보니 단가도 싸지 않고.
4: 음식물 감량기 보급에도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전남은 199개교, 제주는 조례를 통해 172개교의 감량기를 도입했지만 세종에는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감량기도 구입비와 유지관리비가 드는 만큼 단순히 설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동계약이나 공동처리 체계를 마련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6: 교육청에서가 공동구매 등 공동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 입장에서는 지원청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죠.
4: 학교마다 제각각인 처리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표준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7: 제각각인 비용 격차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한 표준 단가와 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지역과 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금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금이 최대 3,400만 원 넘게 차이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은 기존 양육 지원 제도를 통합해 첫째 아이에게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12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아동 기본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7월 제도를 시행하되 1월부터 6월 사이 출생아에게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2년 새 7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지난해 2,979곳으로 724곳이 감소했습니다. 실시율도 59.7%에서 47.8%로 떨어졌고 특히 대전은 4%, 서울 7.8%, 경기 9.5%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확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4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0: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향수는 유쾌하고 발랄하고 매력을 끄는 매력 덩어리.
1: 햇살이야 하루.
2: 햇살.
1: 하루 하루 여기 앉아봐. 엄마 바나나 줄게. 빨리 앉아.
0: 하루는 잘 먹었어요. 처음부터 잘 먹고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외식 갑니다.

0: 그러면 이것도 넣어봐.
1: 누나.
0: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안 넣고 안 넣고.
1: 난 빨리 아버지.
0: 알았어, 네가 해, 네가 해.
2: 다 넣을 거야? 너.
0: 잘라줄게. 골라줄게. 그거 엄마 해주면 안 될까? 미아로?
1: 맞아.
0: 자. 얘들아, 프렌치 토스트?
3: 하루.
0: 하루입니다. 빰빰빰. 부르부르붐.
3: 좀 이따 빼. 하루. 내 하루, porque tengo más tiempo disponible y estoy trabajando en casa.

0: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막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마띠는 좀 느긋하죠. 하루 준비됐어? 이리 와. 이제 우리 옷 좀 입어볼까?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가 신어 양말? 엄마가 신는다. 빨리 빨리 하루야 제발. 하나만 마지막이다. 마지막 울티모.
1: 엄마
0: 하루.
2: 하루 hay que vestirse. Tenés que ir a saludar a Miss Scarlett.
0: Sí.
2: Vamos. Esperando.
1: Estamos practicando.
2: Haru, ¿vas a ir así a la...? ¿Vas a ir así a la, al nido? ¿Con el casco nomás y el pijamas? No, hay que ponerse ropa. Haru, pantalón, abajo. Tuki. Bájale el pantalón, Tuki. Haru, pantalón, abajo.
0: 아빠로서의 마띠는 160점? 늘 비슷한 페이스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난도 하고 참을성 있게 설명도 다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 네, 너무나 훌륭하죠. 네.
1: 됐다.
0: 가자, 하루야. 어머, 아빠한테 아빠 뵀어. 아빠 뵀어.
2: 짜짜오.
0: 안녕, 아빠. 갔다 올게.
2: 짜짜. 아이고, 뭔 디야.
0: 가자. Vamos. 안녕. 아빠 안녕.
1: 아빠 안녕.
0: 안녕.
1: 나 땡거 신트런.
0: 어?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잘했어, 하루야. 너희 안 좋은 너가 책임을 지는 거야. 미안, 엄마가 깜빡했어. 우리 이제 가자, 알았지? 갑시다. 우리 어디 갈까? 엄마는 비각이네. 빨리 가볼까요? 하루야,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
1: 아빠 상어도 귀여운도 바다숲도 귀여운
0: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차를 살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크락션 너무 많이 쓰고요.

0: When you're smiling,
1: when you're smiling, 다 왔다. The whole
2: world smiles with you.
1: 다 왔어요. 다 왔어요.
2: 다
1: 왔어요.
2: 조금만 올게.
1: 조금만 올게.

현재 저는 유네스코 페루사무소에서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작년 2월에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0: 사람들끼리.
1: 아가.
0: 여기 아니야? 파란색?
1: 내는 문기 아가사 내로니시 나빗.
0: 아, 내 캄페시노. 아, 왜? 어떻게 쳤어? 역시?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2: Bueno, nos conocimos, nos vimos por primera vez en un taller de música, de percusión, en Buenos Aires, hace ya 10 años, 2016, 10 años.

0: imagen, una linda, simpática y se reía mucho. Y creo que me acerqué un poco, naturalmente, la veía un poco perdida y creo que la trataba de ayudar.
1: 마티의 첫 인상은 제 생각에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엄마 울었어요, 처음에 사진 보고. 왜 저런 시커먼 사람이랑 무슨 상황이냐, 약간 엄마가 사진 보고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마티를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동네 아저씨, 뭔가 추근득되지 않고 되게 친절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이 그룹에서는 제가 좀 비빌 때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뭐도 막 쉽게 물어보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2: 맨 처음에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저였어요. 부모님이 2020년 3월에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마티랑 그때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0: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왜냐면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한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혼을 할 것이다. 뭐 내년쯤에 할 예정이다. 마티 허락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1: 내가 그 사회에 진짜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딸은 이거 나오는 거 안 되는데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하라거나 뭐 직선적 그런 스타일인데 사위가 좀 온순해가지고 속이 깊어.
2: 아 이제 쉼터 못 갈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나가지고
1: 백 며칠 만에 한국에 와서 구겨 살고
2: 아, 젊었을 때 우리 애 키울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보고 싶고
1: 마음속에만 놓고 사는 거지. 여기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시간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2: 밥을 먹어야 돼 우리는. 계란 후라이 두 개 할게요.
3: 그냥 있는 대로 꺼내서. 아, 여행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죠.
1: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뭐가 먹고 이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비행기를 얼마 10시 반부터 뭐 해가지고 31시간을 비행기 속에서 갇혀 산다 뭐 이런 생각만. 공항까지가 1시간 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는 14시간이나 걸리고 상파울로까지는 12시간, 상파울로에서 리마까지 5시간, 총 3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4: 할아버지!
1: 25년 3학년이고 애들 셋을 우리가 뭐 100% 다 케어는 아니지만 며느리나 아들도 바쁘니까 우리가 해주시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거기다 부시려고 오네? 오.
4: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글밥이 많은 걸 챙겨가지고
1: 한번 간다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시원이는 농담이지로 난 알았어 처음에. 근데
5: 이거 근데 또
6: 이거 옆에 민지랑 나랑 걸음마를
2: 한국에 왔어. 살면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여기서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학교 가면서도 그러고

0: 하루가 보고 싶어요.
1: 한다니까 뭐 들고 와야지. 앞에만 먼저 들고. 아. 자, 앞에만.
2: 아이고 즐겁시다.
1: 먼 길 갑니다.
2: 네.
1: 아주 먼 길을 갑니다. 네.
3: 갔다 올게.
1: 어, 갔다 와.
3: 어이구, 애기 됐네?
1: 울지 마.
3: 어, 즐겁게 갔다 와야지. 엄마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4: 엄마 심장을 해야지. 엄마 딸한테 처음 따는 말을 그래.
1: 그래, 그쪽 와서.
0: 엄마.
1: 잘 다녀오겠습니다.
4: 처음 따는 줄 알았어요.
3: 아이고. 엄마한테 근데 간다고 맞아, 그렇게 맞아, 좋아하고 그랬으면서.
0: 호텔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하루야 곧있으면 만나. 하루야 사랑해.
3: 하루야 사랑해.
1: 아이 그래.

0: 나지 그럼.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1: 아빠 통하죠? 어? 울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고 아빠가 속상하니. 하루가 이렇게 보내왔네. 할아버지도 막 저기 스물 몇 살 때 떨릴 때 울었어. 공항에서도 울었어. 할아버지도
2: 그래. 스무 살 때인데도 그렇게.
1: 에휴. 엄마 떨릴 때 울었어. 마음 딱 잡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은 너도 기분 좋아. 풀려.
3: 오래 있다 오실 건가 봐.
1: 애기가
3: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는다고
1: 그러나 봐요. 14일, 15일. 15일? 불안해. 또 가서 한다고 물어보죠. 어쩌냐고. 아니, 부산도 아니고. 그게 제일 걱정했어. 아직 될 거면서. 2주 동안 잘 있을까? 이런.

0: 누나가 지금 간다. 내일 만나자.
1: 그래, 내일 만나.
0: 여기서 놀고 먹고 자고. 아, 제가 그냥 이모 독일 어디 가요 우리?
2: 프랑크푸르트.

사육당 안 나올까? 그 안에서?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자리 앉아서 또.

0: 사람 약간 지쳤어 지금.
1: 할아버지, 저기 면세점 갈 겁니까?
0: 아, 요거 시키고 있을 테니까 할머니랑 다녀와. 할머니랑 다녀와. 아, 난 이건 짐 지키고 있을게. 잘 다녀와.
1: 그러면은 출발합시다. 짐 잘 지키고 있어. 응.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써. 짜잔. 할머니 이거 응? 저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표정이
2: 이시원 이거 계산할 거야.
1: 잠시만요. 얘가 떼야할게요.
2: 이시원 그렇게?
1: 브라질러 출발.

0: Ay, pues tenés sueñito.
1: Ah,
0: ¿No?
1: sí.
0: Ah, bueno.
2: ¿Tú
0: ¿Sí?
2: ya?
0: ¿Sueño?
1: Sí.
3: 오늘 자면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있을 거야, 아루야.
4: 몇 번
5: 게이트예요? 하나 우리 모르는데? 하나 더 봐야 돼.
2: 찾아보자고요?
4: 아프라.

0: 잠깐만 빨리 찾아봐.
1: 어, 떠 있다 여기.
0: 네 말했던 15분. 태풍.
2: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0: F네. 이거 F잖아.
2: 어, F 거기 있네.
1: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0: 쭉 가서 가면 되나 봐.

0: 사전에 길이랑 똑같이 가고. 화장품.
1: 아, 그거 왔던데, 이 차 보니까? 이 차 아까 똑같이 봤어. 근데 F는 이리로 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0: 우와!
1: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F가 하는 데가?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는.
2: 이리 오세요.
0: F 여기 없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1: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다.
2: 찾아봐요, 다시.
1: 여기 왔으니까. 이 앞이야. 지금.
0: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여기로 가야 될. 일단 여기로 가봐요.
1: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이리 와봐.
0: 아니, 여기 없을 적이 있는 거, 저기 없을 적이 있는 거.
3: 가서.
0: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1: 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야지, 여기니까.
2: 그래?
0: 할아버지가 저리로 가려 해서 저리로 갔는데, 저는 이리로 가려 했는데.
1: 아니, 이게 지금 상의해서 가야 되니까.
0: 상의라는 거는 왜 하는 건가요?
1: 이리 와봐.
2: 시간이 늦는 거 아닌가?
0: 아니, 시간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잖아.
1: 중요하지.
2: 아니, 중요하지.
0: 나는 못 만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
1: 이쁘다가도 그럴 때는 아니고.
2: 애들이니까, 그렇죠.
1: 내 새끼 같으면 안 돼. 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도 한 달이 거치니까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0: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할아버지 이렇게 갔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내려가 보자, 일단.
2: 내려가 봐, 시원아. 여기, 봐. 여기 가서.
1: 어, 새벽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네. 아, 이거 가냐고 물어본다.
0: F게이트.
2: F게이트. 림. 리마.
4: 치킨
1: 리마.
4: 라떼?
2: 네.
4: 라떼?
2: 네.
4: 라떼? 네.
2: 티켓?
4: 리마.
1: 리마.
4: 아, 리마. 에 no terminal 3. 에 pra lá.
1: 아. 다
4: Pode vir, cara.
1: 으메, 큰일 날 뻔했다.
0: 뭐,
1: 아이고, 땡기다.
0: 제발. 야,
1: 오늘 아주 실수야. 엄청 멀구나.
2: 이거 안 타면 늦을 뻔했네.
0: 아니, 저 이런 거 난생 처음 타봐요.
1: 할아버지 처음 타보는 거야?
0: 빨리 가니까 신났어요.
4: 아, 수비? 이뻐.
2: 아, 수리. 땡큐.
0: 땡큐.
1: 아유, 땡큐.

0: 그래. 뭐 이렇게 분들까지 와갖고 이런 거 아니냐.
1: 아빠도 못생겼어.
2: 내 집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3: 배우러? 좋아서? 아빠가 눈물 나오게. 할아버지 안 올까?
0: 아니야, 무거워 이제.
3: 아니야, 무거워. 한번 할아버지 안
0: 진짜 무거워.
3: 할아버지 안 가자.
0: 너가 이거 들고 갈래?
3: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0: 아빠 무겁지?
3: 안 무거워.
0: 아, 무거워.
3: 안고 갈만하네.
0: 아, 갑시다, 얼른. 아유, 네. 또 그래도 한 시간 더 가야 돼.
4: 한 시간을 더 가야 돼?
0: 어, 집까지. 시원아, 바깥이 신기하지? 어때?
2: 너무 좀 옛날 도시 같아.
0: 그치?
4: 지금 왜 기타 말고 저런다냐? 저축하는 건가?
3: 다 지어요.
0: 아니야, 저게 뭐냐면 2층, 3층을 돈이 벌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마감을 해버리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철제를 놔두는 거지.
4: 아, 일부러 그럼 마감을 안 하는 거네.
2: 부모 집 주택이지.
0: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 저기야. 아니야. 농담이지.

0: 피곤하다. 어? 어, 안 피곤해. 하루 보고 자네 보니까. 어, 신난다.
1: 고생했어, 진짜. 48시간 다 된 것 같아.
0: 못 오지 않았는데 왔네. 아이고, 어려운 일 맞나? 왔다. 네.
2: 고생한 보람이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와보니까.
1: 가자. 가요. 하루 들어가자. 들어가자.
0: 이야. 아, 드디어 어, 왔다.
2: 진짜 드디어. 어, 하루 집에 왔다.
1: 여기 봐. 그 마티가 글씨 쓴 거예요.
0: 뷰가 너무 좋다.
2: 뷰가 너무 좋.
1: 공원이 앞이라서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야.
2: 여기 구경 좀 해도 돼?
1: 여긴 주방입니다. 우리 집은 조금 쪼쪼라지만 뭐 괜찮아.
2: 아이고 좋네.
1: 아니 엄마 온다고 좀 청소 좀 했지 내가. 하루방 어디야?
0: 내방 어디야?
2: 하루방 어디야?
1: 어, 누나한테 하루방 보여주자.
3: 바이바이바이 수호바이.
0: 어이구야, 여기도 길다.
3: 여기!
1: 바로 여기래, 여기! 오. 여기는 우리 방이야. 뭐 별거 없지 뭐.
0: 좀... 뭔 침대가 운동장만이야.
2: 그러니까.
1: 그래서 근데 하루가 뛰어놀기 좋지, 그래서.
3: 엄마! 엄마, 아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엄마 아빠!
1: 엄마 아빠 침대야?
3: 응! 근데 저기서 하고... 근데 평소에 누가 자?
2: 하루 누나 잘 만났네. 아이고. 어?
3: 여기서 누가 자? 할아버지, 할머니.

0: 여기 오늘 좀 좋은 데로 예약했지.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약간 전통적인 약간 스페인 양식에.
1: 우와. 올라.
0: 나도 처음 와봐.
1: 아이고야. 우와.
0: 구시가지 근처에 되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시작을 했대. 100년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든 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겸사겸사 건축도 보고 건물도 보고 맛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1: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키스키 이 크기가 이거 뭐 세워다 세워 세워.
0: 우리 특별 전용실이에요.
2: 메뉴 여기 페루 음식이에요. 페루 세비체 클래식. 클래식.
0: 사실 페루 음식 세계적으로도 좀 잘 알아주고 이래서 페루 음식들은 다 대체적으로 뭐 세비체도 굉장히 유명하고.
2: Más local, más sí, es más variada, pues tiene.
1: ¿10대는 얼마나 가?
0: 나도 처음 와보는 거야.
1: 자리값이 비쌀 것 같으니까.
0: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 오는데 이러는데 한번 와보는 거지 나도. 너무 먼 데까지 와서 고맙고 여기서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어 내가. 아니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빵이야? 와, 약간 안데스 산맥의 어떤 치즈라든지 거기 허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거래.
3: 어, 맛있겠네.
4: 나 이거 먹고 싶어.
0: 그래, 잘라보자. 그런 거 섞여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
3: 단맛이 별로 없으면서
0: 맛있어?
3: 담백하니 그러네.
0: 빵부터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는 빵 맛이다.
1: 맛있다 빵.
0: 빵? 근데 빵 너무 많이 먹지 마 빵. 아, 본 메뉴가 나올 텐데.
1: 나 못 먹을 것 같은데 걱정된다. 이건 뭐야?
0: 생선 튀김.
2: 안티쿠초 신장.
1: 아.
3: 몰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다 맛있다 빵인 거고 뭐.
0: 다행이네. 아니 입맛이 좀 다른.
3: 네, 호감은 좀 안 갔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지금요. 근데 이런 얘기 어디에 나오면 안 돼요. 지금요. 곱창 맛이야. 내장.
1: 짜고.
0: 하루 먹어봐.
1: 짜고. 맛있는 게 아니라 잘 피부에 아파서 안 맛있어. 피부가 약해서. 빵이 제일 맛있네 나한테.
0: 어?
1: 내 입에 제일 맛있어.
0: 그래?
1: 빵이 맛있네.
0: 빵님 사갈까?
3: 어. 빵을 사가. 맛있네.
1: 야, 야, 시원이 좀 줄까?
0: 시원이 줘야지.
1: 튀긴 거?
0: 오징어 튀김 먹고 싶대.
4: 맛있겠다. 김말이도 있어?
0: 잠깐만 먹어봐.
4: 오즈리 집이 맛있는데 분식점이 더 맛있어.
5: 그래?
4: 익숙하다. 분식점 맛있어.
0: 그렇지.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지원아.
4: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어.
0: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대.
2: ¿Un poquito? Así. ¿Tiene quesito? ¿Sí, bonito?
0: De adriziman, no, no, muy tan gordo.
1: Mokpo. Mokpang. 아, 왜 먹방도나 해야 될 것 같아. 조회수 많이 나오고 다 100만 조회수 나올 수 있겠다.
3: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 없는데 또 그런 생각으로 했네요.
1: 올리면 조회수 많이 나오겠는데? 내 생각.
2: 우리 기타
1: 선생님한테 아니야? 우리 이신다?
0: 하루야, 누나 졸려. 어떡하지?
1: 나도 졸려.
0: 애들 재우고 좀 놀자, 우리. 우리 자러 왔네, 여기. 자러 왔어.
1: 몇 시인데 자러 와? 8시 반에 간대서.

0: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그리고 하루 잘하네.
1: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0: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2: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3: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

0: 그래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15: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16: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4: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밥상을 한가득 메운 푸짐한 밑반찬.
4: 어디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요만큼 먹는데 인당 12,000원이다.
5: 이런 반찬 가짓수에 삼겹살의 가격, 가성비가 짱이죠. 맛도 있고.
6: 백밥집이 반찬이 한 16가지 끓여 나가는데 내일 모레 90살이고 그럼 나 23살 보통 요리 뭐 시작을 했습니까?

0: 얼마나 어리겠어.
1: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배고픈 길손들의 허기를 채워온 그 밥상엔 늘 인심이 넉넉합니다.
2: 저는 한 접시만 해도 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3: 200%.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4: 아니, 잘못 가면 좋지, 뭐, 어째. 쪼개면 안 가면 되지.
1: 배불리 먹고 가라며 밥 한 숟갈 더 퍼주는 할매들의 따뜻한 백반 한 상입니다. 전남 고흥의 내륙과 해안을 잇는 주요 길목인 과역면. 버스터미널 인근에 오래된 기사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기사님들은 물론 전국에서 사람들이 밥 먹으러 찾아온다죠.
5: 지금 제가 이 집을 한 30년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안 변합니다.
6: 일주일에 두 번씩.
2: 아,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6: 화장이 맛있잖아요.
1: 고기가 딸려 나오는 백반집으로 집밥에서 먹을 법한 반찬들이 항상 가득하죠.
2: 이게 누가 만드시는 줄 알아요?
6: 할머니. 우리 선언이 엄마가 시작.
7: 천일 때부터 식당을 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식당까지 다 합치면은 한 뭐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님 식당 하신 걸로 따지면은.
1: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모든 반찬을 직접 다 만드신다는데요.
4: 백밥집이 그 반찬이 한 16가지 거나 가는데 딱 시켜서 딱 주면은 내가 이제 만든 거예요.
1: 밤새 운전하는 화물트럭 기사님들의 아침밥을 위해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던 게 어느덧 50년.
4: 이건 이제 서울 옛날에 시기로 시금치 같은 거 있는 게 부추. 이제 밥상에 놓은 거예요, 이게.
1: 그 많은 반찬을 언제 다 하나 했더니 순식간에 뚝딱하고 반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4: 오래돼갖고 그냥 손만 그냥 집어넣어갖고 하면 금방 되고요.
7: 그것도 만져보면 익었는지 알아요?
4: 알죠.
1: 손끝에서 묻어나는 세월의 내공. 양이 얼마가 되든 간을 따로 보는 법도 없다죠.
7: 어머니는 손으로 다 하시네요?
4: 그럼 기계로.
7: 저 손으로 막 집어넣는데 간이 맞아요?
4: 맞죠. 이제 나는 그냥 오래돼서 엄마는 이러면 딱 간이 맞는 거예요. 고춧가루 빠서 넣고 절대 양념을 다 얘기하지 않고
1: 손맛으로 쓱쓱 오징어 초무침도 완성됐습니다.
4: 승용아, 네. 이거 한번 먹어봐라.
8: 간보라고?
4: 해다가 간당 간이 맞는가 나도 보다나 멋진 계란을.
7: 밥 맞네. 맛있어. 지금 사람들은 다 계량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냥 손으로 다 해가지고 계량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배우기 힘들어요.
4: 고춧가루 하나 갖고나.
1: 큰아들 승용 씨는 5년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그만 맡기고 쉬시라 왜 말리지 않았겠어요? 하나, 반찬만큼은 양보가 없으셨답니다.
7: 한 가지도 딴 사람한테 안 맡겨요.
4: 안 맡겨서요, 내가.
7: 조금 혼자 다 해요. 그거 이제 무거운 것만 못 들으니까 그때만 불러요, 이제. 힘드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4: 재밌으나는 일인 거 알지?
0: 재미있으세요?
4: 한 거 재미있어요. 이거 쉬우면 나 금방 많이 굴지.
1: 하나하나 정성을 쏟고 계절마다 나는 재료를 더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가짓수도 점점 늘었죠. 반찬은 금남 할매의 살아온 인생이자 자부심이랍니다.
4: 끝. 나를 끝입니다.
9: 뭐 다 하셨어요?
4: 네?
9: 다 하셨어요?
4: 네, 다 하고 있는데 이따가 나왔고요, 또.
9: 오늘 장사는 안 하세요? 장사.
4: 장사는 이제 아들이 하지.
1: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고된 일 하는 기사님들이 빠르고 든든하게 한 끼 배불리 먹게끔 고기도 같이 내면서 지금의 백반 메뉴로 자리 잡게 됐다죠.
10: 이름 명칭은 삼겹살 백반인데 고기가 틀려요. 삼겹살하고 완전히. 이것은 돼지 머릿고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만드는 돈두루리라고 돼지 머릿고기 일종이에요. 두께가 2.5mm예요. 제일 맛있는 센치를 잡아냈어요. 이 고기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그래서.
1: 돼지 머릿고기에는 꼴살과 항정살, 콧등살 등 다양한 부위가 포함돼 육질이 쫀득하고 부드러우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거기에 할매 손맛 더한 다채로운 반찬까지 남도 백반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11: 요즘에 국밥 한 그릇만 먹어도 12,000원, 13,000원 하는데 반찬 가짓수하고 고기까지 최고인 거죠. 여기는.
1: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금남 할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0: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4: 네?
0: 안식 어디 가세요?
4: 지금요? 우리 부엌에요. 우리 며느리가 무엇을 한가.
1: 부족한 반찬은 며느리 담당.
12: 이만큼만 넣을까? 좀 더 넣을까?
4: 응? 조금 더 넣어야지. 요즘에는 꼭 성질이 들어야 돼. 이 며느리가 나한테 나가 얘기했을게. 며느리가 이제 이거 하는데 못한 거 아니야? 다 돼요. 응. 네?
13: 근데 어머님 네. 성격이 본인이 하셔야 양해 차. 잘못하면 어머님 삐쳐. 그럼 안 나와.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 들어가시라 그랬더니 그럼 누가 다 알아서 해봐라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안 나오셨어.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랑 가가지고 빨리 이제 나오셔야 된다. 우리 바쁘다고 일부러 거짓말 시켜갖고 어머님 나오시게 한 적도 있어요.
4: 아 이제 나 아직까지 나이가 이제 그때는 있었은 게 이제 요새는 이제 완전히 또 지가 이제 나와서 이제 나가 진짜 딱 몇 개 된대. 배고프도 잘 돼.
1: 언젠간 온전히 다 맡겨야 할 날이 올 테죠.

0: 고생도 많이 하고 재밌게 살고 있다. 지금까지도 재밌게 살고 있다.
1: 돈도 많이 벌고.
0: 아, 그런 거 누구한테 뭐 아순서를 안 하고 사는 거 좋은 거지. 그치?
2: 젊은 날의 땀과 인생이 스며있는 금남 할매의 그 손맛을 좀 더 오래 맛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고성으로 향합니다. 바닷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할매 밥집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제법 많죠? 희순 할매의 백반을 맛보기 위해서 이분들은 마산에서 오셨답니다.
3: 네.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4: 어제도 왔다. 입맛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입맛 돌아가지고 어제 오고 오늘 먹고 달아서 오게 됐어요.
3: 그리고 뭐가 제일 맛있어요?
4: 전화가 제일 맛있어요.
2: 평범한 백반이 아니랍니다. 가을 제철 맞은 전어를 두툼하게 썰어내어준 회 백반 정식. 가격은 8,000원.
3: 가격도 저렴하죠. 이 가격에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0: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네요. 4시 10분에 일어나요. 내 혼자서 사살.
2: 하루도 쉬는 날 없고 주말이면 200인분이 넘는 식사를 혼자서 다 해낸답니다.
0: 무슨 고기예요?
1: 올라가면서 이게 맛있지. 앉아 먹어보소. 맛있다. 점심 때 한번 줄게.
2: 반찬은 계절 따라 바뀌는데요. 요즘은 고구마 줄기를 많이 낸답니다.
1: 나물 해주려고.
3: 어머니, 깨가 엄청나게 비싼데 엄청나게 많이 넣으시네요.
1: 맛있지, 맛있지.
2: 국산 참기름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주저함이라고는 없죠?
3: 몇 년 하신 거예요?
1: 올해 딱 43년 딱 돼간다, 이제. 43년. 이렇게 잘 기버리면 잘 기쓰고, 많이 버리면 많이 쓰고, 뭐, 그래 다 해, 내가.
2: 음식을 만들다가 재료가 떨어지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3: 어머니, 여기 창고예요?
1: 창고 아닌데. 여기 가게예요, 가게.
2: 밥집을 하기 전부터 운영해온 동네 슈퍼마켓.
1: 옛날에 여기 가게 했는데 학생이 줄어서 물건을 팍 줄이겠지. 여기 벌써 42년 됐어.
2: 40여 년 전만 해도 북적북적 사람 많던 동네였답니다.
1: 이제 장사를 하다가 선생님이 우연히 오더만은 그 하숙을 시작하는 기라. 그래서 반찬 할 줄 모른다 뿐께네. 아, 김치가 맛있어서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하기가 됐어요.
4: 우리 친정에 못 살았지. 잘 살았으면 내 하지 않았다.
2: 땅 한 평 없이 빈 손으로 시작해 남편과 함께 해가 뜨면 슈퍼를 운영하고 새벽에는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그 사이 하숙을 하고 밥집까지 운영했죠. 매일 아침 동네 어부들이 갓 잡은 제철 횟감을 배달해 준답니다. 철마다 다른 회가 나가는데 요즘은 전어가 제철.
1: 하숙실 때 그때부터 고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만 이렇게 밥장사를 하면서 쪼갠쪼갠 소리가 죽고 그랬다 이거. 그래 일도 없었어요.
2: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편이 직접 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낼 수 있었다죠.
1: 진짜 재난이 참 맛있는 소리다.
2: 갓 잡은 싱싱한 전어 회와 함께 양념 게장을 비롯해 다양한 밑반찬이 쟁반 가득 차려집니다. 43년간 한결같이 고집해온 회백반 한상입니다.
1: 제일 처음에는 2,000원, 그 다음에 또 3,00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6,000원, 그 다음에 7,000원, 그래 8,000원 됐어. 내가 올려주라 소리 안 했고, 손님들이 자동적으로 주대.
3: 아, 손님들이 올린 거예요?
1: 응, 손님들이 주더라고.
2: 내 돈 귀한 만큼 남의 돈도 귀한 법이니 먼저 올릴 생각 안 하셨다죠.
5: 저는 한 접시만 해도 8,000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6: 이거 맛있습니다. 전어 쓰는 게 너무 투박하고.
7: 오늘 잘 없다.
8: 김치랑 그리고 게장이랑 양념된 거랑 네. 이렇게 먹으면 딱 두 공기는 그런 거 없었어요.
2: 양이 부족하면 언제든 더 챙겨주신대요.
1: 옛날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요, 자, 내 마, 좋아 죽고서 부자 꾸면 좋아 죽고, 이리 돌아서도 물기 있지, 앞으로 돌아도 물기 있지, 뒤로 돌아도 물기 있지, 그럴 때 그리 못 살다가.
3: 어머니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식당?
1: 이거요, 내 모르겠어. 언제까지 하긴 그걸 모르겠고, 다들 또 내가 아주 몸이 성한 게 하는 대로 해보는 게 좋아.
3: 어머니, 밥 잘 먹고 잘했다 갑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에 또 우리 집 어디서, 어머, 내가 밥 줄게, 많이 줄게. 예.
2: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에 마음마저 풍요로워졌습니다.

0: 여기서 잡숴보시고서냐 최고다 해보셔. 얼마나 좋은가. 간도 딱 맞고 시원하고 딱 맛있네.
1: 연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2: 아마 이 서석에서 최고 막국수 집일 거예요. 이 집이.
0: 우리서 서로 얘기하다가 하고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손발 놀릴 때까지는 해야지.
3: 역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충전.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충전.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말이 잘 들었어.
1: 저작거리는 언제나 와도 활기가 넘치는구나.
2: 예, 아바마마. 궁궐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0: 여기에 네 지장이 찍혀 있잖냐. 빚 못 갚으면 네 딸은 이제 내 노비야.
3: 노비라니요? 그를 몰라 그런 말이 적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4: 나리, 제발 관아에 낼 상소물 한 장만 써주십시오.
5: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6: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림없다. 가라, 가!
7: 무슨 소리야?
8: 이게 무슨 말이에요?
9: 뻔하지. 세금 더 내라는 소리 아니겠어? 살기 힘들다.
2: 글자를 모른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사옵니다.
1: 백성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건 내 탓이다. 나라의 어버이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2: 허면...
1: 백성들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선의 소리를 온전히 담을 글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2: 아바마마, 소자도 돕겠사옵니다.
1: 향아, 저 버들잎들이 바람에 몸을 비비는 소리

0: 소리가 들리느냐?
1: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시옷소리 같사옵니다.
0: 보아라, 물고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구나. 저것은 목구멍이 열리는 이응이다. 자연이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어.
1: 아바마마, 또 눈이 아프신 것이옵니까?
0: 괜찮다. 어서 계속하자.
2: 대제학, 들으셨소? 전하께서 요즘 경애루에서 물고기 입모양을 따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적는 새로운 글을 만드신다 합니다.
3: 사대부의 예법을 두고 기괴한 짓을 벌이시다니,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4: 조상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계제, 눈귀가 트인 백성은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법, 내 직접 알아볼 것이오.
0: 향아, 기억해보거라. 혀끝이 어디에 닿느냐?
5: 기역. 윗잇몸을 툭 치고 내려옵니다.
0: 그렇지. 그럼 목구멍을 막는 깊은 소리는 이렇게 꺾으면 되겠구나.
5: 무하니 입술이 네모지게 만들어집니다.
0: 이번엔 바람을 품은 거친 소리다. 오하다가 바람을 세게 내뱉어 호해보거라.
5: 오호.
0: 거친 바람을 품은 글자구나. 우리 백성들도 이렇게 즐겁게 익히면 참 좋겠구나.
6: 대제야, 주상의 침소 소식은 좀 알아보셨소?
4: 알아내었소. 주상께서 밤마다 세자의 입을 벌려 혀의 위치를 재고 이미 자음과 모음의 귀틀을 다 잡았다고 하오.
6: 예? 글자를 정말로 만들고 계신단 말입니까?
4: 이대로 방치할 순 없어. 내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궐 앞을 가로막을 것이오. 다들 여기 서명하시오. 전하, 부러진 쇠붙이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나 옥체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쉬십시오.
0: 장별좌, 그대가 만든 해시계가 백성들을 도울 걸 생각하면 힘이 들던가?
7: 힘든 줄 모르옵니다.
0: 나도 그렇소. 고약한 눈병에 걸렸다곤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즐겁소.
8: 와, 역시 대왕님이야.
0: 향아, 밤하늘의 달을 보면 마치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점을 하늘로 삼고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며 이 선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겠구나.
1: 하늘은 소리의 시작, 땅은 머무는 곳. 사람은 소리를 완성하는 존재. 참으로 귀합니다.
0: 저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글자들이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야 할 텐데.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9: 전하, 동족하여 주시옵소서.
10: 한자는 세상의 뜻과 하늘의 지가 담긴 유일한 글자이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질서이옵니다.
0: 그대들에게 글자란 무엇이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요.
10: 전하, 한자를 버리는 것은 조선의 문명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사대부만의 것이니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시옵소서.
9: 멈춰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0: 백성이 그를 몰랐고.

0: 굶주리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쓰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대들의 사대부 예법이 내 백성의 피눈물보다 귀하단 말이오. 전하, 그대들이 명나라와 성리학을 위해 울 때 나는 내 백성의 피눈물을 닦을 것이오. 나는 결단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소.
1: 신은 전하의 뜻을 결코 따를 수 없사옵니다.
2: 그를 몰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
3: 나도 대왕님이 거센 반대에도 글자를 끝까지 만드신 이유가 바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어.
2: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애민정신 덕분이구나.
3: 맞아. 대왕님의 따스한 마음 꼭 기억하고 감사하자.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5: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6: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7: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6: 키폰,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트럭포.
7: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6: 500억.
7: 500억이요?
6: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7: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6: 그래요, 뭐, 그냥.
5: 차를 매번 준다든지.
6: 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8: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누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샷, 두 번째는 페어웨이 샷, 어프로치 샷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러프 샷, 네 번째, 벙커 샷, 다섯 번째, 퍼팅 샷입니다. 첫 번째로 치는 샷은 티샷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샷부터는 페어웨이 샷, 어프로치 샷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러프샷입니다. 파크골프장에서 양옆에는 긴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긴 풀에 공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풀밭에 공이 꽂히고 맙니다. 그럴 때는 그 러프 지역에서 다시 홀컵을 향해서 저희가 샷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샷이 되겠죠? 풀숲이나 러프 지역에서 치는 샷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벙커 샷입니다. 벙커. 모래가 있는 지역이에요. 파크 골프는 모래 웅덩이가 그다지 깊지 않고 크진 않지만 모래에서는 공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갑니다. 모래가 저희 공에 가는 진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간적인 임팩을 이용해서 벙커 샷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퍼팅 샷입니다. 퍼팅 샷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티샷을 잘하고, 어프로치 샷을 잘하고, 러프 샷을 잘하고, 벙커 샷을 잘해도 마지막에 홀컵에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거든요. 짧은 거리에 넣는 퍼팅 샷, 가장 중요합니다. 스윙 시 주의사항입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내가 클럽을 들고 행위를 하는 건데요. 목표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깃발이 있는 곳, 홀컵이 놓여 있는 곳이 목표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 확인입니다. 어드레스는 나의 몸의 정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스윙은 크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너무 과도한 백스윙으로 인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슬라이스나 훅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무리한 백스윙은 금지입니다. 네 번째, 임팩트 시 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임팩트는 순간 공을 맞는 힘입니다. 순간적으로 공을 맞는 힘에서 거리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때 먼저 고개를 들거나 몸을 움직여서 깃발 쪽을 향하다 보면 공이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임팩트 시 볼에서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 다섯 번째입니다. 팔로우 스로우입니다. 팔로우 스로우는 공을 임팩을 가하고 나서도 마지막 동작을 하셔야만이 공이 일직선으로 직진성 있게 가는 거거든요. 팔로우 스로우는 클럽 베이스 목표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골프와 달리 파크 골프는 무리한 큰 스윙은 금지고요. 안전하게 딱 90도 정도만 해야 됩니다. 티샷, 어프로치샷, 퍼팅샷에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발 자세,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 그 자세를 스탠스라고 합니다. 나의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파크골프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탠스와 어드레스를 접목해서 티샷, 어프로치샷, 퍼팅샷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티샷인데요. 어렵죠? 무리하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자, 티샷 스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m에서 100m 이상 공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백스윙도 커지게 되겠죠? 자, 왼발과 오른발 간격을 나의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네, 벌렸고요. 내 왼쪽 발 뒤꿈치 쪽에 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공의 위치를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일직선으로 잘하셨고요. 공도 내 뒤꿈치 뒤쪽에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 발을 열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오픈 스탠스 한번 해보실까요? 왼쪽 발을. 네, 이렇게 열면은 공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스퀘어 스탠스 갑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오른쪽 발을 뒤로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럴 때는 공이 어디로 갈까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다시 스퀘어 스탠스 일직선으로 저희는 기본 자세입니다. 백스윙은 저희가 100m 간다고 생각하고 100m 백스윙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희 파크 골프에서는 더 무리하게 풀스윙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어프로치 샷 스탠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은 한 중앙에 놔주시고요. 어프로치는 20m, 30m거든요. 자, 스탠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게 됩니다. 한번 스탠스 한번 써보실까요? 어프로치 샷 스탠스. 네, 항상 네, 나란하게 잘 쓰셨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습니다. 네,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가 저희가 20m, 30m 갈 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척추각과 흉추각이 일직선으로 네, 턱은 아래쪽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네, 턱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 백스윙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공을 맞추고도 저희가 마지막에 팔로스로까지 간다는 거. 공만 임팩하고 멈추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 저희 동호인분들이 안 지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팔로스로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을 임팩만 하시고 바로 거기서 동작이 정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10m 정도 있는 공을 맞추고 나서 팔로스로우 하지 않고 멈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저희가 끝까지 팔로우스로우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백스윙 한 만큼 공을 맞추고도 그만큼 하는 거를 제가 팔로우스로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m. 네, 마지막 동작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셨죠? 다시 한번. 공을 맞추고도 팔로우스로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발과 발 사이가 일직선으로 잘 섰으면 이번에는 공 앞에 파크골프 클럽 헤드 면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요, 이 헤드 면이 발과 발 사이에 나란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공이 한가운데 있게 한번 서보실까요? 발을 옮겨서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공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파크골프 헤드 페이스면 공을 맞는 부분이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네, 한 중앙에 잘 놓여졌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퀘어 스탠스 일직선으로 잘 섰는지 발과 발 사이에 헤드 페이스면이 나란하게 있는지 잘 됐나요? 자,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척추각과 흉추각을 일직선으로 하고요. 너무 고개를 숙여서 공을 쳐다보진 않아요. 네, 턱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네, 1m 정도인데 샷을 할 때는 백스윙이 필요하거든요. 백스윙은 30cm를 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기 거리까지는 가는데 대부분이 백스윙을 이렇게까지 크게 합니다. 어우, 그렇게 되면 홀컵에서 공은 멀어지고 말아요. 안 됩니다. 네, 퍼팅샷 1m 정도 되는 거 샷 한번. 자, 한번 해볼까요? 작은 백스윙으로. 네, 잘할 때는 나이스 샷 합니다. 네. 샷의 스탠스 자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티샷과 어프로치와 퍼팅은 스탠스 자세가 다 달라요. 공이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같은 자세에서 티샷도 하고 어프로치도 하고 퍼팅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티샷은 어떻게 했나요? 발과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공은 어느 쪽에 있었나요? 왼쪽 뒤꿈치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 샷은 공이 어디 있었나요? 네,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있었어요. 자, 세 번째 퍼팅, 가장 가까운 거리에 넣는 퍼팅은 파크 골프 클럽 헤드 페이스 면이 한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윙은 커지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윙은 작게 해야 됩니다. 파크골프는 점점점 할수록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게 파크골프예요. 다음 이 시간에는 파크골프 스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작은 스윙도 있고 큰 스윙도 있지만 저희는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의 맞춤 스윙으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스윙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

0: 전형적이에요.
1: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rails.
2: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0: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한 친구도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 전국 국가대표 박조르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산악자전거, 로드자전거, 그리고 접이식 미니벨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알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짧은 거리에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긴 거리를 이동하시는 데 혹은 레저용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좀 더 구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취미로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자전거만이 아니라 필수 용품 예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3강은 그런 필수 용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사서 비용 대비 효과를 늘리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헬멧입니다. 헬멧은 1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는 급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급소 두 곳을 고른다면 바로 심장과 뇌입니다. 이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외부의 충격으로 심장이 다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보통 엎드려서 타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팔을 쭉 뻗은 상태로 타기 때문에 자세로 인해 심장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는 넘어졌을 경우에 머리의 무게 탓에 지면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1차적인데요. 헬멧을 고르고자 하실 때는 2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정 강도 이상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부서질 수 있는 헬멧을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헬멧이 부서진다는 것은 헬멧의 완충제가 외부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헬멧은 일회용입니다. 한번 외부의 충격을 흡수했다면 수명을 다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전혀 멀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꼭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갑 역시 1강 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보호 장비에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장갑들과는 다르게 자전거용 장갑에는 바닥면에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바를 오랜 시간 잡고 있다 보면 악력 그 자체로 손바닥이 저릴 수 있고, 주행 중에 생기는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도 손바닥이 저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행 거리가 짧으실 거라 피로감을 체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장갑을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전거용 장갑은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구매하셔도 되고요. 만약 구매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것은 계절입니다. 일반 장갑처럼 자전거용 장갑 역시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장갑이 다릅니다. 저는 초보자 분들에게 한여름에도 긴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용 긴 장갑은 쿨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덥지 않고 손바닥 전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가벼운 낙차에도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인데요. 산책을 하시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금 민망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계신 경우들을 보셨기 때문인데요. 그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나름의 멋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의류의 쓰임새는 또 단순한 멋은 아닙니다. 다 쓰임새가 있는데요. 비교적 긴 거리를 주행하실 때 일반 의류로 주행을 해보시다가 자전거 의류를 입고 주행을 해보신다면 바로 그 쓰임새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 의류의 상의는 저지라고 부르고 하의는 딥숏이라고 부릅니다. 저지와 딥숏 모두 기본적으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서 쾌적한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반 의류에 비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딥숏에는 엉덩이 쪽에 두꺼운 패드가 붙어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안장통이란 통증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장통을 방지하기 위해 빕숏을 입습니다. 저지와 빕숏은 장갑처럼 계절별로 존재하고요. 가성비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역시 여러분의 예산과 목적에 맞게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빕숏을 입을 때 속옷을 입어야 하는가인데요. 빕숏을 착용하실 때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옷을 입게 되면 살이 쓸려서 상처를 입게 되니 그 점에 대해서는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고글입니다. 고글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고글을 쓴 분들을 보면 멋져 보이죠? 고글의 쓰임새는 눈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눈을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는 마스크와 선크림인데요. 두 가지 모두 자외선 노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스크 역시 쓰임새가 일반적인 공기 중에 이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방진 마스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탈 때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로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과 코 주변에 구멍이 좀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선크림의 경우 팔과 종아리가 노출되는 여름용 자전거 의류를 입을 때 발라주고는 합니다. 햇빛 좋은 날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자전거를 타신다면 자전거 의류로 가려지지 않은 부위만 햇볕에 그을리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간혹 그렇게 탄 모습이 좋다든지 선크림이 불편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강한 햇빛은 햇빛 알레르기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피부 노화 방지에도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탈때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셨다면 이제 자전거 여행을 계획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자전거 여행은 뭐 짧게는 100km, 길게는 뭐 서울에서 부산, 국토종주 여행처럼 500km 정도의 여행이 되는데요. 당연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십니다. 그래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편의점이 나타나는데요. 편의점이 없는 구간에서 힘이 안나 라이딩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물통에 물이나 음료수를 챙기고 에너지바 같은 간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100km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곳을 여행을 할 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벼운 간식을 챙기셔도 되지만 그 이상의 장거리를 여행을 하실 때는 안장 아래 달아둘 수 있는 작은 가방을 하나 구비를 하셔서 그 안에 넉넉히 간식을 넣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장 가방은 보통 2만 원대에 쓸만한 것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핸들바에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바로 그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의 이 휴대폰은 짐이 됩니다. 요즘 휴대폰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떨어뜨려서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거치대에 부착하게 되면 우선 우리는 휴대폰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휴대폰은 안전해집니다. 또 휴대폰으로 GPS 지도를 보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경우 속도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계의 경우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성능의 속도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배터리 유지에 대한 부담만 없으시다면 별도의 속도계를 구매하시기 전까지 휴대폰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용품도 구매하시게 됐는데, 하지만 도로에 나가기 전까지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자전거를 편하게 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편 3강 박철우 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후각 기능, 냄새 맡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코가 하는 일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숨 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사는 장수 노인이 있었습니다. 슈렐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68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1805년부터 1973년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산 그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레릭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그런 장수 마을입니다.

평균 나이가 95세.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90세까지 살긴 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1800년에서 1973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그 평균 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인데 그 당시 그 곳에서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5세나 됐고요. 이제 80세 정도는 너무 어린 막내라서 뭐 물주단자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심부름하는 이런 모습을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얘기했던 거는 일단 좋은 공기가 있었고요. 또그 나라 특성상 아주 좋은 요구르트 유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장수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코를 전공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코의 윤곽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렇게 큼직하게 잘생기셨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아, 저분들이 코로 숨을 주로 쉬는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꼈고요. 결국 하는 얘기는 이 숨을 잘 쉬어야 공기를 잘 좋은 공기를 잘 들여 마셔야 장수한다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코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숨 쉬는 건데 이 공기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다 걸러지고 폐끝까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것은 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코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이 코는 길이가 앞에서부터 이목 뒤까지 길이가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 12cm를 공기가 하고 들이마실 때 들어가는 속도가 약 0.25초 정도 되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미립자 약 80%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이 짧은 시간 동안 코 앞에서 코 뒤쪽에 도달했을 때 외부 온도가 몇 도이든 간에 31도에서 37도 정도로 온도를 확 우리 몸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습도도 75에서 95% 정도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극에 가거나 북극에 가도 순간적으로 그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가 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일단 걸러주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처럼 정화해주고 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가 숨을 쉴때 방어작용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코털, 섬모, 그리고 코 안에 깔려있는 점막, 그 위에 있는 점액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코털은 밖에 나 있는 코털을 일단 얘기한 건데요. 이 코털도 이게 보기 흉하다고 자르거나 뽑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한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먼지들은 여기서 한번 걸러주게 되고요. 섬모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코털입니다. 이 섬모가 하는 역할은 1분에 한 1000번에서 1500 정도 막 흔들리게 돼요. 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점막과 점액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어떤 해로운 유해물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이렇게 끈끈한 점액 같은 걸로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싸게 되면 그 섬모들이 막 1000번, 1500번씩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던 아니면 뭐 위장으로 넘겨서 녹여버리던 이렇게 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데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도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걸러주는 일종의 공기청정기 또는 가온가습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쉴때 그러면 코가 왜 중요한가 하면 비폐반사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폐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코가 폐랑 바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콧구멍의 한쪽을 막고 숨을 한쪽 코로만 들이쉬게 되면 그 코와 연결돼 있는 폐만

부풀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코는 폐 뚜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코나 폐에 있는 점막은 완전히 거의 같은 점막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나빠지면 폐가 나빠지고 반대로 폐가 나빠도 코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천식은 이제 폐가 이제 확 수축하는 그런 질환인데 폐가 나쁜 분들은 코에 축농증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축농증이 생겼던 분들이 천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한쪽이 좋아지면 반대도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 안에 축농증이 심한 분들이 그 축농증에 있는 혹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코가 정상이 되면 천식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 크기가 약 5에서 70마이크로미터인데 그거의 한 7분의 1 정도인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는 이 1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되는 먼지들은 대부분 다 코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작은 애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코에서 먼지를 걸러줘야 제대로 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폐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코 쪽이 나빠지면 기관지염이 생기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점점 염증이 내려가게 돼서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되면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폐섬유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폐섬유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폐가 이제 딱딱해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폐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의 건강을 지키는 게 코로 숨을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하는 것, 이 비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코 건강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염이 걸리신 분들의 코를 보면 코 안쪽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풍선 부풀듯이 되게 부풀어 있고 분비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청자분들 가끔 이 감기와 비염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열이나 두통 같은 것이 동반이 되는 반면 비염은 거의 증상이 코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기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지만 비염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한다든지 또 눈이나 목이 자주 가렵다든지 그리고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이 막힌 공간에서 탁한 공기가 들어가면 재채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목 뒤로 가래가 많이 넘어간다든지 또잘때 코를 곤다든지 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다거나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네 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 그럼 비염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염은 주로 코 증상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염이라고 다 똑같은 비염이 아니라 크게 나누면 알레르기 비염과 일반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또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있으면 의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대표적인 비염인 혈관 운동성 비염은 대부분은 코 증상에 아주 우리가 콧물 비염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외부 자극이 있어서 콧물이 정말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미친 듯이 나오는 이런 증상을 혈관 운동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은 치료가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는 어떤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서 걔를 피하는 게첫 번째 치료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딱 스페시픽한 약을 쓰는 게두 번째 치료고요. 세 번째 치료는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원인이 있다든지 너무 심한 원인이 있다든지 그래서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반 비염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의 변화라든지 습도의 변화 또는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약이라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비염을 비알레르기성 비염, 일반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피부에 조금씩 올려놓고 팔뚝이나 등에 조금씩 뿌려놓고 아주 가는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어나나를 봐서 아, 얘가 원인 물질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피부 반응 검사라는 게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검사는 마스트 혈액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항체라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알레르기성 비염, 일반 비염이나 공이 들어가 있는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코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인 숨쉬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그 코의 기능이 망가진 상태, 대표적인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만일 그럼 이 비염을 방치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홀드 자세와 완성된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셨는데요. 충분히 익혀지셨다면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추럴 턴과 리버스 턴을 하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에서 내추럴은 우리가 이 댄스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시계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내추럴이라고 하고요. 리버스 턴의 리버스 턴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텝을 하실 때 그 동선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 내추럴, 리버스 턴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리버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추럴 턴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내추럴 턴, 리버스 턴 각각 전진 스텝과 후진 스텝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스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추럴 턴부터 여러분들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은 전진 스텝과 후진 스텝이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면 왼발 체중에 오른발이 전진을 하시는데요. 체중 있는 발에서 무릎이 앞으로 향하시는 동시에 뒤꿈치로 끌어서 완 나가시게 되고요. 투에 오른쪽으로 90도로 회전을 해서 투. 네,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 끌어오는 발 뒤꿈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진 내추럴 턴이고요. 후진 내추럴 턴은 왼발 뒤로 완 놓고 투, 사이드. 이때 무조건 뒤꿈치를 먼저 들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쓰리, 왼발 내리고. 자, 이렇게 후진 내추럴 턴을 해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진할 때 오른발이 앞으로 완,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옆으로 투, 쓰리. 다시 왼발 뒤로 완, 오른발 옆으로 투, 쓰리.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전진, 오른발 앞으로 완, 오른쪽으로 회전, 옆으로 투, 쓰리. 다시 후진 내추럴 턴.

왼발 뒤로 1, 옆으로 2, 3.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녀와 같이 내추럴 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홀드를 하신 상태에서 내추럴 턴 해보면요. 내추럴 턴은 무조건 여성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진자가 1, 발 사이 안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2, 그 다음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리고 3.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가 후진하면 여성이 전진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발 사이 안으로 1, 회전해서 옆으로 2, 3. 다시 반복, 오른발이 앞으로 1, 옆으로 2, 3.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2, 3. 자,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남자가 전진할 때는 발 사이 안으로, 여성이 또 전진할 때는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바깥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꼭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2, 3, 1, 2, 3, 1, 2, 3, 안으로 1, 2, 3. 자, 이번에는 내추럴 턴을 음악과 함께 남녀 같이 홀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께서 내추럴 턴을 익히셨다면 리버스 턴은 쉽게 익히실 수 있을 텐데요. 리버스 턴은 발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리버스 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버스 턴은 전진할 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요. 1, 그 다음에 2의 왼쪽으로 90도로 회전을 합니다. 2, 그 다음 모으면서 왼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3, 이번엔 후진 리버스 턴. 1, 놓고 2의 왼쪽으로 회전해서 2. 이때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모으면서 오른발 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턴은 무조건 내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내추럴 턴과는 똑같이 방향만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을 뿐이지 리버스 턴은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발 바꿔주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내추럴 턴이 충분히 익혀지셨다면 리버스 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턴, 왼발 앞으로 1, 옆으로 2, 3, 내리고 오른발 뒤로 1, 왼발 옆으로 2, 오른발 내리고 3, 다시 왼발 앞으로 1, 2, 3, 또 오른발 뒤로 1, 옆으로 2, 3.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녀가 같이 홀드를 해서 리버스 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을 할 때는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리버스 턴 할 때는 전진자가 상대방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가게 됩니다. 1, 2, 3. 자,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의 발 바깥으로 1, 옆으로 2, 3. 다시 또 반복해 보시면 또 바깥으로 나가서 옆으로 2, 3. 이번에는 여자가 바깥으로 2, 3. 네, 이렇게 리버스 턴을 할 때는 바깥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몸의 위치 때문에 갑자기 겹쳐지면서 상대방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홀드를 하면서 오른쪽에 위치해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겹쳐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무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꼭 오른쪽 위치를 서로 생각을 해 주시면서 바깥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

여성이 바깥으로 2, 3. 남성이 바깥으로 3, 여성이 바깥으로 3. 자, 이번에는 리버스턴을 같이 남녀 홀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떠셨나요? 방향성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헤매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내추럴 턴 위주로 반복된 연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익숙해지셨다면 반대로 리버스 턴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이 모이면 체중이 바뀐다는 점, 또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오른발 힐을 내리게 되는데, 항상 두 발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발만 내린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헷갈리지 않으면서 내추럴 턴, 리버스 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4강에서는 여태까지 배웠던 클로즈드 체인지와 내추럴 턴, 그리고 리버스 턴을 이어서 하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하루에 한 번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2: 하루 종일 바품을 팔아야 특별을 많이 잡을 수 있죠.
3: 바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4: 이 브라더가 딱 모이는 것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2: 말씀 받아 이제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5: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3: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6: 똑따, 똑따.
7: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똑따, 똑따,
8: 똑따.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자 박종서입니다.
9: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8: 힙본, 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스프, 엑스, 일본 추락 봇.
9: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8: 500억.
9: 500억이요?
8: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9: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8: 그래요, 뭐, 그냥.
7: 차를 매번 준다든지.
8: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의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0: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 한 채입니다. 이 앞면은 다섯 칸이고요, 이 옆면은 세 칸, 이 팔짝 지붕을 얹은 아주 단정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요, 이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뒤흔든 개화의 상징, 바로 우정총국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혹시 우정기념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기념관 안에는요,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인 보빙사 일행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귀국한 뒤 이 고종에게 보고하면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을 적은 홍영식 복명문답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이 문의우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기념관처럼 보이지만 1884년 3월 27일 조선이 처음으로 근대적 우편제도를 시행하며 만든 우정총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온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을 맡아서 이 제도와 규칙을 정비했고요, 10월 1일부터 이 서울 인천 구간의 우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근대적 우편의 출발점이었던 이 우정총국은 그해 10월 17일 축하연이 열린 그날 바로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조선의 근대 우편은 그 자리에서 끊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의 현장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이 조선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전근대 사회의 모순이 쌓여 있었고요, 이 외부적으로는 구미 열강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 같은 초기 개화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신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를 근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주변에는 새로운 세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박규수의 문화에서 공부하던 젊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1879년 무렵 김옥균은요, 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봉건적 질서를 깨고 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서 부국 강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을 모아 개화당을 결성합니다. 개화당은 빠르게 성장했고요, 1880년에서 1884년 사이 이 해외 유학생과 젊은 관료들을 포섭하면서 약 40명 규모의 세력으로 확장됐습니다. 중심에는 김옥균이 있었지만 중요한 인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철종의 사위 박영효는요, 이 궁중 내에서 개화당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서광범, 이 미국 파견 보빙사 부사로 다녀온 홍영식도 개화파의 핵심이 됐죠.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을 주목한 사람은 김옥균이었습니다.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세 차례

0: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는 이 메이지 유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 나가사키의 조선소와 제련소, 오사카의 군수공장과 조폐구, 교토, 고베, 도쿄 이 곳곳의 기관을 살펴보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격차를 절감했죠. 도쿄에서는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머물면서 이 외무부 육군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 단체인 흥아회 모임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단체는 이 동아시아 3국이 힘을 합쳐서 서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던 곳입니다. 귀국 후에 김옥규는 기화근사라는 책을 씁니다. 이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 양반제도 폐지, 인재 등용, 재정 개혁, 이 회사 제도 도입, 화폐 개혁, 철도 기선 도입 등 아주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1882년 이 박영효, 김만식, 서광범이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이 김옥균도 민영익과 함께 고문 자격으로 동행을 했죠. 일본 외무부와 궁정을 방문해서 일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박영효 역시 일본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수신사 일행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지만 김옥규는 일본에 남아 이 외무경 이노우에의 도움을 받아 요코하마 마사카네 은행에서 이 17만 달러의 차관을 얻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요, 이 개화당을 친일 세력으로 묶어두려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원한 거죠. 김옥규는 귀국 후에 고종에게 외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고요. 이 국채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1883년 5월 그는 3차 방위를 떠납니다. 이 울릉도 개발과 포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의 차관을 얻는 것이 1차 목표였죠. 그리고 고종의 신임을 얻기 위한 성과 확보가 2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조선주재공사 다케조에가 개화당의 세력이 약하다고 보고를 한 거죠. 일본의 외무경 이노우에는요, 태도를 바꿔서 이 김옥균의 차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옥균은요, 일본의 상사 또 민간 은행 등 이 수많은 곳과 교섭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차관 외교에 실패하고 1884년 봄 빈손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김옥균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변수 등과 만나 개혁의 방략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미국 공사 푸트와 만났을 때는요, 이 개혁의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숙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때 결정적 상황이 찾아옵니다. 바로 청푸 전쟁입니다. 이 청나라는 베트남을 둘러싸고 이 프랑스와 싸우느라 이 조선 주둔 병력 절반을 베트남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김옥균과 개화당은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판단했죠. 일본 역시 지금이라면 이 청이 조선에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무렵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일본으로 잠시 귀국해 있던 틈에 시마무라 서기관이 김옥균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청은 프랑스와 싸우느라 여력이 없다. 일본은 개화당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김옥균은 이 말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압박을 더한 사람은 다케조의 공사였습니다. 9월 20일 정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0월 8일에는 일본군 1개 중대라도 이 북악이나 남산만 점령하면 2주에서 두 달은 청군을 막아낼 수 있다며 병력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밤, 이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이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시마무라의 최종 확인을 받은 뒤 박영효의 집으로 이동해 거사의 세부 계획을 확정합니다. 계획은 네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창덕궁에 방어한다. 둘째, 수구파 영수들을 처치한다. 셋째, 고종과 왕후를 확보하고 지키기 쉬운 경우궁으로 옮긴다. 넷째, 신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을 단행한다.
0: 자, 이 오늘의 역사가 바로 이 네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84년 10월 17일 저녁 7시였습니다. 이 우정국 개서를 축하하는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정국 총판인 홍영식을 비롯해서 박영요, 김옥균, 서강범 등의 정변 주도 세력, 그리고 좌영사 이조연과 우영사 민영익, 전영사 한규직 등 이 권력의 실세와 외암은 독판 김홍집, 총세무사 멜렌도르프, 그리고 미국 공사와 영국 영사, 청국 총판 등 각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과 기존의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 그리고 각국의 시선이 한 공간 속에 뒤섞여 있었죠. 개화당이 준비한 거사의 첫 단계는 창덕궁에 불을 질러 혼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연회가 한창일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방화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1단계 계획인 창덕궁 방화가 엇나가고 이 우정국에서의 요인 제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김옥균은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일본 측의 준비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점검한 뒤 바로 고종을 확보하기 위해 창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편전에서 고종을 만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은요, 이 우정국에서 변란이 일어났으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경우궁으로 이동하자고 보고합니다. 자, 경우궁으로 이동하던 중 이 김옥균은요, 일본군의 호위가 필요하다며 이 고종에게 친필 칙서를 요청했고요. 고종은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 라고 적힌 칙서를 써줍니다. 경우궁 정전 뜰에 어가가 도착하자 칙서를 받은 일본 공사가 이 군대를 끌고 와서 본격적인 호위에 돌입했습니다. 윤계현과 서재필이 이끄는 행동대원들이 정전을 지켰고요. 일본군은 경우궁의 대문 안팎을 둘러싸며 철통같이 경비를 섰습니다. 정변 세력은요, 이 즉시 경우궁 출입을 통제하며 고종 주변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정변 세력이 제거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이 민씨 일가 핵심들과 군사 책임자 3형사가 한밤중에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의 사촌형인 이재원이 불려옵니다. 이 정변의 의도를 전해들은 이재원은요, 이 개화당의 방향에 동의하며 협조 의사를 밝히죠. 이렇게 해서 개화당은 정치적 핵심 세력과 왕실 내부의 인적 기반까지 장악하면서 2단계 계획으로 넘어갈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정변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10월 18일 아침 개화당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를 세우는 일이죠. 개화당은 그날 아침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합니다. 이재원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자리인 영의정에, 홍영식은 정부 2인자인 좌의정 자리에 올랐고요. 이 박영효와 서강범은 군사 외교를 동시에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서재필도 이 병조 참판으로 발탁이 됐죠. 개화당은 이 의정권과 군사 치안권, 이 재정권을 장악했고요. 이 대원군 계열의 종친과 이 왕실 외척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의정부 세력과 범괴화 세력을 두루 포섭했습니다.
1: 이런 인사는요, 당시 민씨 척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반명성황후 세력을 규합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0: 오전 10시경 이 고종은요, 경우궁 남쪽에 이웃해 있는 이재원의 계동궁으로 이어했습니다.
1: 명성황후는 김옥균에게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옥규는요, 방어상의 문제점을 들어 거절했죠.

오후 4시경 이 김옥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종이요 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에게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케조에는요 이 환궁에도 좋겠다는 뜻을 고종에게 말하죠. 다케조에 공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오후 5시경 고종은 이 창덕궁 관물헌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창덕궁의 경비는 개화당이 동원한 행동대원과 사관 생도들이 맡았고요. 중간 수위는 일본 병사가 맡았고 이 바깥 수위는 사형의 군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수의 병사로 지키기에는 창덕궁은 너무 넓었습니다. 이 밤이 늦어 창덕궁의 대궐문을 닫으려 할 때 청국병영에서 이 선인문을 잠그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개화당은요, 이 선인문을 닫지 않고 전 후연군 400명을 불러 각 100명씩 나눠서 요지에 주둔하게 하고 청진영의 동태를 살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도 이 경계태세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죠. 자, 이 거사 이틀째까지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10월 19일 이 개화당은 드디어 본격적인 개혁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파가 준비한 정령은요, 원래 8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운데 14개만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개화당의 정령에는요, 개혁과 혁신에 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정령의 첫 번째 축은 자주 독립의 공포입니다. 당시 조선의 주권은요,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임오군란을 수습한다면서 이 3,000명의 청나라 병력을 조선에 주둔시켰죠. 게다가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은 청에 의해 납치된 상태였고요. 개화당은 이 굴욕적인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령의 첫 조항에 대원군을 돌려보내고 청에 조공하는 관행을 폐지한다는 선언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요, 이 신분제 폐지와 공평한 인재의 등용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신분제를 폐지한다. 네, 당시 조선은요, 이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었고요. 이 민씨 일가를 비롯한 권력층이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개화당은 이 문벌 구조가 조선의 병폐라고 판단했고,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방식을 앞세워서 사회를 평등하게 바꾸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정부 조직 개편과 입헌군주제 수립입니다. 이 기존의 내시부를 폐지하고, 6조 이외의 불필요한 관청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또 대신과 참찬이 참여해서 국정을 논하는 기구인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를 해 정사를 결정한 후에 이 왕에게 재가를 받아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헌군주제의 이 초기 형태로 정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고, 이 국정은 대신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 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죠. 네 번째는 재정의 통합과 경제 개혁입니다. 이 환곡을 폐지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이 재정은 호조에서 하나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부상 조직이던 해상 공국을 없애서 누구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0: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 도시 빈민과 중소상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군사개편, 경찰조직 신설, 탐관오리처벌 등 거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정령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규장각을 폐지하는 조항은 좀 의아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규장각은 학문기관인 동시에 양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특권 집단이었고, 개화당은 기존 양반 중심의 문화체제를 해체하고 새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근대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 개화당이 바라본 개혁은 단순히 나라 좀 고쳐보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 국가의 모든 구조를 단숨에 근대화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상도 컸고 위험도 컸죠. 단 3일 만에 이 많은 조항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은요, 조선을 단숨에 근대 국가로 바꾸기 위해 정말 과감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수구파를 제거하고 왕을 박보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개혁 정령까지 발표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세만 보면 야, 이 나라 이거 진짜 바뀌는 건가? 뭐 이런 순간이었죠. 자, 하지만 이 한국인 모두가 알고 있는 결말처럼 이 혁명은 단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이 청국병력 200명이 남양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요, 일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합니다. 일본군이 빠져나간다? 이 경우궁을 지키고 있던 병력으로는 청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옥규는요, 필사적으로 일본군 철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일본군이 떠나는 건 곧 정변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1: 오후 3시경 정변 발생 이후 명성황후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청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0: 약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도남문과 선인문을 공격하며 궁궐로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이 개화당의 조선군은요, 이 청군에 맞서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 화력의 열세로 잠깐 사이에 수십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 일본 외무대신이 다케조에게 보낸 훈령이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일본군을 조선 정변에 개입시키지 말라. 일본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요, 이 청푸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청과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 쌍방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자 명성황후와 세자, 세자빈이 국문을 나가서 북산으로 피신했습니다.
0: 그리고 고종은요, 이 무감과 병정 4~5명을 거느리고 뒷산 기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또 연경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전황이 불리해지자 김옥규는 고종에게 인천으로 피신하자는 계책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거절했죠. 이 수세에 몰린 정변 주도층과 일본 공사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홍영식과 박영교는요, 이 사관 생도들과 함께 고종을 호위해서 북묘로 향했는데요. 이 고종을 호위하던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청군에게 살해됐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이 김옥균 등은요, 다케조에를 따라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로써 이 개화당의 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일본 공사 일행은요, 10월 21일 새벽 7시경 인천의 일본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우편선 천세환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때 망명한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유형로, 변수, 이규환, 정난교, 신흥이 등 모두 9명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은 단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무너졌을까요? 이 교과서에는 몇 가지 요인이 정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면 이 실패의 구조가 보입니다. 우선 개화당은요,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본의 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모든 계획은요,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개화당이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미 이 정변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군의 개입은요,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 고종은 일본군에게는 직접 호위 요청을 했지만 이 청군에게는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청군은 그대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탈이었지만 이 그 순간 조선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청군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렇게 빠르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화당의 개혁안은 사실 민중들에게는 호소력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선발제를 도입하고 조세 제도를 고치고 이 부패한 관리들을 바로잡으려는 내용까지 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이 개혁 청사진이라 부를 만큼 큰 틀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것을 듣고 지지해 줄 사람, 즉 이 민중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 민중이 목격한 건 그저 이 한밤의 혼란, 대신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움직이는 개화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중이 누가 옳은지, 누가 개혁을 위해 싸우는지 판단할 여유는 없었겠죠. 게다가 일본에 대한 조선 민중의 뿌리 깊은 혐오를 생각하면 개화당은 애초에 민심을 얻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명성황후에 대한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변의 혼란 속에서도 명성황후 측근인 경기관찰사 심상우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청군과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결국 명성황후는 고종을 방어가 어려운 창덕궁으로 옮기도록 해서 사실상 청군 개입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갑신정변은 이 개혁의 부족이 아니라 조건의 부족에서 무너졌습니다. 준비 부족, 외세 의존, 군사력의 한계, 민심의 부재, 그리고 청의 빠른 개입, 조선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이 개화의 꿈보다 더 빨리 드러나 버린 셈입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본에 의존한 정변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더 빨리 다가왔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이 반대로 근대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이 조선이 부국강병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다는 뭐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3일 만에 막을 내렸던 갑신정변, 실패로 기록됐지만 당시 조선을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20살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옥균이 33세, 박영효와 서재필, 서광범 등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학원생이거나 사회 초년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였죠. 그들은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공정한 인재 등용, 새로운 정치 시스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지금의 질서가 정말 최선인가?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는가? 무엇을 바꿔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가? 갑신정변은 그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청년들이 품었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꿈꿔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한이었습니다.

0: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그래요.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개인도 있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4: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안녕, 난 메일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7: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8: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7: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9: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7: 안 돼!
9: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7: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바르게 달리는 슈퍼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0: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천방지축 아기 범고래. 요즘 이 근처 해안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많대.
2: 잘 있던 바위가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거지?
3: 온난화로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언체로 붙어있던 바위들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어.
4: 어떡해. 그러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 위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2: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해.
1: 맞아. 우리가 절벽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5: 고고 다이노 친구들이네. 가서 인사하자꾸나.
6: 네.
1: 안녕하세요, 할머니.
5: 안녕. 오랜만이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1: 근처 절벽에서 바위가 자꾸 떨어져서 왔어요.
3: 절벽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도 명심할 테니 걱정 말아라.
7: 어?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8: 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1: 우리도 나가서 찾자.
5: 이 장난꾸러기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보구나.
2: 아기 범고래야, 어디 있니?
5: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찾았다.
6: 할머니, 반칙이에요. 난 잠깐 숨 쉬러 나온 건데.
5: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1: 우와, 대단하신데요.
3: 아기가 장난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5: 할머니는 뭐든 다 안단다. 우린 이만 가보마.
1: 조심히 가세요.
5: 아가.
6: 네, 할머니.
5: 절벽 근처론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구나.
6: 네. 기다려.
5: 알았지?
8: 이 말썽꾸러기가 또 어딜 갔어?
5: 이런, 여긴 위험한 곳인데 빨리 흩어져서 찾자. 어디니, 아가? 멈춰!

0: 아가.
1: 할머니.
0: 그 소리 들리니? 한 번 더 붕괴할 거야. 아가, 다이노들에게 가서 여기 절벽이 무너지는 중이라고 전화 거라.
1: 나 혼자 가요.
0: 어서, 넌 용감한 범고래잖니.
1: 알겠어요.
2: 뭐라고? 범고래 가족을 빨리 구해줘야 해. 고고가디언, 우리가 구조하는 동안 절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줘.
3: 알았다, 렉스.
2: 얘들아, 범고래를 구하러 출동하자.
4: 응?
2: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5: 비키, 핑크파워 변신!
6: 도모, 블루파워 변신!
7: 싱, 그린파워 변신!
3: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0: 도목 타워 3.
1: 렉스 슈퍼 갈고리. 이쪽이야, 빨리. 구조 완료.
2: 엄마, 아빠, 할머니.
3: 아가, 아주 용감하게 잘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이제 할머니,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1: 해저화산 대폭발.
4: 위험, 위험.
1: 고고가디언, 무슨 일이야?
4: 해저화산 분출, 경보 발동.
1: 화산이 분출되고 있어.
5: 근처에 있는 생물들을 대피시켜야 해.
1: 어서 가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5: 니키, 핑크파워 변신.
0: 도모, 블루파워 변신.
6: 핑, 그린파워 변신.
0: 벌써 물이 뜨거워지고 있어.
6: 어? 저기 좀 봐.
1: 화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5: 서둘러야겠어. 흩어져서 생물들을 대피시키자.
1: 응! 서둘러요. 화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세요.
7: 화산? 저기 공기방울들이 나오는 곳 말이야?
6: 응, 빨리 도망쳐. 곧 폭발할 것 같아.
7: 화산이 터진다고? 이런, 얼른 도망가자.
2: 나도 데려가.
6: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못 걷겠어. 이러다 익어버리겠어.
0: 내가 도와줄게.
5: 도세치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 어디 아픈 거야?
8: 갑자기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더니 꼬리를 데였어.
5: 저런, 내가 치료해줄게.
1: 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비키 고마워. 야호!
5: 천만에.
1: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 같아.
6: 해저 화산 구조 대작전 성공! 유후! 저기 뭐 사냐? 산호초 마을의 모사 사우루스 말이야.
1: 모사라고?
9: 오늘따라 물이 따뜻하고 정말 좋은데.
0: 어? 저건 뭐지?
9: 하얀 기둥이잖아.
3: 멋지다.
9: 가까이서 봐야지.
5: 어? 모사야, 안 돼.
0: 아유, 뜨거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누가 좀 도와줘요.
6: 어떡해, 다른 친구들도 대피시켜야 하는데.
1: 아, 고고가디언이 있잖아. 고고가디언에게 부탁해보자. 고고가디언, 화산 폭발 직전이야. 모사를 구해줘.
4: 고고가디언, 무슨 파워 변신.

0: 아깐 정말 위험했어.
1: 그러게, 화산이 안정돼서 다행이야.
2: 큰 피해를 겪은 동물이 없는지 살펴보자.
3: 어? 저게 뭐지?
1: 어? 우와, 저건 보석이잖아.
0: 보석?
4: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에 식어서 생기는 돌이야. 햇빛을 막아버리거나 바다 생물들의 아가미를 막을 수도 있어서 정말 정말 위험해.
2: 우리가 가서 치우자.
0: 응.
2: 모두 고고가디언 쪽으로 보석을 모아줘.
0: 응. 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5: 맞아 맞아. 깨끗한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칠 수 있게 됐어.
4: 아니야.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바다인 걸.
1: 고고다이노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0: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줘.
2: 우리들은 해양 생물을 지켜주는
6: 고고다.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살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역시 염소는 날 좋아한다니까. 우리 염소가 로즈를 좋아할까?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네. 그럼 멍멍이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대. 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지. 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지.

대체 우리 로즈를 올린 게 누구야? 어? 미안하대. 근데 뭐가 잘못인진 모른다는데? 왜 우는지도 모른대.

나를 이런 상태로 둘 순 없잖아.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패너 가져다 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에헤.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군이 있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6: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0: 정사각 청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1: 동그라미들,
0: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2: 소영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3: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0: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4: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5: 우와.
4: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6: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체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터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2: 31호.
6: 16호.
7: 8호. 4호.
8: 1호.
2: 1호.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9: 난 갈래.
6: 안 갈래?
7: 나는 갈래. 갈래.
8: 안 갈래.
9: 난 갈래.
2: 그러면 발사!
10: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0: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2: 잠깐 기다려봐.
0: 정사각형이 두 개!
3: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0: 만세!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1: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1: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0: 이륙 성공이야.
4: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아츄!
3: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아츄!
2: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0: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2: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12: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2: 애기다.
12: 그리고 약속할게.
4: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12: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11: 안녕. 이거 기다렸니?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0: 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저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쫄깃쫄깃하네.
3: 맛있어.
4: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동화책 좋았어, 좋았어. 나 동화책 엄청 좋아하잖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1: 때가 높은 신데렐라 언니?
0: 어? 신데렐라 언니면 엄청 못되지 않았나?
1: 맞아. 근데 콧대가 뭐야?
0: 콧대? 여기. 여기를 콧대라고 하지.
1: 아, 무슨 얘긴데 콧대가 높다고 하지?
0: 그러게, 엄청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자, 오, 신데렐라.
2: 착한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데렐라 언니는 성격이 아주 나빴죠.
3: 아니, 왕자님이 연파티에서 데리려고 했는데 이거 뻗어버리면 어떡해!
4: 아, 미안해 언니.
3: 아,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정말! 나 파티 갈 거니까 방 청소도 잘해놔! 아, 그럼 왕자님을 보러 파티 한번 가볼까?
4: 언니는 좋겠다.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5: 그럼 제가 보내드리죠.
4: 와, 정말요? 근데 전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5: 어머머! 나 요정! 걱정 마세요! 바비디, 바비디부.

0: 구두도 예쁘다. 정말 대단하세요.
1: 아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2: 식은 죽 먹기죠. 크크크크크크크. 식은 죽 먹기?
3: 구두 만드는데 식은 죽이 필요한가?
2: 그러게. 이 책도 너무 어려운데.
4: 어려우면 그만 읽지 그래. 이제 그만 덮으라고. 동화책!
2: 죽 얘기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지아야, 우리 죽 먹을까?
3: 오, 맛있겠다. 시킬까?
2: 에헤이, 내가 또 누구야. 요정 아니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댕댕이댕, 댕댕이댕, 댕댕이댕, 나와라, 죽! 우와, 맛있겠다. 어디 먹어볼까? 자, 맛있는 죽을 떠서.
3: 난 괜찮은데? 얼마까지 식어서 괜찮아.
2: 응?

0: 그래서 엄청 먹기 쉬워.
1: 쉽다고? 잠깐!
2: 아하! 알았다!
1: 식은 죽 먹기죠?
0: 엄청 쉬운 일이죠.
1: 예! 우리가 알아냈다! 잘했어. 예! 야골라! 하지만 다음 건 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할 거다.
0: 요정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파티에 왔어요.
3: 마법이 풀리니 12시 전엔 돌아와야 해요.
4: 왕자님?
0: 왕자님, 저랑 춤추실래요?
5: 아, 왕자는 아니고 왕자 친구거든요.
4: 왕자 친구요? 아, 네.
5: 같이 추실까요?
4: 됐거든요! 아니, 왕자도 아니면서 저 아무나랑 춤 안 추거든요. 옷도 최고만 입고 먹는 것도 최고만 먹고 춤도 이 왕국의 최고인 왕자님하고만 출 거거든요.
5: 아, 네. 근데 누군진 모르지만 정말 콧대가 높으시군요.
1: 콧대가 높으시군요.
0: 콧대가
1: 높아? 언니 콧대가 높았나?
0: 아닌데. 그렇게 높지 않았어.
1: 그런데 왜 콧대가 높다고 한 거지?
0: 이 동화책도 너무 어렵다.
1: 아, 우리 그만 읽을까?
6: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지아야, 어서 들어가서 뜻을 알아내자!
0: 알았어!
1: 오늘도 책 끝까지 읽자!
6: 당연하지! 띵기리 띵기리 띵띵! 동화책 적으라! 오! 콧대가 높다! 어서 뜻을 알아내야 하는가? 오야!
5: 같이 주실까요?
6: 어, 그럴까요?
4: 신데렐라? 언니, 네가 어떻게 이 파티에 온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7: 예쁘지.
4: 아, 예쁘지, 예쁜데 그 예쁜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쁜 옷은 최고로 화려한 나한테 어울린다고?
5: 나도 우습게 여기더니 동생은 더 우습게 여기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나 봐.
6: 맞아요.
8: 자, 그럼 우린 계속 출까요? 아,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4: 어머머머머! 아, 춤을 잘 추다녀. 아, 춤은 원, 투, 차차차 살사 디스코 후. 아, 춤은 모든 춤을 완벽하게 잘 추는 저와 추셔야죠.
5: 잘난 체까지 참 도도하다, 도도해.
0: 그러니까요.
6: 잘난 채 도도하기까지.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5: 이봐, 친구. 생각 잘해. 저 사람 정말 콧대가 높거든.
0: 도도하고 잘난 채가 심하거든.
4: 아니, 이 사람 뭐야?
5: 아, 뭐야?
4: 뭐야?
5: 잘한 내가 했어.

0: 요정님이 12시 안엔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1: 어서 가요.
2: 어서 가요. 언니도요.
3: 아니, 난 더 있어도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4: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니, 이건. 왕자가 유리구두 찾아주면 끝인데. 에이,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5: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4: 정말 유리구두의 주인이 이 집에 산단 말이요?
2: 그럼요. 바로 저분입니다.
0: 어머! 봐봐, 왕자님!
4: 아이, 설마, 아, 이분이 유리 구두의 주인? 아니, 당신은?
0: 왕자님!
1: 안 돼! 그 유리 구두, 잠깐!
2: 신데렐라 언니는 유리 구두를 보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켜져라! 뿅크크!
1: 불이야! 불이야!
2: 불난다고? 어디에요? 거기에요? 저기에요? 거기에요? 어디?
0: 어디?
4: 저기 진정하시오. 아니, 불꽃이 활활 거리는 건 당신 눈이요.
1: 제 눈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2: 아, 참. 그 호들 같은 떨지 마요. 그거 안 뜨겁거든요.
1: 안 뜨거? 어머, 그러네.
5: 신하님이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2: 그건 내가 악당 크크니까!
1: 크크!
2: 오늘도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저 불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눈에 불을 켜다. 무슨 뜻일까?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2번. 마치 불꽃놀이를 볼 때처럼 매우 기분이 좋고 신나다.
5: 언니가 유리구두를 보고 기분이 좋고 신이 났나?
2: 그런가?
1: 유리구두?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4: 그렇지만 무도회에서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은 바로 동생분.
1: 아니에요!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근데 얘가 저 몰래 신고 파티
0: 언니, 왜 거짓말을 해?
1: 거짓말이라고? 왕자님, 신데렐라야말로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예요. 자, 유리구두 될 거라고요. 유리구두.
2: 저렇게까지 유리구두에 욕심내는 거 보니 정답이 뭔지 알겠다.
5: 나도. 정답은
2: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4: 이번에도 정답!
2: 먹잇감을 노릴 때 눈을 번뜩이는 호랑이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질 때 마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아서 눈에 불을 켠다고 표현하지.
6: 언니는 유리구두가 갖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켰어요.
5: 혹시 욕심을 냈어요.
4: 와, 역시 발에 꼭 맞군요.
0: 네. 왕자님, 저랑 또 춤추실래요?
4: 그럴까요?
1: 짜증나!
4: 나 봐도 짜증나.
1: 짜증나시면 저랑 춤추실래요?
4: 지금 춤출 기분 아니거든요. 둘, 셋, 뿅.
1: 어? 뭐야? 어디 갔어?
7: 그 후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존중먹기
1: 도도하게 찰나차면
2: 콧대가 높다
0: 몹시 욕심을 부린다
3: 눈에 불을 켜다
1: 책 못 읽게 방해하는 거 식은죽 먹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0: 식은죽 먹기
3: 기억해.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미 쇼핑백.
4: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0: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구호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저 정말 몰랐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저 촉법소년이에요.
1: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3: 저 촉법소년인데요.
4: EBS 뉴스.
5: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에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 범인은 11세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7: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이곳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 블록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네, 최 기자. 곧바로 피해자가 잡혔다고요?
7: 문제의 장난감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에 사는 11살 남호군으로 확인됐습니다.
5: 남호군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나요?
7: 남호군은 사람을 맞추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럴 줄은 절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8: 애가 뭘 알고 있겠어요? 장난이었을 텐데...
9: 그래도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7: 현행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남호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호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랑 블록 던지기를 했을 뿐인데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엄마!
6: 어리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까?
10: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11: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7살짜리 애가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막 과일 가게에서 막 귤한 개를 훔쳤어. 자, 얘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될까? 애초에 법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어린애야.
10: 그래도 훔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
12: 훔치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하지 못한 부모님에게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3: 저 정말 몰랐어요.
10: 그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쟤는 머리에 인식을 못한 것 같아.
13: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되게 빠르잖아. 나도 4학년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뭐 건물 밖으로 블럭을 던진 게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뭐 투표를 하잖아? 100% 다 잘못했다로 쏠릴 거야. 근데도 저런 잘못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14: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다칠 만한 건 예측하지 못할 위험 아닐까?
10: 던지면은 더 빨라지고 다친다는 거는 알았겠지. 4학년이니까.
11: 중력 가속도를의 법칙을 아니?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 얼마 없을 거야.
10: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때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더 속력이 빨라지는 현상을 중력 가속도.
12: 근데 그거 이미 설명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10: 머릿속에 든 지식이 적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5층이란 높이에서 이걸 던졌을 때 그냥 다치고 말겠지 이 정도는 알았어도 중력 가속도의 법칙으로 인해 큰 중상을 입어서 입원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
12: 당연하지.
15: 그런 친구들 사들이
12: 어떻게
15: 하냐면 모른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모른다.
11: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15: 정확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11: 오.
15: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11: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나몰라고는 일단 확실히 두 번째 상황이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지.
12: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다칠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
10: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를 수도 있지.
11: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10: 중력 가속도를 모르는 나몰라군이 그런
11: 것까지 얘기 그만!
10: 생각.
12: 아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어도 잘못이 있는 게 사람이 다쳤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다친 치료비, 뭐 입원비. 간호비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물어내야 되는 책임은 있어.
11: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인지할

0: 나이가 있었어. 그런데도 몰랐다는 건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잘못이라 생각하거든.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어.
1: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준 것이라면 학교랑 그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말을 했는데도 흘려들은 거라면 그 친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0: 만약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면죄부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 뭐야, 내가 이런 짓 해도 뭐 막 난리만 폈을 뿐 아무런 죄도 받지 않네?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할겠지.
1: 더 공감이 가는 이유가 잘못을 했는데 애라고 눈을 감아주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리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2: 마치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거지, 약간. 그 예방주사할 때 아프잖아.
0: 아픈가?
2: 아파.
0: 아파.
2: 이 주사의 고통을 형벌이라고 치자면은 그렇게 형벌을 미리 줘서 그렇게 싹을 잘라야 그렇게 나쁜 짓을 다시는 안 하겠지.
3: 청소년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 네.
4: 네. 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 어린이는 몰리고 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비교적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촉법소년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5: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4살짜리가 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그런데 그 4살짜리를 과연 바로 사형으로 죽여버릴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4살이면 아직 두뇌가 다 발달하지 않고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인데 교육을 더 많이 해줘야 애가 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0: 촉법소년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징역형이라 생각해볼게. 어른들이랑 똑같은 교도소로 갈 거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차별할 수도 있고 그 아이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교도소 안에서.
2: 하긴 교도소에는 이상한 파리범 같은 사람도 있고 파리범 같은 사람도 있고.
0: 어? 어?
2: 와! 김시우 이병 사회 법을 잘 지켜줘서 맹세합니다.
6: 조심하십시오.
7: 네.
6: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지켜보고 계신 것 같네요.
2: 잘한다.
0: 감사합니다. 요거.
2: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0: 4학년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1: 11살. 이유는 10살은 그 과목이 늘어나잖아. 학교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활기치고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야.
8: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능이 매우 낮은 성인들도 있을 거고 지능이 매우 높은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나이를 가지고 나눌 순 없는 것 같아.
1: 일단은 그 발달의 능력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가 지나면 전두엽이 발달하잖아. 근데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그 편도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4: 나는 체급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2: 체급?
4: 몸무게가 뭐 이만큼 이상 나가면은 앞으로 촉법소년이나 뭐 이렇게. 왜냐면은 자동차하고 사람이 서로 부딪혔어. 보행자의 과실이어도 이 자동차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왠지 알아?
1: 자동차가 더 세고.
2: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냈어. 근데 조사하기가 며칠 걸려. 그동안 살을 빼가지고 그렇게 촉법소년 아래로 내려가면은.
0: 내가 사실 평균을 보는 거라 생각하거든. 평균적으로 이 나이대가 되면은 막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성인은 가서 막 재범률이 낮다. 막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야.
8: 요즘 초딩들이 참 빨라.
0: 그러니까 똑똑해.
2: 요즘 애들이 참 과격해.
0: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즐기는 거야. 얘네는
2: 무서운 놈들이.
3: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한다.
8: 저는 찬성.
2: 저도 찬성.
5: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살 정도는 하향을 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하향할 경우에는 법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촉법소년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범법소년에서 촉법소년으로 한 단계 업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
2: 너희들의

0: 그런 폭주 기록 때문에 그런 대학 취직, 직업 취직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1: 네가 아무리 비암에게 피해를 줘도 그 피해는 1.5배가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 알 바 아니란다, 얘들아.
2: 나는 굳이 영상 편지를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친구들아.
3: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0: 실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말랑 모직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직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쫀득쫀득! 모직팩 하우스에 쏙! 말랑 모직팩 메이커!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3: 와 진짜 맛있다!
4: 쫄깃해!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만나고 싶은 역사적 위인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문을 넘어온 위인과 직접 인터뷰한다! 위인과의 대화! 호빵떡쇼 MC 호빵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위인은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 손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자리하시죠.
7: 알겠습니다.
6: 본명 이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자. 훈민정음 말고도 얼마나 백성을 위해 깨어 백성들 농사 잘 지어서 밥 굶지 말라고 농사 직설 책도 써줘. 새벽에 눈 뜨면 밤이야? 아침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어줘. 농사 짓기 좋은 계절 알 수 있게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의도 만들어줘. 그야말로 백성 바라기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박수!
8: 그 미래의 백성은 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6: 아유, 이장 되는 기분이죠. 그런데 이 일들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8: 아, 이걸 다

0: 혼자 어떻게 하나? 어? 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했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1: 새벽부터요?
0: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부르면 다 나와야지. 네?
1: 세종대왕님의 성격이 꼬장꼬장했다던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0: 어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건방진자의 입을 당장.
1: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님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 민, 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셨나요?
0: 나의 백성들이 중국말인 한자를 몰라서 억울함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소.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직접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게 되었지.
1: 우와, 근데 신하들이 반대는 안 했나요?
0: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두통이. 아.
1: 어? 에? 뭐?
2: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새로운 글자라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0: 아니 왜? 어? 왜 안 되는데?
2: 새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문이 망할 것 아닙니까?
0: 백성들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섬겨야 합니다. 어찌 오랑캐처럼 다른 글자를 쓴단 말입니까?
0: 우리랑, 응? 중국말이랑 다른데 글자는 왜 다르면 안 되는데?
2: 하오나 전하.
0: 됐고, 하기 싫으면 나가.
2: 나가.
1: 어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0: 진짜 골치 아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임금인데.
1: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0: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지.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그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느, 미음은 입술 모양. 무, 그리고 시옷은 치아 모양. 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으.
1: 잘 안 보이는데요?
0: 직접 소리를 내보면 알지. 자, 따라해보게나.
1: 네.
0: 그,
1: 그,
0: 느,
1: 무,
0: 무,
1: 무,
0: 스,
1: 스,
0: 으,
1: 으. 오, 진짜네요.
0: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천재인데.
1: 그러면 모음은요?
0: 모음은 좀 더 쉽지.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네. 아래, 아, 으, 이, 이 세 가지가 기본자지.
1: 모음은 좀 대충 만드셨네요.
0: 뭐라, 대충. 여봐라!
1: 근데 너무 쉽고 실용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한글을 이용한 놀이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자음 두 개가 뜨면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재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단 말이냐.
1: 자, 좋습니다. 그럼 자음 띄워주세요.
0: 기읒기읒.
1: 한글. 잣대야, 잣대야. 벌칙, 벌칙. 재밌죠?
0: 뭐 하는 건가요?
1: 자, 그럼 다음.
0: 비읍시옷.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과연 세종대왕님은 한 번이라도 맞히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1: 세종! 서야! 여봐라. 당장 이 무엄한 자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0: 예?
1: 너희는 너 이리 오거라. 내가 직접 사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0: 아니 이게 그 놀이 토크쇼였거든요.
1: 어딜 도망가는 게냐?
0: 자, 아, 오늘 이렇게 세종대왕님 덕분에 알찬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세종대왕님 어떠셨나요?
1: 내가 만든 한글을 그 미래의 백성들도 잘 사용하고 있다니 아주 뿌듯한 하루였소.
0: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왕님과 함께한 민가의 대화 호빵떡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 걸어.
2: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3: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
4: 주천이 많이 궁금했구나.
2: 기다림은 끝. 주찬, 이제 선물을 열어볼 차례예요.
5: 보자 보자. 어디 어디?
2: 잠깐! 선물을 열기 전 나루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볼까요?
5: 오! 궁금해!
6: 난 사랑해요, 마마.
7: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문방구에 왔어.
6: 많이 살 거니까 귀엽다.
7: 내 목표는 너에게 한국을 담아주는 거였어. 내 첫 번째 선택은
6: 차선이.
8: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거 맞지?
6: 응, 옛날에 엄마가 많이 먹었다는 음식이고
7: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옛날 한국 과자를 골랐어.
6: 곤약 비빔면.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하나.
7: 내가 잠시 하늘을 팔았지만 정말 열심히 골랐어.
8: 옛날 전통놀이 팽이 같은 건 어때?
6: 어디?
8: 좀 있네. 옛날 전통놀이 팽이.
6: 아, 오, 좋아.
7: 엄마랑 열심히 고민했다고. 1차 쇼핑 완료.
6: 외모차.
5: 이 차가 있어?
7: 당연하지. 한국을 닮는 일은 쉽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이 차로 간 곳에서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찾았어. 한복 입은 키링.
6: 나는 이거랑 이거
7: 태극기라 그려진 양말.
6: 양말.
7: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주찬이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점도 들렀다왔지. 너가 진짜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
5: 과자에 책까지? 너무 기대돼. 이제 열어볼게.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좀 뜨거 엄청 감동된다. 아, 근데 이거 나루랑.

0: 다른 엄마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이 책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계속 킵할 거야. 이제 이거가 볼 수 있는지 기대한다. 어? 잠깐만. 진짜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나. 얼른 꺼내볼게.
1: 좋아해서 다행이다.
0: 이건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있다고 보내라고 하도 안 그냥 비밀로 가질 거야. 너무 좋아해. 기억에 꼭 남을 거야. 기억에 한 번 넣어볼게. 맞다. 너무 좋아. 고마워.
2: 앗, 제일 중요한 편지가 빠졌습니다. 편지를 확인해 주세요.
0: 아, 맞다. 얼른 읽어볼게.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주찬나루 하이 주찬아 안녕.
3: 무대 활동 열심히 멋지게 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보는 게 좋았어. 실제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고마웠고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파이팅!
4: 파이팅!
2: 선물 주고받기 미션 성공!
1: 진짜 고마워, 주찬아.
0: 나도 진짜 진짜 고마워.
2: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크크크크. 7단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성공!
0: 한번 가보자. 보여줄까? 태극기.
1: 왜?
0: 어? 어.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도 있어! 예를 갖추어라!
3: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실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페파 가족이 외출하려고 합니다.
1: 페파, 조지, 우리 오늘은 키다리 성에 가볼까?
2: 키다리 성이 뭐예요, 아빠?
1: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이지.
0: 조지는 성을 좋아합니다.
2: 좋아할 거 없어. 너한텐 별로 재미없을 거야.
1: 너희 둘 다 좋아하게 될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0: 아주 멋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보이고.
1: 와, 그럼 빨리 가요.
0: 내가 지도를 볼 테니까 당신이 운전해요.
2: 잘 볼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지도를 보면 늘 길을 잘못 찾잖아요.
0: 이번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2: 기다리성아, 잠시 후에 보자.
1: 아빠 아직 멀었어요?
0: 아직 멀었지. 게임이라도 할까?
1: 네, 그래요. 몰래 보기 게임 해요.
0: 좋아, 아빠가 먼저 한다.
3: 아빠가 몰래 뭔가를 보면 다른 식구들이 알아맞히는 게임이죠.
0: 아빠가 방금 몰래 본 물건의 색깔은 빨간색이야.
1: 빨간색? 내 옷이다! 맞죠?
0: 틀렸어. 네 옷은 아니야.
1: 자동차!
0: 맞았어요. 빨간 자동차였지.
1: 내 차례다. 내가 지금 몰래 쳐다본 건 파란색이에요.
0: 파란 조지 옷?
1: 아니요.
2: 그럼 자동차 안에 있는 거니?
1: 아니요, 모르겠죠.
0: 그래,
1: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제가 이겼어요.
2: 여보, 어디쯤 온 건지 지도 좀 봐요.
0: 알았어, 금방 보고 말해줄게. 그런데 지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
2: 아, 그럼 뭐예요? 길을 잃은 거잖아요.
0: 그런 건 아니야.
2: 그럼 키다리성에 어떻게 가야 하는데요?
0: 잠깐만 기다려봐.
2: 됐어요. 아버님한테 전화해볼게요.
0: 무슨 이런 일로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 내가 어떻게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게.
2: 그러다 종일 헤매라고요?
4: 여보세요? 페파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2: 아버님, 전데요. 키다리성에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4: 또 아범이 지도를 잘못 본 모양이로구나.
2: 맞아요. 지금도 지도가 이상하다고 툴툴거리고 있어요.
0: 툴툴거리긴 누가?
4: 걱정 마라. 내 가르쳐 주마. 그 길로 계속 가거라. 그럼 바로 앞에 키다리성이 보일게다.
2: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 길로 계속 가면 키다리성이 보인대요.
0: 그럴 것 같더라고.
1: 저기 보세요. 저게 키다리성이에요?
0: 그래, 키다리성 맞아.
2: 자동차야, 힘내.
1: 자동차야, 힘내. 거의 다 왔어.
5: 다 왔다.
3: 파파 가족이 키다리성에 도착했습니다.
1: 와, 굉장히 높다.
0: 어서 들어가자. 꼭대기에서 보면 경치가 아주 멋져.
2: 우와. 아, 정말 멋있다.
1: 엄마, 저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에요?
2: 그래, 맞아.
1: 너무 조그맣게 보여요.
0: 그럼 망원경으로 한번 볼까?
1: 제가 먼저 볼래요, 아빠.
0: 그래, 조지랑 사이좋게 보거라.
3: 망원경으로 보면 뭐든 크게 보이죠.
1: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보여요. 조지 봐봐.
6: 할머니, 아버지.
3: 조지는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1: 소용없어, 조지. 너무 멀어서 두 분은 네가 손 흔드는 걸 못 보셔.
2: 그래, 전화를 드리자.
4: 여보세요?
2: 아버님, 저희들 키다리성에 와 있어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1: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손 흔드세요. 나 키다리성이 좋아. 사촌 언니랑 놀기.
3: 파파랑 조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1: 조지 던져. 그렇게 세게 던지면 어떻게 받아? 네 잘못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또 이겼다.
2: 페파, 조지, 조금 있다 사촌 클로이가 온다는구나.
1: 클로이 언니가 온다. 조지, 클로이 언니는 나처럼 아주 커. 그래서 너랑 안 놀아줄지도 몰라. 넌 너무 어리잖아.
0: 걱정 마. 클로이가 데리고 놀아줄 거야.
1: 클로이 언니다!
3: 클로이가 페파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클로이는 페파의 사촌인데 페파나 조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1: 안녕 클로이 언니.
5: 안녕 페파 조지.
0: 사이좋게 놀거라.
5: 무슨 놀이하고 놀래?
1: 언니 잡기놀이 하자.
3: 페파는 잡기놀이를 좋아하죠.
5: 넌 아직도 그런 거라니? 잡기놀이는 어린애나 하는 거야.
1: 조지가 잡기놀이 좋아해. 그래서 하자고 한 거야.
5: 좋아. 그럼 조지를 위해서 하자. 큰애들식으로 할래? 아님 어린애들식으로 할래?
1: 큰애들식으로.
5: 그래, 좋아. 페파, 네가 술래야. 나 잡아봐라.
3: 술래가 된 페파는 둘을 쫓아다녀야 하죠.
5: 나 잡아봐라.
1: 조지, 넌 금방 잡을 수 있어. 나보다 어리니까. 그런 게 어딨어. 왜 조지를 도와주는 거야?
5: 조지는 어리니까 그렇지. 페파, 너도 도와줘?
1: 아니, 난 안 도와줘도 돼. 나도 언니처럼 크단 말이야.
5: 알았어. 그럼 얼른 우리 잡아봐봐. 우리 잡아봐라. 우리 잡아봐라.
1: 잡기놀이 재미없어. 우리 다른 놀이 하자.
5: 좋아. 큰애들이 하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데 할래? 살금살금 가기란 게임이야.
1: 살금살금 가기. 좋아. 나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데?
5: 한 사람이 술래가 돼서 뒤돌아 있는 거야.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지.
1: 나 내가 술래할래.
3: 페파가 눈을 감고 뒤돌아 있는 동안 조지랑 클로이가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하지만 페파한테 움직이는 걸 들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1: 조지, 너 움직였지? 처음으로 돌아가.
5: 다 왔다. 내가 이겼어.
1: 눈 안 감았는데 움직였잖아.
5: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움직여도 돼. 그렇지, 조지?
3: 이번엔 클로이가 술래입니다. 지금 페파랑 조진 움직이면 안 되죠.
5: 페파, 너 움직였지? 처음으로 돌아가.
1: 그렇게 오래 쳐다보는 게 어디 있어?
5: 그건 술래맘이야. 원하는 대로 쳐다봐도 돼. 처음으로 돌아가.
3: 조지가 이겼습니다.
1: 언니, 다른 놀이 하자.
5: 그래. 큰애들 놀이면 뭐든지 좋아.
1: 나 아는 거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인데 큰애들이 하는 거야.
5: 조지, 페파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아니?
3: 페파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진흙튀기기죠.
1: 조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갈 땐 장화를 신어야 해. 클로이 언니, 언니가 신을 장화도 가져왔어.
5: 난 이제 커서 진흙튀기기 같은 건 안 해.
1: 나도 안 해.
3: 조지는 진흙튀기기를 좋아합니다. 페파도 속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어른처럼 보이려고 참았죠.
0: 진흙튀기기라면 우리도 같이 해야지.
3: 페파 엄마랑 아빠도 진흙튀기기를 좋아합니다.
5: 재밌어 보인다.
1: 응, 재밌어.
5: 다 컸다고 진흙튀기기를 해선 안 된다는 규칙은 없을 거야.
1: 맞아, 그런 규칙은 없어.
5: 우리도 하자. 언니.
3: 페파와 클로이도 신나게 진흙튀기기를 합니다. 진흙튀기기는 모두 좋아하는군요. 심지어 다 큰 어른들도요.

0: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바르게 달리는 슈퍼잭.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러. 로봇 사이언, 1&1.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4: 진짜 누가 진짜야?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4: 이게 진짜야?
5: 자신만만하네. 좋아. 이 중에 매콤 샌드위치는 하나.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 부족농장에서 채소 가져오기 당첨이야.
4: 우와, 난 다 맛있어 보이는데.
6: 내 천재적인 감각은 속일 수 없지. 이 샌드위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진실의 맛이다.
5: 잭, 심부름 당첨!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진짜는 이거지롱!
7: 어딨지? 어딨지? 너희들, 여기 샌드위치 있던 거 못 봤어? 설마, 먹은 건 아니겠지? 아, 어디 간 거야? 상한 샌드위치라 버리려고 했는데!
4: 너무 매워. 출동이다!

0: 드디어 완성인가? 이 몸의 위대한 두뇌가 만들어낸 역작!
1: 교수님, 이번에 뭘 만드신 거예요? 혹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선글라스? 박사님! 박사님이 둘이 됐어요!
0: 조용히 해! 이건 내 복제품 가짜레오다! 가짜레오다!
1: 와! 레오 박사님! 정말 똑같아요! 누가 진짜 박사님이지?
2: 안녕하세요 박사님!
0: 이 파워링던 치킨들 진짜는 나다! 이 몸이 너무 바빠서 말이지. 이 가짜 레오가 도시의 히어로들을 상대하는 동안 나는 여유롭게 레시피스터를 찾는 거야.
1: 역시 박사님은 천재예요. 그럼 이제 가짜 레오를 도시에 내려놓는 거예요?
0: 그래, 뚱뚱치킨. 조종실로 가서 비행선을 공원으로 운전해. 운전해.
2: 네, 박사님.
0: 내 옷을 돌려받으려면 저 녀석이 입을 옷을 찾아야겠군. 오, 이거 예전에 영화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인데. 근데 정말 재밌었지.
1: 박사님, 공원에 도착했어요.
0: 응? 벌써? 자, 이걸 입고 밖으로 나가서 히어로들을 찾아 괴롭혀라. 싫어, 지금 옷이 좋아. 뭐? 이 녀석이 감히 용기나. 오, 나야.
1: 박사님, 이제 뭘? 가짜 레오는

0: 어디로 갔어요?
1: 뻥! 발로 차선 네 분 있어.
2: 우와, 박사님은 역시 박력 있으세요.
0: 대단해요.
3: 그럼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요.
1: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자.
4: 가자.

0: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스톤! 찾았다, 레시피스톤! 이제 집으로 가자! 내 레시피 스톤 돌려줘!
1: 레시피 스톤을 빼앗기다니 꼴 좋구나, 슈퍼제!
0: 레오 박사는 방금 저기로 갔는데?
1: 그건... 어떻게 날 쫓아낼 수 있어? 뚱뚱치킨들도 그래. 가짜랑 진짜인 나를 구별 못하는 게 말이 돼.
2: 진정해. 휴지 더 줄까?
1: 내가 비행선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어? 슈퍼지, 이거 높이 던질 수 있지?
3: 드디어 레시피 스톤을 빼앗았다!
4: 박사님, 축하 파티해요!
1: 파티해!

0: 겨우 들어왔네.
1: 비행선에 들어오는 거 도와줬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 돌려줘.
0: 알았어, 놓치지 마. 그러려면 우선 이게 다 뭐야? 누가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으아! 진짜로 레오가 비리네?
0: 감히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슈퍼잭, 뭐해? 어서 저 레오를 잡아!
1: 에? 내가?
0: 저 녀석을 못 잡으면 레오...

0: 가짜래요, 박사님?
1: 바보 뚱뚱 지킨데 진짜를 못 알아봐? 내가 진짜고 제가 가짜야. 내가 진짜다. 이 가짜 녀석이, 이 가짜 녀석.
2: 이거 가짜야.
0: 좋았어. 진짜래요, 박사님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진짜래요, 박사님은 누구? 오늘 퀴즈쇼를 빛내줄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레오 팀.
3: 얘가 진짜 레오다. 오레오레오 화이팅.
0: 다음은 뚱뚱레오 팀.
4: 가짜는 물러나라, 우리가 진짜다.
0: 그럼 첫 번째 문제. 5초 안에 뚱뚱치킨의 매력을 세 가지 이상 말하세요.
1: 이게 무슨 진짜 레오를 찾는 퀴즈야?
0: 레오 박사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진짜 레오 박사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겠죠? 네! 뚱뚱레오 팀!
5: 힘이 세다!
3: 귀엽다! 눈이 멋있다!
0: 딩동댕! 뚱뚱레오 팀 100점! 야! 네! 뚱뚱레오 팀이 먼저 앞서가네요! 그럼 다음 문제는 몸으로 맞춰요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팀원이 표현하는 몸동작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슈퍼레오 팀!
1: 그게 뭐야? 콧불쏘?
0: 뺑!
1: 그럼 자동차, 미끄럼틀, 오징어,
0: 뺑!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 뚱뚱치킨이잖아!
1: 그 동작이 어딜 봐서 뚱뚱치킨이야?
5: 정답! 발레하는 뚱뚱치킨!
0: 네! 뚱뚱레오 팀!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우와!
5: 뚱뚱치킨 최고!
0: 뚱뚱레오 팀 정답!
5: 뚱뚱치킨을 알로!
0: 뚱뚱레오 팀 정답!
5: 뚱뚱치킨! 치킨! 치킨!
0: 네! 뚱뚱레오 팀 또 정답입니다!
1: 이게 뭐야? 무슨 문제들이 다 이래?
0: 승리팀은 뚱뚱레오 팀! 승리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5: 승리할 줄 몰랐는데 이 영광을 우리 뚱뚱치킨들에게 돌려요!
1: 이 영광을 뚱뚱치킨들에게 돌린다!
0: 어?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릴 리가 없는데.
2: 맞아 그렇지 않아.
0: 가짜라! 가짜래요, 박사님이야! 박사님! 우리가 돌아왔어요!
1: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이 녀석들아!
3: 레오 박사!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을 줘!
1: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거다!
3: 뭐?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1: 당연하지! 뚱뚱치킨! 슈퍼치킨 공격! 이제 제가 왜 저래? 망가졌나?
5: 어서와요, 박사님!
3: 어?
1: 슈퍼치킨 어떻게 좀 해봐!
3: 어?

0: 역시 슈퍼직 잘했어.
1: 배우 박사, 응?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니.
0: 아, 잘못했어 슈퍼직.
1: 돌돌 김밥 쿵쾅 빅빅.
2: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씨.
3: 어?
4: 이게 무슨 소리지?
3: 이때만을 기다렸다. 대형김 위에 밥을 넉넉히 깔고 맛 좋은 채소들을 깔아주기만 하면 염념의 초대형 김밥 완성이요.
1: 우와, 맛있겠다.
3: 노릴 걸 노려라 이 녀석아. 이 초대형 김밥은 오늘 열리는 큰 김밥 축제의 하이라이트야.
1: 큰 김밥 축제요?
3: 그래, 지난번처럼 또 음식이 사라졌다가는. 안 돼! 안 돼! 이번엔 절대 사라지면 안 돼! 아무튼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4: 네, 염염 요리사님!
1: 탄탄, 너 58분 32초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감았어.
4: 냠냠 요리사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
5: 슈퍼제 메카탄탄 긴급 상황입니다. 레시피스톤 반응이 있는 도시 외곽에서 빅빅이 접근 중입니다. 냠냠시티에 혼란이 생기기 전에 빅빅을 막아세요.
1: 빅빅이? 어서 출동하자.

0: 에너지 슈퍼잭! 탄탄, 출동 안 할 거야?
1: 김밥이 나보고 지켜달래.
2: 일단 먼저 출동해야겠는데, 슈퍼잭?
0: 할 수 없죠. 부르면 꼭 와야 해, 탄탄!
1: 그야말로 창조적인 생각이야. 이대로 빅빅이 냠냠시티에 도착해 말썽을 부리면 도시가 아수라장이 돼서 히어로들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그 혼란을 틈탈 레시피스토리 손에 넣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라고. 어이 뚱뚱 치킨 더 빠르게 밟으라고.
0: 매우 감사.
1: 어이 깜짝이야. 뭐야. 슈퍼지. 그만 포기해 슈퍼지.
0: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악한 계획을 모를 것 같아? 어?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아하! 야! 빅빅! 이거 봐! 아삭아삭 당근이야! 정말 맛있어!
3: 빅빅!
1: 야, 빅빅 어디가?
3: 빅빅, 빅빅!
0: 빅빅!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대형 시금치!
3: 빅빅!
0: 대형 단무지!
3: 빅빅!
0: 대형 우와!
3: 빅빅!
0: 이럴 수가...
1: 아이고, 배야. 그런 풀 종류들을 누가 먹냐? 우쭈쭈 빅빅, 이리오렴. 맛있는 안동구가 여기 있어요.
3: 빅빅, 빅빅, 빅빅.
0: 나탄! 나 좀 도와줘!
3: 도와줘!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슈퍼잭?
0: 지금 빅빅이 도시로 이동 중이야. 나 혼자만 깨 역부족이라고. 빨리 와서 도와줘!
3: 하지만 냠냠 요리사님이 김밥 혼자 놔두지 말랬는데.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빨리 와줘. 부탁할게.
3: 어떡하지?

0: 슈퍼제 나왔어! 메카타탄 드디어 왔구나! 아니, 메카타탄 김밥은 왜 들고 와? 이렇게 하면 김밥을 혼자 두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걸. 염염 요리사님 부탁도 지키고 슈퍼제 부탁도 지키고. 왜? 메카타탄! 그렇다고 그 김밥을 여기로 가져오면 어떡해? 빅빅. 빅빅.
1: 또 어디 가는 거야?
0: 바로 그거야. 메카타탄 김밥으로 빅빅을 유인하자.
2: 좋은 생각이야 슈퍼제.
1: 풍선을 더 키워 빨리.
2: 빅비, 빅비, 빅비.
1: 옳지 빅비, 이쪽으로 와.
0: 안 돼. 메카타탄 냄새로 유혹해보자.
1: 좋아.
2: 자 빅비, 이 고소한 냄새를 맡아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빅비.
1: 아우, 저 녀석들이. 뚱뚱치킨, 얼른 풍선을 더 크게 보라.

0: 야, 이리 오지 못해!
1: 박사님, 이러다가 다 떨어져요!
0: 빅빅. 뭐, 빅빅. 착하지? 조금만 떨어져 줄래?
2: 야! 두고 보자, 슈퍼즈!
3: 휴. 이제 된 건가?
4: 슈퍼즈, 저기, 빅빅을 좀 봐!
5: 빅빅! 슈퍼즈, 래시피스톤이야! 어?
3: 래시피스톤? 좋아, 이것만 있어.

0: 슈퍼지 자이언트 레벨업! 빅빙 멈춰! 도시로 가면! 내가 질 것 같냐? 왜 이렇게 세? 내가 간다! 도와줘!
1: 어떡하지? 이걸 먹여야 해. 하지만 염염 요리사님이 그래도 먹여야 해. 아니, 먹여도 괜찮을까?
0: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 지금은 양념 시트를 지키는 게 먼저야. 빅빅, 이거 봐라. 네가 좋아하는 초대형 김밥이야.
1: 빅빅.
0: 그래, 아해.

0: 어? 뭔 일 나는 줄 알았네. 오늘도 사건 해결이다.
1: 우와, 히어로 포인트다.
0: 근데 뭔가 까먹고 있는 느낌인데.
2: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1: 네, 염염요리사님.
3: 김밥!
0: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메카탄탄.
2: 이 녀석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1: 곧 시작인데 진짜.
0: 염염요리사님!
2: 왜 이렇게 늦었어? 초대형 김밥은 제대로 준비돼 있겠지?
0: 그럼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1: 뭔가 수상한데.
2: 잭, 탄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0: 어쨌든 사건 해결이다.

0: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개인도 있어.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0: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5: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6: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 하루에 한 번에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쁨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2: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3: 이 브라더 각각은 모이진 각집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 예정입니다.
1: 발품 팔아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4: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2: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5: 똑딱, 똑딱.
6: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7: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8: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7: 기본, 쏘타, 엘트라, 갑대, 산페, 수프, 엑스, 1톤 트럭포.
8: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7: 500억.
8: 500억이요?
7: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8: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7: 그래요, 뭐, 그냥.
6: 차를 매번 준다든지.
7: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아, 이 분위기?
11: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EBS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편안의 타당성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일반 배우, 전 국제 그리인, 세계 배우.
1: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문제였죠. 교육감들은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2: 네, 일단 정부 계획대로 이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학년 인구 변화와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교육 예산을 꾸리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3조 2항의 1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2079, 20.79%라고 명시한 문구를 고쳐야 합니다. 다음 달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논의가 함께

0: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각별히 살펴와달라고 당부했고요. 도성은 인천교육감 역시 인천은 지역 특성상 학교 신설 수요가 많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론 수많은 미래 교육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1: 네,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남았다고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8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부금 배분 예상액을 근거로 내년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서울은 1조 4천억 원, 경기는 2조 3천억 원, 인천은 5,500억 원이 모자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같은 경상비는 줄일 수 없는 만큼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부터 깎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여당 내 엇박자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2: 민주당 한정혜 사무총장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보셨어요? 영유아 보육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재원 5조 원을 위해서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에서 21.79로 가자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0: 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이번 개편이 학생 수와 최근 3년간 비용만 반영했을 뿐 교육청 예산의 경직성 경비 구조는 반영하지 못한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시도교육감 협의회 추산 결과 개편안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30조 9천억 원이 줄어든다며 그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유보통합과 고교 무상교육 등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 네, 반면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에 앞서 교육청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죠?
0: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예산 운용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인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고 낭비가 심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며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수선비나 비품 구입비 등이 감소했다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먼저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3: 국민들의 인식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 낭비가 심하다, 교육감님들이 정치화가 됐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일선에 필요한 초중고등의 예산이 가지 않는데 이런.
0: 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예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 전출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액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4: 제대로 좀 가져다 쓰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예산이 부족하느니 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감소액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해도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증가하는데 교육청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고 의원은 인건비 상승분 3.9%를 적용해도 예산이 남는다며 조리종사자나 사서 상담교사 등 필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실제로 뭐가 많이 필요하니 그 덩어리가 이만큼이 우리 교육청의 기준 예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그런 설득을 하는 교육청이 아무 데가 없냐는 겁니다.
0: 네,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교육청들이 개편 반대를 넘어 구체적인 재정 수요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개별 교육청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둘러싼 특혜 의혹, 이번에 또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하이러닝은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으로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이 주요하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약 385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사업

0: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임전교육감 사이 사전 만찬이 있었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받는 정보전략계획, 일명 ISP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사안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안이라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 네,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도 서 논술형 평가 확대 문제는 여전히 쟁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수차례 서 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2040년엔 수능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 교육감은 서 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방식이란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목적에 맞게 전환하려면 평가체제 관련해서 3단계 정도의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2단계에 머물러 있어 내년에 신청을 받아 학교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능 폐지와 관련해서 2040년쯤 수능을 폐지하기 위해선 그 전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준비에 필요한 학습과 서논술형 대비를 학교에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역별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이런 우려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1: 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학생에게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예산심사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재정운용의 적절성까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 전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교복값 문제인데요.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결과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짬짬이한 교복 업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지역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이 가장 오래 이어진 곳은 경북 영천이었는데요. 스마트 학생복과 엘리트 학생복 영천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학교에 입찰 29건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고 이후 입찰 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두 대리점은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 순번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인에서는 들러리 방식으로 담합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 용인점은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부터 저가 수주를 막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0: 네, 낙찰 순번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까지 동원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번 이런 교복 입찰 담합이 반복되고 있는 게참 문제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1: 네, 지금까지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과협의회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교복 대리점의 담합 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는 교복 제조사 5곳을 대상으로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교복 대리점에 대한 법 준수 교육 등 입찰 담합 예방

0: B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 위조, 행사와 복무관리 업무 소홀 등 징계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장은 사망한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직서가 작성됐을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 2월 14일 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장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고요.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아픈 교사가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이런 근무 환경이 참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추진되고 있습니까?
0: 네,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질병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순회 교사를 통해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은 지난달 유치원 교사의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순회 교사를 두고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별 유치원이 수시로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한 교원 공백에도 유아들의 교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연 월차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유치원 교사 가운데 29.9%가 그 이유로 대체 교사 구하기 어려움을 꼽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김 의원의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교사노조연맹은 순회교사가 추가 배치 교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순회지원과 상시 배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갖춰야 할 교육 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학생당 교사 수를 현실화하는 문제까지 우리 유아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서울 학생들의 농촌 유학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0: 네, 서울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고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서울형 농촌 유학이 내년 1학기부터는 경남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레 경남교육청과 농촌유학 활성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참여학생 모집과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요. 경남교육청은 농촌유학 운영학교 모집과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거주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1학기 경남 지역으로 유학 가게 될 농촌유학 참가자는 다음 달부터 모집하고요.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자연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학생들에게는 또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농촌 유학에 참여했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농촌 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1학기 81명에서 올해 2학기 57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2학기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3,800명이고요. 그만큼 농촌 유학을 갈 수 있는 지역도 확장됐습니다. 첫해 전남 지역만 가능했던 것에서 매년 협약을 늘려 현재는 전북과 강원, 제주, 인천, 도서 지역까지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참가 학생에게는 가구당 참가 인원수에 따라 매월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유학비가 지원되고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신청 자격은 공립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입니다.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과 학교는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확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농촌 유학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농촌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86.4%, 생태 감수성 증진 등에서도 90.4%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1: 네, 우리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교직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도교육청마다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0: 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데요.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전문 상담기관 상담비와 정신과 진료 및 약제비 등을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비는 최대 80만 원, 의료비는 최대 20만 원 지원됩니다.

0: 울산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일상 속 자기관리와 마음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루숨을 오는 26일부터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쌓이는 교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프로그램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원이 편안히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명상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희망교원 5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에게는 명상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교원들은 앱에 담긴 다양한 명상 자료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마음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1: 네, 우리 교원 교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교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10월 14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퀭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소매꺼핀 가족이 EBS에 돌아왔다. 랜디온 라온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소매기네 가족들. 과연 소매기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소매기네 가족의 우당탕탕 게임 액션 어드벤처. 소매꺼핀 찰칵 세계여행 시즌2.

0: 노란꽃은 아름답지만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찌 그걸 아셨는지.
1: 소환이가 날 칭찬하는 날도 다 있구나.
0: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2: 공주님! 덕만 공주님! 공주님.
1: 무슨 일이십니까?
2: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으십니다.
1: 예?
2: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0: 아버지,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1: 때가 되었다.
0: 힘이 드십니다. 아무 말 마소서.
1: 지난해 칠숙과 석품의 난을 기억하느냐?
0: 아버지께서 진압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1: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네가 여자란 이유로 용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도 있느니라.
0: 그자는 왕위를 이을 명분이 없사옵니다.
1: 그렇지만 왕족이지 않느냐?
0: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자가 뛰어나다면 제 밑에 신하로 두고 두루 쓰면 될 일입니다.
1: 흔들림을 잘 감추었구나. 잘하였다.
0: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딸 덕만이옵니다.
1: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0: 예, 그리할 것입니다.

0: 너무 좋다.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기분이야.
1: 빨리 오셔요. 어서요.
2: 천천히 가거라.
1: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셔요? 가지 마세요.
0: 덕망공주만 혼자 두고 어딜 가시는 거야? 자꾸 더 멀어지고 있어.
3: 여긴 덕망공주의 꿈속인가?
0: 꿈? 아, 맞다. 덕망공주 이제 혼자가 됐었지. 어떡해.
4: 아버지, 어머니, 가지 마셔요. 가지 마셔요. 안 돼, 안 돼. 가지 마.
5: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궁 안에서 이젠 나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야.
6: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야?
7: 맞습니다. 신라의 법도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6: 지금 백제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왕이라니 우릴 어찌 보겠습니까?
7: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
6: 용춘공이 있지 않소?
7: 오라, 용춘공이라면 진지왕의 아들이었으니 비록 진골일지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어찌 이리 계십니까? 화백회의가 한창이옵니다.
1: 저것 좀 보십시오. 제 몸보다 몇 배는 큰 먹이를 혼자 지고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0: 공주님.
1: 두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그러하겠지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 또 찾으며 버텨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0: 우리가 힘을 보태 공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1: 부강한 나라를 함께 이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돕겠소.
0: 왜 웃는 것이오?
2: 내 아버지 진지왕을 폐위시킨 화백회의가 이제 나를 왕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어? 아니, 그러.
1: 그것은...
2: 내 아버지를 폐위시킬 때도 일이 작당하였겠지.
0: 진지왕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왕이 되셨을 뿐 아니오. 순리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0: 넘어가겠다. 무슨 일이냐?
1: 귀족들이 용준공을 불러들여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무슨 얘기더냐?
1: 그러니까 그게요.
0: 용춘공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냐?
1: 예? 예. 어쩌지요? 용춘공이 귀족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땐 정말...
0: 속단하지 말거라.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것이다.
2: 신라의 화백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랬지?
3: 맞아! 귀족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모두가 찬성해야 결정이 이뤄지는 회의였지.
2: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용춘공을 불렀다면 설마 용춘공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야? 덕만공주는 어떡하고?
3: 바로 그 내용이 다음 화에 이어지니까 같이 확인해보자고!

0: 이어서 덩이랑 퀭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오?
1: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으니 어찌하겠소?
2: 비록 진골이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리하면 용춘공을 빌어보면 어떻소?
1: 용춘공은 진골이지 않습니까?
0: 하나, 진주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진골? 성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3: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잖아.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거든.
0: 골품제? 이름부터 벌써 어려운데.
3: 뼈골 등급품. 그러니까 골품제는 뼈의 등급을 정한 제도라는 뜻이지.
0: 뼈에도 등급이 있어? 뼈가 뭐 어떻게 다르길래?
3: 어이구, 지금 진짜 뼈 얘기가 아니잖아. 자, 봐봐. 이게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야. 신라 사람들은 태어난 혈통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는데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나뉘었어. 그중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지.
0: 덕망공주는 진평왕의 딸이니까 성골인 거지?
3: 하지만 귀족들은 덕망공주가 여자라서 반대한 거야.
0: 그럼 용춘공은?
3: 용춘공의 아버지는 신라 제25대왕 진지왕인데 귀족들에 의해 쫓겨났어. 그래서 용춘공은 성골이 아닌 진골인 거지.
0: 그러니까 성골 여자냐 진골 남자냐의 싸움인 거구나.
3: 맞아, 바로 그거야.
1: 자,

0: 왜 또 여기에 와 계십니까?
1: 가장 조용하지 않습니까? 온갖 말들도 없고.
0: 왕위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그 때문이십니까?
1: 아버지의 속을 모르겠소.
0: 춘추공은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1: 아버지가 휘둘리지 않고 뜻대로 하시길 바랄 뿐이요. 허나 나라면 말이요, 나라면 더 먼 것을 보겠소. 귀족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나중에 그들의 말에 휘둘릴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괴념치 마시오. 자, 어디 좋은 구경거리 없나? 화랑들이나

0: 공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십니까?
1: 그대들이 그리 들어준 덕이지. 무슨 말을 한들 듣는 이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법이거든.
2: 뭘 하는 것이냐? 요즘 자리를 비울 때가 많더구나. 무슨 일인겠냐?
1: 사람을 모으는 연습 중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폐위된 왕족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나중을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2: 지금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지. 유신과도 혹시 그리하여 가까워졌느냐?
1: 저는 폐위된 왕의 자손이고 유신은 신라의 핏줄이 아닌 가야 출신입니다. 가장 절실할 때 그 손을 잡으면 함께 뜻을 이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3: 용춘공, 공주님께서 찾으십니다.
4: 화백회의가 며칠째 진전이 없다지요.
2: 그렇다 하옵니다.
4: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소?
2: 그야 진평왕께서 원하신 바와 같이 공주님께서...
4: 용춘곡의 생각이 알고 싶소.
2: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만 보고도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아채신 분이십니다.
4: 들리셨습니다.
2: 예?
4: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5: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소.
6: 맞습니다. 이미 뜻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7: 더 반대하는 이 있습니까?
8: 나는 덕만 공주를 지지합니다.
5: 아니, 을제대감께서 어찌...
8: 진평왕께서는 마지막까지 덕만 공주만을 보셨소. 공주의 눈이 어디를 향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눈 말이요.
5: 그래도 여인이 왕이라니! 진지왕의 아들 용춘공이 있지 않소?
9: 그렇소! 용춘공을 왕으로!
2: 나 역시 덕만공주를 지지하겠소.
5: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4: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2: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4: 아버지께서는 내게 사람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대이길 바라오. 기회를 주십시오. 신라를 이끌 기회 말입니다.
3: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왕이 되시면 이렇게 불러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실컷 불러보려고요, 공주님.
4: 내가 정말 신라의 왕이 되는구나.

0: 저분께서 왕이 되셨어.
1: 신라의 새 임금이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2: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3: 그리하겠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와! 덕망공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셨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고!
5: 왕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게!
4: 또 뭐? 뭔데? 뭐가 또 일어나는데?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는데도 한창. 아니, 이 노른 잔디밭이 그냥 앞마당이랍니다.
7: 하나, 둘, 셋! 헷!
6: 젊어 보이는데 그 어렵다는 전원의 꿈 이루신 거 아니에요?
8: 미래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7: 미래는 따뜻하게. 미래는 따뜻하게.
9: 단열을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7: 아, 아파트, 아파트. 네.
6: 저 푸른 초원 위에 살면서 해맑게 아파트가 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0: 에휴, 호박에 밥 말아 먹는 소리. 이 노른 집을 두고 성냥갑 아파트가 진짜 꿈이라고요? 심폐 소생집 찾아서 전남 한평까지 왔습니다. 아따, 넓다.
1: 이 바닷가에 있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이 제주도가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아니 근데 오늘 힌트는 뭐죠?
2: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1: 이순신 장군이 있는 집이요? 아니 그 광화문 광장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 따라서 가면 광화문 광장 나올래나?
0: 소장님, 광화문은 서울이고 여기는 한평이잖아요. 눈 크게 뜨고 이순신 장군 찾아갑니다.
1: 어, 여기 뭐 건물이 보이네. 야, 나무들도 양쪽에서 반기는데. 어? 아, 저기 보이네. 이순신 동상.
0: 엄마야, 어디요? 오, 있네, 있어. 저기 저 서 계신 분. 광화문에도 있는 이순신 장군님 아니셔?
1: 아니, 무슨 집이 이렇게 크나 했더니, 아니,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순신 장군상이 우리 예전 초등학교 때 있던 그 장군상이네요. 아니, 근데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은 뭐죠? 저게 초등학교 건물이었을 리는 없는데. 근데 이 건물 정말 장군상이에요. 와, 엄청 늠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붕 내민 거 하며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현대판, 현대에 사신다면 이런 집에 사시지 않을까요? 어, 누가 나오시네.
0: 장군상 폐교집에서 아시는 분들 나오십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네. 와,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던 네, 네. 그 동상이더라고요.
3: 품불남초등학교라고 네. 그 1999년에 폐교가 되었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께서 2002년에 매입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1: 그럼 심폐소생을 한 곳이네요?
4: 심폐소생하시고 또 한 세대가 이렇게 건너오면서 저희가 또 심폐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1: 두 번째.
0: 폐교 사서 고칠 생각한 부모님 정체부터 얘기 좀 해줘봐요.
4: 어머니는 패션 디자인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1세대 포크 가수.
5: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4: 사랑해 당신을.
0: 정말로 사랑해. 나도 알다 마다요. 가수 은희 씨 알죠?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와서 가로 디자이너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회교를 고쳐서 사셨구나.
1: 가수 은희.
4: 네, 맞아요.
1: 은희 가수님이 어머님이세요?
4: 네.
1: 아,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한.
3: 많이 닮았어요. 말투도 많이 비슷하고.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3: 여기가 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는
1: 그래요?
3: 집은 네, 저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0: 저 뒤에 장군상 건물이 집이 아니었어요? 아, 학교라 건물이 여러 채인가? 여기 별관 건물이 살림집이라는 거죠. 내가 본 집만 해도 수십 수백 채인데 폐교 집은 내가 처음이거든요. 어머나, 떨린다, 떨려. 엄마야, 분위기 진짜 독특하다. 이게 세트장이야, 뭐야? 아니, 다시 보니까 교실 티가 나는 것도 같고. 근데 묘하게 감성도는 뭔가가 있네요.
1: 우와. 아, 여기가 두 분 집이에요?
4: 네, 옛날에 급식실 자리였다고 해요.
3: 지금은 저희가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1: 와.
0: 아, 교실이 아니라 급식실. 그래도 날로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집 구경 왔는데 마음이 멀랑말랑해지는걸요.
1: 저 난로에 도시락 대표 먹던 세대거든요.
4: 아, 그래요?
1: 그러세요?
3: 왜 아침에 오자마자 도시락 여기에 올려놓고 네. 점심 되면은 반찬 이렇게 막 다 섞어서 막 흔들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1: 네.
3: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잘 맛있게 섞는 걸로 반해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1: 그래요? 근데 참 독특한 게

0: 이 바닥이네요.
1: 아, 맞아요.
0: 이 바닥 우리 옛날에 기름칠하고 그 왁스칠하고 그랬던 그 바닥인 거죠?
1: 그 교실 바닥이에요.
0: 아니,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소위 쿨한 합판들은 뭡니까?
1: 이 큰 집을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터진 옷처럼 꿰매서 쓰고 있습니다.
2: 이 합판은 두 사람만의 심폐소생 방식이래요. 세월은 뒤엎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것. 역사는 지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니까요.
1: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0: 오래된 그 골동품 도자기도 깨지면 그냥 이제는 그 안 없애고요. 그 흔적들을 좀 남겨서 그냥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도록.
1: 그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2: 바닥은 한 땀 한 땀 키워서 심폐소생했다 치고 여기는 또 무슨 공간이었을까요? 아, 급식실 주방이었겠구나. 맞죠? 아이들 만난 밥 해주었던 부엌에서 지혜주 엄마 은희 씨는 바다를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뚫은 게 이 창. 그럼 두 분은 뭘 하셨을까요?
1: 요거 남편이 해줬어요. 아이고. 여기에 그릇이 아슬아슬하니까 넓게 쓰라고 해줬고
3: 뒤에도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달고
1: 곳곳에 그런 다정함이 있어요.
4: 아, 그래요?
2: 오래된 집을 심폐소생하는 일은 몸이 고돼야 가능한 일이더래요. 장의 엄마의 눈높이라면은 선반은 딸의 팔높이. 준엽 씨가 고생 많았네.
3: 사실은 뭐 이렇게 뭘 만들거나 뭐 이런 기술은 거의 없는데 이제 이 집에 살게 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해야 돼서 난로도 이렇게 연통도 처음으로 직접 제가 다 잘라서 길이 맞춰서 연통도 다 설치해보고 이 규모 때문에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안방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벽지가 사실은 반만 발라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아 이제 벽지 우리 이제 바르자 하고 막 발라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 네. 우는 거 아니죠?
3: 원래 있던 집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꿰매고 뭐 좀 더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그래도 와서 많이 했습니다.
0: 정말 오래된 배를 고쳐가며 항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3: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이제 뜨셔온다. 뜨셔온다. 왔어, 왔어.
3: 왔어?
1: 왔어, 왔어. 지금이야.
2: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공존하는 폐교집.
1: 먹을 거에 관해서 내가. 그거 당신 거. 제일 예쁘네.
2: 낭만 때문이냐고요? 낭만은 얼어 죽을 웃픈 사연이 있죠.
3: 옛날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그럼
1: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2: 추위 많이 타는 김희 씨, 지정석은 난로 엽수 오빠 자리. 준엽 씨가 타주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 집 겨울나는 비결이랍니다. 준엽 씨, 지정석은 학교 정원 전망, 방구석 1열. 봄이 눈으로 찾아오는 명당이지요. 숨 잦아들던 그 집의 둘은 지금 새 숨을 불어넣는 중이랍니다.
0: 아니,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3: 아,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0: 우리 집 집이에요?
2: 학교 복도는 여기가 진짜 백이네. 줄줄이 앉아 복도 닦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여기를 뛰어다녔게요. 얼마나 젊었게요. 딱 여기까지가 학교의 추억. 그럼 세대를 넘어 집으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저희는 한여름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천연염색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네. 마련해 두신 장치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찾아보시겠어요?

0: 그게 이 방인가요?
1: 문이 다 똑같아서.
0: 오, 그러게. 진짜 똑같다.
1: 네.
0: 아, 여기 한 무슨 방이지?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예요, 이게?
2: 소장님, 뭔데 그래요? 여기 대중 목욕탕 아닌가요? 아, 수영장이든 목욕탕이든 놀랠 노자는 확실하네요. 대체 여긴 뭐에 쓰던 공간이래요?
0: 와, 아니 그 시원한 방이 여기예요? 네. 너무 시원하네.
1: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네. 천연염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0: 예.
1: 제일 더운 삼복더위에 한낮에 그때 오. 이렇게 오셔서 잠깐 식히고 가시는 공간이에요.
0: 네, 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대반전인데요.
1: 그러게요. 집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0: 금수저 그래, 되신 거예요.
1: 그런 걸 상상하실 수 있지만 물들이는 일 해보셔요.
0: 아,
1: 이게 필요해.
0: 아, 그렇구나.
2: 이집 이사 온 게 김희 씨 22 되던 해. 김희 씨가 기억하던 그 시절 배교 집은 너무 바빴던 엄마 집이었답니다.
3: 몇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신 건가요?
1: 20여 년 만에요. 어릴 때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많았고 손님도 많아서 손톱깎이를 쓰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나 다시 사서 갖다 놓으면 또 사라지고. 저는 좀 아늑한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
2: 부산한 집보다 밖이 좋던 시절. 하늘은 지붕, 산을 집처럼 오르며 살았대요. 결국 지리산 자락에 작은 오두막 한 채를 마련했죠. 그제야 배교 집이 집 같지 않던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1: 제가 어릴 때 소원이 우리 엄마도 뽀글뽀글 빠마하고 몸빼 입은 그런 엄마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을 운동에 막 밍크 코트 입고 와버리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거든요.
2: 바쁜 엄마는 꿈꾸던 엄마가 아니었고 엄마 닮은 집에서 소녀 키미가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었죠.
1: 좋아하는 공간은 되게 근사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곳은
0: 뭐지? 옷방이죠?
1: 아, 아니에요.
0: 옷이 많으실 것 같은데.
1: 옷이 없어요. 여기예요.
2: 여기는 욕실 아니에요? 아, 멀쩡한 방 놔두고 해필 차디찬 타일? 욕실이 최애 공간이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사연이래요?
1: 특별한 이유는 없는지 알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엄마가 좋아하는 공간을 보고 왔었잖아요.
0: 네.
1: 기억이 났어요.
0: 오, 뭐예요?
1: 우리 엄마는 보통 엄마처럼 집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일을 하는 엄마였잖아요. 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목욕하는 시간이었네요.
2: 엄마에게 도란도란 하루를 이야기해도 괜찮았던 것. 그리하여 유일하게 엄마가 내 차지였던 것.

0: 그리고 정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은 이 사람 덕에 살아봤어요. 신혼생활을 고향집 담양에서
1: 제
0: 네네
1: 고향집으로.
0: 살게 됐었거든요.
2: 그녀에게 주은엽 씨 고향집은 이상향의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이었대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녀 오는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채던, 언제나 그녀를 향해 등대처럼 불 밝혀주던 따스운 집 말이에요.
0: 이제 일하고 오면은 어떻게 아시고 집에 불을 다 켜놓고 항상 마중을 나오세요. 마당을 가로지, 문을 꼭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제가 바라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하던 그런 부분인데, 나 혼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건가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0: 마음속 빈 자리 그렇게 토닥이고 났더니 둘은 한 운동장 새 집 살림을 할 결심이 서더랍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는 폐교집 원래 주인인 엄마 아버지도 눈에 밟히고 집이 뭔지 알게 해준 시아버지도 마음에 걸리고 에라 모르겠다 같이 살자 한 거죠. 그런 나이가 오거든요.
1: 저는 조그마한 책방을 하고 살았고 이 사람도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담양에서 살았는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큰 살림이 되려고 하면은 그 수입으로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도망다니던 어머니 아버지의 천연 염색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0: 엄마 은희 씨가 이 집에 애초에 들어온 것은 천연이 염색하기 안성맞춤이었던 공간인가다. 결국 두 사람은 살기 위해, 살리기 위해 폐교집을 시임패 소생하기로 했답니다. 가장 숨 헐떡이던 공간이 20년 전 어머니가 신축한 이 건물이었대요.
2: 이 설계를 어머님이 하셨다고 그랬나요?
1: 네, 맞아요.
2: 아마 당신의 무대로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은 게 이 기둥이 자세히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이게 같은 높이의 건물이라면 더 웅장하고 더 높게 보이게끔.
0: 본관은 원래 학교 건물이었던 양쪽 구축과 가운데 신축을 이은 건물. 나는 처음부터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잘 지어놨는지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야,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완전히 딴 세상으로의 초대 딱 그거네. 안에도 구축과 신축이 이어진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여기는 교실 바닥이니까는 구축. 문과 문을 통과하면은 이것이 바로 공간을 뚫고 가는 시간여행으로구나. 이 집에는 시간을 넘나드는 공간이 있는 거네요. 어우, 근데 대박. 신축 바닥에서는 식물도 자라나는 건가요?
2: 아니, 근데 심지어 바닥이.
1: 네.
2: 제일 놀라운데 흙바닥 맞아요? 지금 황토바닥 같은데요?
3: 네. 네. 맞습니다.
1: 해인사의 그 팔만대 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라는 곳의 바닥에서 네. 배워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것을 좋아하시더니 뭐 이렇게까지 또 하셨구나.
2: 아니 근데 밖은 밝고 안은 이제 완전히 어둡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두 군데가 밝은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저 계단에는 이제 빛을 듬뿍 넣으셔가지고
1: 여기를 통해서 패션 모델도 내려와서 쇼를 하고 내려와서 무대에 서시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0: 1층이 무대라면은 2층은 손님들을 맞는 응접실과 방이 있던 공간. 그런데 2년 전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았답니다.
3: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이제 노쇠하셔서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쌓여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연 염색을 해서 만든 소품들을 판매할 공간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카페.
0: 이 집 되살려 내 부모님들과 함께 먹고 살려면은 이 시골까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게 두 사람 결론. 결국 엄마 아버지의 오래된 것들을 갈고 닦기 시작했죠. 사람 손이 무서운 걸, 사람 온기가 무서운 걸 그때 알았답니다.
3: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는 그런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머님이 공연하실 때 쓰던 그런 오디오 장비들이거든요. 항상 함께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그 오디오를 스피커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셨는지 원래 잘 노래 안 불러주시거든요.

0: 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 다 있는 사람들 저희 다 막 울고 막 아무튼 그랬었는데.
1: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2: 아이고.
3: 아이고. 아, 오랜만이요. 아이고, 잘 지냈어?
2: 오는 길 또 고생하셨습니다.
3: 아, 오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미끄러워요.
1: 그때 그 스피커를 고쳐줬던 형님. 안 버리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래요. 이 물건도 연식이 꽤나 있어 보이는걸요. 뭐에 쓰던 물건이래요?
0: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차 테이블로 이렇게 쓰셨던 그런 건데 지금 저쪽에 이렇게 좀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서
2: 됐습니다. 지금 어때?
4: 어, 됐어요.
2: 됐어요?
4: 네. 고! 나봉! 좋다. 꽤나 밝네요. 자. 이쪽으로 가야지 중심이 맞을 거예요. 네, 됐어요. 이 집 커피 잘하네. 높이도 좋다.
1: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구만요. 몇 명이란 말 부자하다 생각했는데 이리 감동적일 수 있었네요.
5: 우리는 집을 완성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집은 끝까지 완성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집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생도 주지만 행복을 동시에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사는 동안 살던 집 중에 어느 한 집 귀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 싶네요.
4: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챙겨야 하는 나이니까 이거 잘 해내고 나면 두고두고 되게 제일 많이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게 될 기억이 많이 남을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힘들었던 시간 되게.
1: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죠. 둘에게 이 집은 지금 꼭 살아야 할 인연. 다시 살아나 주어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전남 무안으로 갑니다. 심폐소생집 찾아봐야죠. 소장님, 어우, 벌써 오셨구만요. 근데 오늘은 힌트 없이도 잘 가시나 봐.
5: 야, 꽃들 너무 예쁘다. 어우, 하얀색, 빨간색, 어우, 노란색까지? 야, 오늘 뭐 꽃보다 남자 해야 되겠네. 야, 이거 범상치가 않은데? 아, 이 골목 맞나? 아, 여기 건축탐구지 맞네. 이 집이구나.
1: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꽃도 보고, 집도 찾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저 줄에 달랑 매달린 꽹과리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5: 왜 이렇게 커? 아이고.
6: 아, 네.
5: 안 나오시는데? 나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5: 아유, 아닙니다.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특이하네요.
6: 아, 그래요? 네,
5: 꽹과리가 초인종이라니.
6: 예, 뭐, 배터리가 필요 없는 그냥 꽹과리입니다. 소리도 좋고, 시골이라.
7: 안에서 잘 들리니까.
6: 안에서 잘 들려요.
5: 아, 제가 너무 크게 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6: 클수록 좋습니다.
5: 아, 그래요?
6: 예, 얼른 들어오시죠. 예.
1: 야, 이구 성지도 급하셔. 숨 넘어가네, 그냥.
5: 여기가 선생님 댁이세요?
6: 예, 예.
5: 와, 되게 아늑하다. 야, 집이 한 채가 아니네요?
6: 네, 집은 몇 채 되죠?
7: 와. 몇만큼 되니까 천천히 모셔요.
5: 오늘 재물집 왔구나.
1: 정말 집이 한 채가 아닌가요? 한 채, 두 채, 세 채, 다.

0: 안에서 이게 매체야? 나는 심폐 소생이라고 해서 뭔가 막 무너져 내리는 집인 줄 알았죠. 근데 너무 멀쩡한데요. 거기다가 운치는 덤. 담쟁이 흙벽 완전 매력적입니다.
1: 심폐소생한 집 사실 왔거든요.
2: 예.
1: 아니, 들어보니까 아니, 너무 멀쩡해가지고.
2: 이쪽은 네. 이제 조금만 우사하고 뒷간하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1: 아, 이 집이요?
2: 예, 쓰레기 정도가 많이 축사 정도가 있었죠.
1: 그게 몇 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2: 지금 올해가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입니다.
1: 아니 그런데 설마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2: 예, 뭐 첫째는 돈이 없었고 시간은 많았고 네. 무엇보다 좀 절실했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허름한 농가주택을 21년 동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돈 조금씩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고치고 있는 오리지널 박정현입니다.
3: 그 남자가 집을 짓는데 일조한 가리지날 박미나입니다.
4: 오리지널 가리지날.
2: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그 오리지널 총각.
3: 차별을 해서 한번 갔다 온 가리지나 인생 후반전에 만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따로 또 같이 가는 친구 그런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2: 집도 중고
3: 사람도 중고
0: 80년도 더 된 축사에 거의 틀만 남은 집을 직접 다시 쌓아 올렸답니다. 정현 씨에게 집은 비바람만 막아줄 수 있으면 괜찮은 공간. 석가래만 살아있다면 좋겠죠.
2: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그냥 바로 샀죠.
3: 그때 만났으면 아마 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보고 기다렸다.
2: 사실 말 못했어요. 실제. 천장도 항상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름, 겨울에 얼마나 추웠었겠어요. 저장에만 만들 수 있다면 추위, 더위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0: 늦둥이 도예가에게 가장 간절했던 거는 도자기를 빚을 작업 공간이었거든요.
1: 저는 사실 예. 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예. 현장에서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흑백 건축과의 대결 같은 느낌인데요.
2: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축들은 이제 네. 세밀하고 정밀하고 규격이 있잖아요.
1: 예.
2: 모든 자연은 그 직사각형이 없잖아요.
1: 네.
2: 그 저는 가급적이면 자연 재료로 진 거죠.
1: 근데 그래도 안전할까요?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2: 단열에는 문제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너무 쉽게 인정하시네요?
2: 예, 인정!
0: 그,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자연에서 집 짓기를 배운 흙수저 건축가의 구울한 자세. 폐축사 자리였다는 흙집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탐구해 봅시다. 도예가 집다운 전시 공간에 휴식 공간까지. 백수저 건축가 호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째 그래 좀 잘 고쳐졌나요?
1: 야, 여기 분위기 정말 독특하네요.
2: 여기는 이제 처음에 와보니까 이렇게 부엌자리였더라고요.
1: 아, 여기가?
2: 그래서 맨 땅 바닥에 예. 구들 눈 이렇게 흔적이 하나 남아있고 다 흙이었죠.
1: 아니 그래서 이 지붕이 이렇게 네. 새까만 건가요?
2: 연기 떼서
1: 네.
2: 탄소가 이렇게 매개져서 처음에 못 실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압축돼서.
1: 그러니까 훈제가 된 거잖아요.
2: 훈제돼서. 네. 네. 훈제돼서.
0: 천장의 석가래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거기다 이 거물빛 천장은 흙수저 건축가 마음을 설레게 했죠.
2: 그분들의 삶이 네. 50년 동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밥을 먹고 소죽 쓰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제 가슴속에 들어와서 그럼 이건 그 보존해야겠다.
1: 아니 근데 설마 이것도 그 시간 때문에 보여주시는 건가요? 말벌집이
0: 아니 아 가두크셔 말벌집을 집안에 그대로 두신 거예요?
2: 이것도 우리 사람이 질 수 없는 거잖아요.
1: 네.
2: 자연 건축이라 그래서 아 이거 보존하자.
1: 네.
2: 전 이것만도 가치가 있겠구나.
0: 남도에서는 보기 힘든 겹집의 천장 석가래. 얼기설기 대충 이은 듯 보여도 태생이 남달라 보이던 그 집 내공을 정현 씨는 알아챈 거죠.
1: 그러니까 원래 아주 잘생긴 그 신체가 좋은 분이었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좋은 의사를 만난 거죠.
2: 그 제가 심폐소생을 한 거죠.
3: 생명을 불어 넣었네.
2: 생명을 불어 넣었죠.
0: 없는 건 돈, 남는 거는 시간.

0: 대부분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1: 여기는
0: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 천장만 되게 낮네요. 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0: 아, 여기는 차 마시는 그냥 다실입니다.
2: 세 칸짜리였던 안채의 맨 안쪽은 다실이랍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면 된다지만 이거 천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1: 와, 여기 참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이 천장고가 되게 낮아서
0: 여기는 이제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처마 끝을 이용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니까 이제 텐마 루만큼 이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마침 목욕탕에서 큰 의자, 네. 목욕탕에서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깔렸어요.
1: 아, 그래요?
0: 그 큰 의자가 이만큼 연결되게.
1: 그럼 이 밑은 단열이 안 된 그냥 그 외부 공기가 흐르고 있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1: 그래요?
0: 이 집은 단열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저 난로 하나로 하고 있으니까. 단열 제로.
1: 아, 단열 없어요?
0: 예,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이 공법 이름을 나홀로 공법이다. 타인의 시선이 상관없는 내가 즐겁게 하는 나홀로 공법.
3: 원래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집을 잘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0: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33살까지는 이 통신 업계 일을 했었죠. 네, 통신을 다니면서 그 아파트를 하나 가지게 됐거든요. 이제 그 아파트를 내놨더니 싼 가격에 그냥 싼 가격에 드릴 테니까 사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4: 결혼했으면 부인한테 아주 사정 없이
0: 그래 모든 건 조건이 있습니다.
4: 그러죠.
0: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가능하다는 얘기.
4: 그렇죠.
0: 근데 결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상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 책 읽고 수행하는 게 즐거웠던 청년은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고 미련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 1250만 원짜리 흙집을 샀죠.
0: 15년 정도는 거의 혼자 살았죠. 일단 석가래 손 다시 보고 또 돌을 또 다 날라서 또 이 집을 졌어요. 개울 옆에 보면 돌 이쁜 것들 많잖아요. 근데 내 편의를 위해서 그 돌을 참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위에 보면 이제 파석 돌들, 깨진 것들. 그래서 저희 집은 온전한 돌이 없거든요.
2: 공사 현장의 파석들이 그가 흙집 심폐에 소생시킨 원재료. 끝났다 내버린 것들이 이 집을 숨쉬게 하는 시작이었던 셈이죠.
3: 근데 처음에 그렇게 지었을 때는 좀 추웠을 것 같아요.
0: 지금도 추워요. 지금도 추워.
4: 여기 보면
0: 다 바람, 다 송송송송송송.
4: 코는 날아가고.
0: 그래도 그게 좋아요. 원래 우리가 몸은 따뜻하고 공기는 차가워야 건강한 거잖아요.
2: 이른 봄날 아침에도 화목 날라가 난방의 전부. 우풍은 심폐소생 흙집의 옵션이랍니다. 하긴 새벽 명상하는데 군불대나 아랫목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0: 5시건 8시건 시간 상관없이 일단 일어나면 이제 일단 와서 차 한잔 올리고 이제 명상하고
2: 우풍으로 머리 식히고 따스한 차 한잔으로 몸 데우고 수행하는 도예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지.
3: 그러면 아침 저기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0: 이제 비움의 장소 화장실로 가야죠.
2: 그런데 아, 화장실도 밖이에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1: 아, 진짜 해우소네.
0: 네, 이 해우소.
2: 영락없이 항아리에 넣을 반지 두 개 놓고 만든 재래식 아우라. 아우, 불안한 거려.
1: 저 어렸을 때, 저 제주에 살 때 이 화장실이 푸세식이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그 악몽이 시달렸거든요. 푸세식이죠.
0: 아니요, 여기는 최첨단 현대식으로.
1: 에이, 누가 봐도 푸세식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0: 이럴 때 유식하면 백문이프레 일견이라고 직접 확인하는 게 낫겠죠?
1: 한번 볼까요?
0: 예, 한번 보세요.
1: 그죠?
0: 예. 한번 열어보세요.
1: 오! 와! 오! 와, 진짜 양변기가 있네요. 아, 푸세식 아니구나. 이야, 샤워기에. 와, 흙으로 만들었는데 있을 건 다 있네요.
0: 바닥도 이제 도자기 파편으로 했죠.
1: 아, 되게 아늑하다. 오! 이거 뭐야? 그거 혹시
4: 양변기 커버예요? 안 쓰는 버섯.
1: 네.
4: 광목으로 된 거.

0: 겨울에는 네. 또 누벼진 걸로 또 갈아 끼워요.
1: 아, 그래요?
2: 그게 무엇보다도 급할 때는 버선발로 나와서 싸라. 이게 중요하죠.
0: 물도 겨울에는 안 나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면 여기 뒤에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퍼서 사용하고 데펴서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화장실이 이제 얼어서 안 되잖아요. 삽 돌고 산으로 가요.
2: 그럼 과정들이 있었어요.
0: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불편한지 모르고 웃고 즐겁고.
2: 뭐 한 겨울에도 뭐 이 정도면. 아직 끝도 없습니다. 아직 50대 중반이지만 왕짱.
3: 누가 보면은 자연인이라 서슴없이 말할 것 같은데 그 삶이 종현 씨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4: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권력 명예를 탐하지만 참으로 평화롭구나. 좋다 좋아 찡호차 어우 미소
2: 씨는 제 동생이 이제 작년에 이제 호수도 병동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동생을 보면 물 한 모금 마시는데 한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다 흐르니까요. 우리가 물 한 모금 먹는 거 이렇게 이 마시는 이 기적, 밥 한 숟갈 손으로 먹고 입으로 씹는 기적, 눈으로 보는 기적, 듣는 기적, 온전히 이 삶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적적인 삶을 못 보고 다 구하고 얻어서 늘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니까 행복이 자꾸 멀어지잖아요. 지금 행복해도 되는데.
3: 범서 하나 누추하지 않은 그 삶에 돌 던진 것이 바로 미나 씨. 미나 씨에게도 이 집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0: 저는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세 딸, 중학생, 고등학생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잘 키울까 늘 그런 이제 고민이고 친구들 뭐 그 사는 모습도 많이 그 비교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분명히 나 이런 집 원치 않았을 건데 이 집 들어서는 순간 뭔가 탁 내려앉으면서 되게 편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도 그냥 뭐 위압감 없이
2: 그냥 편한 건 그곳에 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0: 위압감 없이 늘 밝게 대해주시니까 저한테는 여기가 숨쉬는 콧구멍이었고 힐링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3: 미나 씨가 던진 돌이 이 흙집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을까요?
1: 네, 미나 쌤이 오시면서 이 집이 또 바뀌었다는 거 맞죠?
5: 예.
1: 근데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2: 사랑의 결정체.
0: 보러 가시죠.
1: 아, 여기에요?
0: 네네.
1: 아, 처음처럼이라 써있어서 저는 다행히 선생님 공간인 줄 알았는데.
3: 옷풍이 옵션이란 정현 씨. 심폐소생 흙집에 사랑의 혼풍이 몰아쳤다는 증거.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탐구해 봅시다.
1: 와. 이야, 엄청 높네요.
0: 공간 중에서 제일 넓죠.
1: 집안에 마당이 들어와 있네.
3: 어따다 널찍하네. 크기로는 남부럽지 않게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난로가 단열의 전부인가요?
1: 보니까 바닥도 좀 따뜻한데 난로도 있고 그럼 바닥에 난방도 설마 하신 거예요?
0: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 공간을 보일러를 깔아주셨죠. 좀 걸리셨나 봐요. 네,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2: 아무래도 이제 사랑은 모두 행동이잖아요. 말이 아니라.
1: 네, 그래요.
2: 그 행동이 뭐가 있어요? 편리하게, 따뜻하게, 때는 안 오너게.
3: 냉기 흐르는 마루를 일일이 뜯어내고 흙바닥을 평평하게 골았답니다. 뭐 하려고요? 보일러 깔려고요. 천하의 종현 씨가 고백하는 우풍과 과감하게 이별을 선언한 거죠.
2: 공방이 하도 넓어가지고 달려들었어. 아이고 한 바퀴 들었는데 한 시간 걸렸어. 공방이 하도 넓어서.
1: 그럼 가운데가 미나 쌤 방인가요?
2: 아니요, 이건 제 방이에요.
1: 아,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2: 예예.
1: 완전 깔끔하다.
2: 제가 좀 깔끔하죠.

0: 전시방은 흙벽 한지 바른 침대방. 진짜 깔끔하시다.
1: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 방이면 여기가 미나쌤 방이시구나.
2: 예, 맞습니다.
1: 오, 와. 아담하고 사랑스럽네요.
0: 엄마야, 여기는 흙벽이 아니라 나무벽? 혹시 편벽은 아니죠? 내 보기엔 편벽 같은데.
3: 자재값 편벽당 90만 원 딱 들었어요.
1: 그래요? 예,
3: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와. 인건비는
2: 신나게 했죠, 자유도리 진짜.
3: 인건비는 재료죠.
1: 더 감동이다. 근데 이건 또 뭐예요?
0: 이 집 벗어낸 용도가, 어머, 이게 다양하네.
3: 아니, 벗기는 재미가 쓸쓸합니다.
1: 와, 이거 확 벗네. 네. 웬일이야.
2: 너무 훤해서.
1: 아.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훌륭하다.
3: 무드가 있어 보이잖아요.
1: 네.
3: 은은하니.
2: 뭐 무드 잡을 일간디.
3: 없어도.
1: 네.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방을 주변으로 탁 둘러싸가지고 덜 춥게 해줘야 돼. 지금 미나쌤 보니까 방도 작고 어디 이렇게 측벽에다가.
3: 아니, 여기 놀라운 비밀 있죠.
2: 이거 사랑의 끝판왕.
1: 아니, 뭐가 있길래 뭐 아무것도.
3: 우와.
1: 이야, 화장실을 만드셨구나.
0: 몸 세상에나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어주신 거예요? 별 보고 달 보고 일 보는 게 낭만이라던 정윤 씨에게는 이거 상상 못할 일 아닌가요?
1: 아니, 이 화장실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3: 예, 어렵죠.
1: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
3: 땅 파기가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네. 정화조까지.
2: 그랬죠, 혼자.
3: 한 30~40m 돼가지고.
0: 정화조부터 상하수도 연결까지 혼자 했답니다. 사랑, 그거 참 대단하네요.
4: 드디어 화장실이 변경 완성됐습니다.
0: 이 화장실의 유일한 주인은 누가 뭐래도 미나 씨랍니다.
1: 그러면은 여기 샤워기에 물은 설마 온수가 나와요? 나와요?
2: 콸콸 나와요.
1: 와, 그래요?
2: 네네.
0: 한겨울에도 밤에도 낮에도 두 사람 화장실은 고정이랍니다. 미나 씨는 뜨시 물 펑펑 나오는 아내 화장실을 쓰고요. 종현 씨는 여전히 땡땡 오는 바깥 화장실을 쓰신답니다.
3: 황토방 90만 원, 화장실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저 화장실은 이제 변기만 새 거니까 지붕 양철이고 저 30~40만 원. 보일러 할 때가 한 저 300 정도는 보일러 값이 들었죠. 그리고 인건비 그분들 해가지고 한 500 들었어요.
0: 남들 새 집에 지어당 잡혀서 평생 부을 때 정현 씨는 21년간 1,500만 원 돈 들여서 이 집 살려낸 거죠. 돈 드는 기술은 못 익혔어도 돈 안 드는 기술은 익힌 덕에 해낼 수 있었던 쾌거. 정현 씨 죽어가는 집, 그 두 손으로 심폐소생 해낸 소감이 어떠신가요?
3: 네, 모든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진짜 차곡차곡 서서히 하는 기쁨이. 근데 돈을 들여서 남한테 맡기면 이런 기쁨은 없죠. 비록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또 편안하고 행복을 또 가져가는 모습 보니까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사랑은 어려워도 행복은 참 쉬운 남자셔.
1: 아니, 또 있나요? 너무 많은데?
3: 이제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덕입니다.
1: 화덕 귀엽다.
3: 예, 고양이 형상으로.
1: 오, 그렇네.
0: 뭐,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 닮았네요.
3: 사실은 이 안에
1: 예?
3: 그 소주병이 세 개 밀봉되어 있어요.
1: 소주병이 밀봉이 되어 있다고요? 네.
2: 소주병 여기다 쫙 깔았죠.
3: 깔았어요. 첫째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고,
1: 네.
3: 두 번째는 그 병 안에 제가 글을 써서
2: 세 개를
3: 넣어놨어요.
1: 아.
3: 이제 하나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행복하자.
0: 그러니까는 이 소주병이 후대 사람들이 첫눈에 반할 까만 천장 훈제 석가래가 돼주는 건가요?
1: 그럼 선생님처럼 이 선생님 댁을 다시 심폐소생 할 때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3: 그러겠죠, 어느 누군가는. 저는 여기 없겠죠, 거기.

0: 그때는.
1: 준아, 넌 집이 뭔 줄 아니?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진 전부, 누군가에게는 10년 늙는 고통, 누군가에게는 그냥 행복. 대체 집이란 뭘까요?
2: 형이 자기가?
3: 자기도 푹 쉬어.

0: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2: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3: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rails.
4: 보이네.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2: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4: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5: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6: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7: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6: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0: 그렇지. 자, 고고이.
1: 미쳐 완수.

0: 더위가 지나간 한적한 바닷가.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이곳에서 유난히 활기 넘쳐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1: Sit. Flat. Here. Good. Pause. Pause.

0: 아이 좋아, 버스. 버스. 버스. 오케이, 예스. 후후. 유후후. 아이 좋아, 잘했어.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플라치. 기다려.
1: 지금 여기서 플라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0: 아, 지금, 이제, 특수작전견이라고 해서, 이제, 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1: 특수작전견이요?
0: 네네.
1: 그 경찰견이나 뭐 소방견 뭐 그런 건가요?
0: 그 분야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아무래도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뛰어난 후각과 민첩성.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폭발물 탐지부터 용의자 수색과 추적. 위험한 현장에서의 작전 지원까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다는 특수작전견. 어쩐지 작태가 남다르다 했더니 역시 보통개가 아니었네요. 간단한 훈련에도 카리스마 철철, 멋짐 폭발입니다.
1: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3: 아주 좋아요. 진짜 훌륭해. 네, 진짜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그냥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제가 아주 훌륭하게 주인말 잘 들어야 뒤져도 보고 옆으로 도 보고.
4: 잘생긴 완전 멋지네요. 완전 미남네요.
0: 쉣. 플라츠. 셋. 스테이. 오. 히어. 포스. 포스. 포스. 진짜.
1: 영어인지 뭐 독일어인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0: 네. 이게 이제 IGP라는 훈련 과목에 복종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 복종 훈련 안에서 사용되는 소정의 훈련들, 그런 명령어들, 네, 그런 것들인데 독일어입니다.
1: 아, 독일어예요?
0: 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술 복종에 좀 가깝습니다. 사실 이 양손은 총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 양 옆에 개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필요한 가랑이로 센터, 센터, 엔진, 굿. 180도로 돌아야 되고, 굿.
1: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걔랑.
0: 지금 붙었습니다.
1: 네.
0: 아, 지금 붙어 있어요. 굿다. 아이 좋아.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굉장히 은밀하고 침투에 가까운 특수 작전에는 잉카가 좀 더 적합합니다.
2: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잉카. 요즘은 후각 훈련이 한창이라는데요.
0: 아, 형님, 아, 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5: 한 50년 됐나요?
0: 네. 오늘 추적 훈련을 할 거거든요. 형님이 잉카의 그 추적 대상이 되죠. 제3자의 발자국 족적을 추적을 해서 그 제3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2: 그러니까 누군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후각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는 떨어뜨린 물건까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오로지 후각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그리고 오늘 또 강풍주의보여가지고
6: 바람이 많이 불어지고
0: 냄새도 좀 많이 날아갈 것 같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족적의 냄새를 맡으려면 코가 지면에 닿을 건데 잔디가 코를 좀 찔러요. 코를 찌르다 보니까는 이 멍멍이들이 좀 따가워하기도 하고. 따라.
2: 안 그래도 어려운 훈련인데 강풍에 잔디까지 방해하는 상황.
0: 쭉.
2: 하지만 걱정과 달리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거침없이 전진하는 잉카. 그리고 잠시 후 직진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꿨던 그 지점에서 정확히 몸을 트는 녀석. 와, 정말

0: 신통방통한데요. 잉카야, 너 혹시 코에 눈이라도 달린 거니?
1: 이 정도는 기본이죠.
0: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말 귀신같이 발자국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워버리는 녀석.
1: 아, 수상한 게 있다니까요.
2: 나무 냄새를 맡고 멈춘 거죠? 이게 단순히 나무 냄새만 맡고 멈춘 건 아니고 저 물건을 손댄 그 사람 손의 냄새, 그거에 좀 더 반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해외에서는 실제 작전 현장에서 특수 작전견들이 활발하게 활약 중이라는데요. 반면 국내는 특수 작전견 활용이 아직 걸음마 단계. 잉카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랍니다.
3: 발자국을 낼 때 그래도 조금 밟아 주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는 진짜로 그냥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냥 속도만 좀 천천히.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예 저도 라인을 족적을 내 저도 라인을 몰랐는데 찾아가네.
2: 아 잘했어. 이제 방위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무는 훈련입니다 사실. 근데 뭐 엄은 사람 무는 건 아니고 범죄자, 거수자, 물어야 될 사람만 무는 그런 굉장히 좀 고도의 통제력이 필요한 그런 훈련입니다. 차 한번 차고 간만에 한번 좀 채찍 한번 좀 쳐보십시오.
4: 오랜만이네.
2: 느낌 좀 살려봐요.
0: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공격해야 하는 방위 훈련. 훈련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맹렬하게 달려드는데요. 용감함은 물론 놀라운 집중력으로 정확하게 제압하는 잉카. 야, 너 정말 멋있다.
3: 나 겁나 무섭다고.
2: 아, 그래요?
3: 그놈이 겁나 무섭다니까. 아. 편하게 될 개가 아니라 쟤는.
0: 그런데 좀 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이번에는 방어복을 더욱 철저하게 갖춰 입는데요.
3: 요거는 이제 전안부 보호대라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이 소매가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서 이게 이빨 들어오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려면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팔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끼고 이 위에 이제 일반 옷을 입고 그러고서 물릴 거예요.
5: 범죄를 저지른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채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때 투입된 특수 작전견. 과연 남자의 도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2: 위험해져 살짝. 아이, 바로 위험해.
6: 저기 와. 야,
2: 그렇지. 파스! 원포인! 파스! 됐다, 오, 터졌다! 굿! 그렇지. 나이스, 빨리 나오고.
6: 뒤집어서 쉽지 마!
2: 기아, 포스! 포스! 포스!
7: 지금 누구예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잉카?
2: 아, 지금 드론입니다, 드론.
7: 드론이요?
2: 예.
0: 잉카와 함께 특수작전 훈련 중이라는 드론이.
7: 잉카보다도 뭔가 더 집요한 느낌이네요?
2: 예. 굉장히 강렬하고, 물면 끝까지 놓지 않죠. 예, 보통이 아닙니다. 도망가. 야. 약간 왼쪽 팔고, 왼쪽 팔고. 오, 그렇지. 파스. 그렇지. 그렇지. 예스.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엎드려. 보스 엎드려. 하우스.

0: 굿, 굿. 하우스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1: 멈추라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녀석.
2: 아, 팔 붙어 계신 거 맞죠?
3: 일단은 제 팔인 것 같긴 해요. 감각은 없는데 움직이네요.
1: 와, 잠깐 사이 멀쩡했던 옷이 완전 엉망이 됐네요.
2: 만약에 저걸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딸이?
0: 골절, 뭐 찢어짐, 근육 파열, 인대 파열, 신경 파열.
3: 난 진짜 꽉 문 상태에서 자꾸 무너져 끼니까.
0: 드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국가 대테러 작전이나 그런 상황에서 다이나믹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사실 드론이가 적절하고요.
1: 거칠고 강인한 성격의 드론이 강력한 제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대테러 작전같이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임무에 탁월한 녀석. 이보다 듬직할 수 없답니다. 최근에 드로니의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0: 그리고 이거는 감사장. 드로니가 감사장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1: 현직 경찰들도 인정한 실력. 실제 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큼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다고요.
0: 드로니가 사람을 찾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찾았는데 정확히 찾아낸 게 의심자 사람 발견하기까지 47초가 걸렸어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빨랐어요.
1: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경찰을 우연히 돕게 된 드론이. 그리고 수색에 나선 지 단 47초 만에 이틀 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를 기적처럼 찾아냈답니다. 어려운 훈련을 무사히 마친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2: 아, 에어컨도 그냥 다 해놨네요?
0: 네. 저는 일단 여름에는 풀 냉방입니다. 냉방 끄질 않아요.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1: 훈련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한 법.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요.
0: 분쇄육, 오리 날개, 오리 목뼈, 오리 염통, 오리 연골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멸치가루를 줍니다, 멸치가루. 머리에 좋대요.
4: 멸치가루가요?
0: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유산균입니다. 연어 오일입니다, 연어 오일. 모질이 좋아져라. 고관절과 슬개골을 위한 영양제.
1: 강철 같은 체력을 유지하려면 든든하고 건강한 식사는 기본.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주고 있는데요. 녀석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뛰놀며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특수작전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쉴 때만큼은 여느 반려견과 다르지 않은 모습.
0: 알았어. 잠깐, 그만, 플라츠. 그렇지.
2: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0: 뭐, 훈련견이기 전에 제 반려견이니까요. 쉴 때는 정말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네.
1: 해외의 특수작전견 못지않은 최고의 강철견을 키워내고 싶었던 보호자. 그 마음으로 드로니와 잉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단순히 훈련을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며 깊은 신뢰와 교감을 쌓아온 결과 드로니와 잉카는 지금의 늠름한 특수작전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0: 가족, 전우, 동료. 확실한 거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압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가족입니다. 네.
1: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0: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그냥 만든 모형 폭발물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공구통인데 까봤을 때 이렇게 막 화약이 이렇게 들어있다든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흑색 화약. 우리가 착용하는 헬멧 캠. 네, 이 캠으로 촬영을 하고, 사실 촬영의 목적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 렛츠고.
1: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온 곳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바닷가. 이곳에서 펼쳐질 특별한 훈련은 건물 안으로 잠입하는 누군가.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내려놓은 가방 하나. 그리고 남자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폭발물. 과연 건물 곳곳에 숨겨진 폭발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 네, 저기 세면대 바로 밑에. 이거는 그 밑으로 설치를 할 건데 폭탄을 문 뒤에다 달 거예요. 문 뒤에다 부착을 시켜놓고 얇은 실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실을 연결할 겁니다. K9팀이 들어와서 이 실을 건드리는 순간 연결하는 실이 당겨지면서 안에서 뇌관이 터지면서 폭발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짤 겁니다.
1: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폭발물 찾기 훈련. 임무를 앞두고 완전 무장하는 드론이.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드디어 폭발물 수색에 돌입. 특수작전 임무에서는 작전견의 능력만큼이나 훈련사와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훈련사가 지시한 곳을 수색해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요.
0: 플라치, 플라치. 서치, 서치.
3: 딱 걸렸어. 내 코를 피할 순 없지.
0: 폭발물 하나 찾았고요. 플라치, 세면대 아래에 사각형의 폭발물 의심체 발견했습니다.
1: 아직 남아있는 폭발물. 다시 호흡을 맞추며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0: 서치, 서치.
1: 레이저로 수색 위치를 지시하는 훈련사. 망설임 없이 폭발물을 찾아가던 그때 이상함을 감지한 녀석.
0: 굿, 플라치. 기다려. 네, 지금 레이저로 실라인을 보고 있거든요. 부비트랩인데 이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터지는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돼요.
4: 근데 그걸 안 건들고 안 들어갔네요. 딱 네. 멈추네요.
0: 네.
1: 이번엔 한층 더 까다로운 훈련에 도전. 먼저 제3자가 남긴 흔적을 오직 후각만으로 쫓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험난한 바위를 지나는 것도 모자라. 에? 바닷속까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냄새가 쉽게 사라질 텐데요. 게다가 혼란을 주기 위해 멀리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높은 돌담을 넘어서 걸어온 방향으로 유턴. 심지어 바닥도 추적이 어려운 아스팔트 길.
5: 아까 우리가 올라온 모래사장이 내린 데보다는 진짜 훨씬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우리 감독님께서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드론으로서는 혼동이 좀 많이 될 겁니다.
1: 발자국을 추적한 후에는 수상한 인물을 파악해서 제압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최고난도의 복합훈련. 그나저나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훈련을 드론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0: 여기서 사용할 추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족적을 찾아내는 훈련인데요. 어떻게 족적을 찾아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 여기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여기를 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 이 부분을 밟았을 때 여기에 살아있던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죽은 미생물들의 냄새를 만든 이거를 파손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상상을 초월하는 특수 작전견들의 후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파손된 지면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답니다.
2: 그렇지. 즉, 굿덤.
1: 모래사장을 지나 바위 구간까지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간 드론이. 어머나 세상에, 거침없이 바다에 입수. 땅이 아닌 물속에서는 파손치가 나지 않을 텐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2: 와, 저 물을 건너가네.
3: 물속에선 냄새가 없어지지 않나요?
2: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부유치를 맡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3: 부유치라고 하는 게 뭐죠?
2: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쥐 냄새, 부유하고 있는 쥐 냄새를 맡는 아이들 있거든요.
1: 파손 쥐의 부유치까지 감지하더니, 와, 진짜 개코 중에 개코네요.
4: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요? 아직 보여줄 게 더 많다고요?
5: 가자.
6: 훈련사님.
5: 예.
6: 거침없네요. 바다 뛰어들 줄 몰랐어요.
5: 아, 예. 아무래도 물을 지나간 것 같아요. 물을 지나간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찾아야 되는 욕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쓰는데 지금도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 같거든요.
1: 드로니의 행동을 재빨리 알아채고 추적을 이어가게 도움는 훈련사.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어느 방향일까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곧장 목표물이 숨어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녀석.
5: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플라치. 파스. 어, 그렇지.
1: 오, 잡았다. 이야, 대박.
5: 아파. 발 위로 올려, 그렇지. 어. 나이스.
7: 안 나가.
5: 나와, 누구야, 나와.
7: 안 나가. 와,
1: 와, 드론아, 너 진짜 대박이다, 대박.
5: 미션 완수. 제3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트래킹을, 추적을 시작을 한 거라. 사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무는 것까지 했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피니쉬 하우스.
1: 훈련이 끝나면 복귀까지 알아서 척척. 보면 볼수록 놀라운 실력.
4: 이 정도는 해야 특수작전결이죠.
1: 드론이 훈련을 마치고 이번엔 잉카와 함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5: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들도 많고 좀 노출 수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력 훈련을 좀 하려고. 네. 어수선할 때도 좀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
1: 어떤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지 알 수 없는 특수작전.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니며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5: 아이고. 아, 귀엽네요.
8: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데요.
9: 특수작전견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10: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진짜 TV에서 보던 강아지 실제로 봐가지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런 강아지라면은 조금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인 말에 복종하고 하면은 정말 좀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11: 멀리서 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 네, 맞아요.
12: 몽이야 했죠.
10: 몽이야. 할 수 있겠어.
12: 몽이야.
10: 너도 좀 한번 해줘, 몽이야.
12: 특수훈련견으로.
10: 그래, 몽이야. 한 번만. 특수훈련견으로.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리 몽이는?
13: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엎드려. 몽이야.
10: 좋은 냄새 나니?
5: 편하게 만져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했어.
9: 드론에서 이렇게 아이가 막 뛰고 이렇게 해도 딱 집중이 틀어지지 않네요.
5: 네. 이게 최강의 무기입니다. 플라치. 그렇지. 플라치.
14: 너무 훌륭하고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0: 근데 이거 이런 강아지 이렇게 산책 나와서 만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늘 운 좋은 것 같아요.
1: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의젓하고 듬직한 모습에 절로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는 특수작전견들이 언젠가 멋진 활약을 펼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2: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더 능률적으로 뛰어난 견이 돼가지고 국가에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MOU 업무협약 한 것처럼 실종자 수색에도 좀 더 도움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시스템도 좀 더 개편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런 K9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들의 치료, 다시 만난 특수 작전견들.
1: 오케이. 플라츠. 플라츠.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와, 너무 멋진데.
1: 플라츠. 플라츠. 기다려. 아, 반갑습니다.
2: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면서 왔어요.
1: 아, 그러셨나요?
2: 네.
1: 네. 지금 이제 가벼운 복종 훈련 겸 좀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2: 네.
1: 네. 기다려. 스테이. 어? 요호! 아이고! 열치! 아이, 잘했어? 열치!
2: 눈빛 봐! 얘는 이게 일이고 놀이야. 어? 너무 재밌어 보여.
1: 하루 종일 해도.
2: 안 지치죠?
1: 네. 지치지도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2: 아.
1: 제가 좀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자, 하우스. 아웃. 옳지.
2: 제 IGP를 보면서 좀 네. 배워보고 싶은데
1: 네.
2: 제가 할 만할 게 좀 있을까요?
1: 볼 플레이를 좀 해주면서 훈련을 가볍게 즐기는 요거 한번 해보시죠.
2: 네.
1: 이렇게 일단은 손으로 쥐고 있으면 물지 않습니다.
2: 네.
1: 네. 공으로 좀 루어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트. 굿. 플랫. 그렇지. 포스 하고 겨드랑이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포스 이렇게 걸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겨드랑이 아예 공을 딱 껴주고 포스. 그렇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돌아주기도 하고.
2: 오.
1: 뒷다리를 좀 사용할 수 있죠. 저는 뒷다리를 좀 많이 쓰게 합니다.
2: 아, 좋죠. 이거 네. 진짜 좋은 겁니다.
1: 네.
2: 운동적으로 사람이나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안 쓰는 방향으로 근육을 네. 쓰게 해줘야지 안정적으로 구조화가 네. 딱 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네.
1: 보라.
2: 아, 나 우리 보호자님들의 심정을 알겠는데?
1: 야.
2: 내가 해보려니까 하려니까 긴장되네. 네?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맨날 시켜보거든요.
1: 네.
2: 이게 맨날 하던 것과 이거 누가 아, 왜 이 쉬운 걸 못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해보려니까 어?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한번 해보실까요?
2: 네, 좋습니다.
3: 아, 우리 설쌤인데 뭐 잘하시겠죠?
2: 시츠!
1: 시츠!
2: 시츠!
3: 어쨌든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2: 시츠!
1: 공이 최대한 가만히 있으면서 공이 네. 최대한 가만히 있고 시츠!
2: 시츠!
1: 시츠!
3: 설쌤,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왼쪽 겨드랑이로 왼쪽 겨드랑이로 포스!
2: 포스!
1: 그렇죠. 옳지. 그리고 한 두세 걸음씩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옳지.
2: 뒤로도 되나요? 옳지.
1: 그렇죠.
2: 그것도.
1: 그렇지. 옳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쁘다, 이쁘다. 칭찬해주고.
2: 인가!
1: 인가 같은 경우는.
2: 아웃!
1: 사람들이랑 친화도가 좋아서.
2: 네. 아웃! 이것도 원래 좀 안 당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얘가 힘이 세서.
1: 네. 아웃을 시킬 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잡으면은.
2: 네.
1: 손이 가까우니까 저 더 잘 뱉으려고 합니다.
2: 아...
1: 피해를 안 입힌다는 생각까지.
2: 제가 끝을 잡아서 자꾸 땡기니까.
1: 네.
2: 자기도 놀는 줄 알고 더 땡기고 얘구나.
1: 네.
2: 그렇죠, 아.
1: 그래서 이제 앉아 엎드려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2: 네. 아.
1: 그렇지. 그거에 부상 줄 때.
2: 제가 지금 너무 흔들었어. 너무 흔들었어.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더 흥분해서
1: 그렇죠.
2: 놀려고 하는
1: 네.
2: 모습들이 있었어요.
1: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2: 아웃. 아웃.
1: 옳지. 그렇지. 공을 딱 잡고. 네.
2: 푸스. 또 뭐가 있었죠? 푸스.
1: 그렇죠. 그렇지. 푸스 할 때는 항상 왼쪽 겨드랑이로 가요.
2: 네. 네. 푸스.
1: 그렇죠.
2: 플랫. 플랫.
1: 옳지.
2: 시츠.
3: 오, 처음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진 모습인데요.
2: 지정 지정은 뭐였죠?
1: 왼쪽 다리를 밀어주면서 지정.
2: 지정.
1: 그리고 다시 푸스.
2: 푸스. 플랫.
1: 오, 나이스.
2: 시츠.
1: 그렇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3: 이야, 이제 제법 마음이 통한 것 같네요.
2: 뭔가 나랑 그 신뢰관계가 생기고 있어.
1: 맞아요.
2: 네.
1: 아유.
2: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사실 특수작전견이 좀 생소하기도 해요.
1: 네.
2: 많은 사람들은 이 군대 내에 있을 거다.
1: 네.
2: 뭐 경찰 내에 있을 거다.
1: 네.
2: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2: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공적과 민간을 따지자면 지금 이제 민간에서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1: 나 제가 하는 일들은 현재 특수부대 안에서
2: 네.
1: 특수작전견이 필요한 부대들을 손꼽아가지고
2: 네.
1: 이제 거기에 작전팀 또는 전투팀과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런 K9과 병합을 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2: 아, 병합이라고 한다면?
1: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한 팀이 돼서 개와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특수한 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과정 예, K9 인터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지금 이제 K9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의 학명입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독이라고 그렇죠, 네. 하지만 사실 이제 의학적이나 학명으로는 K9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0: 실제 특수 부대원들과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녀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 설쌤, 놀라지 마세요. 이 녀석들 보통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1: 오늘은 우리가 추적해야 될 대상, 제3자의 발자국을 쫓아가가지고.
2: 발자국을 쫓는 거예요?
1: 네.
2: 와, 시각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발자국에 그래도 이 우리 신발에 묻어있는 그런 냄새나 이런 거 위주로 가나요?
1: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지면의 파손취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2: 와, 파손취.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거. 와,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1: 네. 제가 배웠을 때는 여기를 탁 밟은 순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여기에 이 생태계,
2: 그렇죠.
1: 미생물들의 생태계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 지면과 이 생태계 파괴된 지면이 구분이 되니까 여기를 이해를 시켜버립니다.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네. 일반적인 반려견들도 산책을 더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계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땅이 얼어있다가 녹잖아요.
1: 네.
2: 그러면 안 나던 냄새들이 올라오면서 더 말을 안 듣고
1: 맞아요.
2: 더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1: 맞아요.
2: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90%의 파손치를 이용하게 하고 10%의 인간의 고유치를 이용하게 합니다.
2: 와, 네. 대단하네.
1: 네. 선생님께서 저쪽에 한번 접촉을 내볼까요?
2: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2: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벌초 많이 하잖아요. 곧 추석이라서. 벌초 하는데 지나가면 우리도 냄새 맡잖아요. 풀냄새. 그게 아마 내가 이렇게 걸으면 얘네한테는 아주 그 느낌이 날 거야.
1: 앞 발자국.

0: 쭉 쭉.
1: 시작 신호를 듣자마자 곧바로 추적에 나선 잉카. 그런데 잠시 후 뭐야, 벌써 찾은 거야?
2: 굿.
3: 미쳤다.
4: 이야,
3: 와, 미쳤다.
4: 대견하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아유, 정말 찾았어.
3: 아니, 그 말한 대로 네. 코 바닥에 딱 박고
4: 네.
3: 그 발자국 타닥타닥 보더니 네. 뭔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4: 네.
1: 땅에 코를 박고 파손추를 순식간에 찾아낸 잉카. 와,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네요.
3: 그리고 딱 그 바닥 냄새만 쫙, 제가 간 길만 쫙 왼쪽 오른쪽 고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더니
4: 네.
3: 이거 딱 보고 바로 와.
4: 아유, 좋아, 잘했어.
3: 몸에 너무 좋아.
1: 이번엔 한층 더 까다롭게 남긴 발자국.
3: 쭉. 잉카 쭉.
1: 이번에도 역시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냄새를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는데요.
3: 와, 이렇게 멀게 했다고?
1: 끝까지 길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숨겨둔 물건 찾기 성공.
3: 와, 너무 얌전히 또.
4: 네, 저희는 항상 통보에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핸들러가 근처에 왔을 때 그 목적물이 확실하게 핸들러에 딱 있는 시야에 확보될 때까지.
3: 와, 코로 완전 포인팅을 딱 네, 하고 있네요.
4: 맞습니다. 와.

0: 들어와. 야, 기다려.
1: 사람은 시각을 주로 쓰잖아요.
2: 네.
1: 견은 후각으로 쓰고.
2: 네.
1: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는 없단 말이죠, 쉽게. 그래서 사람이랑 견이랑 이 같이 능력을 상호 보완해 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3: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4: 개들이 먼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개들이 먼저 들어가고
0: 예.
4: 확인을 하고 되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얘네가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확인하는 지금 역할들을 하거든요.
3: 드론이 덕분에 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안전하게 진입하는데요. 뛰어난 후각으로 가장 먼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드론이 기특하게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낯선 환경과 상황일 텐데 침착함을 유지하는 녀석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원들.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긴박한 작전이 계속되고.
4: 저는 우리 군인이랑 군경까지 저렇게 있으면 숨어 있는 사람은 너무 무섭겠다.
3: 부대원들과 드로니의 합동 작전으로 빠르게 좁혀지는 호위막. 이제 남은 곳은 단 한 곳. 동태를 살피기 위해 드로니가 투입된 바로 그 순간.
1: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면은 대부분 사람도 여기 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견이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률상 여기부터

0: 저쪽에 위험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상관적으로 살짝 가지고 바로 네, 저희도 인지를 하고 간 거고요. 그리고 드로니가 이미 한쪽 팔을 블록화시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로니가 잡고 있는 팔을 반대쪽에서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가까운 팔을 잡아주고 넘어뜨리는 상황입니다.
1: 거의 안 움직이셨는데 숨이 차셔.
2: 그러니까
1: 힘 엄청 세죠?
3: 아 드로니와 강아지들의 힘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1: 만약에
3: 예.
1: 등치 되게 좋으시잖아요.
3: 네.
1: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좀 줄다리기나 이 상황에서 했다. 그럼 한 어느 정도 덩치 되는 사람이 끄는 느낌이에요?
3: 사람보다는 중형차 한 대가 절 끄는 느낌이죠. 강했어요.
1: 덩치 되게 크신데 얘가 뒷발 뒤로 이렇게 하면서 몇 번 흔드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3: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스킬적으로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4: 합동작전 대성공!
1: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이 특수작전견이 있는 게 그런 훈련하는 거나 실제 작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0: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 상선들 다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밀반님이라던가 마약류 또는 네. 이제 무기를 밀거래한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실제로 사람만 들어가면은 이 목록을 보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 소각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이 특수작전견 관련돼서도 이 개를 잘 교육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핸들러와의 그런 호흡, 그런 상황별로 그 판단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겠구나.
0: 네.
1: 오늘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우리 훈련사님은 좀 정말 힘드셨지만 어떠셨나요?
5: 아 우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1: 네.
5: 오늘 또 성장을 했고요 저도. 내일 더 성장하겠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6: 네.
1: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우리 특수작전견들도 사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작전인 줄 알면서도 약간 저기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특수작전견들은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없이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고맙다라는 말을 또 하고 싶습니다.
7: 저나 이렇게 제가 키우는 훈련견들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국가에 기여가 된다는 것에서부터 일단 좀 뿌듯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네.
4: 그 바람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처럼 멋진 활약을 이어가길 새나개가 함께 응원할게요.

이뻐라. 안 돼. 행복 안 돼. 안 돼. 행복이 안 돼.

0: 근데 새끼들 몸을 그것만 좀 잡아주면 나는 살겠어. 같이 지그들이 어울려서 살면.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하루 한 번에 서마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13: 하루 종일 바쁨을 살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14: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15: 이 브라더가 딱 모이든가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3: 발품 팔아 왔는지 보람이 있습니다.
16: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14: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17: 똑딱, 똑딱.
18: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19: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20: 10번, 쏘나타, 엘트라,

0: 때 짠패 숙푸 액수 일본 출업포
1: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0: 500억
1: 500억이요?
0: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1: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2: 그러면
3: 차를 매번 준다든지
0: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4: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세라젬은 세라젬을 혁신 중. 척추견인 기술. 위장 증상 개선 기술. 혈액순환 개선 기술. 세라젬의 의료기기 기술은 진화한다. 세라젬.
2: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복권을 샀어.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어.
5: 복권 한 장이 아이들의 빛나는 내일로.
4: 복권으로 꿈을 돕는다. 어떤데?
5: 요즘은 복권도 기부지.
6: 관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10년 후가 기대되는 관절엔 아나카르틴. 지속 가능한 관절, 관절엔 아나파렉틴.
7: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고요.
8: 접수하면서
9: 보더나까지.
8: 기다리면서
9: 보더나까지.
8: 문진하면서
9: 보더나까지.
8: 소매 거두면서 보더나까지.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철마다 접종이 필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독감 예방 접종할

0: 때 코로나19 예방접종까지 한 번에 모두를 건강하게 모더나.
1: 남다른 고집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남다릅니다.
2: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1: 어쩌면 인생은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닐까요?
3: 정면 다 정으로 지어졌어요. 와.
1: 1000년이 넘는 귀한 장이 있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줄 겸 전통의 지혜와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상을 만들어낸 별난 인생을 만나러 갑니다. 예로부터 강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강 주변의 마을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빚어낸 특별한 삶의 풍경을 찾아 흥행성으로 갑니다. 흥행성은 북부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농사 외에도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전통 공예 마을이 발달했습니다.
4: 베트남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직업 마을이 유난히 많은데요.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주변 환경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마을마다 특별한 기술이 발전했어요.
1: 논길을 걷다 만난 수상한 존재. 멀리서 볼 때는 고슴도치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전거를 끌고 오는 할아버지입니다.
5: 자옹! 뭐야? 깨디야?
6: 이리와!
5: 아, 깨디야 뭐? 오!
1: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 통발이랍니다.
4: 이거 진짜 약간 무슨 열대의 열매가 핀 것 같기도 하고 연꽃 같기도 하고
1: 정말 신기합니다.
5: 꽤나 어떨까? 하이점 까요?
6: 하이점 롤.
5: 하이점 돌.
6: 하이점 돌 방. 하이점 까.
5: 네, 하이점 까요. 마오니우건.
6: 하이점 까요. 뭐 짬건.
4: 아, 뭐 짬건. 어, 뭐 짬건. 100kg라고. 이게 다 합해서 100kg. 야, 이거 할아버지가 이거를 뭐인가 할티야. 막 뭐 짬건 라봇 마냐.
6: 짬건. 나의 수의 종아나 이래가. 그 종아나 흥리 이래가.
4: 이것만 들어도 되게 맨날 피곤한데. 야, 이거 어떻게 100kg를 지금 할아버지가 그냥 자전거 뒤에 끌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 니 마운이 또 와야?
6: 또야, 땀이 많이 나.
4: 할아버지 진짜 건강하시다. 야, 뭔가 우리 할아버지만의 이익이 건강한 비결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야.
6: 막, 쌩. 갑자기.
4: 아, 하이, 짬, 까야. 콩바이라, 뭐?
6: 와, 왜냐, 나 남편.
4: 어? 어? 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저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오, 오! 할아버지 이거 난과. 아, 아, 난과 난과 짜우 짜우 짜우 남편. 에, 어우, 무거운데. 야, 여여여여, 이거 어우씨.
1: 호기롭게 운전대를 잡아보는데요.
4: 남사옹으로 항아야. 야, 오, 이거 진짜 무거워.
1: 한 걸음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4: 야, 이거 균형 잡기도 힘든데요? 그냥 무거운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양쪽의 무게가 달라가지고 우리 어르신은 이거를 매일 어떻게 이거를 달르죠? 어? 어머! 눕 자우냐? 어? 눕 자우 못 쭛? 난과!
1: 가뿐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고 또 봐도 놀랍습니다.
4: 너무 무거운데 풍경은 또 너무 예뻐.
1: 그렇게 걷다 보면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흥현성 동쪽에 있는 투시 마을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대나무 공예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 몇 분 남지 않은 통발 장인입니다. 마무리는 직접 하신다고 운전대를 넘겨봤는데요.
4: 될 수 있나? 이게?
1: 골목 끝에 할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4: 너무 좁은데 길이?
1: 자전거가 지나가기엔 꽉 차 보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익숙해 보이는데요. 애초 골목의 너비까지 계산해서 통발을 쌓은 거랍니다.
4: 베스트 드라이브 우리 할아버지 짱짱.
1: 무사히 집에 도착합니다.
6: 우와.
4: 뭐야 이게? 와, 아까 봤던 거는 그냥 애교네. 와, 몇 개야 지금? 와.
1: 마당에는 대나무 통발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인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6: 네나. 너무 하이홈. dù nàng đi ngược về xuôi đều vào cái đó này mà thôi.
4: À.
6: Con tôm thì lên cái rúm này.
4: À.
6: Con cá, con cua thì nằm trong cái đó.
4: À.
6: Con cua, con cá thì nấu canh chua.
1: 두 개의 통발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뒤쪽은 물고기나 게를 잡고요. 길쭉한 앞부분은 미꾸라지나 새우를 잡는 용도입니다.
6: 네, 여기 놈.
4: 아. 아, 저는 이거 모자처럼 보여가지고.
6: 이거?
4: 아, 모자는 아니고.
1: 통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7: 너와, 아, 달콤아.
1: 작업은 가족들과 함께입니다. 먼저 대나무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투시 마을 인근으로 논과 강이 발달해 있어 물고기를 잡는 통발이 널리 쓰였습니다. 주민들이 통발을 직접 만들어 쓰거나 판매해 온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대나무를 얇게 쪼개는 할아버지만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야 힘이 고르게 들어간답니다. 저도 배워봅니다. 좀 느려도 할만한데요. 할아버지도 제 실력이 마음에 드신 걸까요?
6: 아,
4: 네.
6: 감은.
4: 할아버지가 저한테 못 맡기시 뵀나 봐요. 그만하래요.
6: 딸이 나 딸 không làm việc
4: được. 야.
1: 통발 모양에 따라 대나무 굵기도 다르게 하는데요. 87세 장례솜 씨는 역시 다릅니다.
4: 와, 국수가락처럼 이게 보시면 딱 어디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런 것이 평평하게 균일하게 딱 나와요.
1: 기계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의 실력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나무를 쪼개서 살을 만든다면 통발을 짜는 섬세한 작업은 할머니의 몫입니다.
4: 파이팅!
1: 할머니도 투시에서 나고 자라 5살부터 통발을 만들었습니다.

0: 합니다. 정교하게 잘 짜여 있는데요. 70년 경력의 작품입니다.
1: 오, 야. 이게 이제 밖에 나가서 쓰일 거지만 하나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2: 망도 깡룩.
1: 깡룩?
2: 망도 깡지.
1: 아.
3: 또 공개 말해.
0: 할아버지가 만든 통발은 장식품으로 인기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 일을 그만둘 수 없답니다.
2: 嘛, coi như là nuôi con ăn học, kỹ sư, bác sĩ, đều ở nghề làng đó này.
0: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할아버지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통발을 들고 나갈 준비라는 할아버지.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논인데요. 할아버지의 꿀단지입니다.
1: 저기 통발이 있네요. 진짜? 오. 와, 참. 오.
0: 며칠 전에 넣어둔 통발인데요.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1: 어? 어? 있어요. 진짜.
0: 우기가 끝날 무렵엔 통발도 시험할 겸 고기를 잡는답니다.
2: 까똑.
1: 아.
2: 망고, 땡추어.
1: 이런
2: 안 굽려.
1: 아.
2: 와.
0: 논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민물고기입니다. 한두 마리씩 건져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소소한 즐거움부터 삶의 보람까지 통발은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투시의 물고기 맛을 보여준다는 할아버지. 강한 불로 굽는 게 최고랍니다.
1: 불향이 고기 전체 싹 납니다. 이래서 직화구에 먹나 봐요.
0: 새카맣게 탔다고 놀라지 마세요. 베트남의 전통 요리 깔록 느엉쥐입니다. 싱싱한 가물치를 비늘도 벗기지 않은 채 집불에 그대로 구워내는 걸 말합니다. 탄 부분을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나옵니다.
3: 뭐라? 우와.
1: 생선에서 돼지고 수육 맛이 나네요. 야, 육질이 우와.
3: 종류를 딥해요.
0: 태우듯 익히기 때문에 가느나지는 않고요. 먹을 때 소금을 곁들입니다. 집불에 구워서 은은한 불향까지 납니다. 잘하는 일을 평생 해나가는 것도 행복이라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가을이 오면 2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번앤년으로 향합니다. 2시가 공예 마을로 알려졌다면 번앤년은 전통 발효 마을로 유명합니다. 12, 13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거리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노점 식당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1: 설레게 하네. 이 베트남에서는 아침에 사람들이 아침도 사가고 점심에 먹을 음식

0: 조사가거든요.
1: 외식 문화가 발달한 덕분에 저도 베트남에서 공부할 때 자주 사 먹었습니다.
0: 소야 소야 뭐 톱 다바오니요. 하이머 이렇게 하이머예요. 만고원 나은건 컴만. 오케이. 되게 그럼. 먹가이 소이 먹가이 만고. 먹어봐. 반고원이라고 말아져 있는 떡 같은 음식이거든요. 찹쌀떡으로 말아져 있는 음식이고 요거는 방바오라고 하는데 베트남 말로는요. 만두와 찐빵 고디 중간에 사이예요. 그래서 안에 뭐 고기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1: 오랜만에 보니 다 먹고 싶은데요. 제작진과 나눠 먹을 생각으로 욕심껏 주문합니다. 푸짐하게 담겨있는 음식을 보니 옛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가격은 다 합쳐서 3,000원입니다. 지갑이 가벼운 유학생에겐 이만한 진주성찬도 없었습니다.
0: 또 방구는 일단 그냥 먹어봐.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고 연한 떡을 먹는 느낌이네요.
1: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가게마다 맛이 달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번앤년을 맛의 고장으로 만든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요. 거리를 걷다 보면 간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0: 오, 여기 뜨엉번, 뜨엉번이라고 적혀있네요.
1: 번 지역 이름을 딴 전통 간장, 뜨엉번입니다.
0: 짜고아. 아, 오.
1: 이게 바로 뜨엉번입니다.
0: 네, 뜨엉번 라지요.
2: 뜨엉번, 라면 라이 늑점.
0: 아, 늑점? 아, 점점? 아,
2: 늑점, 아, 그, 야자비 이래. 마, 남쪽, 어, 땅을 흥부 있고.
1: 뜨엉번은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전통장이자 흥엔성 출신에게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사다 먹을 정도로 이 집안에서 만든 뜨엉번이 유명합니다. 감사하게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답니다.
0: 우와, 우와, 우와, 미우테.
1: 마당은 장독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0: 우와, 우와, 엄청 많은데 항아리가?
2: 간문인.
0: 문인, 천 개? 오, 여기 지금 천 개 넘는 장독대가 있어요. 우와, 떡하라, 뜬아, 뜬바나.
2: 뜬반.
0: 와.
1: 항아리 숙성이 기본이랍니다. 번앤년 마을에서 천년 가까이 지켜온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장과는 색깔도 질감도 다른데요. 맛은 어떨까요?
0: 이게 콩 향기가 싹 올라오면서 딱 밥 비벼 먹으면 좋게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냥 뭐 따로 뭐 한 거 없이 그냥 이대로 밥만 비벼 먹어도 우리 뭐죠 콩된장 비빔밥 약간 요런 거 먹는 느낌 날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된장보다 묽고 걸쭉한 느낌입니다.
0: 콩을 가지러 가요.
1: 2, 3일에 한 번씩 뜨엉번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와이 더우 땐 라지.
3: 더우
0: 뜨엉. 더우 뜨엉.

0: 흔히 알고 있는 노란 메주콩입니다. 간장이나 된장뿐만 아니라 두부나 두유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한 번 작업할 때 300kg씩 사용합니다.
1: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0: 깨끗하게 씻은 콩은 볶아주는데요. 기계에 던지듯 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랍니다. 하나도 태우지 않고 골고루 익히기 위한 셈이죠. 렌티 차오 씨는 35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입니다. 30년 전부터 기계로 볶지만 정성은 여전합니다. 고소한 향이 작업장 안에 진동합니다.
1: 우와.
0: 수분이 줄어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모양도 그대로인데요. 맛을 보라며 건네줍니다. 생각보다 뜨거운데요. 한 김 식혀서 먹어봅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장을 담글 준비를 합니다. 뜨엉번에는 콩뿐만 아니라 찹쌀과 소금도 들어가는데요. 찹쌀밥을 이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대나무 채반 위에 넓게 펼치는데요. 단순히 식히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메주는 삶은 콩을 발효시키지만 뜨엉번은 볶은 콩에 곰팡이를 피운 찹쌀밥을 더합니다.
1: 4일차 된 요 찹쌀이 4일차 되면 요렇게 뭐 발효가 돼서 요렇게 간장에 넣을 수 있는 찹쌀이 되는데
0: 번거로워도 직접 곰팡이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뜨엉번의 맛과 향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볶은 콩가루를 물과 섞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콩가루만 먼저 쓰는 겁니다. 발효 과정은 나눠서 진행합니다. 재료별 비율은 집마다 다릅니다. 이대로 3개월간 숙성합니다.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1000개의 장독대를 매일 섞어준답니다. 재료 준비부터 발효 과정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내는데요. 대대로 지켜온 마을의 전통이 녹아 있습니다. 뜨엉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알려준답니다. 구이 요리와 즐겨 먹는데요. 특히 두부 구이와 궁합이 좋답니다. 과거 왕에게 진

0: 상될 정도로 맛을 인정받은 전통 간장 뜨엉번입니다. 번앤년 마을의 자랑이죠. 음식과는 어떤 조합일지 기대됩니다. 베트남에선 예로부터 둥근 쟁반에 음식을 차려 둘러앉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1: 이 베트남에는 밥하고 그리고 반찬이고 반드시 가운데 찍어 먹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엉맘이라고 하는 장을 찍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뜨엉번. 일반 동네니까 가운데 뜨엉번이 있어요.
0: 담백한 돼지고기 수육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콩이 발효되어 생긴 깊은 감칠맛이 기름진 수육과 만나 서로의 맛을 살려줍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향의 맛을 지키려는 고집과 정성이 명품을 만드는 힘은 아닐까요? 흥인성을 뒤로하고 중부의 꽝아이성으로 갑니다. 다낭시와 남쪽으로 맞닿아 있으며 바다와 고원이 어우러진 지역인데요. 현지 친구들이 추천해준 명소가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2: 너무 좋다. 이곳은 꽝아이의 덤 안케오스인데요. 진짜 끝이 안 보여도 참 엄청 넓네요.
0: 잔잔한 물결에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2: 덤 안케오스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0: 꽝아이성에서 가장 넓은 석호인데요. 무엇보다 바다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이곳이 바로 이 덤 안케호수의 비밀이 숨겨진 곳인데요. 바다죠. 이 베트남어에서 민물 호수는 호라는 이름 앞에 붙이고요. 이곳 지명은 덤 안케인데요. 앞에 붙는 덤은 바로 지금처럼 예전에는 바다였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작용에서 막혀진 석호를 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는 바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안케호수가 있는데요. 이 두 바다와 호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다와 호수, 이 두 곳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0: 긴 해변 뒤에 바로 호수가 있는 건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드문데요. 상류로 가면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답니다. 베트남에 이런 풍경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 와, 여기는 베트남이 아닌 무슨 유럽 같아요. 와.
0: 푸른 초원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디서 찍어도 그림 같은 풍경이라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겐 나만 알고 싶은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패들보드의 인기가 좋습니다.
2: 오, 저기 패들보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저도 한국에서 맨날 보기만 했지 실제로 타본 적은 없는데 이 강의 풍경을 패들보드 타면서 보면은 굉장히 더 멋있을 것 같아요.

0: 가격은 3시간에 8천 원 정도인데요. 여행은 평소 해보지 못한 일에도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1: 이렇게.
0: 노를 젓는 손길도 서툴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1: 한가로운 강에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예쁜 풍경을 바라보니까 이것 또한 또 힐링입니다.
0: 오로지 저의 힘으로 나아가는 즐거움도 느낍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기는데요. 물 위에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2: Hello.
3: Hello.
4: I am the owner.
5: 좋은 사람과 좋은 풍경들을 보고 좋은 시간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뭔가 행복으로 가득 찬 느낌이네요. 베트남에서 또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새로운 경험과 평화로움 속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고수들의 별난 인생을 따라가는 여정. 꽝아에 떠나 다낭시의 서쪽에 있는 바오람산으로 갑니다. 울창한 숲과 독특한 산세를 품고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전망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7분 동안 올라갑니다. 땅에서 멀어질수록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 빚어낸 장관에 잠시 말을 잇게 됩니다.
6: 트인 이 풍경이 한눈에 싹 들어오니까 너무 상쾌하네.
0: 작은 나무들이 모여 초록 물결이 넘실댑니다.

0: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망대는 저 끝에 있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가야 합니다.
1: 이렇게 길었었나?
2: 요 끝에 있는 요 장소가 더킹어블럼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용의 다리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용의 몸통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이가 무려 한 450m, 500m 정도 돼요. 이 몸통 길이가 이 베트남에서 제일 긴 구간이라고 하네요. 저기 멋진 장소가 있는데 보러 가기가 되게 험난합니다.
0: 베트남에서 용은 힘과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용의 몸통을 따라 걷는 여행자들에게 평안히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부터는 덧신이 필수입니다. 오. 용의 입에서 나오면 유리다리가 있습니다.
2: 이야, 이게 제가 이렇게 요거 신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가 지금 밑이 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0: 발 아래가 훤히 보이는 게 아찔합니다. 전망대 끝까지는 39m의 유리다리가 이어집니다.
2: 제가 고소공포증은 없는데요. 자꾸 옆으로, 옆쪽으로, 괜히 옆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
0: 다리 끝에는 용이 지키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의주를 상징하는 전망대입니다. 바오람산의 소신도 지키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2: 초록색이 주는, 이 푸르름이 주는 힐링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청량한 안정감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0: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유리로 만든 특별한 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낭시 호이안의 작은 마을, 캄타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캄타인은 농촌의 소박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마을입니다.
3: 이곳은 호이안의 캄판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직접 지은 유리의 성에 살고 계신다는 분이 있거든요. 유리의 성? 도대체 어떤 모양의 집에 살고 계신 걸까요?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
0: 본격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4: 아, 진짜 어디? 근데 뭐냐, 나방 보이딩, 그냥 보이딩.
5: 야, 한 개 유유도
4: 아, 그래요? 아, 야, 소이든.
6: 망자이, 망자이, 내 손에 이거 망자이.
4: 그만해, 망자이.
0: 말을 거는 사람마다 모른다는 대답뿐입니다.
3: 애들도 모른다고.
0: 어떻게 된 걸까요?
3: 집 전체가 병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생각보다 커서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0: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유리의 성은 이 거리의 끝에 있답니다.
3: 저기 뭔가 살짝 보이거든요.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8: 상쾌
7: 뚝 오케이. 변비엔 베이킨.
0: 드디어 유리병으로 지어진 집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3: 여기 유리로 우리 옥상에 이렇게 병이 채워져 있는데요? 야.
0: 소문으로 듣던 바로 그 집인 듯합니다. 근데 유리병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3: 뚜껑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아니, 이쪽은 없는 것 같고요. 오, 창문도 다 닫혀. 창문이 없네, 집에. 여기서 살짝 소리가 들리거든요? 주아이! 아이고이! 알로, 주아야!
0: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1: 아, 진짜 좋아. 아, 저들라 키테. 아, 저상드 한국. 대비 정호안, 야, 고주, 마, 저, 노이, 딩. 근데, 마, 저, 와, 딩, 암, 마, 야, 고주, 르, 큰, 와. 아, 그냥. 가만, 좀, 야.
0: 내부로 들어서자 드디어 궁금증이 풀립니다.
3: 침대도 있네. 야.
0: 밖에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벽 자체는 벽돌과 시멘트로 견고하게 만들고 그 안을 유리병으로 채운 겁니다. 이 모든 걸 직접 만들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습니다. 유리병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린 씨만의 유리의 성입니다.
3: 오, 오. 이 벽면이 다 병으로

0: 건축일을 하던 린 씨는 2006년부터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유리병을 하나 둘 장식으로 쓰다가 점차 집 전체로 넓혀갔답니다. 유리병은 단열재 역할도 합니다. 군데군데 린 씨의 감각이 돋보입니다.
1: 이 방이 제일 예쁘다. 야, 이 벽면에 유리가 3면으로 다 차 있어서.
0: 창문을 활짝 열면 이 방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1: 대부분 이 창문을 이렇게 지으면 풍경을 바라보려고 집을 짓는데, 이 창문을 만드는데 이 집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병들의 알록달록한 예쁜 걸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또 다른 차원의 힐링 같아요. 집 안에서는 힐링 같아요.
0: 최근 정성을 쏟고 있는 곳은 더 위로 가야 한답니다. 처음 집을 발견했을 때 눈길을 끌었던 옥상입니다. 아직 만드는 중이라 작업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집 안보다 장식이 더 화려합니다. 탑도 있어요. 근데 탑이 아니고, 아이고. 네. 아, 여기다가 가족묘로 모셔놨네요. 조상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베트남 집에 오면요, 집집마다 방이나 혹은 입구에 이렇게 이 조상을 모셔놓은 작은 어떤 이런 사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아저씨는 이거를 맨 옥상에도 올려놓고 탑처럼 이렇게 유리로 예쁘게 해놔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간이 되게 좀 특별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여요. 이렇게 아까 제가 뒤에서 봤을 땐 모형물인가요? 탑인가요? 라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집하고 좀 잘 어울리고 예쁜 모양의 사당이네요. 와. 바닥에는 린 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유리병이 가득합니다. 직접 사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받기도 한 겁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모인 병들이지만 이 안에서 이 병들이 막 뭔가 순서를 지키면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고, 또 우리 아저씨께서 정말 예술가 같으세요, 한 분에. 앞으로 10년 안에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린 씨에게 집 지키는 끝이 없는 도전이자 즐거움입니다. 남들이 버리는 유리병에서 가능성을 찾고 자신의 실력으로 꿈을 키워왔습니다. 남다른 고집으로 지어온 특별한 집은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0: 오, 저기 배들이 돌고 있어요. 와, 음악도 신나고. 이야.
1: 그만하게, 그만하게.
2: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바보가
3: 맛있네요. 오, 이럴 수.
1: 오, 인육맛 콩콩이 되어있다.
4: 네, 인육맛 아주 좋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5: 꿈결처럼.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6: 똑따 똑따.
7: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똑따 똑따.
8: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9: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8: 힙온, 쏘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추락 포스.
9: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8: 500억.
9: 500억이요?
8: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9: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10: 그래요, 뭐, 그냥.
7: 차를 매번 준다든지.
10: 아, 아닙니다.
8: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근데 이게 다 조개예요. 너무 조그맣고 예쁘고 익숙한 맛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냄새처럼 이 안에서 재료들의 맛이 다 살아나요.

0: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도 잘한다. 하루 잘하네. 아, 어?
1: 아,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2: 아,
3: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2: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4: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났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강원도 홍천 을단 산골 도량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 새들이 지장부선 머리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어가며 신뢰까지 하십니다.
4: 이 화장실은 금신 푸는 곳이라고.
2: 주인과 손님이 힘을 모아 지장보살님 머리 위 근심을 씻어드리는 세 스님.
5: 시원하시겠다.
3: 아유, 지장보살 너무 좋았어.
5: 네, 좋아하시네요. 걷고 계세요.
2: 산중 절을 홀로 지켜온 원준 스님은 모처럼 만난 도반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3: 아주 귀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음식으로 또 힐링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아주 특별식으로.
2: 손님으로 왔다가 일복이 터진 무여 스님과 직연 스님. 대접을 받으면 어떻고 일손을 보태면 또 어떻습니까?
6: 색깔이 예뻐요.
7: 색깔 너무 예쁘네요. 호박이 네. 노란색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2: 스 스님의 유쾌한 발품을 따라가 볼까요? 가을 문턱을 넘는 시기. 승가대학 시절의 도반을 찾아가는 무여 스님과 길동무가 된 사찰 음식 명인인 직연 스님.
8: 스님,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5: 아, 오늘 홍천 대원사에 갑니다. 도반 스님한테 맛있는 공양 얻어먹으러 합니다.
4: 무여 스님이 하도 얘기를 해서 저도 같이 밥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2: 을단 산사를 10여 년간 홀로 일군 원준 스님에게 가는 길. 직연 스님에겐 오늘이 첫걸음이라죠.
5: 스님, 스님 여기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이 산골.
5: 처음 뵙죠, 스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3: 신문은 처음이고요.
5: 네, 반갑습니다.
2: 아직은 서먹한 첫 만남.
5: 근데 여기 예전에 텃밭이었는데 스님 언제 이렇게 꽃밭으로 바뀌었대요?
3: 꽃 구경 좀 하세요.
5: 네.
3: 제가 예쁘게 이렇게 갖고 놓은.
5: 네, 맞아요, 스님.
2: 채소가 자라던 자리에 들어선 형형색색 꽃들. 적막하던 산중 절집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하는 스님 눈에는 꽃이 꽃으로만 보이지 않나 봅니다.
4: 맨드라멜 딱 보는 순간 잎을 보니까 된장국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5: 잎을 따서.
4: 네. 꽃도 이제 나를 보면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저것도 네. 뭘로 또 해먹으려고 저
5: 나를 또 죽이려고 해.
3: 그래요.
4: 그런 게 있어요. 스님, 농사를 저도요. 열매를 희한하게 열매가 맺는 사람이 더 많이 맺어지.

0: 닮고 안
1: 맞아.
0: 맺는 사람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 그
0: 그게 안 맺는 사람이 저예요.
2: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3: 가물어.
2: 땅에 심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잘 가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매가 맺으면 열매 맺은 거 가지고
3: 음식을 잘하는 사람
2: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4: 하긴 영상포교, 사찰음식, 도량불사, 스승님도 잘하시는 게 다 따로 있죠.
5: 호박이 진짜 잘 연그렀네요, 스님.
6: 우리 지선 스님한테
5: 네.
6: 맛있는 호박 요리 좀 해달라고 할까요?
5: 네, 저기 있네요, 스님.
6: 와, 이거
5: 좋네요, 스님.
6: 이거요. 진짜.
2: 와, 얼마나 잘생겼어요?
5: 잘생겼어요, 스님.
0: 와,
3: 우와.
5: 무겁다.
3: 스님, 들고 오는 거 무거우니까 우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6: 그래요, 좋아요.
3: 누가 들고 갈지 정할까요?
6: 네, 그러면 이긴 사람, 진 사람.
3: 진 사람. 진 사람.
0: 진 것도 억울한데.
3: 그럼 이긴 사람?
0: 여기까지 해야 돼?
3: 그럼 이긴 사람?
0: 이겼으니 기쁜 마음으로.
3: 가위바위보.
0: 한 번에 끝나면
3: 이긴 사람이라고.
0: 역시 호박이 사람을 안 보네.
4: 정해진 역할 배분이 참 절묘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부처님 뜻일까요? 원준 스님은 매운 연기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작불을 피웁니다. 봄에 뜯어 말려두었던 나물도 오늘은 아낌없이 꺼냈습니다.
6: 예, 곤두레 나물인데요. 아주 귀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음식으로 또 힐링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적막했던 세월, 도반이 찾아온 오늘은 선물 같은 하루죠.
0: 스님, 호박. 호박까지 왔어요.
7: 네, 전도 쳐먹을까요? 네.
0: 자,
7: 네,
0: 호박을 잡읍시다. 네.
4: 밥 얻어먹으러 왔다가 음식을 하게 된 직연 스님. 아직도 옛 방식대로 숟가락으로 속살을 긁어내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묘해서 손이 한 번 더 가고 몸이 좀 고단해야 온전한 맛이 난다네요.
0: 오늘 안에 해 먹겄나?
3: 이거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0: 뭔 소리요? 껍질만 나와야지.
3: 너무 힘들어요.
0: 아니, 그래서 줬잖아.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령.
3: 저는 아직 멀었어요. 병아리예요. 스님은 정말 베테랑이세요.
4: 직연 스님에게 손맛이 있다면 무여 스님에겐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죠.
3: 색깔이 예뻐요.
2: 색깔 너무 예쁘네요.
0: 호박이 노란색이 있으니까.
2: 네.
4: 늙은 호박전을 부칠 때는 들기름을 사용하는 직연 스님.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들기름을 만나야 잘 흡수된답니다.
0: 부침류로 먹는 거는요, 오히려 호박하고 들기름이 합의를 들기름에는 일반 사람들은 고등어를 먹어서 유지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4: 키우고 나르고 붙여낸 세 스님의 합작품.
6: 제가 배추를 절여놨거든요.
0: 준비 아무한테나 안 받고.
3: 네, 어서 오세요.
0: 연행되는 느낌이야.
6: 아니,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 이렇게 기본은 할 수도 알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0: 당황스럽네.
2: 저는 백김치가 매번 자꾸 실패가 되더라고요. 맛을 잘 못 내겠더라고요.
3: 잘 절여졌어요?
0: 조금 덜 절여졌죠. 네, 덜 절여졌는데 좀 덜 절여져도 괜찮아요. 이게 백김치가요, 물 김치처럼 또 물을 먹기 때문에.
4: 정갈하기로 유명한 직연 스님의 백김치, 오늘은 특강입니다.
0: 찹쌀가루를 써요. 이거는 천연 단맛을 내기 위해서 배즙을 갈았어요. 제가 담는 특별한 김치가 고추 씨로 해요. 스님들은 파마늘을 안 넣기 때문에 생강을 꼭 써서 생강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백김치를 먹으려면 반드시 익을 때까지 상온에 3일 이상 두었다 먹어야지. 그 전에 먹으면요, 승질 나요. 아무 맛

0: 것도 없습니다.
1: 젓갈 한 방울 없이 간은 표고버섯으로 만든 발효장과 소금으로만 합니다.
0: 3년 집에서 숙성된 소금이에요.
1: 자극적인 양념에 기대지 않은 직연 스님표 백김치.
0: 내 손가락이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1: 배추와 무의 단맛과 청량감은 시간이 지나 절로 발효되면서 우러나는 것이죠.
2: 그거 하나 먹어보면 안 돼요?
0: 안 돼요. 아. 네, 있잖아요. 절대 금지.
3: 3월에 3, 4일까지는 뚜껑 열지 말라고.
0: 아니, 근데. 먹어보지 말랬지. 뚜껑 열지 말라고. 아, 먹어보지.
1: 기다려야 맛이 깊어지는 건 음식이나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밥도 뜸이 들어야 제맛. 가마솥 안에서 곤드레 나물의 은은한 향이 밥알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4: 오늘 좀 아주 특별식으로.
2: 우와!
4: 와, 곤드레 밥이 나왔습니다.
2: 우와,
4: 맛있게
2: 우와
4: 아주.
2: 진짜.
4: 네.
2: 우와, 나물이, 우와, 엄청난데요?
4: 나물이 많아야 네. 맛이 있어요.
1: 스 스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차린 한 끼의 공양.
2: 잘 먹겠습니다.
1: 곤드레 밥은 양념 간장 하나면 충분하죠.
4: 나물 밥은요?
2: 네, 젓가락으로.
4: 이게 젓가락으로. 네. 왜냐면 나물이 네. 이렇게 살아있게 하려니까. 이렇게.
0: 네. 네. 가마솥 밥 만나기 힘들잖아.
2: 진짜 가마솥도 없죠, 요새는.
1: 쌀이 귀할 때 먹던 구황 음식이 이젠 일부러 찾는 별미.
2: 어때요, 선생님?
0: 맛있어요. 근데 향이 좋겠다. 진짜 맛있어, 선생님.
2: 너무 맛있어. 가마솥 밥이랑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3: 부드럽고, 아, 식감이 너무 좋아요.
2: 그래요? 진짜 부드럽다.
3: 생일꼬치에 아주 배합.
1: 불가에서 공양은 곧 마음을 나누는 수행이죠. 배를 든든히 채우자 원준 스님이 색다른 후식을 내놓습니다.
4: 스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하나의 경험을 또 해봅시다.
2: 경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경험이 끝이 없는데?
4: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복숭아는 미세한 그 털이 있거든요.
0: 네.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 네. 오늘 너무 일 용량을 아, 보면 이 정도가... 해병대야, 해병대 이거.
1: 개복숭아는 깊은 산골에서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호사.
5: 그냥 막 떨어져.
1: 그러니 맛보지 않을 수 없죠.
4: 맛있죠?
5: 그래도 먹을 만은 한데요.
2: 좀 쉬어요. 좀 쉬어.
4: 내가 스님들 싱싱한 거 준다고 했는데 뭐, 맛있는 건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
1: 생으로 온 시어도 청으로 담그면 향이 좋아 귀한 대접 받습니다.
5: 맛있으셨네요.
4: 네. 너무 싱싱하고 너무 잘 익었어요.
1: 그래서 음식하는 직연 스님에게 따드리고 싶었답니다.
0: 앞으로 언제 문준 스님하고 더 친해질까요?
2: 네, 둘이 친하게 네. 지내세요. 자, 네.
4: 악수. 자연의
2: 악수.
4: 자연의 자연의
2: 주는 선물.
4: 고맙습니다.
0: 우리 저기 파티도 같아.
2: 한 커플 어머. 완성됐습니다.
4: 진짜
2: 제가 두 분을 연결해드렸어요.
1: 마침내 도반이 된 두 스님. 부처님도 좋은 벗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 하셨죠.
4: 배품이라기보다도 힐링하는 거죠. 이 자연의 공기, 온도 이거를 마음껏 다 담아가지고 가시라고.
2: 네.
4: 제가 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2: 네, 너무 큰 선물이에요.
5: 우와,
2: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요.
1: 세상의 잡음과 번뇌를 깨

0: 깨끗이 씻어줄 길국에 도착한 스님들. 원준 스님이 산자락을 누비며 따서 말린 꽃으로 차를 우려냅니다.
1: 향이 좋아요.
2: 자연의 차 다도시를 만들었어요.
0: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길을 걷는 도반끼리는 마음으로 통하는 게 많답니다.
3: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인연이 아닌 것이 없다. 아, 내가 여기가 이곳에 있으니 아, 스님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이게 인연이구나.
1: 구름 봐.
2: 아, 하늘도 큰 거 봐요. 네, 진짜 가을이야.
0: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만 보아도 좋습니다. 사찰을 찾아온 방문객들.
4: 네, 안녕하세요. 어.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 아, 제가 어디 가서요? 무효 스님보다 인기 많아 보긴 오늘이죠.
5: 그랬구나.
0: 마을 예술인들인데요.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원준 스님이 이끄는 소리명상 시간. 자연을 닮은 소리가 마음을 쉬게 합니다.
2: 물소리.
3: 이렇게 비비는 듯. 이게 되면 이 소리가 나죠? 노래한다 해서 싱잉 볼이에요. 어깨 힘을 툭 내리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시고 내쉬어봅니다.
0: 온전히 나와 마주하는 순간.
7: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0: 길은 멀었지만 도반이 있어 즐거운 걸음이었습니다.
8: 발톱 팔아가지고 신신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9: 야! 아주 먼저까지 잘 왔던 분이
8: 있는데. 아, 야, 너무 기대돼야 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와!
1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Fearless, I guess. Daring and brave.
1: And expect nothing. Don't.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같이 볼까?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갱년기엔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내가 그리면 현실이 되지. 이것도 진짜가 된다면 그럼 좀 욕심을 내봐야겠네.
7: 자,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왔습니다. 근데 이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숲이 있어요.
8: 요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7: 아, 여기 건물이 갑자기 이렇게.
8: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7: 굉장히 멋진 건물이. 아, 뭐 하는 곳인지 감이 잘 안.

0: 안 오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1: 아, 어? 어?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0: 여기 무슨? 차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1: 작품 같기도 하고, 그쵸?
0: 이거 옛날에 포니 같은데.
1: 이건 진짜 차잖아요.
0: 이거는 뭘까요? 이게 반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진짜 놀랐다.
2: 서장훈 씨, 장영원 씨,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세요?
2: 아, 저는 백만장자는 아니고요.
0: 예.
2: 사만장자입니다.
0: 사만장자. 네. 아.
2: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인 박종서 관장입니다.
1: 아. 네.
2: 나만큼 다양하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스카우트를 하신 거죠. 많은 기여를 한 거죠. 돈도 많이 벌었죠. 우리 손으로 하게 됩니다.
0: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2: 스쿠프.
0: 네, 스쿠프 잘 알죠. 네,
2: 티브론.
0: 티브론, 네.
2: 산테, 썬타,
0: 압.
2: 엘란트라.
0: 그럼 그 디자인들을 이제 우리 관장님이 다 하신 건가요?
2: 그렇죠. 모든 차종에 제가 다 관여했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하면 H사인데, 그러면 거기 유명하신 우리 회장님들도 다 같이 오셨겠어요?
2: 역사 속에서 흐르는, 네 분을 다 모셨습니다.
0: 아, 정주영 회장님이 계실 때도 일을 하셨다고?
2: 아, 그렇죠.
0: 어.
2: 네.
1: 그러면은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되신 건데,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78.
0: 아유, 78 되신데, 네. 아직도 망치를 들고.
1: 시장에 망치로 해주셨어요.
2: 네. 네, 망치는 뭐 거의 매일 들고 생활을 합니다.
0: 네. 저희 여기가 무슨 전시관 같은데 맞나요? 자동차.
2: 아, 여기는 자동차 공장입니다.
0: 공장이요?

0: 자동차를 직접 여기서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여기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또 예. 디자인하고 싶은 사람에게 실제로 여기서 적용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0: 이게 폰이죠?
1: 아, 그렇죠.
0: 예.
1: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된 네, 네. 자동차죠.
0: 양산차. 네. 폰이 잘 모르죠?
2: 네. 이름은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0: 저희 집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2: 폰이.
0: 예.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온 차라고 봐야죠.
1: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만한 산업이 없었어요.
0: 네.
1: 불모지에서 이 차를 만든 네. 거예요.

0: 지금 이 차는 제가 보니까 티비론.
1: 네, 맞습니다.
0: 티비론 같은데.
2: 예뻐요. 네. 화려해서.
0: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상어.

0: 무늬 같은 거 예, 예. 그랬죠.
1: 상어의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네, 이 차 네. 이름을 네. 티브론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게 스페인 말로 상어. 아.
0: 이 차도 디자인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1: 이 차는 직접 다 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차를 그렸을 때 네. 회사에서 다 반대했어요. 생산할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이런 곡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반대했었는데 그 유명 엔지니어가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성공한 거예요.
0: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차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런 느낌의 차가 없었거든요.
1: 그래서 이 차가 나왔을 때 외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차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애착이 가는 차입니다.
0: 차 디자인을 무려 30여 년 이상 하신 우리 관장님한테 최고의 드림카는 뭡니까?
1: 제 드림카는 뭐 모든 사람의 다 꿈과가 저는 같습니다. 네. 그 노란 말 그린 차.
0: 아, 노란 말.
1: 노란 말 그린 차. 예, 예, 예.
2: 아, 그래요?
1: 그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차죠. 예, 예. 없는 차고.
2: 와, 여기 되게 많네요.
0: 아, 여기가 완전히.
2: 신기한 디자인이 너무 많은데요?
0: 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노란 말. 아.

0: 멋있어요, 2차.
1: 2차가 아직 존재하나요?
2: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너무 비싼 거죠. 네.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이 떼사 이 차예요.
1: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2: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00억.
1: 500억이요?
2: 예.
1: 몇 대 없으니까.
2: 그렇죠. 아. 그거 이거를 폴딩인 럴프 로렌이 가지고 예, 예. 있어요. 이 차를. 오. 완벽한 차를.
1: 50년대에 나온 차라고 그랬는데
2: 58년.
1: 그러면 완성차를 갖고 있으면 부품이 나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거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는 아직도 있어요. 아...
0: 멋지네요.
1: 그런데 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2: 저기다 만든 거예요.
1: 아 직접?
0: 드림카여서요?
1: 관장님이 직접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2: 예, 그렇죠. 그래서 외관을 알루미늄으로 그다음에 이건 나무로 다 이건 수지로 다 딱딱한 모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편지를 냈어요. 네. 이거에 대한 도면을 네. 나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0: 안 된대죠?
2: 안 된다고
1: 당연히 안 된다고
0: 그래서 그쵸, 선생님.
2: 제가 잡지에 나와 있는 모든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아. 앞모습, 뒷모습, 위에서 본 거 해서 만들었어요.
1: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봐도 너무 네. 멋진데 이거를 사진만 보고 우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2: 네. 저도 이거 한 4년 걸렸어요. 와.
0: 이 차는 그래도 최근 아닌가요? 그렇죠.
1: 좀 전이 스텔라가 있었어요.
2: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1: 스텔라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어릴 때 가장 뭐 최고급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포니,
0: 네.
1: 포니2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큰 차가 나왔으니까 스텔라가 굉장히 잘 팔렸는데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0: 소타가
1: 나왔는데 이제 스텔라보다 훨씬 디자인도
2: 그렇죠.
1: 멋지고
2: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디자이너들을 모아놓고 차 안에 가둬놓고 이게 다 빵이라고 생각을 좀 해줘라. 불필요한 것은 뜯어내고 가려진 것은 또 헤쳐내고 해서 다 먹어봐라.
0: 불필요한 것들.
2: 동급차 중에서 제일 넓은 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경쟁력이 됐었죠.
1: 여기 규모가 꽤 큽니다. 여기가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2: 이 건물이 네. 450평이에요.
1: 450평?
2: 네, 450평. 네.
1: 작업실은 어딘가요?
2: 작업실이 이제 옆으로 돌아가면 네. 작업장이 있어요.
1: 작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 네네.
0: 같이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선생님 작업실.
1: 네.
2: 아, 여기가
3: 제 작업장인데요. 어수선하죠.
0: 선생님 너무 멋져요.
1: 뭔가 굉장히 멋집니다.

0: 자전거가 이렇게 걸려있네.
1: 예, 전에는 이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탔어요. 아.
0: 뭐 설계를 하시고 그러진
1: 않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0: 맞아, 네. 자전거까지 설계하시진 않죠.
2: 딱 공간이 나뉘어 있네요. 그림 그리는 공간, 뭐 스케치 하시는 공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스케치가 관장님 예술이에요.
1: 이제 이 당시에 제가 회사 마크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서 이제 오늘날의 엠블렘이 됐고, 그래서 요거는 싹.
0: 저 디자인은 아직도 이거 가끔 굴러다니는 거 보이는데. 네.
2: 제일 익숙하잖아요. 네.
0: 다 이 디자인을 네. 떠올리니까.
2: 네. 정말 아니죠.
1: 이 차는 그 자동차나 이런 데서 타 SUV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만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마켓. 그런데 국내에는 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산업 수요가 없는 차다. 그랬는데 국내 수요는 전혀 없다, 그거는. 산업 수요도 전혀 없다. 그럼 만들 필요가 없다, 국내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본을 포함해서 SUV를 만들라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판매 회사에서 나를 보더니 바로 생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 차에 전용 라인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울산 공장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싹 전용 라인을 만들었어요.
0: 너무 아니 멋있어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H사에서 우리 관장님한테 옛날에도 큰 인센티브를
2: 그러니까.
0: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아니면 차를 매번 준다든지.
0: 연봉만 드리면은
1: 그냥 뭐라 그러나
0: 연봉은 그렇게 되면 연봉은 계속 인상이 좀 됐나요?
1: 저는 정말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다음에
0: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맞아요. 사실 뭐 엄청난 뭐 인센티브를 좀 줬어야
1: 되는데.
0: 아 여기 고 정주영 회장님 사진이 이렇게. 아,
1: 네네 회장님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가

0: 정지영 회장님.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정몽구 회장님.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세영 회장님.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포스트잇에 옛날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1: 이렇게 못해?
0: 이렇게 못해? 이 대표자동차 앞에서 저한테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네. 그런 얘기죠.
1: 관장님 보면서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추억인데, 이거 다.
2: 아니, 근데 관장님은 댁은 어디세요?
0: 집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세 개가 있는데, 아, 네. 그 홍대 앞에 집이 하나 있어요. 요 아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1: 아, 여기 아파트가 요 아래 많더라고요.
0: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점심 때 잠깐 쉬는데.
2: 아, 쉬는 곳? 네, 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그럼?
0: 아, 그렇습니다.
1: 바로 앞인가요?
0: 네.
1: 가볼까요?
0: 네. 네.
2: 아, 여기 집이.
3: 예원 씨.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반가워. 실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1: 어머, 어떡해.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여기 같이 계시는지 몰랐어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3: 너무 꽃도 구경하면서 행복했는데.
2: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3: 매일 와요. 이 양만 따로 다니죠. 같이 둘이. 거의.
2: 좀 힘든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좀 중간에 이렇게 쉬실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식거리, 마실거리 한 번씩 드리죠. 그러러 제가 여기 쫓아오죠. 좋으니까. 이뻐서 쫓아.
2: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 금슬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3: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스러운 당신이세요. 여보, 지금 다 챙겼는데. 당신은 챙겼어요?
0: 버터는 내가 넣었어, 여기.
3: 당신 버터 넣었어요? 그리고 당신 이 쿠키 몇 개 챙겨드릴까?
0: 아니요.
3: 아니에요? 그걸 당신. 왜? 당신 이거. 언제나 내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 오늘은 들고? 잘 챙겨 입으셨네.
0: 오케이.
3: 네.
5: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3: 네.
5: 그런 거는 좀 챙겨주셔야
3: 돼요. 옷은 제가 다 코디해드려요. 한번 질문이 있었대요. 남다르게 옷을 입으시던데 어떻게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다 해주지? 그 질문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내가 했다고 그러죠?
3: 어느 땐 자기가 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아침에 출근 시작입니다.
0: 자, 내 궁뎅이 밀어줄게.
5: 자기가 많이
0: 해주는
3: 거.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한 주 버놓고?
3: 네.
5: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예요, 이사?
0: 26년 된 차. 저는 26년 동안 한 차를 쓰고 있잖아요.

0: 그 차가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차는 폐차라는 게 없을 것 같아. 이 생명, 내가 할 때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 그게 기계의 아름다움이라고 보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즐길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이 부자일 것 같아.
1: 어디게?
2: 아유,
1: 수고했어. 16년 동안.
0: 아, 잘 잡아.
2: 예능 마치?
0: 아이고, 똑바로.
2: 저 최송화가 예뻐. 활짝 펴 있어서 이쁘다.
1: 빵 냄새 너무 좋아.
2: 됐으면 좋습니다.

0: 먹인다.
1: 이거 한입 먹을까?
0: 지금 먹고 싶어요? 당신?
1: 맛있어.
0: 맛있죠? 응. 근데 빵을 너무 맛있어하고 빵 사랑이 대단해서 참 걱정입니다.

0: 구름나무입니다. 우리 저 양반이 지금 스케치를 하고 계실 건데, 수채화?
1: 어디 가세요?
2: 어디 가세요?
0: 지금 교수님한테 뭐 하시는가 좀 가봐야 되겠는데? 네, 네, 네. 한번 보고 와서 가시겠습니다. 여보, 이 물 색깔이 이렇게 탁해지고 그럴 때 수채화에 맑은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아. 물을 좀 자주 갈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 물 갈아줬는데 안 고마워.
3: 고마워. 고맙지.
0: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허즈밴드. 그래.
4: 아니 근데 이 우리 저 요 안에 소파나 이런 게 요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좀 오래돼서
3: 빵꾸가 나서.
4: 빵꾸가 날 정도면 새로 하나 사셔도 될 텐데 아끼시는.
0: 네. 이런 건 오래 쓰시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4: 아 사모님도. 야 여기. 우와. 아주 정말. 예쁘게 이렇게.
1: 그릇도 너무 예뻐요.
4: 우선 오디 아니면 복분자 뭐 이런 건가요?
0: 아니요, 블랙베리라고.
4: 블랙베리?
0: 네, 예. 네, 우리가 키워서.
4: 아 여기서 키워.
0: 그럼요, 여기서 다 키워서 하죠.
1: 잘 먹겠습니다. 네.
3: 내가 다 산에서 길른 산딸기야.
1: 완전 맛있어요. 네. 완전 시원하고.
4: 아유, 시원합니다.
1: 안 그래도 빵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3: 아, 난 다 좋아해.
0: 케이크를 빵으로 드실래요 해도 오케이 하실 분이에요.
4: 빵을 근데 연세가 이제 꽤 있으신데도 빵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3: 빵 좋아.
4: 아까도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연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3: 나는 정말 숫자는 난 아니야.
1: 그러니까. 일단 다. 아까부터 아예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전혀 모르세요.
1: 두 분 그러면 이런 돈 관리는 누가 하세요? 사모님이 다 하세요.
0: 숫자 개념도 없는데다가 돈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내가 어느 날 보따리 자르고 탁 나가면 당신 알거지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 아니. 그렇고 이런 차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회사의 입장이라도 얘기를 안 하셔도 속으로 너무 고마워서
1: 너무 고맙죠.
4: 뭔가 되게 좀 따로 특별하게 많이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0: 같은 연배에서 네. 늘 승진을 빨리빨리 해주셨어요.
4: 그렇죠.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4: 아니 왜냐면 처음에 나오실 때도 또 직접 관여하시고.
1: 맞아요.
0: 저희가 연말에 막년에 또 신차 발표할 때 다 불러 우리 부부를
4: 메인 테이블에
0: 메인 테이블에 회장님 옆에 딱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죠.
4: 근데 그거보다도 돈을 좀 많이
1: 받았죠.
3: 근데 내가 몇 억씩 받은 적이 있어.
4: 아니, 그냥 많이 주셨을 것 같아.
1: 그래?
3: 주셨는데, 그 돈을 내가 집에 가져온 적이 없어.
0: 예, 맞아.
4: 어디다가?
3: 그 돈을 직원들한테, 고생한 직원들한테 딱 분배를 했어. 그래서.
0: 그랬다고 얘기하시죠?
3: 그럴 때마다 그 돈을.
4: 뭐라고 안 했어? 하셨어요?
3: 명확하게 썼어, 내가 그거를.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잘 하셨다고.
4: 아니, 사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다 주지 말고 반만 주고 반이라도 좀 갖고 와라.
1: 조금 남겨와라.
4: 이랬을 수도 있는데.
0: 근데 이 양반이 자기 거부터 챙

0: H사의 자동차를 디자인하신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우리 박종서 관장님. 언제부터 자동차 디자인 일을 하셨나요?
1: 제가 1979년도 말부터 자동차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2: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1: 33살.
2: 33?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1: 그 전에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TV 디자인을
2: TV
1: 했어요.
2: 디자인. 네.
0: 아니 근데 TV 디자인하고 자동차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1: 물론이죠.
0: 어떻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신 거예요?
1: 가전제품 회사에 있을 때 네. 회장님이 나를 영입해 오라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0: 어떤 회장님이 그 당시에?
1: 그때 이제 정세영 회장님.
0: 정세영 회장님께서 네.
1: 네. 일본의 카라는 잡지가 이제 나오는 게 그때 유명했었어요. 세계적으로 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보고 이제 회장이 저놈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2: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은 엄청 어려운 건데 내가 알기에 내가 아무 지식도 없는데 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컸고 또 한쪽에서는 해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또 섰어요. 반반이.
0: 회장님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거니까 뭐 네. 조건이 좀 훨씬 좋았나요? 어떠셨나요?
1: 조건은 좋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과장이었을 때 과장에서 그냥 수평 이동하는 조건이었고 거기는 공장이고 또 서울에서부터 5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고
2: 네.
1: 너무 격리된 지역이었죠.
0: 네.
1: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생산 위주의 엔지니어들의 세상이지 디자인의 환경은 전혀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0: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그러면 자동차 디자이너로 입사한 첫 번째 직원이 관장님이신 거예요?
1: 그런 셈이죠. 네.
0: 아직 저희한테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1: 여기 있습니다.
0: 네.
1: 네.
0: 이게 여기에 새로운 게 등장했습니다.
1: 네.
0: 6파운드. 6파운드. 요건 뭡니까?
1: 그 영국의 이제 6파운드 화폐잖아요. 영국의 네. 화폐. 회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영국에 있는 그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는 세계 제일 최고의 자동차 교육기관이었어요. 이제 글로 갈 것을 권유해서 제가 거기에 합격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2: 유학까지 보내주신 거네요.
1: 네네. 제가 그때 영국에 가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예산이 6파운드가 결정이 됐어요.
0: 네.
1: 예.
2: 6파운드면 지금으로 치면 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1: 그 6파운드가, 만 원 돈은 아닙니다.
0: 네.
1: 쉽게 비유한다면 담배 세 갑 정도.
0: 아니, 왜? 회장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신 건데 여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 그 당시에는 회사도 어려웠어요.
0: 네.
1: 그 6파운드라는 돈도 저한테는 가치가 엄청난 거였어요.
0: 아유, 그래도 6파운드면은, 물론 뭐 옛날이긴 하지만, 네. 지금으로 치면 만 원으로 하루를 사셔야 되는데,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힘들었어요. 학교 식당에서 먹으면은, 또 좀 오버돼 예산보다 그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인스턴트 빵을 사가지고 이제 걸고 나가서 벤치에서 그걸 먹으려면 이 참새들이 덤벼요. 달라고. 막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그래, 그거 띄워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거 띄워주고 같이 참새.

그밥 먹고 이제 그러고 자동차를 까만 테이프로 그리는데 한 놀이 7파운드예요. 6파운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영국 아이들이 보면 영국 아이들은 다 스폰스된 회사들이에요. 자동차 뭐 이런 유수한 비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풍족해요. 테이프를 쓰고 난 다음에 바짓가랑이에서 뚫어서 말아서 버려요. 이렇게 애들이 안볼때 저는 그 테이프를 만들어서 롤로 감아서 갖고 이제 그거 쓰는 거죠.

0: 부족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지. 충족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할 때 더 부지런해지고 또 필요한 거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고 찾으면 또 찾아져요, 그게. 네.
1: 우리 국내 디자이너들만 합심해서 만든 첫 번째 차가 뭔가요?
0: 스쿠프.
1: 스쿠프.
0: 어느 날 회사에서 미국 전용 수출용의 네. 차를 만들겠다는 기획이 왔어요. 네. 그 차를 디자인하는데 네 놈들도 해봐. 조르제토 주자로도 하고 네 놈들도 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는 미국 스태프들이 할 거야. 미래학자.
1: 대결을 붙이신 거네?
0: 예, 그렇죠. 처음으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가 만든 차, 한쪽은 이탈 디자인의 한 차. 마지막에. 우리 거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게. 나는 간단하게 했거든요. 간단하게 하고 유리도 탁 붙여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저에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제가 스쿠프 너무 잘하는 게 저랑 굉장히 친한
2: 네.
1: 저희 대학 선배.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차 타고 학교에 돌아다녔어요.
2: 그 선배가?
1: 네. 그 형 차를 많이 탔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저는 다행이다 싶은 게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꿈을 줬다.
1: 아, 자부심을.
0: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졌으면은
2: 맞아요.
0: 참 그게 뭐라 하늘이 도왔다 그러나요? 그렇게 된 게 좀 엄청 고마운 일이에요.
1: 지금까지 우리 관장님이 디자인한 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뭔가요?
0: 아마 앞 거예요. 아.
1: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지만
0: 네.
1: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다고.
2: 수출도.
0: 그렇죠. 이게... 수출 실적으로 따지면 1위죠.
2: 와.
1: 이 차 램프가 굉장히 독특해서 화제였거든요. 램프가 도깨비 눈 같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의도를 하신 건가요?
0: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봤을 때 이게 한 덩어리에서 디자인이 마치
2: 눈처럼.
0: 뭐 여우나 이런 눈처럼 이렇게 네. 딱 보여지게 한 건데 자연의 원리 뭐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이고
1: 네.
0: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에는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봐도 재밌고 뭐 자연의 어떤 현상을 내가 발견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0: 자동차에서 그걸 적용하면 뭐든지 아름다워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돌. 이 소리 듣고 와. 지금 산가치가 몰려오고 있거든, 이렇게 보면. 저 산에 몰려오잖아요, 산가치들이. 네. 어, 참 예쁜 새들이. 언제 먹는지는 잘 모르지만 또 다 없어져. 아, 저기 한 마리 왔네요, 지금. 자, 자세 잡자, 자세. 여기,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장수 풍뎅이 박제하는 거예요. 이제 요대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뭐 20년, 30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짓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한 4, 50년 될 거예요.
1: 이거 하시는 게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0: 아, 뭐, 물론 도움이 되죠. 엄청 굉장히 도움이 되고.
1: 어떤 디자인이에요? 응?
0: 내 생각을 빨리 그냥 빨리 종이 옮기는 거죠. 오래 꾸물꾸물거리면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들, 손에서 피는 것들을 다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티브런, 뭐 기타 소스리, 뭐 여러 가지 그래픽, 뭐 일톤처럼 여러 차종들, 독자 모델들은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지붕 아래서 다 하게 됩니다.

0: 대박차를 줄줄이 내시면서 이제 승승장구 하셨는데 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좀 겪으셨다고.
1: 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네. 자꾸만 제가 습관적으로 얼굴을 비비는 일이 생겼어요. 자꾸 얼굴에 감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걸 MRI를 찍어보게 됐어요. 왼쪽에 탁구공이 하나 나와요. 하얀 덩어리가. 그랬더니 그게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2: 너무 긴 시간 동안 과로하신 거 아니에요?
1: 힘들었어요. 그럼 아들 놈은 그냥 아빠는 왜 맨날 하루에 두 번, 세 번 회사를 가느냐고. 뭐 밤에도 또 무슨 전화 받으면 또 내려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하면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아우 벌써 천 번에 가까워지네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힘든 거 나 여러분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힘든 게. 근데 이제
0: 뇌종양을 발견하셨는데 수술은 잘 되셨나요?
1: 수술은 잘 했어요. 네. 잘 했고 수술을 받고 나서는 조금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내 살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한쪽 청력도 완전히 상실했고 또 막 얼굴이 이그러지니까 그렇게 깔깔깔깔 웃는 거를 못한 것 같아요. 더워. 도면이 길어가지고

다만 선을 그릴 때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손목. 손목을 이용해서는 아유, 별로 흔들린 게 없네. 회사를 나오고 난 이후에 후배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교육하면서 이게 내 제2의 인생이다 하고 하는 그 신념이 확고하게 생겼습니다.

0: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나라의 힘을 실어준다는 거. 디자인의 힘이 나라를 부자로 만든다는 거. 그게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한 80억 정도를 들여서 이 자동차 공장을 지은 거죠. 네.
1: 여기 공간이 워낙 커서 공간 유지비뿐만 아니라 이제 재능 기부로 교육하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0: 짓고 난 이후에 한 총계를 내보니까 한 20억 정도 10년 동안에 그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거죠.
2: 그 지금 거의 뭐 100억 이상 본인 사비로 이곳에 투자를 하시고 이 미술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아주 아주 먼 훗날에 네. 관장님이 안 계시면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0: 저는 후배들 이런 디자이너들이 많잖아요. 네. 내 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나는 이 건물을 내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고 일깨우는 공간, 더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그거를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2: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0: 진정한 부자는 저는 20년 전 된 차를 몰고 다니지만 내 꿈의 자동차들은 아주 영원히 세상에 남잖아요. 내가 남긴 자동차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한국의 부자로 만드는 디자이너가 많이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역대 최고령 백만장자.
2: 최고령.
0: 예.
3: 지금 만 91세입니다.
0: 91세.
3: 예. 아침 5시 행복하지. 내가 먹는 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압 조절.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0: 약을.
3: 네. 50세에서 60세 기준보다 좋대. 이게 좋아져요.

0: 이걸 내가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림을 사랑하는 회장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1: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사실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사실 상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막연하게 이렇게 좀 이분과 연주할 기회가 생기거나 뭐 음악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좀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0: 발을 까딱거리고 그리고 그냥 고개를 움직이고 그 리듬을 즐기면서 감상하는 것.
1: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게 좀 재즈의 매력이 아닐까.
2: Nothing is ever exactly the same ever. If we were here for five nights, each night would be different. When we are improvising, you have to be daring and brave. So we are fearless, I guess would be the best, a good word to put it. Absolutely. Wouldn't you say?
1: 이분이 연주하는 음들이나 그 소리 자체가 너무 강하게 제 엉덩이를 정신 차려 이렇게 걷어차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형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0: 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될 만큼 제가 해본 그런 앙상블 중에서도 정말 좋은 합으로 두 분이 이끌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2: Well, I was thinking about what Jaehoon said about the actual word chemistry and what that means. If you put the right chemicals together, then they go together very well. They fit together. So we are like this.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2: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3: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4: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다.
3: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맞죠?
5: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2: 제가 얘기를 하려고 나빠.
6: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2: 별로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7: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8: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6: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9: 아, 그래요?
6: 왜냐?
1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1: 안심이 안 되는데?
1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10: 식품 안심업소 몰라?
1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4: 액션!
1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2: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13: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2: 이 분위기?
1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지난 5년간 위대한 수업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수업입니다. 반도체와 통신, 에너지에서 AI까지 수십 년간 변화의 한복판에서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 최태원 회장입니다.
1: 쉽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이거 충격인데라고 해야 하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걸 이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0: AI가 바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세 번째 건은 대한민국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는 그래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면 될 거야 라는데 세 번째는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이제 한일경제연대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가면은 그냥 연대라는 거는 뭐 뭔가 그냥 우리가 같이 뭔가 협력하고 뭐 이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까지 발전하는 연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받은 거는 전혀 좀 엉뚱했습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를 꽤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완성본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죽기 바로 전에 1910년에 이 여순, 위순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집필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상당히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고, 뭐 제가 안중근 의사의 이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알긴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는 이 생각을 좀 못했던 게 국제 정세가 뭐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뭐 저희 WTO 체제였고 세계 시장 하나였고 뭐 굳이 누구하고 연대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그냥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죠. 최근에 와서는 미중 갈등이 이제 심해져서 이제 과거 같이 이제 막 뭐 제국들이 싸우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 이제 끼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혼자 과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태까지 한국과 일본은 다 독립적인 경제였어요. 완전히 딱 떨어져 있는 거고. 뭐 에너지로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에너지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독립적인 체제로 다 모든 것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아직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는 전력선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국제룰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항상 보면 룰 테이커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룰 세터가 돼본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목소리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진다면 우리도 룰을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한테도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무조건 저버리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모색이 지금 보면 한국과 일본의 연대, 그것도 경제연대에 속하는 얘기가 된다. 뭐 경제연대가 되면 다른 연대도 또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지금에 보면 경제연대를 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일본은 약간 닮은 꼴을 소사이티 아닙니까? 저출생 고령화에 경제성장 잘 안 돼. 뭐 콜처도 비슷합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물론 숫자는 저쪽이 좀 많고 우리는 좀 적긴 하지만은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장점이 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뭐 장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다르다라고 쳐다보면 되게 다른데 아마 지구상에서 보면은 거의 보면은 저들은 똑같애라고 할 정도의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쟤네들은 똑같아, 진짜. 이 정도로 컬처럴리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바로 이웃나라고 뭐 이런 나라를 우리가 다시 찾게는 되겠죠.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일본이냐 그러면 일본도 못하면 딴 대학은 할 수 없다. 네, 딴 데는 훨씬 더 다르고 훨씬 효과도 떨어지고 우리가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다른 문제들이 계속 떠오른다. 따라서 일본하고도 못하면 이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하자는 건데? 그럼 똑같습니다. 고비용 사회에서 저비용으로 내리고 사회 문제를 줄이고 그래서 그걸로 고비용 사회를 떨어뜨리는데 스케일이 다른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나 풀면은 일본 것도 가서 푸는 얘기가 되다 보면 당신의 스케일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면은 이게 또 약간 해볼 만한 게임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우리나라 GDP는 지금 2조 달러입니다. 일본이 지금 4조 달러가 되는 거니까 이제 둘이 합하면 6조 달러거든요. 이코노미가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묻혀지면 3배 성장한 겁니다. 3배 큰 시장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면은 여러분의 리턴이 3배가 아니라 어떤 땐 6배, 10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노력들이고도 대가가 훨씬 크다. 물론 경쟁도 세지만 뭐 그래도 뭐라 기대값이 높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저희도 기대값을 높여줘야 여러분들도 보면 내 미래가 그렇게 꼭 안 밝은 것만은 아니잖아. 꼭 시장이 커져서 내가 그걸 왜 뭐 마다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역사적 문제도 있고 이게 뭐 생리에 안 맞는다, 뭐가 문제다 라고 하는 우린 수도 없는 얘기 있는데 그건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내 마음에 다 들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이라는 건 여러분도 뭐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까지 보면은 대한민국은 한쪽이 막힌 섬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대륙에 붙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린 대륙적인 효과를 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만으로 뭘 한다는 게 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토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룰 세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할 건데요? 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 경제 공동체라 하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제일 큰 인더스트리고 제일 우리가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와 우리 대통령은 안동에서 만나서 에너지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분야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분야로 꼽은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유라는 건 그렇습니다. 화석 연료 베이스를 보면 1,400억 불 정도쯤 1년에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도 거의 1,300 얼마를 합니다. 우리가 더 하는 이유는 작은 나라가 왜 더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만들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는 아주 약간 아이러니는 있는데요. 아무튼 합쳐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천억 달러가 되는 상황에 지금 에너지를 우리는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 구매하고 공동 이 스토리지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보면은 5% 이상 10%도 저희는 비용을 세이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화석연료만 합니까? 아니죠. 원전도 얘기가 되고 재생에너지도 되고 지금에 보면 미래는 이제 수소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에너지도 미래에서는 이제 같이 개발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 개발비도 많이 들고 예상되는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힘을 합쳐갖고 수소를 우리나라가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이 자급자족 형태를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디펜던시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도가 이제 확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자립도를 높여야 우리가 보면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뭐 AI 반도체 이거 다 됩니다. 이게 주로 경쟁이 아니라 시너지입니다. AI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너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 따로 만들고 나 따로 만들어서 효율을 떨어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최대로 모아서 풀 가동을 같이 시킨다고 생각하면 AI 경쟁력도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보면은 저희가 주로 보면은 완성품 제조가 저희 쪽이 좀 낫고 저쪽은 소부장이 좀 낫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보면은 협력 관계가 보완 관계가 되는 거지 뭐 꼭 경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베이비 모모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들이 지금 지들이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간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의료비가 늘어날 공산이 되고 장년층, 노년층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헬스케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다가 다 만들어서 이걸 돌리려니까 이게 얼마나 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본도 똑같은 처지면 양쪽에서 생각하는데 의료 시스템을 쉐어하거나 보험 커버만 어떤 형태로든지 자간 이게 돌아가면은 예, 지금 있는 각자 갖고 있는 베네핏과 얘기 안에서 치료를 하거나 케어를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래서 요새 솔직히 비행기 타고 2시간만 가시면은 뭐 가서 한 달 치료하시고 올 수 있다. 그게 어떤 특수 병원을 또 만들어서 양쪽에서 제대로 사용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개념 아니냐. 그래서 실제는 보면 헬스케어 그 시장도 커지고 보험과 얘기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은 양쪽에서 훨씬 더 좋은 헬스케어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관광도 있습니다. 관광 같은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일본도 관광이 많이 가죠. 우리나라도 요새 관광이 많이 옵니다. 근데 뭐가 없냐 하면은 두 나라를 같이 도는 상품이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 거만 팔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것만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유럽에 한 나라만 갔다 왔어요 하는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없잖아요. 딱 이게 보면 관광이라는 건 루트마다 연계되는 연계 상품인데 뭐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저건 여기를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 지역을 같이 돌거나 움직이는 뭔가의 상품과 얘기를 계속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우리는 관광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올리는 하나의 견인체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저 얘기 빼먹었군요. 그 벤처 창업 시장입니다. 지금도 뭐 한국의 창업 시장이 좀 비좁고 예, 펀딩도 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뭐 일본이 조금 낫긴 하지만 일본도 뭐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직원이 꼭 뭐 일본에 있는 벤처에 취직을 했다고 꼭 일본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용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은 예, 고용을 그냥 여기서 되고 그냥 뭐 어차피 다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 되고 AI 세상에서 충분히 뭐 새로운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자유롭게 이게 인원과 얘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활력이 더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잘 된다면 아시아에 더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도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이 미래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국경을 낮추면은 솔직히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또 해소할 수 있는 얘기 됩니다. 일본은 지금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취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돌아가는데 뭐 이게 나중엔 반대로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통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제는 더 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입니다. 이 인구 문제는 저희 소사이어티에 이미 재앙처럼 떨어진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또 치유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존재를 하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동병상련을 하고 있는 마켓길이 더 이게 돌아가서 그걸 같이 움직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쌓는 거는 양쪽 국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깨를 맞춰서 보조를 맞춰갖고 계속해서 기회를 모색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회만 보겠다. 닮은 사람 기고 쓰면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이런 식의 뭐 경제 연대라든가 이런 아주 커다란 자이언트 프로젝트가 돌아갈 리가 별로 없는 거죠. 최근에 인식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젊은이들이 일본에 갖는 인식이 상당히 좋아서 올라갔고요. 반대 일본도 지금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과 얘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상당 부분 좋습니다. 정치인들도 뭐 내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다수의 국민이 이런 걸 원한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모색을 해나갈 테고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 모색을 해나가면 또 이 시간을 흐르면서 우리의 옵션이 훨씬 더 발달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지 한 6년 전쯤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가타부터 대답을 안 해버리는 얘기로 이게 했던 사람들이 요새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지지와 얘기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우리한테는 새롭게 열리는 여러분들의 미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을 내립니다.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보면 다시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를 하나쯤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디자인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줘야 뭐 정치 시스템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 대치 문제나 모든 얘기들을 풀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단추들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저만 내는 게 아니라 젊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보면은 많은 스튜디오 얘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롭게 갑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우리가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가 만나 지금까지 도에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도가 사람에게서 어떻게 배어나오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덕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를 베푸는 일 또는 그 은혜를 입은 일을 덕이라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하고 덕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덕은 그와 사뭇 다릅니다. 함덕지후, 비어적자. 덕을 두텁게 품은 이는 갓난아이에 견줄만하다. 흔히 덕이 두터운 사람이라 하면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까닭으로 덕이 두터운 이를 갓난아이에 견주었을까요? 갓난아이를 보면 작고 여리며 사랑스러운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갓난아이에게서 억지로 꾸며 보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그칩니다. 울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재어보고 울지 않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 뿐입니다. 어제 운 것을 오늘 샘하지 않고 오늘 운 것을 내일까지 지니고 가지 않습니다. 귀를 헤아리지 않으니 남기는 것도 없습니다. 셈이나 꾸밈 없이 품은 것을 그대로 내보일 뿐입니다. 덕이 두터운 사람을 갓난아이에 견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높은 덕은 덕이라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제 덕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덕이 있다 여기지 않으니 이를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일을 되짚거나 남의 눈을 살필 일도 없습니다. 그저 도가 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재지도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갓난아이처럼 말입니다. 덕이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리어 덕이 있다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덕이 있다 여기니 그 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되짚어보고 남의 눈을 줄곧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임 하나하나에 애를 쓰게 됩니다. 상덕 무위 이무 2위, 하덕 위지 이유 2위. 높은 덕은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위한 함이 없다. 낮은 덕은 행하는데도 무엇을 위한 함이 있다. 앞서 도가 무위, 곧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 도가 사람에게 배어나온 덕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낮은 덕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합니다. 높은 덕에는 그런 마음이 얹혀있지 않으니 억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하는 바 없이 한 일이니 내세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덕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선행 무철적, 선언 무하적. 잘 다니는 이는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잘 말하는 이는 흠을 남기지 않는다. 서툰 수레꾼은
신창의 바퀴를 박아 헛돌게 합니다. 그 자리가 파여 자국만 남깁니다. 노련한 수레꾼이 지나간 길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무른 땅을 돌아가니 수레를 힘으로 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매끄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밀어붙일 일이 없습니다. 잘 말하는 이가 앙금도 흠잡을 것도 남기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그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일이 잘 이루어졌으나 그 공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고 원망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을 대하는 일로 좁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인자, 불선인치사, 불선인자, 선인치자.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다. 세상은 사람을 둘로 가르고 우열을 나누려 합니다. 쓸만한 자와 쓸데없는 자, 훌륭한 자와 모자란 자. 그렇게 갈라놓고 한쪽을 치켜세워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나아지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덕을 지닌 이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달리 대하지도 않습니다. 한쪽은 스승이고 다른 쪽은 그를 바치는 바탕이 되어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을 이끈다는 말은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선한 사람의 바탕이라는 것일까요? 선함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선하지 않음이 있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떤 누구를 선하다 하겠습니까? 보자, 만물주요, 선인지보, 불선인지소보, 인지불선하기지요. 도는 만물의 깊은 자리에 있으니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보존하는 것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한들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도는 만물의 깊은 자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선한 사람뿐 아니라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는 사람을 가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한 사람에게 도는 보배입니다. 몸속 깊은 자리에 도가 있음을 알기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는 보배가 되지 못합니다. 도를 지니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도가 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였습니다. 도가 사람을 가려들지 않듯 그도 사람을 가려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가 똑같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이는 가엾이 여겨 거두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에게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애초에 버릴 까닭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가 사람에게 베어 나온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갓난아이가 그러하듯 재지도 꾸미지도 않고 스스로 지닌 덕을 덕이라 여기지 않으며 앞에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가려대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을 높은 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 말들을 지켜야 할 법처럼 삼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리 다짐하고 지키려 드는 순간 그것은 낮은 덕이 됩니다. 높은 덕은 덕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오늘 잠시 빌려 쓴 덕이라는 말조차 잊으셔도 좋습니다. 덕은 그 말을 잊고도 그저 도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덕을 사람에서 세상으로 넓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2: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3: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4: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3: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안 갔죠?
5: 불러준 건 합쳐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6: 제가 얘기하려고 나빠.
7: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6: 별로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8: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9: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11: 아, 그래요?
10: 왜냐?
12: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3: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14: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12: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15: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이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예, 최악 얘기요? 아이고, 뭐라는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에이그, 별거 있겠어? 괜찮아요, 뭐. 뭐가 걱정이 돼요? 제일로 이쁜 나인기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기요. 포기는 배추. 아이고.

0: 아무튼 뭐든 해보는 겨.
1: 예,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꿈을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EBS 기획 강연 청년에게를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제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스입니다. 아, 그러 전에, 야, 이 친구가 강연을 해요? 아, 이게 약간 격이 안 맞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왜냐면 이 친구 이런 걸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거 봐야겠는데요. 예. 자, 강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배치수입니다. 꽃하는 아저씨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이 아저씨가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뭐 부모님들은 개 좀 반가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라디오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성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순수히 제 얘기라서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좀 조금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전라도 저 끝에 해안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당시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7남매를 쭉 낳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낳으시고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저는 일단 엄마가 없었죠. 그리고 장성한 형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실은 제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긴 시간 놓여 있었습니다. 약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살고 있는 애를 이러저런 뭐 사정으로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뭐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제 위로 누님들이 저 막내 제가 똑똑한 애인데 이거 데려가서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저를 소위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좀 쓸쓸했던 아버지가 좀 흔쾌히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누나들이 거의 뭐 작전을 펼치다시피 해서 저를 이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전학 과정을 이걸 해질 못했네.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게 초2, 초3 올라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내내를 소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가 지냈어요. 상황이 그래서인지 또 누나들 손에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인지 빨리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컸고 그 나이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의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 제도권 안으로, 저 궤도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진짜 어린 나이에도 그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동네 친한 친구들이 다 좋은 애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딱 있었어요. 요즘에 아마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막 58명. 그러니까 그 시절에 초등학교는 뭐, 야, 어마어마했어요.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뭔가를 했다고 얘기할 것 같죠? 오후반 애들이랑 오전에 놀아요. 얘네가 학교를 가. 그때쯤에 애들이 크로스가 돼서 오전반 마친 애들이 와. 걔네랑 또 놀아. 그래서 심지어 주변 아이들은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온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저를 이제 친구들이 잘 챙기고 같이 놀아줬는데 그럴수록 더 그 공포감 및 상실,

인간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공포감과 소외감,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영혼이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아예 갈라져야 되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까딱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시기였었어서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이 경험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 삶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면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찍어주시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없어요. 예. 그러게 초등학교를 절반이라도 다녔으면은 조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절반 이하로 다녀서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마 이 졸업장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 그래서 결과가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믿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그 도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느냐 에 따라서 이 졸업장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픈 또 과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조금은 안다. 예, 지금 그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래서 그런 어떤 방황 아닌 방황기를 보내면서 누나들이 계속 챙겼어요, 저를. 이러이런 상황이 되고 네 나이가 되면 다시 중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검정고시란 제도가 있어. 뭐 이런 걸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 같고. 결국 전 검정고시 봤습니다. 그 공백기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이렇게 뭐 막 4년 내내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사정보용어사전 이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연두색의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거나 보고 있을까? 그것을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 중간에 배움의 공백이 있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는 게 많은 애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자나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발음 기호 뭐 이런 걸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안 했는데 저는 다른 걸 안 하니까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 필기체 이런 것도 잘 썼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불안감을 그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6학년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검정고시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라는 이제 제도권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진짜 꿀등이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한 거랑 별개로 와 확실히 그 공백이 있긴 있더만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누나들이 각종 무슨 그 당시에 마이마이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막 당근으로 걸면서 뭐 몇 등 하면 이거 사줄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데 전 효과를 봤어요. 그거 가지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와서 하게 됐고 그렇게 다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으로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들은 사회가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혹은 잠깐의 어떤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제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청년에게라는 말로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 자식들도 청년이에요. 지금 25,
19

그런데 얘네들에게 제가 늘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제가 매일 등교를 시켰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그러니까 내 자식이자 청년에게 얘기해줄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항상 해줬던 얘기는 착한 게 무기가 된다.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될 거고, 그 착함으로 인하여 네가 얻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시기를 거친 얘기를 해드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버텨냈더니 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더 날개를 달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을 했어요. 선함, 착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세상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의 저 본성에는 착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제가 확신해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라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방황의 시기를 얘기할 때그 친구들이 거의 이 학교를 나온 애처럼 보이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다 뻘쭘할 정도로 그 좋은 친구들 덕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요. 또이 얘기 왜 꺼냈냐면, 나부터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만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오로지 내 자식 위주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애 만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면 내 주위에도 이상한 애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만큼은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마 다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에 나 또한 좋은 친구가 돼줘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만 남기고 간다면 첫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선함, 착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제가 기성세대로서 청년을 둔 아버지로서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고리타분할 겁니다. 그리고 야, 기껏 저 아저씨도 결국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더라도 선험자이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편이다,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100% 믿어라. 그 선험자가 100% 내 편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인간은 굉장히 교육적이 돼요. 기왕지사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라는 기록에 남잖아요. 듣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기록.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누군가의 좋은 얘기를 해줄 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경험과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담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심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 형제, 뭐 주위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심일 뿐더러 굉장히 고민 끝에 아주 그 정리가 잘된 좋은 말들일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거고, 지겹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위 모든 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0: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틀비틀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2: 감독님,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B 시간이에요.
3: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4: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2: 아니...
4: 혁명이 필요해. 단두대.
5: 답답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2: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나 오늘 일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에라 모르겄다.
5: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시끄러워.
2: 정숙.
6: 아니 담배 하나.
2: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6: 끝장냅시다.
2: 진짜 마저 죽으면
6: 수염 내놔요.
2: 사랑해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요.
7: 발언했으면 유전자라던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8: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9: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아,
7: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9: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유전학입니다.
10: 후성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대 환경을 25:75로 말씀드려요.
7: 와, 환경 75요? 후성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10: 유전학적으로 네. 잠재력이 있다. 그게 거예요.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7: 아, 후성유전학이다.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10: 있다.
7: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10: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7: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 라고 해서 동네에서 친구의 친구를 뭐 아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약간 관심이 약간 생기는 건가요?
0: 약간 로맨틱하게 변할
1: 이성으로서?
0: 수도 있고요. 뭐 그러기에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다가 친구끼리 오히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예. 잠깐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0: 맞아요.
1: 너네 둘이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면서 약간 또 질투도
0: 약간
1: 나요.
0: 약간 질투도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런 시츄에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스펠링도 알아야 되겠죠.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알라이. 두 번째 미션은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둘이 친해질지 몰랐던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0: That's
1: 좋으니까라는
0: right.
1: 의미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를 더 깊게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짜잔! How do you know that guy?
1: 아! That guy? You know?
2: How do you know that
1: How do
2: guy?
1: you?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2: How?
1: 이렇게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 같은 초등학교.
2: Sorry.
1: When we were young,
2: Young.
1: same school.
2: Oh,
1: Yes.
2: elementary. Oh,
1: Cool.
2: same
1: Yeah, same
2: school
1: school.
2: when you were young.
1: Yeah.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No? Around?
2: Yeah, I think I've seen him around here and
1: Ah,
2: there sometimes.
1: 둥글게 둥글게
2: Sorry?
1: around? 둥글게
2: Here
1: 둥글게.
2: and there,
1: Ah, here and there. You
2: sometimes,
1: see?
2: �ybe last week, 2 weeks
1: Ah.
2: ago. Yeah.
1: 너는 둘도 되게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2: Fighting.
1: no. 그 저기 him, you and close.
2: Close?
1: Be close.
2: I don't know him.
1: 아니, 앞으로. Future. In the future.
2: In the future? Really?
1: 응. 친구해. Let's be friend.
2: Me? Oh, you
1: 예.
2: think so? 오, 오케이.
0: 네,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네네.
0: 아차 잘못하면 진짜 약간 로맨틱한 스토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1: 그쵸. 저또
0: 거.
1: 그런 거
0: 아,
1: 좋아하거든요.
0: 그렇군요. 네.
1: 예.
0: 자, 어찌됐든 내용 자체에 우리가 쓸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1: 네.
0: 같이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know that guy?
4: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4: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우리 첫 문장 볼게요. 너저 남자애 어떻게 알아? 오.
1: 오. 그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너?
0: 어떻게? 넌
1: 너
0: 아니.
1: 알아? 저 남자애네요. 그럼
0: 남자애를.
1: 남자애, that a boy 할게요. 저 소년, 남자. Yes.
0: Okay, 자, how, 어떻게, do you know, 너는 아니, that boy를, boy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guy로
1: 아,
0: 가겠습니다.
1: guy.
0: 이게 boy하고 guy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근데
1: 예.
0: 진짜 우리는 왜 boy 하면 소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조금 어린 친구에게?
0: 맞아요. That's
1: 아.
0: right. 그래서, 근데 꼭 그게 boy가 무조건 자기보다 한참 어려야 된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1: 네.
0: 또래들끼리 얘기할 때는 guy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의문문이 나왔죠.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1: How?
0: 자, how라고 하는 거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1: 어떻게?
0: 어떻게? So, 방법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상태를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떻게 알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어순 항상 뭐라고 그랬죠?
1: 의문문.
0: 의문문 뒤에는 질문이
1: 의문문.
0: 가야 돼요. 질문,
1: 질문.
0: right? 평소문이 가면 안 됩니다.
1: 네.
0: 그쵸? Right?
1: 그쵸,
0: So,
1: 그쵸.
0: you know. 이런 평소문이 가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이렇게
1: 아하.
0: 질문이 항상 어순이 완성이 돼야 돼요. So,
1: 네.
0: 우리 how 뒤에 질문 어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어가는 걸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아마 단련이 좀 되계실 것
0: 꽤나 많이
1: 같아요.
0: 트레이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0: 반복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자, how, 어떻게, 뭐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1: 소프트웨어.
0: 설치하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치하다?
1: 설치하다? Fix.

0: 아, 그거는 고치는 겁니다.
1: 고치는 것도 설치
0: 아,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0: install이라고요.
1: 워.
0: install.
1: 인스톨?
0: 예.
1: 그럼 어디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0: 아닙니다.
1: 어, install?
0: install, 인스톨.
1: install.
0: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1: 에?
0: 제가 어떻게 그거 설치해요? 인데요.
1: 아, how do I install
0: 그것.
1: it?
0: It. Oh, very nice. Oh, not bad, not bad, right?
1: 오, 오.
0: So, how do I install it? Right? So, do I install it? 이거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제가 그걸 install 하나요? 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Very nice. 자, 이번에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뭔가를 알아내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알아내다.
0: 물건 찾아내는 건 뭐예요?
1: 물건 찾아내는 거는 find.
0: Find, right?
1: 예.
0: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붙이면 사실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1: Look into?
0: 아,
1: Look
0: find 뒤에 뭐만 넣으면 돼요?
1: find
0: Find.
1: out.
0: 오,
1: 오.
0: 나이스.
1: 다
0: 오케이.
1: 갖다 붙여봐요.
0: 아, 다 붙여봐요.
1: 예.
0: 자, find out이 알아내답니다.
1: 네.
0: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1: How did you find out it?
0: 오케이. 요거는 find out만 해도 되고요. Find it out.
1: Find
0: 뭔가
1: that out.
0: 목적을 넣어도 되고요.
1: 아, 가운데에
0: 괜찮아요?
1: 들어가야겠군요.
0: 괜찮아요. Right. 자, let me show you. So, 이왕이면
1: Did you find
0: 오늘
1: out?
0: install, 설치하다,
1: 네.
0: 그리고 find out, 사실을 알아내다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두면.
1: Yes.
0: 그런데 이것을 알더라도 이걸 질문 어순으로 쓸수 없으면 안 되겠죠.
1: 네.
0: Right? So, you found out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라 did you find out? 넌 알아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줬습니다.
1: 네.
0: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How do I install it?
1: How do I install it?
0: How did you find out?
1: How did you find
0: 자,
1: out?
0: 이번에는 너 어떻게 알아? 저 남자애를. 자,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guy?
1: How do you know that guy?
0: Al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We went to the same 초등학교. 그쵸?
0: 우리는 갔죠.
1: 우리는 갔다 같은
0: 어허.
1: 초등학교를.
0: Yes.
1: 예. 여기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0: 초등학교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아, 제가
0: 스펠링.
1: 초등학교를 알긴 알아요. 예.
0: 오케이.
1: 킨덜가튼이 그, 저기, 유치원.
0: 오케이.
1: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저기, 엘리멘터리.
0: 호호.
1: 엘리멘터리. 그 다음에 스쿨까지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0: 긴 것을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케이.
1: 아,
0: 좋아요.
1: 힘드네요.
0: 자, elementary school.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저게 맞나? 내가 쓴
1: 그러게요.
0: 게 맞나? 엄청 고민이 되실 것
1: 아, 이렇게
0: 같은데요.
1: 긴 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0: 자, 95% 맞았습니다. T A
1: ARY예요?
0: R Y예요. 터리가
1: 아,
0: 아니라 그죠?
1: 에터리.
0: 예,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스펠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lementary
1: 맞아요.
0: school. 사실 그런데 이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또 나라에 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어떤 지역의 몇번 school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lementary school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나온 김에 슬기 씨가 방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1: 네.
0: 어디 간다고요?
1: 유치원.
0: 유치원 얘기를 했죠.
1: 네.
0: 이거 제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1: 아.
0: 유치원 이거 많이들 실수합니다.
1: 어린이집은 왜안 나와요?
0: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
1: 시간
0: 이러실 것
1: 없어요.
0: 같아서.
1: 네. 킨더예요, 킨더. 킨더.
0: 아하.
1: 갈든 아니거든요. 갈튼 아니에요, 이거?
0: 오,
1: 갈튼.
0: 잠깐만, 단어 두 개입니까?
1: 두 개.
0: 두 개.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정답.
1: 어?
0: 아, 원
1: 아, 다
0: 워드입니다. 원
1: 왔는데.
0: 워드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높게 사고 싶은 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garden이라고 잘못
1: 나도
0: 써요.
1: 갈든이라고 쓰려
0: 맞아요.
1: 그랬어요.
0: 대부분, 왜냐면 garden이 정원이란 뜻의 단어가 있다 보니까,
1: 네.
0: 킨더가든, 킨더가든. 이건 마치 원래 옷 입을 때 cardigan인데,
1: 네.
0: 가디건이라고 읽는 경우 많죠?
1: 맞아.
0: 실수예요. 그래서
1: 아.
0: "이것도 garden이 맞습니다.
1: 얼튼.
0: kindergarten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garden 발음할 때, T 사운드를 거의 안 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kindergarten처럼 은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So
1: 네.
0: kindergarten or

0: kindergarten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elementary school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The same.
0: right? same이 뭐죠?
1: 같은.
0: right. 뭔가 쌤쌤, right?
1: 네.
0: so the same 이거 항상 제가 알려드릴 때얘 같이 넣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정해져
1: 네.
0: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한정하기 위해서 더를 넣는 거.
1: 그 같은 초등학교 이런
0: 맞아요. 그래서
1: 느낌.
0: 이거를 항상 그냥 same 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same 뭐뭐 이렇게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이 뭐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색들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색들이 뭐예요?
1: 이 색들?
0: These
1: These colors.
0: 복수니까 these colors,
1: 예.
0: right? 근데 같다. These colors are.
1: These colors are same. At the same.
0: 그렇죠. 지금 또 놓칠
1: 아,
0: 뻔했죠. Right.
1: 맞아요.
0: So these colors are the same. 자, same은 다른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그럼 어때요? The
1: The
0: same
1: same watches.
0: Watch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So 나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I have the same
0: Watch
1: watch.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형용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they're the same.
1: 네.
0: 그걸 끝날 수도 있고 the same 뭐뭐야.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명사 앞에서 꾸민 거죠. 그렇죠?
1: 네.
0: The same 한 elementary
1: Elementary
0: school이다.
1: school.
0: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colors are the same.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Oh, I have the same watch.
1: I have the same watch.
0: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비슷한 뭐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이거 지난번에
0: Oh,
1: 했잖아요.
0: yeah.
1: 네, 비슷한 거는 제가 그 옷을 또 비슷하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펠링이 근데 좀 헷갈리네요. Similar.
0: 맞아요. 그때
1: 네.
0: similar look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0: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similar 맞습니다.
1: Yes.
0: 어떻게 보면은 the same, similar, different 이런 것들 친구로 같이 가져가 줘야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어디에 간다라고 할때 지금 뭘 썼어요?
1: Went.
0: Went, right? So 현재형은 go to 어디예요?
1: 네.
0: 이게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도 go to 어디라고 하지만 나 학교 다녔어라고 흔히 말할 때 그죠?
1: 그것도
0: 그런
1: went가 돼요?
0: 개념도 go to 어디,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긴 지금 과거지만
0: 네.
1: 나 초등학교 다녀. 뭐
0: 네.
1: 이러면은 I go to.
0: I go to.
1: 그렇게
0: 그러면 나
1: 쓰면 되는 거죠.
0: 다닌다. 현재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1: 그쵸?
0: 다니다. 근데 그거 조금 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1: 아,
0: 쓰시면 되겠습니다.
1: 편하게.
0: Right. 읽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다음 볼게요. 동네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쟤 우리 어디 거의 살지 않아? 막
1: 이제 나
0: 이러면서.
1: 직죠.
0: 네.
1: Yeah. I've seen him around. 나 그를 본적 있어? 주변에, 주위에서. 근데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0: 말투가 약간 본적 있어?
1: 아,
0: 라는
1: 있는 것
0: 그런 것
1: 같아.
0: 같아.
1: 아,
0: 네.
1: 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I think. 나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0: 너무 좋아요. 네.
1: 오.
0: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Right?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I think, 뭐, 직역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1: 저
0: 있겠죠. 그렇죠?
1: 솔직히 I guess랑 조금 헷갈렸어요.
0: I guess. 그런가 보네. 그거는 꽤나 확신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 중립적이죠, 얘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줄인 거죠?
1: Have.
0: Have. 그리고 see는 현재형이 아니라 PP
1: PP.
0: 형태입니다.
1: 네.
0: Have PP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Have PP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더 많이 쓰는 거가 바로 경험을 얘기를 할때 Have
1: 네.
0: PP를 씁니다. 뭐 해본 적 있다. Right? So 여기서는 과거의 한 순간.

0: 봤다라는 거 강조가 아니라 그냥 본적
1: 있다.
0: 있다.
1: 에.
0: 그겁니다. So have BP 썼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1: Yes.
0: 혹시 하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
1: Hippo.
0: Hippo,
1: 네.
0: right? 자, hippo를 나본 적이 있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 하마 본적 있다? 그러면.
1: I've seen hippo.
0: 하나니까?
1: I've seen a hippo.
0: 그렇죠. I've seen a hipp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I saw 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그거는 단순하게 과거에 한번 봤다라는
1: 봤었어.
0: 느낌이라, 뭐뭐 한적 있어 할 때는 have BP 쓸 거고요. 자,
1: 네.
0: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는 짚어볼게요. 그리고, 왜냐면, 이 병작을 또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see him around 에요.
1: 네.
0: 여기서는 PP 형태를 썼을 뿐이지만, 자, see someone이라고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1: 그쵸.
0: 근데 around가 저번에,
1: 예.
0: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느낌?
1: Walk around.
0: Walk around, jump around,
1: Run
0: right?
1: around.
0: Yes.
1: Yes.
0: 그래서 see someone이 아니라 see someone around 하면, 주위에서 나 봤는데? 나 주위에서 뭐가 보여.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So, 예를 들어서 have PP 이대로 그대로 써서, 나 그녀를 본 적이 있어. 나
1: 오.
0: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를.
1: I've seen her around.
0: 그쵸, I've seen her around. 그러면
1: Yes.
0: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자, 매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Every time.
0: Every time도 나쁘진 않은데,
1: 네.
0: all the time 써볼게요.
1: All
0: All
1: the
0: the time.
1: time. All the time.
0: 매번. 오케이. 나는 그를 매번 주위에서 봐. 오고 가면서
1: 오.
0: 이상하게 커피숍 가면 걔가 있고, 뭐, you know, 문방구로 가면
1: 예.
0: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나 보인다.
1: 네.
0: 현재형으로.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the time.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이러면서
1: 네.
0: I see him around까지면 또 문장이 돼요. 그쵸? 나는 그가 주위에서 보인다. 근데 언제? All
1: All the
0: the time.
1: time.
0: 매번.
1: 아, 그렇게 주변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0: 거기까지 생각을
1: 어느
0: 못했네요.
1: 정도,
0: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약간 나를
1: 에,
0: 따라다니는 게될
1: 그래서
0: 수도
1: 우연을
0: 있다.
1: 가장한 필연,
0: 그렇군요. 또
1: 에,
0: 드라마로.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I have seen her around.
1: I have seen her around.
0: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1: 네.
0: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그쵸. 이게 둘다 아는 입장에서, 얘네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0: 맞아요.
1: 친하게 지낼 수
0: 근데
1: 있을 것
0: 약간 그럴 때
1: 같은데?
0: 뿌듯하지 않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1: 그쵸.
0: 친구들끼리 또 친해지면, 또
1: 맞아요.
0: 괜찮은 거 있죠.
1: 그리고 또 셋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면 또 재밌거든요. 둘보다
0: 재밌어요.
1: 재밌습니다. 예.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자, 나는 생각해.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좋아요.
1: 예, 나는 너희 둘도, 여기 주어가 너희 둘이네요.
0: 네.
1: Will get along.
0: 뒤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1: 이거는
0: 같아요.
1: 뭐 잘,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0: 뭐 이렇게 된다.
1: 네. 그럼 너희 둘이니까,
0: 너희 둘입니다.
1: 그러면 너희, 일단 너희 써요. You,
0: You.
1: 너희 둘다 보스. You, boss. You, boss will get along.
0: Okay. You both.
1: You, boss.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엄청 사실 간단해요.
1: 그래요?
0: 둘이 뭐죠?
1: Two. You
0: You
1: too?
0: too. 이거
1: 아.
0: 이렇게 쓰면, You too 뭔가 어색한데? 너도 마찬가지 할때 TOO랑 헷갈릴 것 같은,
1: 맞아요. Me
0: 그쵸?
1: too, you too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너희 둘이라고 할 때, you both라고 하면 너희 둘이 같은 다른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 너무 간단하죠. 그쵸? 너희 둘, you two, 뭐 you
1: Yes.
0: three 이런 것도 돼요. 너희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를 아예 통째로 모르겠죠. 그쵸?
1: 맞아요.
0: Get along well.
1: 너무나
0: 왜냐면,
1: 썰어요.
0: 덩어리여서 그래요. 얘는
1: 아.
0: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get along 이거 자체가
1: 네.
0: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 아.
0: 그 뒤에 사실 well, 잘이라는 게안 붙어도 나름대로 get along 하면 별 문제가 없구나 라는
1: 네.
0: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et along well 하면 아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싸우지도
1: 통하고,
0: 않고 아주 좋아요.
1: 네.
0: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할때 get along well. 과거형은 get이 아니라
1: 갓.
0: got along well
1: 예스.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그냥 팩트를 전달해 볼게요.
1: 네.
0: 우리는 잘 어울려.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0: We
1: well.
0: get along well,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좋겠어.

0: 그러길 바라.
1: 네.
0: 하면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1: I hope.
0: I hope. 자, 나는 바란대요. 내가 잘 어울려 지내기를. 누구랑? 그녀와. 자,
1: 아하.
0: 그러면 난 바래.
1: I hope
0: I hope 해. 내가 잘 어울리기를.
1: you
0: 내가.
1: I get along
0: Well,
1: well
0: 그녀와
1: with her.
0: with her.
1: 어.
0: So 여기서는 with를 안 썼지만,
1: 네.
0: 누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
1: 어,
0: 거야.
1: 그쵸,
0: With
1: 그쵸.
0: her, with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So 첫 번째 거는 정말 난이도 zero에 가까워요.
1: 그죠?
0: 우린 get along well 해.
1: 주어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네요.
0: 맞아. 두
1: 네.
0: 번째는 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구나. Right? 아, I hope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좋겠어. I hope I get along well. But with who? Oh, with her.
1: Her.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체를 주어로 쓰면은 뭐 with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1: 그쵸.
0: Alright? 그래서 we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잘 어울리는 거니까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So
1: 구체적으로.
0: with her 추가해
1: Yes.
0: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1: We get along well.
0: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1: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well 대신에 fine을 쓰면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1: 어,
0: 뭐냐.
1: find도 근데 좋다라는
0: 이것도
1: 건데?
0: 결국 잘 어울리긴 하지만
1: 네.
0: 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약해져요.
1: 뉘앙스 제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0: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네, 미션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You too will.
0: I think.
1: I think you to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The same 하고 명사 하면은 같은 명사. 물론 the same을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1: 네.
0: 나 똑같은 시계 있어. 나도 같은 시계 있어.
1: 오? I have the same watch.
0: Alright. 두 번째, 이것들은 같은 색이야. 이 색들은 같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그렇죠? Very nice.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에.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Ver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watch. These colors are the same.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다음은요. Get along well.
1: Yes.
0: 아예 붙여서요. 가봅니다. 우리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well.
0: That's it. 걔랑, 자, 그녀랑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난 봐라.
1: I hope.
0: 내가 잘 어울리길

0: get along well with her.
1: 그녀와 with her까지. Very nice. 자, 세 번째.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자, 난 생각해.
0: I think
1: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0: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Very nice. Alright.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Alrigh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3: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3: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do you know that guy?
0: Ah,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4: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4: Really?
0: Yeah.
4: Me and him?
0: Yeah, it's good.
4: Okay.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작 퀴즈 정답 지난 시간 거 알려드릴게요.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1: Right, what time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the same 명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똑같은 문제 있어. 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오.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이병작 하실 때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목소리 키우는 거
0: 네.
1: 그리고 처음에는 좀 목소리 키우는 거로 시작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약간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연기하듯.
1: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젠슨 황 씨가 너무 그 내가 생각하는 얘기를 했더라.
1: My first job before CEO was a dishwasher, and I did that very well. In a lot of ways, I was serious when I said I was a good dishwasher. I was probably Denny's best dishwasher. I planned my work. I was organized. You know, I was mise en place, and then I washed the living daylights out of the dishes.
0: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럼 이거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안녕하세요. 방송인이면서 꽃 팔고 있는 배칠수입니다. 처음에 그 우리 작가님하고

살면서 살기. 이게 첫째, 둘째 누나가 뭐형 커버하고, 뭐 셋째, 넷째 누나가 저 커버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떤 제복 입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적은 월급도 또막 모아가지고, 심지어 군 생활하실 때도 그 월급을 모아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저 데리고 사는 자취방에 생필품 사주고 가고, 뭐 하여튼 형제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저 또한 그래도 뭐 하나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기역 히읗 신문, 지금도 있는 위력 일간지, 노란 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야 신문 남는 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뭐 50원, 100원씩 줘요. 야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 팔아서 하드 사 먹고 그래가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뭐 경양식집에 접시 닦기, 그리고 호프집에 서빙, 뭐 기타 등등 그게 잘 보면요. 우리 때가 시급이 800원 정도 했었어요. 접시 닦기는 900원이야. 네, 그리고 광장 호프 이런 데좀 힘들어요. 거기도 900원. 좀 힘들더라도 단가 더 나가는 거 하자.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런 걸 했고, 그 단순한 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사장님들이 그걸 1,000원을 줬어요. 야, 너는 내 1,000원 줄게. 그렇게 주셨던 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굵직한 어떤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적인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목적 없는 방황의 시절이 조금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또그 일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인문계학교를 나왔는데 고3 한 4월인가 5월에 제가 스스로 취업을 나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학교를 잘안 가.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공장을 취직하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는 이런 저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광받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애 신분은 고3 학생인 거예요. 그 애매하죠. 그래서 돈은 좀더 많이 버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지만 학생의 본분으로서의 그 학업의 어떤 그런 줄기는 잡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방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진짜 성실하게 한 십몇 년 다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금 늦은 거 아니다. 그 당시 그 판단을 하고 다시 빨리 학교로 가서 잘 어떻게 졸업을 하면서 전문대 진학을 위해서 또 학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서도 다시 또그 공중전화 청소하는 일을 또 해요. 힘들지만 그것도 나름 단가가 괜찮았어. 그래서 그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일 끝나고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좋은 성적으로 전문대에 합격합니다. 입학이 확정된 직후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유 배달도 직원으로 그냥 일하는 알바처럼 하면은 얼마 정도 벌수 있는데 아예 레귤러 하는 아저씨들처럼 내가 우유를 매일매일 주문하고 받아서 그걸 배달을 하고 한달 있다가 수금을 해서 그 우유값을 주고 차액을 가진 즉그 하나의 그 유통업이에요.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첫 시작은 약간 자의반 타의반이었고 작은 욕심 내지는 뭐 갖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에 시작된 거였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기왕 할 거면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몸에 밴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게된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모인 돈도 소찬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나를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 돈은 한 번도 제 주머니로 직접 간 적이 없고 우리 누나한테 갖다 주고 누나가 얼마 주면 그것만 받았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서

0: 근데 군대 제대하고 이런저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쯤에 아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린 나이부터 모았던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사실은 네 이름으로 모아놨다. 금액이 커. 받았어요. 사양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계에 몸담은 지가 2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중에 25년 정도를 라디오 진행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라디오 진행자라는 게 사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딜 못 가요. 제가 그닥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만 어느 누군가는 매일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주일 7일이면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들을만해야 되고 그중에 또 어느 정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또한 매일매일 방송한다라는 물리적인 성실함 외에도 나름 제가 지켜오고 있는 철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술 절대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습니다. 맨정신으로 열심히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게 술기운까지 뭐 숙취로 내가 방송을 한, 아, 그건 상상도 할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S본부 와쇼 한 10년 했고요. 또 T본부 955쇼도 한 10년 했어요. 최양락 형님이랑 M본부에서 13년 정도 했고 그 라디오 드라마를 한 3년 정도 배한성 선배님 및 우리 성우 선후배 한 4, 50명 같이 했고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늘 그것을 이제 지켜왔었는데 유혹을 이겨낸 재미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락 형님이 이게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서 야 너는 형이 인마 넌 별로냐? 너처럼 형이 술 한잔하지 했는데 그렇게 내 빼고 아유 아니다 아유. 실수가 뭐 형을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아, 저 진짜 먹을까 하다 아 지금까지 견지해온 태도가 있는데 너는 왜그안 먹는 거지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술을 드시는 선배들 다 불성실하다가 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만의 기준인 건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집 밖의 공간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이거나 눈빛이 좀 빨갛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제 삶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락 형님이 집으로 가면 그럼 먹는 거지. 오늘 가. 그래서 양락 형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알까기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떳떳하게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저희 세대가 남자 기준 군대 제대하고 회사 좀한 2, 3년 다니는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세대라고들 그랬어요. 뭐 자리도 잡기 전에 소위 얘기한 잘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때에 비할 것도 아니에요. 훨씬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힘든 시절과 심지어 물리적으로 힘들었죠. 저희 때는 정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죠. 이것도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누나들이랑 사실은 이제 자취방 전전하면서 반지하에 많이 살았어요. 반지하가 넓이나 시설 대비 싸거든. 그래서 거의 뭐 장마철 같은 때뭐 자고 있는데 막물 떨어지는 거 맞아보신 분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다가 아니고 이미 이런 소리가 들려. 뚜둑, 뚱.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니까. 한 여섯 군데에서 물이 새. 이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잔다? 막내 누나는 쫙 구석등에 자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무사히 이 정도까지 잤는데, 뭔가 좀 시커해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갖고 이불이 막 젖은 거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왜 쪼쪼해지는 거 있어. 왜 오랫동안 고무장갑 끼고 안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막돼 있는 거야. 서럽지도 않았어. 지금이 오히려 서러워. 그 어린 내가, 지금의 내가 내 어린 나를 볼 때, 그 어린 게, 이렇게 젖은 것은 뭐 힘들어서 그냥 자가지고, 여기가 막 살이 하얘질 정도인데 이렇게 노래 잤네. 그리고 그냥 밝게 얘기한 거야.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압도적으로 가난했지 우리가. 하지만 경쟁 속에서 특히나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재화의 상하폭이 좁았던 시절이에요. 우리 때는 특급 부자나 특급 가난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어. 근데 요즘은 특 가난한 사람과 특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봐. 세상에 저런 게 있고 저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안에서 오는 박탈감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경쟁. 심지어 본의 아니게 좀 어렵지 않게 자랐네. 그 전투력이 좀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근데 세상은 훨씬 더 험해요. 눈에 보이는 건 많고. 자,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실함밖에 없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예, 어느 날 하루 일하는 거딱 보고 어우, 얘 지금 너무 성실한데? 그거는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하루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틀비틀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잠깐씩은 우리 인생에서 뭐 이렇게 조금 빗나갈 수 있고 뭔가 놓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는 판단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에 대해서 빨리 그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또한 조금 비틀어져 있지만 이 끝은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소중한 나의 하루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시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잡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나는 일자로 잘와 있더라. 지금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성실함을 이야기하기에는 단편적인 태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지금 내가 약간 주변에서 평가가 성실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절대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먼 훗날 내가 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좀 힘겹더라도 예, 정말 그한끗 차이에 미세한 차이에 그 힘듦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겨내냐 덜 이겨내냐 더 많이 포기하느냐 조금만 포기하느냐 같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 차이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글쎄 모두가 어쩌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과 비슷한 걸 해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노라라고 얘기하더라. 아저씨 얘기 말고도 뭐 많이 들었어요. 다들 뭐 돌이켜보면 잘 사셨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면, 배척하지 않고 들으면, 모두가 같은 강도의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순 없지만, 내가 힘듦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했을 때, 저렇게 산 사람도 있었지. 내가 저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덜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끔씩 한번 힐끗 볼수 있는 액자처럼 기억으로라도 걸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선함, 착함을 이번 참에 동원하셔서 기성세대의 그냥 지 얘기 같은 이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는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의 선함담은 대체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꼭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 저는 기회 전에는 늘 무조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어쨌든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잡고 성공도 많이 하려면 도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진짜로 내면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과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들을 다 이겼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4: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5: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6: 어우, 어마어마하게 큰다.
5: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7: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4: 제가 얘기를 하려고
8: 나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요.
4: 결론 계약 안 된다고요, 아빠랑.
9: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0: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12: 아, 그래요?
11: 왜냐?
13: 가자, 출발!
14: 어우, 마을이 크네.
13: 어우,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아유, 잘하네.
15: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16: 자, 여기 기다리세요.
17: 거기 앉아 있어.
18: 왜 다 떠나는 거? 나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0: 은퇴 후 섬으로 들어간 남자가 있습니다. 섬은 형제 낭만 놀이터.
1: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보네.
0: 이곳에서라면 마음껏 즐겨도 좋습니다.
2: 친구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3: 정말 맛있는 분이라니까.
0: 아궁이에선 전어 냄새가 폴폴. 가을의 맛도 풍성하다죠.
3: 대가리부터 내가.
2: 너무 맛있다.
1: 마냥 그리워 오곡도가.
0: 모든 것이 익어가는 계절 오곡도로 갑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품에 오곡도가 있습니다. 1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섬마을. 이장 이돈수 씨는 당산나무 앞을 정갈하게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 음력을 정월 초이튿날 되는 것 같으면 여기 당산제를 지낸다고. 올해 새끼 꼬고 그때 해왔는 동네 사람들 소원을 갖다 한 개씩 다 한지에다 적어가고 저기에 다 꼽아놨잖아.
0: 태풍에 한쪽 가지가 부러진 후방나무는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마을 당산나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만큼 돈수 씨도 나무에 정성을 다합니다.
3: 섬에서는 뭐 샘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도 줄을 다 치놨잖아.
0: 비가 많이 내려도 넘치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샘.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3: 예, 이거 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보겠어요. 이게 정말 맛있는 물이라니까.
0: 이 마르지 않는 샘.

0: 덕분에 대대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죠. 돈수 씨는 샘의 맑은 물로 정성스레 질기를 닦습니다. 물을 길어 정화수로 올리고 매일 아침 당산나무 앞에 조용히 마음을 모은다는데요.
1: 아니, 나는 그냥 뭐 여기 갖고 동네를 좀 안일을 갖다가 하고 여기 살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 좀 뭐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0: 사실 바다가 좋았던 돈수 씨는 25년 전 오곡도 풍경에 반해 작은 흙집 한 채를 샀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직접 고치고 가꾸며 조금씩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죠.
2: 이 구들도 이장님 다 아신 거예요?
1: 아, 이거 구들 놨고 뭐 방 두 개 틔우고 한다고 한 1년 걸렸습니다. 야,
2: 언제부터 여기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장님?
1: 그 뭐 회사 생활을 갖다 한 40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들어온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이 가꾸다 보니까 이제 내 아지트가 된 거지만 그런 것들 처음 왔을 때는 막 풀이 이만큼 나 있고 이랬어요.
0: 사시사철 생동하는 계절 따라 산 지 2년. 자급자족해 살아가는 일상도 돈수 씨에게는 그저 즐거움입니다.
1: 옛날에는 막 그 뭐 한번 필이 꽂히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저녁에도 막 불 켜놓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힘드는 것 같으면 그냥 쉽니다. 그냥 잠도 자고. 그래 할 이유가 없으니까.
0: 은퇴와 함께 찾아온 인생 봄날. 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돈수 씨의 형 이봉수 씨입니다.
3: 은퇴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이순신 장군 전적지를 주로 바닷가로 돌아다니는데 전부 바다가 다 이순신 전적지예요.
0: 은퇴 후 동생이 섬 생활에 빠졌다면 형이 빠진 건 이순신 장군.
2: 이게 무슨 지도예요?
3: 이게 김정호가 그린 동여도라는 지도거든요.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이제 남포인데 이순신 장군의 말에 의하면은 밤중에 노를 재촉해가지고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와서 여기서 진을 치고 밤을 세웠다. 그렇게 나와요.
2: 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순신 장군의 그 흔적을 쫓아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3: 예, 제가 그 공직을 끝내고 낚시꾼들 따라다녔는데 낚시꾼들 눈에는 고기만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더라고요.
0: 은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 기록하고 책으로 펴내며 이봉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3: 제일 행복한 사람이 노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돈도 조금 벌고 그러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신이 나죠 뭐.
0: 그 신나는 일상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섬 여행은 또 다른 즐거움.
3: 아, 오곡도 갑니다.
2: 오곡도요?
3: 예. 아, 그 가면은 내 그 동생 이돈수 오곡도 이장이 살고 있죠.
0: 일주일에 두 번뿐인 여객선 대신에 낚싯배를 타고 갑니다.
3: 예.
2: 예. 안녕하세요.
3: 아, 이거 저 내 옛날 그 고등학교 친구들. 아.
0: 섬에서 친구들과 자유를 누리는 것. 남자들의 로망이라죠.
4: 저는 1년에 5번씩 왔어요. 아,
5: 자주 오시나요?
4: 네?
5: 오곡도를 자주 오세요.
4: 어, 좋아요. 그냥 그 여기 마음 편해지고.
5: 네. 그냥 좋아요.
6: 물도 좋고. 네. 한번 오보만 하면 됩니다. 맑은 하늘
0: 유난히 높이. 그렇게 통영에서 100길로 15분을 달려 오곡도에 도착했습니다. 까마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섬. 오곡도에 사는 동생을 위해서 형은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왔습니다.
3: 우리 지금 5개 보내고 5개.
2: 어, 네, 네.
3: 어, 이장님. 그래, 우리 여기 선착장에 있어. 도착했어요. 그래, 천천히 내려오시오. 아.
2: 동생분이세요?
3: 예, 예. 동생이지만 이장이니까 이장님이라 해야지.
0: 전화 끊어지기가 무섭게 동생 돈수 씨가 모노레일을 타고 마중 나왔습니다.
6: 아유, 형님 왔습니다. 가방도 얼른 보내지 뭐. 그냥 다 실을 뺐어. 형님들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0: 마을의 유일한 운송수단이라는 모노레일. 산 중턱에 마을이 있다 보니 무거운 짐만 모노레일로 싣고 나른다네요. 물론 운전자인 이장님은 제외. 형님들은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걸어 올라야 한답니다.
2: 선생님 얼마나 올라가요?
3: 아, 이제 3분의 1도 못 봤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
0: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섬 여행.
3: 아, 대나무 보세요.
0: 그래도 천천히 걷다 보면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합니다.
3: 이게 칡꽃이죠.
6: 그래.
3: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다 이거. 이게 그
6: 등불만 알지.
3: 우리 단편 소설 황순원의 그 소나기에. 네. 소년이 그 소녀에게 이빨로 질근 깨물어 가지고 꺾어서 소녀에게 바쳤던 그 칡꽃이.
0: 칡꽃이 이렇게 생겼군요. 모노레일이 끝나는 곳부터는 직접 지게로 짐을 싣고 올라야 한답니다.
3: 근데 이거 안 집은 게 참 오래됐다. 이게 지게 짝대기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 때.
2: 괜찮으세요?
6: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3: 이쪽으로?
6: 네.
0: 나무지게 없이는 꼼짝하기 어려운 섬. 불편하지만 정겨움은 살아있습니다.
2: 괜찮으세요?
3: 예. 네.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번에. 여기는 뭐, 이거 외에는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어요.
2: 이장님, 이 마을에는 몇 가구나 살아요? 인구가 어떻게 돼요?
1: 지금 상주하는 인구가 10명입니다. 별장 삼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0: 나무 지게를 지고 느리게 걷다 보면 어느새 동생 돈수 씨의 집이 나옵니다.
3: 이건 호박이 아니고 참박이네.
1: 참박 위에 있어.
3: 요, 저 참박 큰데.
1: 그건 내가.
3: 잘했네.
7: 야, 이봉수. 어? 절대 짐을 안 짓는 카메라 있으니까 짐 지고 일하네.
3: 그게 아니지. 동생 물어봐. 내가 그래서 기가 안 맞네.
1: 아, 같이 말지, 솔직히.
3: 어, 힘들다.
6: 이 100만 불짜리 집입니다.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3: 아, 딱 좋다. 아, 시원하기도 하고.
2: 이렇게 딱 올라오면 어떠세요? 도시 있다.
3: 아, 뭐 별로 부러운 게 없죠, 뭐.
2: 동생분이 여기 또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3: 아, 여기 이제 뭐 살면서 이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이장이 높습니까? 이장 형님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이장 형님이 높겠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 완전 토담집을 사가지고 이거 다 수리한 거예요, 동생이.
0: 시원한 풍경 눈에 담으니 마음에도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따라 형님들이 오곡도 탐험에 나섭니다.
8: 잘 있었어?
3: 아유, 이런. 오랜만에 왔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7: 별로 안 좋아하더라.
3: 응, 아니야.
7: 별로 안 좋아하더라.
3: 염소들이 굉장히 순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지도 지금 답변하잖아. 염소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8: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속에서 염소와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이래서 낭만 놀이터였군요.
1: 이게 진짜 천남성이야. 이거 요즘 육지에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이제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비상하고 섞어가지고 옛날에 사약 만들 때 썼던 그런 건데 법제만 잘하면 이게 엄청나게 명약이 돼요.
2: 천남성.
3: 근데 뭐 아까 절로 가면서 아무리 봐도 못 봤거든.
0: 형님들의 오곡도 탐험은 계속됩니다.
1: 그 옛날에 그 동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 섬에만 오면은 내가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던 그런 동료가 생각이 나요.
0: 사는 게 바빠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궁이에 구워주던 전어를 이제는 동생 돈수 씨가 구워냅니다.
4: 수박은 이제 그림 다 됐어요. 근데 조금 크기도 쪼개나네. 뭐 이 정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5: 수박이 귀엽네요.
4: 지금은 이제 뭐 여름에는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0: 직접 키운 수박을 쓱쓱 잘라 형님들께 건넵니다.
1: 맛있나?
6: 와 맛있어. 아,
1: 옥도 수박 역시 맛이 좀 다르네.
4: 수박은 잘 떼.
0: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음식 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4: 집에 들어오는 그 대문 앞에 풀이 나면 안 돼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풀이 나는 것 같으면 집이 망한다니까.
5: 오랜만에 이렇게 형님들 오시면 어때요?
4: 항상 뭐 고맙지 나는.
0: 곱게 채를 낸 늙은 호박은 밀가루만 살짝 묻혀서 전으로 부쳐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게 군침이 절로 돕니다.
1: 아이고, 아니 이장님 저 같이 좀 먹고 하지.
7: 자, 먹어봅시다.
1: 아, 이거는
7: 완전 호박이야.
1: 호박이 많이 들어갔다.
6: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0: 이번엔 전어 등장.
8: 야, 가장 내놓은 거.
6: 이거는,
4: 그러면 이래갖고, 대가리부터 이래가.
0: 그래도 오곡도에서라면 뭐든 다 맛있답니다.
6: 오곡백화가 무사하네, 여기는. 언제 먹는 거야? 6월달에 뭐, 대남 죽순. 그것도 엄청나지. 다음 3월달 되면 그 나물들. 무슨 나물이고?
1: 뭐이 나물하고 방풍하고
6: 버글버글해요.
5: 그냥 완전 이게 남자들의 아지트네요.
7: 집 사람들 보면은 난리 날 텐데 저거들끼리 다 먹고 논다고요.
9: 마냥 그리워 오곡도가.
0: 살아온 세월만큼 살아갈 날도 많은 나날. 형제의 낭만 놀이터 오곡도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10: 근데 생고구마 원래 먹어도 돼요?
11: 먹어요.
6: 너무 기억이 자랐어.
12: 아름다운 그런 작은 생태계가 있는 원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13: 순더머니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딥이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4: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1: 오빠는 지금도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아우파, 바스커로 힘내라 라는 뜻입니다. 산골의 노동이 마을의 축제가 됐습니다.
0: 와.
1: 거친 바다와 산에 기대 살아온 바스크.
0: 와.
1: 이들의 축제에는 오랜 삶과 노동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지도로는 분명 스페인인데 말도 음식도 축제도 스페인과는 사뭇 다른 곳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말과 깃발을 지켜온 바스크로 갑니다. 첫 여행지는 바스크의 중심 도시 빌바오입니다. 스페인 북부, 대서양과 피레네 산맥 사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고유한 언어와 음식, 오래된 생활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은 스스로를 스페인과 구분해서 바스크라고 부르죠.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여기 빌바오입니다.
0: 지금 빌바오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간판에 보면 제가 처음 보는 언어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오시면 바스크 지방에서만 쓰이는 에우스케라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랑은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1: 간판마다 스페인어와 바스크어 두 개의 언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빌바오의 옛 도심, 카스코 비에호. 강과 나란히 난 옛 골목들을 일곱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시간이나 기온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약국의 초록색 십자가 간판에 시간과 온도가 표시되기 때문이죠. 약을 사러 온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못 참죠?
2: 가이쇼. 모르게... Las farmacias ponen temperatura y hora, sí.
3: Todas las farmacias tienen su cruz con su hora y marcan todas la hora, la temperatura. Informativo y tiene que estar encendida porque la ley nos obliga para avisar de que está abierta la farmacia.
1: 오늘 기온은 25도. 여행하기 좋은 날씨네요. 바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약국 간판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운 골목이지만 잊지 못할 여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표시 하나. 1983년 8월, 대홍수로 물이 차올랐던 높이입니다.
4: 그리고 inundaciones. Ese año llegó el agua ahí arriba. Eso es. Hasta ahí arriba llegó el agua. En ese año.
5: Era niño.
0: ¿Cuánto tiene?
5: En un día, dos días, todo, un caos, total.
6: Se perdieron muchas cosas, materiales, vidas.
5: Claro, de todo. De todo.
1: 웬만한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 당시 구시가지는 큰 피해를 입었고 빌바오 곳곳에는 지금도 이런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악몽 같은 홍수 이후에 빌바오는 강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700년 넘게 강과 함께 살아온 도시. 그 골목 안쪽에는 빌바오 사람들이 아끼는 맛이 있습니다. 우선 바스크의 와인부터 한 잔 마셔보려 합니다.
0: 근데 이곳 빌바오에서는 이 차골리라는 와인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마신다고 합니다.
1: 레스토랑에서 추천해준 음식은 빌바오의 오래된 해산물 요리입니다.
7: 아,

0: 바닷기?
1: 그릴 바닷기 바카라오.
0: 아,
2: 바칼라오와의 삘삘이라는 요리입니다. 소금에 절인 대구를 올리브 오일에 익히는데 기름과 육즙이 섞이며 자글자글 끓는 소리에서 삘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네요.
3: 대구 껍질에서 나온 젤라틴과 올리브유, 기름이 융화되어서 크리미한 소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입안에서 아주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2: 이번에는 먹물 요리 시피로네스 앤 수 띤따입니다. 새끼 오징어 속에 다리를 다져 채우고 먹물과 볶은 양파로 조려내 비리지 않고 감칠맛이 깊습니다.
3: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징어 순대와도 비슷한 음식인 것 같은데요. 먹자마자 이 크리미한 먹물 소스가 입안에 촥 퍼집니다.
2: 700년 된 옛 골목에서 오래된 맛으로 빌바오와 나눈 첫인사. 이제 빌바오의 더 오래된 시간을 만나러 해안을 따라 수마이아로 갑니다. 바스크 해안의 작은 마을 수마이아.
0: 와. 와.
2: 바다를 향해 비스듬히 누운 절벽. 겹겹이 쌓인 결이 꼭 누군가 바다 속에 책을 펼쳐둔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쌓인 층이 땅이 솟으며 기울어져 드러난 지형을 플리시라고 합니다.

0: 조각가가 손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
1: 단단한 층과 무른 층이 파도에 서로 다르게 깎이면서 이런 줄무늬가 생겼다고 하네요.

0: 이런 해안이 8km 가까이 이어집니다. 수천만 년 된 절벽 아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여름을 즐깁니다. 바다가 펼쳐둔 오래된 책장 위에 오늘은 노래 한 곡을 더합니다.
1: 아, you wrote it. You wrote it.
2: Yes, our own song.
1: Wow, yeah.
2: But now it's your turn. You have to sing something.
1: In Korea song?
2: This place is great to sing. Come on.
1: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의 야 숙제를 연해
0: 가사는 몰라도 마음은 전해지나 봅니다.

0: Thank you so much.
1: How is thank you in Korean?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감사합니다.
2: 노래 소리가 잦아든 바닷가. 파도는 조용히 다음 장을 넘깁니다. 새로 펼친 페이지에는 바다 대신 광장이 기다립니다. 나바라의 작은 도시 부를라다입니다. 부를라다는 100여 년 전만 해도 주민이 300명도 채 안 되던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 됐지만 들판의 풍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0: 스페인은 어딜 가든 공원과 광장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그곳에 가면 뜻밖의 일들을 만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팀별로 유니폼도 갖춰 입었네요. 그런데 도끼와 통나무라 예사롭지 않습니다. 광장에 줄지어 놓인 이 바구니들은 또 뭘까요?
3: O sea, si era como trabajos de rurales. Ahora se llama deporte rural, pero ya no es de agricultores y demás. Sí que es cierto que todos ellos vienen de trabajos que se hacían antes. Sí. Las mazorcas, la madera cuando se bajaba para luego pasar el invierno, para no pasar frío.
2: 잠시 후 경기를 앞두고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바스크어로 에릭 키롤라크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사람들의 경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0: 와, 무슨 쌀포대기 같은 걸 하나 짊어지고 달리는데도 엄청 빨리 뜁니다. 와.
4: Este 30 y este pesa 30.
0: Ah.
4: Y ese con el que hacemos las mujeres, ¿sí? chicas con 30, chicos con 40.
0: Ah.
4: Lo que pasa ahora para que haga él mejor con 30. Entonces vengo yo y él te va a ayudar a hacer el cambio, ¿vale?
0: Ah.
2: 농사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5: 다시?
6: 벵아, 벵아!
0: 우와!
2: 참고로 이건 여성 참가자용 30kg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바퀴를 채웠습니다.
0: 와, 무이리 피치, 와, 와, 와, 제가 30kg짜리 저걸 지고 한 바퀴를 달려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와,
4: 우리는 hacemos dos vueltas cada uno, o sea dos seguidas,
0: sí,
4: y tres veces.
0: Dos,
4: descanso mientras hace las demás cosas, otras dos, descanso y otras dos.
2: Wow. 어느새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스크 지방에서 에리 키롤라크는 마을 축제 때마다 빠지지 않는 볼거리라네요.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모두 동네 대표들입니다.
7: 아, ¿quién apoyas? ¿A quién?
8: Los de Blanco.
9: Sí, yo soy de la Chantrea, de mi barrio. De...
7: Ah.
9: Y el cuarto es mi hijo.
7: Ah.
2: 첫 번째 종목, 로코츠 빌케타입니다. 옥수수 알을 털어내고 버린 이삭을 줍던 작업에서 유래한 경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알을 옥수수 이삭을 썼지만 지금은 나무 토막으로 대신한다네요.

0: 조금 전에 제가 진땀을 뺀 바로 그 종목입니다. 농가에서 곡식 자루를 지어 나르던 일이 경기가 됐습니다. 도끼로 통나무를 자르는 아이츠 콜라리차 종목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던 사람들이 솜씨를 겨루던 데서 유래한 경기랍니다. 두 사람이 톱 하나를 잡는 트론차입니다. 힘보다 호흡이 중요하겠죠?
1: 지금 다들 체력이 떨어지는지 표정이 처음과 다르게 많이 일그러져 있거든요. 보는 제가 다 힘들어요. 와.
0: 한 팀이 쉴 틈도 없이 여러 종목을 이어가니 지칠 만도 합니다. 그럴수록 응원하는 마음은 더 커지겠죠? Get ready for it.

0: 드디어 오늘 경기 끝! 오늘은 본선에 나갈 팀을 뽑는 지역 예선. 우승팀은 경기가 모두 끝난 뒤 합산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1: 지금 다른 경기 지금 시작된다고 저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0: 2라운드 첫 종목인 인구 대 알차체아입니다.

0: 대장간 모류를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들기 위해 이를 악 묵니다. 끝까지 버텨낸 선수에게 박수가 쏟아집니다.
1: 베스타 콘텐타.
2: Mucho, mucho, muy contenta.
1: How many?
2: 53.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0: 마지막 3라운드는 친가 에로아테. 양손에 쇠추를 하나씩 들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걷는 경기입니다.
3: 와, 남자들은 50kg씩 해서 총 100kg를 들고 저렇게 달리는 거라고 합니다. 와.
0: 물레방앗간에 무거운 추를 옮기던 일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와.
0: 추가 땅에 닿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저 무거운 추를 들고 걸어온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여성 선수들의 추는 한 개 25kg이라네요.
3: 안 돼. 우와, 높여도. 와.
0: 선수가 드니.

0: Estaba contenta.
1: Sí, ya.
0: Es que ya. Todos dormidos.
2: Wow. 3라운드의 점수를 모두 더한 끝에 예선 1위 팀이 가려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곡식 자루를 지고 나무를 베던 바스크 농촌의 하루.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습니다. 광장의 경기가 옛 노동의 기억이라면 지금도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기의 마을 아타운으로 갑니다. 바스크의 산골로 향하는 길. 산이 높아질수록 안개가 짙어집니다.
1: 양이다. 와.
2: 바스크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아타운.
1: 올라.
2: 여름 한철 양치기는 양떼를 따라 산으로 올라옵니다.
3: 이거 porque en el monte siempre hay que andar con maquilla. Por si, ay, no.
1: Vale, vale.
3: O vacas, hoy.
1: Vale, vale. Gracias. Maquilla. Maquilla라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한번 이 마키아에 의지해서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 바스크의 목동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의 풀밭에서 말과 소 양을 풀어 키웠습니다. 양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3: 네, ahí están. Las ovejas, ¿ves?
1: Sí. 와,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 게.
2: 이 양들은 바스크의 토종 양인 라차입니다. 이 라차의 젖이 바스크의 치즈가 된다네요.
1: 네, gusta este trabajo ahora también?
3: Sí. Sí, difícil, sí, pero no sé si ya os habréis dado cuenta, el País Vasco es muy industrial, mucha fábrica, mucha industria, y es más fácil vivir trabajando en la industria. Pero a mí no me gusta. A mí me gusta más esto, la montaña, los animales.
1: Sí.
3: Entonces, esto, venir, para mí no es trabajo. Es, y en invierno igual, estar con los corderitos pequeñitos, ayudándoles a salir adelante, ayudándoles a nacer. Para mí no es trabajo, me gusta.
2: 공장 대신 산을 택한 목동. 어린 양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보람이 그를 산에 머물게 합니다. 다행히 그 선택에 후회는 없어 보입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면 오늘 하루는 끝납니다.

0: Wow.
1: Mi casita. Hacen entonces los animales vienen más a gusto.
0: Ah, ¿puedo intentarlo yo también?
1: ¿Eh?
0: Sí, puedo intentarlo.
1: Sí, pero es así, ¿eh?
0: Sí. Oh, 이 생긴 게 다르고 크기도 다르니까 그 소리도 달라요. Para oveja.
1: Sí.
0: Ah.
1: Pero solo para camino.
0: Ah.
1: Para subir y bajar.
0: Ah.
1: Nada más.
2: 크기도 소리도 제각각인 종들. 길에 나서지 않는 날에 집 안에 걸어둔다네요. 그리고 옛날엔 치즈도 목동에 집 안에 걸어 숙성했다고 합니다.
1: Primero hay que probar este y después este.
0: Sí.
1: Este es el mismo queso, pero ahumado.
0: 아,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치즈를 만들고 집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집안에서 뭐 요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모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혀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2: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1: Es el mismo queso, pero ahumado. Entonces ya le da otro toque.
0: 아, 근데 같은 치즈인데도 확실히 향이 아예 달라요. 향만 맡았으면 다른 치즈라고 했을 정도로 그 훈연의 맛이 맛에서도 느껴져요.
2: 조금만 먹어도 은은한 훈연향이 느껴집니다.
1: El ahumado te quita, por ejemplo, acidez en el queso. Puedes tener un queso, a ver si es muy ácido o no, pero si tienes un queso un pelín ácido y lo ahumas, le quita el acidez. Entonces queda siempre un queso más equilibrado y más, como más elegante, creo yo.
2: 바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줄 아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목동의 식탁에서 바스크를 조금 더 알게 된 하루. 고마운 마음을 와인으로 건넵니다. 바스크의 산자락에서 목동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바스크 여정의 마지막은 프랑스와 맞닿은 국경 마을, 마녀의 동굴 수가라 무르디입니다. 주민 200여 명의 작은 마을. 오늘 이곳에서 1년에 한 번뿐인 축제가 열립니다.
0: 지금 이건 바스크의 조랑말인데 옛 목동들과 밀수꾼들이 다니던 길을 재정비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 길을 다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산티아고 순례길에 노란 화살표가 있다면 이 길 곳곳에는 파란 조랑말이 있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를 찾아가니 거대한 동굴이 나타납니다. 이 마을의 전설이 시작된 일명 마녀 동굴입니다. 그런데 불을 지핀 건 마녀가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이랍니다.
0: 가이쇼.
2: 이 축제 이름은 시키로 하테. 바스커로 양고기 먹는 날입니다.

0: Zenbat bildotsua dira?
1: Hemen egun pieza.
0: 100 pieces here.
2: Wow.
0: And maybe another 100 there.
2: Wow.
3: Yeah. 매년 8월 18일 마을 축제의 마지막 날이면 이 동굴에 양고기 잔치가 차려집니다.
0: 아, 이
4: 티피코
0: 대야끼? Salt,
4: si.
0: Black pepper,
4: 아.
0: Garlic, parsley,
4: 아.
0: And red chili.
3: 오늘을 위해 직접 만든 소스랍니다.
0: You want to taste?
4: 아, si.
0: Ah, and vinegar.
4: 아.
0: Vinegar. So it's acid.
4: 와, 냄새가 진짜 상큼한데.
0: For this.
4: 와, 진짜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제 게 가스코. I just say thank you, Korean.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Yes.
3: 오늘 구운 양고기만 600에서 800kg. 위가 허락한다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4: 아, 와, 진짜.
5: Wait, please, wait, please.
4: 와,
3: 아, 소스를 빠뜨리면 안 되죠?
4: 와, 맛있겠고.
3: 멀리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보람이 한 입에 느껴집니다.
4: 와,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하고 소스랑 어우러졌을 때. 아주 환상의 공항입니다. 와.
3: 이러니 800명이 이 동굴까지 찾아오나 봅니다. 한쪽에서는 큰 솥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요.
4: 아.
6: Hello, good morning.
4: ¿Qué es eso?
7: Esto es café.
4: Coffee. 아, café.
6: Coffee for 800 person.
4: 와.
3: 솥에 끓여 국자로 떠주시는 커피. 800인분 커피는 처음 보네요. 고기엔 역시 와인이죠? 그런데 잔을 주시더니 와인만 따라주시는 게 아닙니다.
4: ¿Cómo se llama?
0: Calimocho.
4: Calimocho.
0: Calimocho.
4: Ah.
0: Very typical, Basque.
4: Ah.
8: Es como el duro de la piscina de la gorrilla.
4: Wow.
0: Red foam.
4: Ah.
8: Red tapa.
4: Es que el gasco.
8: Tapa.
4: Ah.
8: Tú.
4: One shot?
0: If you want. If you want.
4: Wow.
8: Mancho.
3: Calimocho는 단숨에 비어야 제맛이라는데요.
8: Hey, hey, hey, hey, hey, hey, hey,
3: hey. 이 응원을 듣고 물러설 수는 없죠?
0: 챔피언.
4: 무일리코. 와, 근데 진짜 술 같지가 않고 음료 같은데 계속 마시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와.
3: 원샷은 실패했지만 잔은 끝까지 비웠습니다.
4: 아, 무일리코.
0: 와.
3: 웃고 즐기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양고기가 쉼없이 익어갑니다. 고기에 빵 한 조각. 왠지 기대됩니다. 맥주를 개울에 담가두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네요. 그런데 이 개울의 이름도 지옥의 개울이랍니다.
0: Bueno, hay una leyenda de hace tiempo, pues que aquí las brujas hacían sus rituales o sus fiestas y tal. Luego con los años se ha comprobado que no es, pero bueno, se ha quedado el nombre, ¿no? De Cueva de las Brujas. Y realmente está ahí arriba en una cueva pequeña que en teoría ahí hacían sus fiestas en 1600 y pico.
4: 마녀의 동굴이라고 불리던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옆쪽에 있다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0: How do you say let's go in Korean?
4: 가자.
0: 가자.

0: 계단을 올라 위쪽에 작은 동굴로 갑니다.
1: 쿠에바 델 아케라르스. Como ritual o fiesta de, de las brujas. Aquelarre. Aquerra es cabra. Aquelarre es from Aquerra, which is goat.
2: Goat.
1: And Larrea, the field. Yeah, yeah. So it's the goat's field. Because the myth says they worship like the goat, big goat, like the devil or... But it's myth. No. Igual aquí hay más, más información. Mira, ves la goat.
0: 1610년 종교 재판 이후 마녀의 동굴로 불리게 된 이 동굴은 목동과 양들의 쉼터였고 국경을 넘던 밀수꾼들의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고기 축제가 열립니다.
2: 가시오.
3: 네,
0: 축제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직 마을 광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죠. 오늘 이 동굴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티켓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즐길 자격이 충분하죠. 정말 푸짐하게 담아주십니다.
4: 리베라다.
2: 리베라다. ¿Cómo se hace? Es
4: carne de ternera
2: ¿Sí?
4: con pimiento, tomate, cebolla.
2: Ah.
0: 마을 사람들이 손수 다지고 볶아낸 바스크의 가정식 피페라다. 푹 익은 피망과 토마토의 단맛에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어우러진 맛입니다. 국경 이쪽과 저쪽 사는 곳은 달라도 오늘은 같은 동굴 아래에서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한 입 넣자마자 입안에 피망 향이 퍼지고 토마토의 새콤함이 뒷맛을 잡아줍니다.
2: 와, 맛있어요, 진짜.
0: 국물을 머금은 빵이 피페라다의 진짜 별미입니다. 이럴 때 바스크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맛볼 차례입니다. 원래는 다 자란 순양 10kg를 구웠지만 지금은 더 연한 어린 양을 굽는다고 하네요. 장작불에 자그마치 4시간을 구운 양고기. 맛이 어떠냐고요? 대답은 춤으로 대신합니다.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0: 어느새 저도 이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1: 뭔가 춤사위가 우리나라 비슷해요. 아까
0: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 바스크 사람들에게 축제는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한참을 웃고 즐겼습니다.
2: 에스페로 베로스 el año que viene. Esto todos los 18 de agosto cada año. Estamos aquí. Hay buena comida, buena bebida, buen ambiente, buena gente, música y nada. Espero que vengáis.
0: 처음 온 여행자에게도 다시 오라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 여름의 축제는 그렇게 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3: 하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4: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3: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4: 우와, 이거 보세요.
3: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5: 진짜 유목민의 후에 같네요.
6: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4: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6: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아빠 몇 신대 주무세요?
1: 네 아빠가 좀 이상해. 깜빡깜빡 하는 게.
0: 치매 증상인데. 아빠.
2: 어.
0: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요.
2: 내가 치매 검사를 왜 받아?
0: 아, 받아봐요.
2: 돈 아깝게 그.
3: 어르신, 이번에 치료효과 인증받은 치매 신약이 나왔대요.
2: 내 이거 필요 없다. 내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렇지. 멀쩡하다.
1: 내 아버지 요양원 좀 알아봐. 애들 다 힘들어.
0: 요양 비용이 꽤 들 텐데. 오빠가 오시는 게 어때?
4: 아가씨!
5: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 치매는 유병기간이 긴 질병이니까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을 일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5: 게다가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신약 치료비도 보장.
6: 치매 대비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5: 오늘 전화주세요.
7: 1577-1790
8: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아니고.
9: 이 정도면 거의 치매인데, 어?
1: 늙어서 그렇지. 뭐였더라?
10: 치매 초기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나온 신약이

0: 와 있긴 한데 이게 비용이 조금
1: 이렇게나 많이요?
2: 엄마 그 치료 한번 받아보자.
3: 아유 얼마나 더 산다고 수천만 원씩이나 드려. 내가 필요 없어.
2: 그러니까 그때 나 치료 받자니까.
1: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지금 간병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2: 아 보자 좀.
4: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5: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또한 치매 진단금과 MRI, CT 검사비도 빠짐없이 보장.
5: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비도 보장.
4: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5: 지금 전화주세요.
6: 1577-1790.
7: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초비 치매십니다.
1: 예? 아 그럴 리가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제가 치매라요.
8: 자연, 연기 잘해.
1: 아, 저 연기 좀 해. 안 들려.
8: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약 치료제가 있어서 초기에 잘 치료하시면은, 근데 비용이 워낙 높아서 가족들과 잘 상의해보시죠.
9: 그래. 아, 몇천만 원이면 부담되지.
1: 야, 그럼 엄마 치매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드려? 됐다. 내가 안 받는다.
9: 엄마 드라마 이야기 한 거야 드라마. 에?
4: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 케어 건강보험. 치매 진단금과 검사비는 물론 큰돈 드는 신약 치료비도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은 일시 지급하고 매월 생활 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5: 드라마 속 보험이 아닌 진짜 신개념 치매보험.
4: 지금 전화해보세요.
6: 1577-1790.
7: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을 표적 제거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 치료제가 화제입니다.
10: 이제 치매도 치료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5: 하지만 문제는 고액의 치료 비용.
10: 신약이다 보니 비급여 항목이고 치료비 부담이.
11: 뭐 몇 천만 원?
12: 네, 그럴 줄 알았다.
13: 신약이랑 뭐해?
14: 저런 거 보험이 안 되나?
5: 되겠어? 라이나는 됩니다.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 치매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도록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진단금과 CT, MRI 검사비도 치매 초기 단계부터 지급. 게다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지원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1: 성규씨. 네. 이런 보험이 진짜 출시된 거죠?
5: 그럼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6: 1577-1790.
7: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특공대가 방송됩니다.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17: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8: 이 정도면 충분하지.
19: 다 했다.
20: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7: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 특공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좋구만.
2: 잠깐. 응? 이번에도 미니 특공대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하라.

0: 아,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1: 카르노 군단인가?
2: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3: 와,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찍어? 아, 나 망했어, 망했다고.
4: 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3: 큰일 났어, 어떡해.
1: 수지, 무슨 일이지?
3: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1: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 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3: 응? 티라,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5: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1: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3: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1: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수지, 그대에게 별도 달궜다 주리.
3: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0: 아이고.
2: 그런데 저 북두칠성 옆에 빨간 별은 뭐지?
1: 아, 그게 무슨 소린가?
2: 봐라.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1: 뭐지?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4: 호출이다. 본부로 가보자.
6: 알겠다.
4: 사령관님. 이게 다 무슨 일이죠?
6: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7: 뭐라고요?
6: 이걸 보도록.
1: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2: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간 지구는 끝장이고.
6: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종용 추진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빗겨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도록.
7: 네!

0: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은 수행한다.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3: 이 녀석들.
4: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4: 당장 내놔!

0: 왔는데 일러줘라.
1: 이대로 지구와 함께 끝장내버려라.
2: 불태! 군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
3: 사령관님, 현재 미사일의 속도를 봤을 때 곧 지구 표면에 닿을 겁니다.
4: 미사일이 폭발하면 블루시티뿐만 아니라 지구가 초토화될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5: 사령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파괴하겠습니다!
3: 가능하겠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사령관님! 미사일 출근까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1: 알겠네. 볼트, 반드시 해내게.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일세.
3: 네, 꼭 지구를 지켜내겠습니다.

0: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소환! 미사일의 추진구를 얼려버려!
1: 아껴줘!
0: 이야! 사령관님, 미사일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2: 저게 뭐지?
3: 어머, 저게 뭐야? 어, 저게 뭐 이상한 게 뭐야?
2: 어?
4: 어?
2: 어?
4: 어?
0: 프로즌 타이거! 내가 갈게!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입니다! 도망쳐! 40초!
5: 지금이다!

0: 세군들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1: 드디어 끝났고
2: 우리가 해냈어.
3: 아, 다들 고생했어.
4: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어서 들어와. 오늘은 학교에서 일할 거야. 또 학생들한테 무슨 책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리고 또 아니야, 아니고, 아니고, 이게 필요해. 책 찍는 기계 같지? 삑.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도서관 사서거든.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도서관 사서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우리 재밌고 웃긴 이야기 시간을 보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

0: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삑. 너희도 해봐. 안녕하세요. 이 책 좀 빌리고 싶은데요. 여기요. 이것 좀 찍어주세요. 삑. 우와, 됐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도서관 사서놀이! 아우! 아우! 그럼 도서관에 가보자! 우린 도서관 사서 학교에서 이야기책 읽어주지. 조용조용히 책 빌려주고 찍어 삑삑! 아니, 삑! 폴짝폴짝폴짝 돌고 폴짝폴짝폴짝. 안녕! 이리 와서 도서관 구경할래?
1: 도서관? 좋아! 난 책 읽어줄래?
0: 그럼 난 학생! 그래! 이야기 시간이니까 그럼 되겠다! 이리 모여봐!
1: 폴짝!
0: 이건 여기 놓고 또 이걸 짝이고 또 이거랑 이것도 됐다! 학교 도서관에 잘 왔어요.
1: 우와, 책이 진짜 엄청 많아.
0: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어줄게요. 금빛 여우와 곰 세 마리란 책인데 그림은 내가 직접 그렸지.
1: 나 그 책 좋아해.
2: 모자나 마법에 관한 책도 있어요.
0: 그럼 이건 어때요? 마법 모자의 신나는 모험이란 책인데.
1: 재밌겠다.
0: 그럼 도서관 카드 좀 보여주실래요? 책을 빌리려면 필요하거든요.
1: 도서관 카드가 없으면 어떡해?
0: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1: 도서관 카드가... 오! 바로 여기 있었네.
0: 삑! 삑!
1: 우와, 됐다! 우주에 관한 책 있을까요?
0: 물론이죠. 슝! 도서관 카드 주세요. 삑! 삑! 됐어요. 다 읽고 나면 책 반납통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1: 우와, 책 미끄럼틀이네. 아참! 책을 읽을 땐 아주아주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오, 그럼요. 당연하죠. 잠깐만요. 소리 좀 실컷 내고요. 같이 하자. 소리 마음껏 내봐. 좋아. 이제 책 읽어야 하니까 조용히 하자.
1: 고마워요.
0: 데이지가 방금 그 책 빌려갔어. 같이 읽으면 어때?
1: 비비비. 나랑 같이 읽고 싶다고? 비비. 다른 책을 빌려와야겠어. 금빛 여우와 곰 세 마리 책 있어요?
0: 그건 이야기 시간에 쓸 건데요.
1: 오, 좋아요. 그게 언젠데요?
0: 바로 지금이요. 책이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아까 반납통에 넣는 거 보여줬구나. 잠깐 기다려요. 뭐야? 책이 없잖아. 우리 이야기 시간 책이 사라졌어.
1: 와, 사라졌다고? 그럼 이야기 시간에 뭘 하지? 그냥 서로 쳐다보고 있어? 동그랗게 모여서?
0: 아니, 그럴 순 없지. 사서 친구들, 손상안경을 써보자. 어때? 책이 보이니? 저기 있다! 책이 반납통 안에 끼어 있어!
1: 뭐라고! 빨리 꺼내야 해!
0: 잡았다! 어떡해! 날아가!
1: 야, 거기서 미리 돌아오지 못해. 잡았다. 나도 잡았지.
0: 뭐지? 네 뒤에도 붙었어.
1: 뭐? 어디? 이런. 어떡해. 그림이 다 번졌어. 이제 어떡하면 좋지? 책이 다 찢어졌는데.
0: 이제 방법은 딱 한 가지지 뭐. 다시 붙이면 돼. 난 사서잖아. 찢어진 책이 처음은 아니거든.
3: 우린 도서관 사서 의사처럼 책을 붙이고 고치지.
0: 종이. 풀. 종이. 풀. 종이. 풀. 종이. 풀.
1: 괜찮을까?
0: 오, 살아났어!
1: 예!
0: 뭐야 봐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옛날 옛적의 금빛 여우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글씨가 다 번졌어. 읽을 수가 없다고. 금빛 여우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건 우주선이야.
1: 예. 뭐? 우주선? 좋아.
0: 그래서 우주선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게?
1: 냄새나는 모자 세 개.
0: 여우가 첫 번째 모자를 써보고 말했죠.
1: 모자에서 이상한 냄새 나. 냄새.
0: 그래서 두 번째 모자를 써봤어요.
1: 이 모자도 냄새나는 건 똑같네.
0: 그리고는 마지막 모자를 쓰더니 이랬죠.
1: 이 모자는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0: 예.
1: 좋아.
0: 금빛 여우는 냄새나는 모자 때문에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세 개의
1: 통나무 침대. 하지만 첫 번째 통나무 침대는 너무 미끄러웠죠. 그리고 두 번째 통나무 침대는 냄새가 났고.
0: 하지만 이 통나무 침대는 딱 좋아. 그러던 어느 날 우주곰 셋이 돌아왔어요.
1: 누가 내 모자 냄새를 맡은 거지? 누가 내 침대에서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누워있네.
4: 난 아기 우주곰이야.
0: 금빛 여우가 깨어나서 말했죠.
1: 미안해, 내가 다 정리할게.
0: 토성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냄새나는 책 같이 마실래?
1: 오, 짠!
0: 이야기 끝!
1: 이렇게 웃긴 이야기 시간은 처음이야.
0: 그럼 재밌었단 말이지?

0: 예. 그럼 또 만나?
1: 딜런! 이야기 시간이야! 옛날 옛적에

0: 이어서 엄마 까투리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도 있다. 이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3: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8: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여긴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바르게 달리는 풀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자.

0: 좋아요.
1: 얘들아, 유치원 갈 준비 다 됐니? 유치원에 늦겠어.
0: 준비 다 됐어요.
1: 마지도 이제 그만 가야지.
2: 아직이요. 다 안 먹었어요.
0: 엄마, 어? 이게 예뻐요? 아니, 이게 예뻐요?
1: 그러게.
0: 아, 맞다.
1: 꽁치야, 2층에 왜 가니?
0: 인형 가져가려고요.
1: 뭐? 아휴.
3: 우와, 시작 간다!
4: 나만의 장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 꼬마 장기 자랑입니다.
3: 오, 누가 나올까?
4: 오늘은 정말 놀라운 장기를 가진 어린이가 나옵니다. 바로 새싹 유치원의 토리.
3: 토리? TV에 토리가 나와요.
5: 정말?
0: 진짜 토리잖아.
3: 토리가 대체 어떻게 TV에 나온 거지?

0: 어떻게 하면 TV에 나올 수 있어?
1: TV에 나오려면 말이야, 방송국에 가야 해.
2: 방송국?
1: 하지만 거기 간다고 다 TV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0: 어? 그럼?
1: 나처럼 멋지게 토끼띠을 뛰어야 나올 수 있지.
3: 토끼 잘한다.
2: 좋아, 토끼띠을 잘 뛰면 TV에 나올 수 있단 말이지.
4: 엄마!
5: 나 잘 다녀왔니?
4: 네!
5: 사치야, 뭐하니? 똑바로 걸어야지.
6: 아까 유치원에서부터 계속 이랬어요. 나도 해봐야지.
5: 얘들아, 그만!
6: 계속 뛰었더니 힘들어.
7: 나도 이제 그만 뛸래.
8: 계속 뛰었더니 배고프다. 셋째, 너도 먹고 뛰어.
2: 간식 먹을 시간이 어딨어. 계속 연습해야 TV에 나올 수 있다고.

0: 하루 종일 뛰더니 이제야 조용하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셋째야. 늦었는데 뭐 하는 거야?
1: 아, 엄마. 도끼띵 연습하고 있었어요.
0: 아휴.
1: 엄마! 엄마! 저 이제 토리보다 잘 뛸 수 있어요. 보세요.
0: 그러네. 엄청 잘 뛰네.
1: 그쵸! 그러니까 빨리 방송국에 가요.
0: 방송국? 그게 무슨 말이니, 셋째야?
1: TV에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요.
0: 그래. 방송국에 가자.
1: 야호!

0: 방이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1: 꼬마 장기자랑은 어디서 하는 걸까?
2: 글쎄.
3: 엄마, 응? 배고파요. 어,
0: 엄마가 간식 싸왔으니까 이따가 먹자.
4: 준비됐나요? 곧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2: 어?
4: 다들 준비해주세요.
5: 네.
2: 우와, 여기가 장기자랑 찍는 곳이구나.
4: 카메라 준비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예요.
4: 어, 여긴 어떻게 왔니?
2: 꼬마 장기자랑에 나가고 싶어서 왔어요.
6: 셋째!
0: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죄송해요. 우리 애가 말릴 새도 없이 혼자 들어가는 바람에 그만.
4: 아니에요. 저희 꼬마 장기자랑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열려있거든요. 셋째야,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지?
2: 네! 네!
4: 어떤 장기가 있는지 보여줄래?

0: 제 장기는 토끼띠미예요. 헉! 참!
1: 셋째야, 아무래도 이걸로는 출연하긴 힘들 것 같아. 지난번에 출연한 토리가 보여줬던 토끼띠미랑 너무 비슷하거든.
0: 네! 그렇지만 제가 토리보다 더 잘 뛰어요. 하!
1: 이제 그만 뛰어도 돼.
0: 잠시만요!
2: 셋째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3: 셋째 형은 TV에 못 나오는 건가?
4: 엄마, 배고파요.
2: 그럼 이거 먼저 먹고 있어.
4: 잘 먹겠습니다.
1: 오!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는 어린이는 처음이야. 이름이 뭐니?
4: 저는 마지예요.
1: 혹시 꼬마 장기자랑에 출연해 보겠니?
4: 네. 제가요.
0: 뭐라고요? 제가 아니라 마지 형이 TV에 나온다고요?
1: 마지야, 젓가락으로 채소를 집어서 먹어볼래?
4: 네.
1: 바로 그거야.
3: 신기하다. 마지 오빠가 TV에 나온다니.
2: 정말. 그런데 셋째는 어디 갔니?
1: 좋았어. 이번엔 콩을 한번 먹어보는 거야. 야.
0: 저도 찍어주세요. 야.
1: 저기 마지를 찍어야 되니까 조금만 비켜줄래?
2: 셋째야, 마지 형 찍는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4: 이번엔 토마토!
1: 안 돼!
0: 야! 치아! 치아!
3: 굉장하다!
1: 정말 멋진 장기인데?
0: 뭐야?
3: 바로 저거야. 셋째만의 특별한 장기. 맞아. 셋째 형은 빠르게 공 잡는 걸 제일 잘하잖아.
1: 셋째야, 꼬마 장기 자랑에 나와주겠니?
0: 우와, 좋아요.
5: 나만의 장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
3: 엄마, 이제 시작해요.
5: 오늘 꼬마 장기 자랑의 출연자는 마지 셋째 형제입니다. 젓가락질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마지 어린이, 그리고 무엇이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셋째 어린이입니다.
6: 오, 정말 엄청난 장기인데요.
2: 우리 마지 멋진데?
0: 그러게.
3: 멋져. 셋째도 정말 멋지다.
2: 역시 셋째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장기가 제일 멋지네.
0: 맞아요. 내가 드디어 TV에 나왔어요.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4: 엄마폰 말고 내 폰!
3: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더 커즈 하면 플러스!
3: 블루그래?
5: 플러스!
3: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6: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사막 대모험 1.
1: 정말 덥다. 저쪽에서 잠시 쉬어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나 좀 해볼까? 여기는 캠프?
2: 안녕, 캠프!
1: 안녕!
3: 캠프, 샌드빌엔 잘 도착했어?
1: 지금 막 도착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4: 그렇구나.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힘들진 않아?
1: 괜찮아. 스타 샌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나저나 이 구조 신호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너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5: 그게 다가 아니야. 본부에서도 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4: 맞아. 지금 네 위치를 보니 부메랑 언덕 근처네. 스타 샌드로 가려면 부메랑 언덕을 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거긴 모래폭풍이 자주 불어서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1: 물론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언덕은 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6: 잘 생각했어. 여행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1: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3: 캠프,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 그래, 모두들 고마워.
4: 별똥별을 보러 사막까지 여행을 가다니, 캠프는 정말 대단해.
2: 맞아.
1: 됐다. 와, 별이 참 많네. 오, 시작한다. 이렇게 멋진 하늘을 친구들과 함께 본다면 더 행복할 텐데. 에잇? 저건 뭐지? 으아!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으아! 으아!
7: 무슨 일이야, 캠프?
1: 저게 뭐지? 이건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야호! 캠프가 운석을 발견했다! 야호! 야호! 야호!
7: 캠프! 캠프!
8: 무슨 일이야, 진?
4: 얘들아, 이 소리 좀 들어봐.
1: 저게 뭐지?
4: 캠프의 비명 소리야. 맞아. 좀 전에 캠프의 구조 신호기가 켜졌었는데 이렇게 비명 소리만 남기고 저기 스타 샌드에서 신호가 끊어졌어.
6: 캠프한테 큰 사고가 난 게 분명해.
4: 우선 사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때? 이미 해봤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3: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캠프를 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4: 하지만 얘들아, 너희 모두가 캠프를 구하러 갈 순 없어.
5: 모두가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4: 너희 중 누군가는 마을에 남아야 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까.
5: 그건 그러네.
6: 그렇다면 나랑 로이가 가는 건 어때? 헨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혹시 마을에 위급 환자라도 생긴다면 앰버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니까.
4: 폴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3: 나랑 폴리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4: 좋아. 그럼 난 캐리에게 연락해서 스타 샌드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볼게. 캐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폴리와 로이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줘.
6: 알았어.
4: 캐리,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었어.
9: 잘했어.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5: 얘들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해.
6: 걱정 마. 캠프를 구해서 무사히 돌아올게.
3: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해.
4: 너희들 못 가지.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도착하면 연락 줘.
3: 알았어.
6: 그럼 다녀올게.

0: 여기가 어디야? 으아! 아, 잠깐! 이런! 지하수로로 떨어져 버렸잖아! 어떻게 나가지? 여보세요! 여기 캠프 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1: 없나요? 없나요?
0: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맞다! 구조 신호기!
2: 응?
0: 이게 어디로 갔지? 으아! 정녕!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니야! 침착해, 캠프! 분명히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나요? 어? 방금 뭐지? 전! 가! 가!
3: 얘들아, 샌드빌에 도착했어. 저 멀리 보이는 게 부메랑 언덕이야.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4: 알았어.
5: 캐리, 우린 준비됐어.
3: 와, 곧 부메랑 언덕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6: 걱정 마. 우린 여기서 내릴게.
4: 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3: 천만에. 그럼 행운을 빌게.

0: 부메랑 언덕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은데? 언덕을 돌아서 스타샌드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1: 그래? 어쩌지?
2: 폴리, 스타샌드엔 무사히 도착했어?
3: 아니, 아직.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4: 캐리가 부메랑 언덕을 넘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우린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거야.
2: 부메랑 언덕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모래 폭풍이 불면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3: 한시라도 빨리 캠프를 구하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2: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 조심해야 해.
4: 걱정 마. 그럼 우린 출발할게.
2: 알았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1: 사막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0: 바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모래 폭풍이 시작됐어. 단단히 준비해.
1: 저건 뭐지?
0: 회전초야. 조심해 폴리. 폴리 꽉 잡아.
1: 이러다 같이 떨어지겠어.
0: 폴리, 괜찮아?
1: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0: 아무래도 모래 언덕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아.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
1: 그러게. 어? 누가 오는 것 같은데?
2: 폴리! 로이!
0: 드로니!
2: 모두 괜찮아?
0: 어, 우린 괜찮아.
2: 다행이다. 금방 도와줄게. 얘들아, 서둘러! 지금 가! 난 사막 구조대 샌디야.
4: 난 폴리.
0: 난 로이야.
2: 궁금한 게 많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0: 어?
2: 키튼, 준비됐어?
5: 응, 가이다 대가.
2: 됐어, 올려줘.
5: 좋아.
4: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참말해. 때마쳐 너희들을 돕게 돼서 다행이야.
6: 여긴 사막구조대 대장 샌디고 저쪽은 수송과 장비를 담당하는 키튼이라고 해.
5: 드로니에게서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2: 만나서 반가워.
7: 우리도 반가워.
0: 그런데 너희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6: 진한테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1: 정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6: 아, 어젯밤 스타샌드에 운석이 떨어졌거든.
1: 운석이 떨어졌다고?
6: 응,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금 전에 해결됐어.
1: 그랬구나.
2: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캠프도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5: 캠프의 마지막 위치가 운석이 떨어진 곳과 정확히 일치하거든.
1: 그래?
4: 그럼 우리를 캠프가 있던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하지만 부메랑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게.
0: 우와, 정말 고마워.
6: 폭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여길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2: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정비를 받은 후에 캠프를 찾으러 가자.
0: 알았어.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6: 놀이터로 와.
5: 신난기랑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레오미. 네, 주인님.
9: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8: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9: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러. 로봇 사이언 1&1.
1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0: 나타났나요?
1: 전쟁, 외계인, 그리고 악당의 침입에 대비해 요정들이 평소에 꼭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0: 그게 뭔가요, 박사님?
1: 바로 자기 방 정리.
2: 아하! 에? 아니, 방 정리랑 우주 평화 지키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1: 악당과 싸울 때 딩딩은 딩딩봉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평소에 방 정리를 하지 않아 방이 지저분하다면 어떨까?
3: 아! 딩딩봉이 방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없어. 악당에게 당하고 말겠군요.
1: 바로 그거지.
3: 저희 요정들 방 정리 잘해서 우주 평화 꼭 지키겠습니다.
1: 그런데 자기가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발!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재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아, 졸려. 좀 자야겠다.
2: 재우야, 다 놀았으면 장난감 치워야지.
3: 아, 좀 자고 이따가요.
2: 매번 이따가요 하고는 안 치워서 엄마가 치우게 만들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치우고 자. 일어나, 일어나. 뭐야? 진짜 자는 거야? 자는 척하는 거야? 진짜 자면 이 팔을 안 내려놓는다고 하던데. 한번 보자, 보자. 어머, 진짜 자네 우리 재우. 와, 진짜 잔다. 이거 이따가 분명히 안 치울 것 같은데. 와, 우리 재우 진짜 잘 잔다. 와.

0: 다들 뭐하시나?
1: 아이 깜짝이야!
2: 낮잠 자고 장난감 치운다며?
3: 놀이터 갔다 와서 장난감 치울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재훈이야!
4: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5: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6: 재우 어머니, 참을성이 너무 없으시다. 그렇게 지저분한 걸 못 참으시니까 자꾸 재우 장난감을 대신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0: 동참을 인!
1: 그래, 내가 이걸 왜 정리해? 재우가 놀이터 갔다 와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꾹 참고 기다려야지.

0: 이상하다. 엄마가 웬일로 내 장난감을 안 치우셨지? 엄마! 엄마!
1: 그래, 재우 왔니?
0: 어? 엄마 집에 있었네요? 근데 왜?
1: 왜? 뭐?
0: 아니, 내가 장난감 밟아서 발 다칠 뻔했거든요.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조심해.
0: 엄마가 좀 이상해.
2: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 엄마는 설거지도 빨래도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았어.
3: 그렇지.
2: 엄마는 집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아주 잘 참을 수 있게 되었던 거야.
0: 유치원 갈 때 뭐 입어요? 입을 게 없어요.
1: 옷이 없긴 이렇게나 많은데.
0: 아, 이거 다 안 빤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입으라고요?
4: 왜 참을 만한데?
0: 뭐가 참을 만해요? 내 유치원 가방. 가방은 또 어디 있어요?
1: 찾아봐. 어디 있겠지.
0: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 좀 해주세요.
1: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왜 그래?
0: 아, 엄마가 왜 저래, 진짜. 안녕.
5: 어? 재우야, 안녕.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재우야, 너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 근데 너 유치원 가방은 왜 안 가져왔어?
0: 어?
2: 그 순간 재우는 결심했지.
0: 안 되겠어. 이 장난감 내가 치워야겠어.
2: 그제야 재우는 자신의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0: 다 했다. 한꺼번에 치우니.

0: 보니까 더 힘드네. 이제 장난감 갖고 놀면 바로바로 정리해야겠어.
1: 그렇게 장난감을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다른 지저분한 것들도 눈에 들어왔지.
0: 더러운 집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울 거야.
1: 그리하여 재우는 엄마 대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
0: 그동안 이 많은 일들 엄마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난...
2: 재우야, 장난감 안 치워?
3: 이따가요.
2: 내가 치우고 말지.
0: 내 장난감 정리까지 다 엄마한테 시켰어.
4: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변했나 봐. 엄마 미안해요.
5: 그러게 재우야, 네 할 일은 너 스스로 했어야지.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6: 아따 크크. 크크, 내가 늘 말했지. 어린이 괴롭히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7: 크크, 너 아직도 네가 할 일 엄마한테 시킨다며?
5: 내가? 아우, 냄새. 엄마, 이 부추 좀 빨아주시고요,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오늘 점심은 칼국수가 땡기니까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매콤하게. 오케이? 우리 엄마 파이팅! 아, 여기 둘게요. 예? 아, 편하다. 그거는 내가 바쁘니까 그러지!
8: 핑계 대지 마, 이 녀석아. 다 큰 녀석이 엄마한테 효도를 못할 망정.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다 시켜!
6: 저런 녀석한텐 딩동댕 빔이 약이야! 받아라! 딩딩!
5: 엄마, 오늘은 제가 칼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바지락만 좀 사둬요. 둘, 셋, 뿅.
1: 크크가 사라지자.
2: 어머, 재우야, 뭐하니? 엄마? 우리 아들 청소하는 거야? 엄마 대신?
0: 엄마.
2: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아들.
0: 엄마, 나 그동안 엄마가 집 깨끗하게 치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꼭 정리할 거예요.
2: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엄마랑 같이 청소할까?
0: 네.
9: 딩동댕 삼총사.
1: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0: 우리가 누구?

0: 헤어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모드로 확인. 수업 출동. 자동전 투차 진입. 야후. 공장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1: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정령.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 커져 하면 플러스.
1: 물론 그래.
2: 플러스.
1: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색감형 원인원.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최고의 달걀.
7: 어허, 이걸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8: 꼬꼬닭 여왕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7: 닭상공, 이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왕좌를 물려주면 좋을꼬? 첫째에게 물려주자니 둘째가 마음에 걸리고, 둘째에게 물려주자니 셋째가 눈에 밟히고, 셋째에게 물려주자니 첫째, 둘째가 서운해할 것 같고. 아,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8: 아, 그것이...
7: 좋은 방법 없을꼬?
6: 꼬꼬다!
7: 생각났습니다. 아유, 깜짝이다. 그래,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일꼬?
8: 꼬꼬닭 여왕님,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울 땐 호빵아 도와줘! 라고 외치면 된다 했습니다.
7: 그래! 호빵아 도와줘!
6: 우와! 삶은 달걀 맛있겠다!
9: 나도 빨리 먹어야지!
7: 호빵아 도와줘!
9: 소리가 나!
6: 응? 누나한테 도와달라는데?
9: 어? 누구지? 무슨 일이지? 이야! 어? 달걀 딱지가 깜빡인다! 달걀에 무슨 일이 생겼나?
6: 맛있게 달걀 먹고 있는데 왜 달걀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맛있게 달걀 먹고 있는데 왜 달걀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입에 음식이 있을 땐 다 먹고 말해야지.
1: 어, 미안.
0: 호떡아, 마저 먹고 있어.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이야!
1: 맛있어. 근데 무슨 일이지?
2: 호빵이는 왜 아니올꼬? 꼬꼬당 여왕님께서 부르셨으니 곧 올 것이옵니다.
0: 어? 여기가 어디지?
2: 꼬꼬당 여왕님, 호빵이가 왔사옵니다.
0: 누구세요?
2: 어서 꼬꼬당 여왕님께 예를 갖추어라. 꼬꼬당!
0: 오, 아, 이렇게요? 아, 꼬꼬당!
2: 꼬꼬당.
0: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2: 아, 그게 내가 낳은 달걀들 중에 내 뒤를 이어 이 꼬꼬닭 왕국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찾고 있도다.
0: 아, 후계자요?
2: 누구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면 좋을꼬?
0: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2: 호빵이 너가 꼬꼬닭 여왕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들었다. 호빵이 너라면 누굴 선택하겠는가?
0: 저라면 영양가 많고 몸에 좋은 달걀을 뽑죠.
2: 옳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닭상궁, 어서 달걀들을 들라하라. 꼬꼬라!
3: 오! 둘, 셋! 꼬꼬당 여왕님을 뵙습니다. 꼬꼬당!
2: 꼬꼬당! 그래, 다들 잘 왔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꼬꼬닭 왕국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뽑겠다.
3: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2: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영양가로 증명하도록.
4: 꼬꼬닭 여왕님, 첫째 달걀이옵니까? 이 꼬꼬닭 왕국은 제게 맡겨주시면 됩니.
2: 허허, 꽤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왜 그래야 하지?
4: 저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 딱! 그래서 근육맨들이 저를 아주 좋아합니. 딱!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이 꼬꼬닭 왕국을 튼튼한 단백질 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2: 튼튼한 단백질 왕국이라니, 마음에 들도다. 근데 정말 근육맨들이 달걀을 좋아하는가?
5: 하,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미.
2: 아이, 그걸 어떻게?
5: 아, 호빵이가 확인해 줄 겁니다. 압류.
0: 네? 제가요? 꼬꼬닭. 그럼 제가 가서 근육맨들한테 확인해 올게요.
2: 좋다.
0: 이야, 꼬꼬닭.
3: 꼬꼬닭,
6: 꼬꼬닭.
7: 헛 둘, 헛 둘, 근육을 만들자.
0: 어? 어? 아, 근육맨이다.
7: 가글쩍.
0: 헛, 나 때문에 놀란 거야? 아, 미안해.
8: 아니. 호빵이 너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9: 부족해서 그래.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
0: 응? 부족해? 필요해? 뭐가?
10: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운동.
9: 또 하나는 단백질이 필요하지. 운동은 했고 지금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0: 응? 단백질? 혹시...
10: 아, 이럴 때 달걀을 먹어주면
8: 딱인데.
0: 뭐? 달걀을?
9: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
10: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0: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달걀 말이 맞았어. 고마워, 근육맨! 이야!
7: 헛 둘, 헛 둘, 헛 둘!
0: 오! 아, 꼬꼬당 여왕님! 첫 번째 달걀의 말이 맞습니다. 달걀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맨들이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4: 그것 보십시오! 그래서 근육맨들이 절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꼬꼬닭 여왕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임명.
3: 단백질은 우리도 있다. 우리도 달걀이다.
6: 건 맞는 말이다.
1: 코코당.
11: 저에게는 뇌님이 좋아하시는 영양분도 있사옵니다.
12: 저에게는 눈의 여왕님이 좋아하시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13: 그러니 저를 꼬꼬당 왕국의 후계자다노.
11: 왜 자꾸 나 따라한다?
12: 네가 나 따라한다.
0: 꼬꼬당 양반! 너희들 말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6: 도닥! 호빵이가 어서 가서 확인을 보거라.
0: 어, 어때? 꼬꼬당 양님!
12: 후계자는 나다.
14: 뇌님, 들으셨으니 기억하시죠? 달걀 흰자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분이 무엇이옵니까?
1: 이게 뭐였지? 뭐였더라?
14: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1: 맞네! 단백질!
14: 그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
1: 그게 누구였지?
14: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1: 기억력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0: 뇌님 왜 저러시지?
1: 내가 깜빡깜빡 이럴 때 필요한 건
14: 청각 콜린
1: 맞네 콜린 뭘 먹어야 하지?
14: 청각 달걀
1: 딩동댕이로구나.
14: 야호, 맞췄다.
0: 우와, 그게 정말이에요? 뇌님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14: 달걀을 먹어야지.
0: 오, 달걀이 뇌님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니. 두 번째 달걀 말도 사실이었어. 그럼 뇌님을 위해서 달걀 꼭 먹어야겠네.
14: 제발 빨리 좀 먹어주겠니? 뇌님이 너무 깜빡깜빡하셔.
0: 네? 네, 그럴게요. 이야!
15: 잘 안 보여. 침침해서 잘 안 보여.
16: 네? 잘 안 보이신다고요? 어떡해.
0: 눈세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6: 눈의 여왕님이 잘 안 보이시네.
0: 뭐?

0: 달걀? 딩동댕! 달걀을 먹어야 루테인이 내게 오고.
1: 눈의 여왕님! 저는 달걀에서 온 루테인입니다.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턱!
0: 오! 잘 보인다, 잘 보여! 루테인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2: 헛! 셋째 달걀 말도 사실이었어. 달걀 진짜 진짜 진짜로 꼭 잘 챙겨 먹어야겠다.
3: 진짜 진짜 진짜로 약속!
2: 달걀에는 루테인이란 영양분이 있어 눈의 여왕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잘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1: 하하, 그럼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는 바로 나다!
2: 뇌님께도 다녀왔는데 달걀이 뇌님의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4: 그럼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는 바로 나다!
5: 나도 루테인이 딱!
4: 나도 콜린이 딱!
1: 단백질이 딱!
5: 후계자 나다!
4: 나다! 나다! 나다! 나다! 나다!
5: 나다! 나다!
4: 꼬꼬닭.
6: 꼬꼬닭.
1: 꼬꼬닭.
5: 어찌 이리 싸운단 말이다! 아, 이 달걀들 중에 누굴 후계자로 뽑는단 말인가?
2: 꼬꼬닭 여왕님! 여기 모인 달걀들은 모두 근육을 만들고 뇌님을 똑똑하게 만들고 또 눈의 여왕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잘 볼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5: 그러니 이들 중에 누굴 후계자로 뽑는다?
2: 왕국을 다스리려면 혼자서는 힘든 법.

0: 도와주는 친구를 데려오는 달걀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겠다다!
1: 네? 네, 꼬꼬닥 여왕님! 꼬꼬닥! 꼬꼬닥 꼬꼬닥 꼬꼬닥 꼬꼬닥
2: 우와! 달걀만으로도 영양분이 엄청 많은데 달걀을 도와줄 음식을 만난다면 건강에 얼마나 더 좋을까? 오! 달걀 최고 딱지다!
0: 어허, 잘 찾아올 수 있을 거. 아휴, 잘 찾을 겁니다. 믿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위로가 되는군. 닭상공은 내게 좋은 친구다.

0: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1: 소매 꺾인 가족이 EBS에 돌아왔다. 랜디온 라온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소매기네 가족들. 과연 소매기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소매기네 가족의 우당탕탕 게임 액션 어드벤처. 소매 꺾인 찰칵 세계여행 시즌2.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파인애플의 비밀. 누나, 이거 봐라.
3: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2: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3: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근데 호떡이도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2: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3: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어? 어? 어? 왜?
2: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
3: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2: 아니. 형아 따끔따끔 아파.
3: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2: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4: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 가뒀다.
5: 나도 정말 억울해.
6: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0: 너는 소화불량제로 잡혀온 거잖아.
1: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영, 저영, 저영!
2: 저영.
3: 누구세요?
1: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3: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1: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3: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1: 혀 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2: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1: 조용,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는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3: 이거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2: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4: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5: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6: 맞거든?
7: 효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4: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3: 침원장님, 어금니님, 효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많이 다치셨잖아요. 의사세포님.
8: 내 몸에, 내 몸에, 의사세포 왔습니다. 효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9: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10: 입속에 온 걸 환영합니다.
4: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천이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어,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님.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형.
2: 대표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침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혀세포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혀세포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4: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4: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6: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5: 자세히 보니 혀세포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3: 에? 가위로 자른다고요?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6: 저도 압니다.
4: 누구?
2: 아밀레이스 원.

0: 부장님?
1: 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2: 정말, 카위!
1: 어머나, 효세포님은 왜 여기에?
3: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4: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1: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3: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2: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1: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5: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6: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5: 제가 언제요?
1: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7: 미안합니다.
4: 그렇다면 누가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1: 나도 아니고 팀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람.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장.
5: 천산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6: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7: 천산의 가위맨 키위.
4: 이레이스가 키위한테 가봐야겠어요.
1: 나 진짜 억울해. 효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2: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1: 도망치자는 거야?
2: 있지? 아니, 파인애플 너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1: 어떻게 알았어?
6: 있지, 나도!
2: 아유,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5: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1: 아, 정말? 근데 난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6: 내가 해줄게.
2: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해?
6: 나도 있어, 황금가위. 전!
2: 아, 눈부셔.
6: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1: 오, 신이시여.
2: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니 저 몰라본 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5: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2: 간단하게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6: 좋았어, 가자.
2: 가시죠.
4: 키위, 너야?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1: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4: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1: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4: 뭐라고?
2: 이 녀석들!
6: 놔라고!
2: 놓으세요!
5: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2: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4: 파인애플!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6: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효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7: 효세포님!

0: 후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랬구나.
2: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0: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3: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2: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고해, 너도 들어가!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가이, 코드가이,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엘드카드 무슨 또 뭐래?
5: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6: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7: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솔레이온?
8: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7: 솔레이온 뭘 하려고?
6: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 봇이야? 와일드카드 봇이야?
9: 와일드카드 봇이다.
5: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4: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5: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8: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10: 좋았어!
8: 블레인 셋업.
6: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인가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 블레이언!
11: 이 녀석이군.
12: 뭐하러 온 거지?

0: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카드 곳에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1: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로. 어디 갔어?
2: 어서 도망가세요.
3: 저는
2: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1: 아마 와일드카드 곳에 수치다.
2: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1: 저기 봤자 넌 용 앞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4: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2: 블레이온.

0: 메가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탈베스에 꼭 크시게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라운드.
0: 미안해.
1: 퓨리! 아주 차례차례
3: 왁관.
0: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4: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0: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4: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3: 이 느낌은 뭐지?
5: 저 빛은 오랜만이군.
0: 솔레이온!
3: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6: 오린사,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4: 해보자, 솔레이온.
0: 뭘?
4: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0: 알겠어. 블루캅 블레이온!
7: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아름다워지마. 미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지. 뭐가 달라지나.
4: 솔레이유와 존의 마음을 우리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좀 뛰어.
6: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놀 거 아냐.
2: 솔레이유 지금 가자. 그냥 블루리온.
7: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8: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건 그때!
2: 이번엔 괜찮을 거야.
1: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1: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2: 이 녀석들, 부드러우더라! 아이야, 웨이크업! 나의 테라크루션은!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딴 염려 필요 없대!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두를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군!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3: 울부짖는 전도!

0: 것이니 나도 따라가겠다.
1: 지금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도 체인지요. 솔리드 공인. 해냈다.
2: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3: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4: 정말 다행이에요.
5: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6: 어머니...
0: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화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1: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2: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았네?
12: 우리처럼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3: 안나, 어?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13: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3: 시장님, 괜찮으세요?
14: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13: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14: 가지, 블루카.
3: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0: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3: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5: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10: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